이용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과 함께 전쟁은 끝나며 이란은 호주무르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게 협상안의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종전 합의 이후 미국의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회담을 열고 이란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미국이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이란의 제안 자체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란의 핵 보유나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저장고가 빠르게 차오르자 이미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제재를 받은 이란이 이와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미국이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저녁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등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고 조 장관은 영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 등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선박 등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이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서 5.1원이 상승한 2,002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체 주관으로 독자 개발한 첫 번째 중형 위성이 오늘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오늘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성은 발사 전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9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성은 고도 약 498km 궤도에서 약 4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임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위성의 임무는 국토관리와 재난 대응에 활용할 고해상도 지상관측 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K뷰티 기업 APR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등재됐습니다. 타임지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APR은 해당 산업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을 의미하는 거인 부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임은 APR을 글로벌 K-뷰티의 경이라는 별명과 함께 전 세계적인 K-뷰티의 다음 성장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습한 남서풍이 밀려드는 제주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20에서 6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모레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20m의 강파케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2.9도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같은 첨단 기술 과학의 시대에는 10년도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시선을 끄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북한은 7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과 산업시설을 평양에 건설했습니다. 바로 려명 거리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대형 전시성 토목 공사를 강행한 것인데 당시 북한은 왜 려명 거리를 조성했고 지금 려명 거리는 어떤 모습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오늘 통일 사랑방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남북 언어 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북한 출신 작가의 서울 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역시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이제 평양에 새롭게 조성된 새별거리 살펴봤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별거리 이전에도 이런 새로운 거리들이 많이 있었죠.
1: 네. 그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 문수거리라든지 여기 뭐 통일거리라든지 그 평양에 어떻게 보면 김일성 때부터 그 자기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의미를 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거기에서 이제 거리를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여했다.
0: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거리 이름을 명명을 하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대표적인 거리를 따져보자면 려명거리가 있습니다.
0: 려명거리.
1: 네, 2017년에 완공된 평양의 대표적인 신흥 거리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학자와 교육자들을 위한 거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되게 관심을 많이 하고 이걸 내가 드라이브를 걸겠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건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4월 15일이죠. 그때 맞춰서 완공되면서 정치적 의미도 함께 강조됐습니다. 즉 주거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의 업적을 보여주는 상징 공간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0: 네, 과학자, 교육자, 기술자. 그러면 참전 군인들을 위한 새별거리와는 좀 차이가 있겠네요.
1: 그렇죠. 대상 자체가 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의 생각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지금 박혀있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런 의미에서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북한의 살림집은 누구에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주택이 단순한 이 복지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북한 당국이 관리하겠다라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0: 그런데 이 려명거리는 꽤 아주 훌륭한 곳으로 가끔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평양을 다녀오신 분들, 뭐 관광객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자면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좀 넓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넓은 도로라든지 정돈된 건물, 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도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양 착시다.
0: 평양 착시요.
1: 착시적인 효과를 누렸다라고 하는 건데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전체가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0: 어쨌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말인데 평양 착시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평양 착시 이게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북한이 의도적으로 잘 설계된 결과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은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이 보여주긴 효과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있으면 도로 근처 도로에서 보이는 공간만 페인트를 칠한다는 거예요. 뒤에는 그냥 흑색입니다. 회색이고 이런 식으로 북한은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한 소식통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는 곳은 따로 있고요. 실제 생활하는 곳은 다르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건데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완공식을 했을 때 가는 그 살림집은 이미 잘 꾸며진 살림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일종의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평양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 려명거리,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소개한 새별거리 다 김정은 시대에 이제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1: 그렇죠.
0: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1: 네, 그 북한의 도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백두산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시공하는 것도 따로 있고 뭐 7촌국이라 8촌국이라든지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한국전쟁 이후 평양 복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김일성 시대부터. 당시 사회주의 도시 계획 개념이 적용되면서 넓은 공간 그리고 네. 직선 도로 그리고 대형 광장 중심의 구조가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편의보다 체제와 질서, 체제 그런 질서 네. 그리고 혹은 위험을 보여주기 위한 네. 설계다라고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사회주의 도시 계획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편의보다는 네. 국가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0: 여기서도 공급자의 의도가 더 중요하군요.
1: 그렇죠.
0: 수요보다는.
1: 네. 네. 그래서 수요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넓고 정돈되어 있고요. 건물 배치도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광장은 주민 휴식 공간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0: 네.
1: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집회나 행사에 활용되는 정치 공간입니다.
0: 아.
1: 우리말로 김일성 광장에서 네.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퍼레이드.
1: 그 퍼레이드가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0: 각종 기념식. 뭐
1: 네. 네. 열병식이나 이런 네. 것들을 막 경례하는 그런 네. 것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처럼 네. 설계됐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 려명 거리도 당연히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1: 그렇죠. 이제 김정은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잘 발현됐다.
0: 네.
1: 려명 거리가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층 아파트, 뭐 넓은 도로, 공원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현대적 도시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좋지만 생활은 별개 문제인데 네. 지금 얘기를 막 들어보자면 막 갈라지고 있대요.
0: 아, 벽이?
1: 네, 벽이 갈라지고 10년
0: 있고. 10년 됐는데.
1: 네, 네, 벌써 갈라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보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공간도 많이 있다.
0: 네.
1: 그래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네. 있는 게 현실입니다.
0: 근데 그 이제 걱정스러운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요. 그 그렇죠. 외에 유경 호텔도 그렇고
1: 네.
0: 이제 짓다가 만 그 대규모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땐가 중국에 갔을 때 제가 한 7, 8년 전
1: 네.
0: 그 뭐 보통 거기는 건물을 지면 보통 크게 저 대규모 단지로 짓는 게 아닌데
1: 맞아요.
0: 뭐 아파트뿐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저게 이제 부동산 위기로 중국이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때 들은 생각도 똑같은 게 뭐냐면 그러면 네. 저 건물들이 골조라도 튼튼하게 돼 있을까? 근데 그런 걱정을 괜히 뭐 우리나라 걱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뭐 빈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이 가꾸고 살면서 네네네. 조금만 뭐 좀 말씀하신 균열 생기면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북한에서 아직 그래도 뭐 대규모 붕괴 사고가 있었다. 아무리 보도를 안 한다 그래도 그런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니요. 그 평천 아파트가
0: 아, 그래요?
1: 2016년인가? 그때 엄청 무너졌잖아요.
0: 몇 년도요? 96년?
1: 2016년도.
0: 2016년 네네. 최근이네 그러면.
1: 그렇죠. 그때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0: 평천?
1: 평천 구역에서
0: 예.
1: 그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0: 평천이 평양 시내 한
1: 평양 시내에 있는 거죠.
0: 아.
1: 그래서 그때 평양시의 그 부장이
0: 네.
1: 그 인민들 다 모아놓고
0: 네.
1: 무기를 숙여서 인사할 정도로 엄청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갖고는 거기 원래는 지었어요.
0: 네.
1: 근데 내부 공사 다 안 됐었죠.
0: 네.
1: 근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완공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0: 네.
1: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원수님한테 혼나고 처벌받고 그렇게 된. 네. 근데 거기에서도 고위 간부들,
0: 네.
1: 간부들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간부들 정도가 들어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0: 됐는데.
1: 그래서 네. 근데 가족들이 거기에 무너져서 가족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평양시에 있는 책임 비서가 무릎,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0: 아,
1: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정말 문제가 심각했나요?
0: 왜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1: 네네.
0: 하여튼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네.
0: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졸속공사 그 대규모 밀어붙이기 하다 보면 꼭 그런 사고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왜 중간에 무너진 적이
1: 맞아요.
0: 있었잖아요. 무너지거나 조금 균열이 온. 네.
1: 전문가들은 공기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0: 그렇죠,
1: 얘기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굳을 때까지 해서 굳고 나서 다 위를 올려야 되는데.
0: 그게 이제 무조건 빨리 하라는 게 아닌데.
1: 그렇죠.
0: 납기를 지키라는 말도 있지만 공기를 제대로 지키라는 건 숙성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1: 그래서 예. 이제는 이렇게 통일되면 거의 네. 제로 베이스 시작해야 된다는 아. 얘기도 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저걸 믿을 것이냐 우리가.
0: 글쎄 그 네. 걱정이 유효합니다. 네. 자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역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게 그렇죠. 중요하겠죠.
1: 그때 이제 외면거리는 외국인 방문객 네. 그 내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네. 외신 기자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거 완공식을 할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테이프를 끊고 그런 모습을 다 기록에 담았습니다.
0: 북한이 초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1: 당연히 초청했죠. 네, 네. 대대적 초청해서 대대적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 자체가 하나의 선전 도구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0: 그럼 주민들은 이런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1: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함께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사는 사람이다. 이게 벽체가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살아야 되는 건가. 다른 공간에 내가 가면 안 되나 해서 솔직히 막 그 약간의 브로커를 통해서 다른 공간을 알아보고 네. 그런 약간 복잡한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그 어느 나라나 이제 수도가 주는 상징성은 있게 마련이긴 한데요. 네. 북한에서 이 평양이 갖는 그 의미는 좀 남다르고 더 특별하죠, 아무래도.
1: 그렇죠.
0: 이런 거기에 그 이제 대규모 주택 단지들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그런 거 보면.
1: 네. 우리가 이제 배급이나 네. 뭐 전력이나 네. 누구한테 먼저 공급하고 이게 순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질 때 항상 평양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양의 고위 간부들. 네. 그러니까 중구역이 거의 모여 있거든요. 보통 간구역 이렇게 해서 네. 그다음에 제일 먼저의 우선주의를 갖겠죠.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약간 평양에도 신도시를 많이 건설했잖아요. 네. 이 삼순이 약간 신도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정치의 중심지고 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 네. 체제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약 300만 명의 핵심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평양을 발전시키고 평양을 보여주기 잘하는 거 이거는 단순한 도시 정책이 아니라 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네. 우리가 여기 김정은 위원장 밑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그 우리가 이제 9차 당대회 네. 올 2월에 있었던 9차 당대회 분석하면서 지방발전종합계획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네, 세웠다고 네, 그러고 또 종합봉사소 같은 걸 그래서 지역에는 네. 이게 말하자면 지역에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평양에는 이제 그 집단 그 주택 단지별 지금 거리 뭐 려명거리 네, 세별거리 네, 네. 이런 데 이제 각종 시설이 다 있으니까 저절로 종합봉사가 되는 거죠.
1: 네, 네.
0: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지방은 종합봉사소를 일부러 이제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1: 네.
0: 어쨌든 그럼 지방 발전도 이렇게 꾀하면서 이 평양의 이 그 이런 거리 이런 걸 건설하는 구조 계속 유지가 될까요?
1: 그러니까 이제 평양 중심으로 일단 구조를 만들어 단 다음에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핵심 계층을 통한 이런 네. 체제를 단단히 한 다음에 근데 지금 이제 지방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방이 너무 낙후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방 주민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거기에 민심이 좀 더 너무 흉흉하고 이거를 체제가 이제 인정을 하고 하지만 내가 네. 돈을 먼저 내서 그거를 개선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네. 과제를 주면서 근데 하지만 네. 이거는 최종적인 그런 관리나 최종적인 그 지시는 네. 최고 지도자의 그런 구상에 따라 지어지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민을 위한 정치를 최고 지도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전 국민
0: 지방에도
1: 네. 그거를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장치를 계속적으로 강조할 가능성은 되게 보통 높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0: 어쨌든 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획을 하든 어떻게 됐든 네. 좋은 집들이 잘 건설이 돼서
1: 그렇죠.
0: 북한 주민들이 좀 좋은 집에서 네.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아면거리와 평양 도시구조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살펴본 평양의 핵심 계층을 위한 도시건설 계획과 함께 그 배경에는 어떤 정책과 의도가 있는지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0: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스포츠죠. 태권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이 태권도라는 이야기를 왜 갑자기 좀 꺼내게 됐냐면요. 네. 첫 번째로는 이 태권도가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태권도가 있거든요.
0: 당연히 있죠. 예.
3: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북한의 태권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한 이유인데 북한이 2024년에 태권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0: 네.
3: 이제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결정이 올해 말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태권도에 대해서 조금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현재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해놨는데
3: 네.
0: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그 공동 등재 하자고 언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네.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3: 네, 맞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남북한이 공히 역사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인 태권도를 네. 북한이 먼저 신청하면 북한 거가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0: 네.
3: 북한이 먼저 신청했지만 이제 우리가 공동 등재를 네. 원하고 있고요. 근데 공동 등재를 하려면 사실 북한 측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태권도가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만약에 남한도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단독 등재 신청권으로 되면
0: 네.
3: 사실 등재 검토는 굉장히 늦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네. 북한의 동의를 얻는 것이죠.
0: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남북이 각각 그 등재를 신청한 상황인가요? 우리도 그 공동 등재 신청을 했더라도 좌우지간 별도로 한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0: 아.
3: 북한은 2024년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네. 명칭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신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등재 신청되어 있는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이제 2024년에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 말 2026년 말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거고요.
0: 2년 걸리는군요.
3: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국가유산청이 신청을 한 상태예요. 저희가 네. 신청한 이름은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라는 이름으로
0: 네.
3: 이제 등재를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 이것을 제출했지만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제출이 됐고
0: 그렇죠.
3: 그러나 소재는 같은 태권도이지 않습니까?
0: 네.
3: 그래서 만약에 남북이 합의가 되면 이제 공동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고요.
0: 네.
3: 그리고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뭐 서로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0: 그런데 그 문제는 잠시 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남북이 공동 등재를 뭐 북한은 지금 단독 등재를 신청을 해놨지만 우리는 공동 등재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분단 전부터 있었었는데 태권도는 남북이 지금 많이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3: 제가 이제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국기원을 네. 좀 들어가서 네. 자세히 좀 읽어봤어요. 근데 국기원에서 소개하는 유래를 보니까 태권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천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태권도라는 고유의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무술의 무예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통 무예의 연장선이긴 한데 뭐 삼국시대의 택견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외국의 무예들도 약간씩은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대 태권도의 체계와 명칭은 1945년 광복 이후에 이제 여러 무술 도장들이 모여서 형성된 과정에서 정착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남한에서는 오대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도관, 송무관, 무덕관, 지도관, 창무관. 태권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명칭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5대관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게 돼요. 남한에서는. 그래서 1965년도에 태권도라는 명칭이 확정이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남한에서는 현대 태권도의 기원이다라고 네.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한에도 북한에도 태권도가 있지만 현대의 태권도의 형태는 분단 이후에 네. 각각 조금 다르게 발전이 됐고요. 뭐 예를 들어 용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품새라고 하지만 북한은 틀이라고 하거든요.
0: 틀.
3: 네. 그리고 우리는 겨룩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맞석이라고 하고요.
0: 네.
3: 뭐 단체도 당연히 다르겠죠. 남한은 세계 태권도 연맹 WT라고 되어 있고요.
0: 네.
3: 북한은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고 해서 ITF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어쨌든 그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 그리고 올 연말 안에 하여튼 이제 결정이 날 거다. 그럼 우리나라 태권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동 등재 신청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중재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3: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보면 네. 북한이 이제 3월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를 신청을 했고요.
0: 네.
3: 그리고 우리도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3: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이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이 그 등재 신청 평가를 할 때까지 등재에 대한 평가를 할 때까지 잘 합의를 거쳐서 공동 등재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공동으로 등재가 되는 가장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0: 네,
3: 때는
0: 좋은
3: 아름다운
0: 방법이죠.
3: 안이 있고요.
0: 네, 네.
3: 두 번째 안은 뭐냐면 만약에 공동이 아니라고 하면 북한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0: 네.
3: 이제 저희가 좀 뒤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장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확장 등재라는 게 있고요.
3: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유네스코에서는 이제 먼저 신청했다고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한국가가 신청하고 다른 데는 못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0: 네.
3: 사실 유네스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독점하지 않고 그리고 배타적이지 않게 평가를 한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0: 네.
3: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 이제 확장 등재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각각 등재가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 방식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0: 네.
3: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0: 네.
3: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0: 네.
3: 이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그러니까 무형유산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무형유산위원회 산하의 평가기구들이 이 무형유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0: 네.
3: 이제 대부분은 이 무형유산이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전승되고 있는지를 이제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태권도만 신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
3: 뭐 한지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사실은 심사를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3: 근데 이것도 사실 국가유산청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북한이 태권도를 신청하기 전까지 우리는 태권도가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0: 네.
3: 그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0: 아, 그런 점이 있었군요.
3: 네네. 그런데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저희는 이미 무형유산을 22개나 등재한 다등재 국가거든요.
0: 네.
3: 그래서 다등재 국가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수시로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0: 네.
3: 2년에 한 번씩만 신청할 수 있도록 막아놨어요. 근데 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장담극이도 신청해 받아야 되고요. 네. 지금 한지도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신청이 이제 밀려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태권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하자 해서 이제 올해 3월에 신청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 어떤 가능성, 어떤 공동이 될지 아니면 확장이 될지 아니면 각각의 등재가 될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등재 신청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네. 북한과 약 2년 넘는 시차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국가적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 등재가 되는데
3: 네.
0: 아 그거는 좀 난망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현재로서는 또 모를 일이지만
3: 네 맞습니다. 남북 관계가 워낙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북한도 이제 그 태권도 등재 신청도 했고 이제 결정이 날 때가 됐으니까
3: 네
0: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많이 일겠네요. 그러면
3: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국내외 관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인지.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0: 네.
3: 가장 가까운 보도로는 이제 올해 4월 보도들이 좀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4월 14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과 관계 성원들에 대한 국가 표창 수여 모임을 진행했다라고
0: 네.
3: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국제 경기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3: 근데 이 보도에서 강원도 태권도 선수단 김현우, 그다음에 룡악산 태권도 선수단 한소연, 평안남도 태권도 선수단 박수진, 박성광 선수 등이 청년 영예상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고요.
0: 네.
3: 그리고 황해남도 태권도 선수단 책임감도 조혜철, 그리고 선수인 홍진경. 홍진경 선수는 사실 북한 내부에서도 최근에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0: 네.
3: 네. 그리고 룡악산 태권도 선수단 박지향, 김유심, 민혜경, 김유경 선수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인민체육인 칭호를 이들이 이제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공훈체육인 칭호 수여 명단들도 나왔는데 룡악산 평양시, 강원도 남포시 등등의 태권도 선수단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제 이 공훈체육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공훈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굉장히 높은
0: 네.
3: 이제 상이거든요. 그리고 4월 15일에도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를 진행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고요. 이때도 태권도 자체가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 태권도 지역에 이제 태권도 선수단 선수들이 와서 조선소년단 입단 학생들 축하하는 그런 이제 축하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가장 메인이 됐던 거는 4월 26일에 온 나라에 차 넘치는 태권도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된 게 있는데요. 태권도를 대중화하는 분위기를 직접 다룬 그런 기사고요.
0: 네.
3: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뭐 이런 문구도 나옵니다. 전 사회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중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0: 사실은 한때는 그 시범단이 서울 평양 오가면서 그 시범도 보였고 또 합동 공연도 했었죠.
3: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고 그런데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교류 화합이 좀 이루어져서 세계 무대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통일 사용 설명서 북한 대중문화 탐구. 오늘은 북한 태권도와 유네스코 등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류금신의 노래입니다. 바람꽃.

0: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통해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일기죠. 솔성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솔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이제 교통수단과 관련된 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2: 네. 남과 북에서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또 자가용 같으면서도 네. 다른 점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네. 오늘 지금 저희 KBS 여의도 오실 때 못하고 오셨어요?
2: 제가 동대문구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총량리 환승센터가 되게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 어디든 갈 수 있는 센터여서 네네. 260번 버스를 타면 여의도 환승센터

0: 정도까지 북한 말로 구야 말로 직방 왔습니다.
1: 직방.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갈아타지 않고 예, 지하철을 타면 이제 한번 갈아타야죠.
0: 예, 네.
1: 저 대방역에서 타든지 뭐 아 그래서 직방.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데 환승 갈아타고 왔다 뭐 돌아왔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0: 이건 저도 그 표현에 대해서 남북이 네. 같이 쓰는 말도 있네. 네, 같습니다.
1: 그래요?
0: 평양의 지하철역을 보면 전우역하고 전승역, 붉은역 여기가 환승역이거든요. 야 거기서 갈아타고 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1: 예, 그건 똑같네요. 환승이라는
0: 예,
1: 말은.
0: 예.
1: 근데 이제 직방. 우리는 직방이란 말은 이제 구어체에서 가끔 쓰긴 하는데 거의 이제 문어체로는 잘 안 쓰는 말이
0: 맞습니다.
1: 됐죠.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 이제 남한에 오신 게 2011년이라 그러셨는데 그만 한 15, 16년 되셨습니다. 처음 와서 탄 교통수단이 뭐였고 또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0: 아무래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게 우리가 네. 인천공항에서 내리거든요.
1: 아 비행 입국할 때.
0: 예예 예, 예.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할 때게 우리가 한 조가 20명이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탈북민 여성들이 공항에 딱 내리면 큰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버스를 봤더니 유리가 까맣고 코튼이 착 드려져 있고 외부건 내부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게 아직도 좀 참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데
1: 네.
0: 사실 그 북한에서 이 정도 수준의 거구 버스이거든요.
1: 네.
0: 그걸 타려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급 간부 정도 되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한국말로 국회의원 아닙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북한에서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말하자면 국가의 보훈 예산 인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이 평양에서 회의에
1: 네.
0: 참가하려고 올 때에 그 버스를 태워주고 그 호텔로 안내하는데 그 버스를 우리가 흔히 백대버스라고 합니다.
1: 백대버스요?
0: 예. 백대버스라는 일반 주민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타보지 못했으니까 관심을 안 돌리지만은 이 버스가 80년대 일본 저청년에서 평양에 선물한 버스예요. 그래서
1: 네.
0: 그 수량이 100대다. 예, 90대가 아니고 100대다.
1: 예.
0: 그래서 흔히 거급 버스다 하면은 100대 버스 이렇게 상징성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1: 네.
0: 결국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탔던 그 버스가 평양의 100대 버스처럼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건 거의 간부들만 타볼 수 있었던 그 버스를 한국에서야 타봤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1: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무진 버스를 얘기하는 건데
0: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1: 보통 버스들보다 이 높고 천장이 네. 그다음에 길고 또. 그다음에 좀 이 쿠션이라죠. 출렁출렁하죠. 그래서 승차감이 좋죠. 그러니까
0: 예.
1: 이제 고급 그 리무진 버스. 리무진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일반 승용차가 이제 크고 이 저 무슨 상당했을 때 맨 앞에 나가는
0: 예.
1: 차 또 무슨 뭐 의식의 맨 앞에 나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버스도 그렇게 천장이 높고 길고
0: 네.
1: 승차감이 좋으면 리무진 버스라 그러는데 하긴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 그 차가 도입됐을 때 야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0: 네.
1: 지금은 뭐 웬만한 장거리에 가는 버스들은 다 그런 리무진 버스가 네. 이제 도입이 돼 있으니까.
0: 북한에서는 뭐 또 예. 이렇게 행사 버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 네네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 이제 뭐 비행기 많이 타셨을 거고 지하철, 버스, 자동차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뭡니까?
0: 하나씩 다 타본 것 같기는
1: 네.
0: 하지만 그래도
1: 네.
0: 많이 좀 이용했다면
1: 네.
0: 아, 제가 좀 해외로 자주 나가다 보니까
1: 네.
0: 뭐 기자 교환 연수나 어떤 학회 일정으로
1: 네.
0: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갈 때는 비행기 대한항공을 좀 많이 타봤고요.
1: 네.
0: 그 북중 국경 지역 그 연구로 좀 또 1년에 한 번, 2년에
1: 네.
0: 한 번 나갑니다. 이때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그
1: 예.
0: 맛이 있더라고요.
1: 페리,
0: 또.
1: 페리. 예, 예. 인천에서 출발하는
0: 하룻밤
1: 페리.
0: 자고 나면
1: 네, 네.
0: 바로 중국에 도착하는.
1: 그렇죠.
0: 그런데 평상시는 회사로 출근할 때에는 지하철 버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환승센터에서
1: 네.
0: 여러 곳에 제가 가기도 하는데 이 서울에는 대중교통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1: 그렇죠.
0: 굳이 자가용 차를 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1: 네, 네.
0: 가끔 그 거리가 좀 먼 지방대학 강의 갈 때는 제가
1: 네.
0: 직접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기도 하는데
1: 네.
0: 언젠가 한번 아들이 맛집에 가자고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예, 아주 무서웠지만
1: 네.
0: 오토바이 뒤에 앉아 뭐
1: 네.
0: 타본 경험이
1: 아들
0: 있어요.
1: 아들 허리 꼭 붙잡고 가셨겠네요.
0: 예, 이제 좀 무서웠어요. 예.
1: 그러면 이제 직접 운전을 하시니까 운전면허는 몇 년도에 따셨고 따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0: 아유, 제가 말도 마세요.
1: 예.
0: 2014년 오자마자 3년 만에
1: 네.
0: 그 운전면허를 했는데
1: 신청해서
0: 제가
1: 이제, 예, 따는
0: 이런 시험, 실기 시험,
1: 네.
0: 실기 시험에서 네 번째 만에 합격되고 밤잠 못 잤어요, 그게.
1: 예. 스트레스 받죠.
0: 아유, 그래도 제가 아줌마가 운전면허를 다 따보다니 참 기뻤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는 그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2025년도 기준으로 약 40%가 넘는다 그래요. 43%. 그러니까 뭐 거의 인구 남자보다 조금 덜 가진 아마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우리 한 70 넘으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5대5 비슷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 여성들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얼마나 되나요?
0: 북한의 제도 자체가 여성들이 네. 운전면허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게 남한하고는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건데 저도 그래서 아마 야 한국에 오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니 그래서 40대에 도전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중교통 그 버스를 타다 보면 여성 운전사도 종종 제가 뵙곤 하거든요. 그때마다 대중교통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발달했다는 평양조차도 버스 무게도전차 이런 기사가 모두 다 남성들인데 아 북한 사회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제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북한의 영화 길 이게 신상옥 영화 감독이 촬영한 영화거든요. 네, 네.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영화 배경은 6.25 전쟁과 전후 사회주의 복구 건설을 배경으로 했다는 데 주목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남성들이 모두 전방에서 싸우거나 희생되었거나 후방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국으로서는 여성 인력을 동원해야 했던 정책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까지도 북한 여성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이 선전으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현지 북한에는 국영산업과 건설 부분에 쓰이는 기중기 한국말로 크레인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게 그 전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동량을 올리고 내리는 여기에 미혼 여성들만 교육을 받아서 아주 그 소 규모로 예, 채용되는 것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 남성들조차도 당에서 선발한 대상에 한해서 운전면허 교육이 그 주어지기 때문에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 또 그 배경을 본다면 이게 왜 남자한테도 운전면허가 이렇게 제한되지 보면은 북한의 모든 그 운전 수단은 국가 소유이고 군함화도 좋기 때문에 예, 기회가 제한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남자도 국가가 지정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어디 배울 데가 없고 주질 않고 여자는 뭐 한 명도 없다. 거의 이제 자격이 제도적으로 제한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평양이나 지방이나 택시는 많겠네요.
0: 그게 평양에는 원래 외국인 전용 택시가 90년대 이전에도 있었어요.
1: 네.
0: 순환 공항 그리고 네. 평양 번역에 내리면 아주 요람무명의 택시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면 그 서비스를 호텔까지 이런 네. 택시는 있었는데 국내 주민 대상은 택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택시라는 개념 자체가 왜 없었냐면 북한 사회주의 체제하고는 괴리됩니다. 성격이. 예를 들어 본다면요. 북한 사람들은 당국의 승인 없이 거주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나요.
1: 네.
0: 그런데 택시라는 이 성격 자체가 이미 시각에 택시 하면은 손을 들어 세울 수 있고 가고 싶은 목적지를 말하면 그곳까지 태워주고 네. 운행을 받고 운행하는 교통시장 서비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택시라는 자체가 영어도 없었고 낯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90년대에 북한에서 나왔던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 해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다 보니까 택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아 택시가 저런 거구나. 개인이 임시하게 세우면 택시가 손해. 이게 제가 참 낯설게 배웠던 기억이 있고
1: 네.
0: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 지방에서도 평양을 시작으로 누구나 다 돈만 있으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나왔습니다.
1: 네.
0: 2010년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뭐 장거리든 단거리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택시가 발전했는데요.
1: 네.
0: 그 배경을 본다면 북한 장마당이 계속 지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징수하려는 김정은 정부의 정책이 배경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고요.
1: 네.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는 이동을 존재하고요.
1: 네.
0: 누가 더 신속하게 이동하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누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시간이 돈이다. 빨리 이동 수단을 수요하고 있는데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기차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잘 뛰지 않아요. 여기에 대응해서 나온 게 개인 버스, 개인 택시입니다.
1: 네.
0: 디젤로만 있으면 24시간 도로를 달랠 수 있으니까
1: 네.
0: 결국 당국은 대중교통은 현금 흐름이 가장 원활한 사업이다. 네, 이렇게 파악하고 택시 운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많아졌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세금만 내면 할 수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운송 시장의 이제 시장화네요. 그러니까
0: 교통 시장이 이제는 훨씬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회주의가 이제 바람처럼 사라지는 북한의 현실 바로 택시가 제일 크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교통 수단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0: 작년에 조선신보가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는 북한도 개인이 자가용 소유를 허용했다. 제가 참 놀라기도 했는데 이게 맞나?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 같고 현실화 되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서 교통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이고요. 결국 민생을 살리는 가장 큰 열쇠는 교통이든 어떤 물류든 남북 경제 협력이 아닐까. 언젠가 한국의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계열사로 운영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설성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사용설명서였습니다. 김용임의 경의선 열차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윤석훈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0: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퓰리처상 수상작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올리브가 이 소설에서 다른 인물들과 나누는 접촉들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자살을 생각하는 젊은 청년을 마을 외곽에서 만납니다. 올리브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곁에 꿋꿋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무뚝뚝하게 들려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 실패와 후회와 두려움의 이야기를. 그 솔직함이, 그 투박한 공감의 몸짓이 자살하려던 청년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올리브는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외로운 청년 곁에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음이 누군가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소설에서 다루는 주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상태,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북적이는 마을에 살면서도 근본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 외로움입니다. 올리브는 헨리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헨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헨리도 올리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함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결혼이고 사랑의 현실적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헨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차던 헨리가 갑자기 말을 잃고 생의 모든 활기를 잃고 요양원에 누워있게 됩니다. 올리브는 매일 헨리를 찾아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헨리 곁에 앉아있습니다. 평생 말이 많았던 올리브가 이제는 침묵 속에서 남편과 함께 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올리브가 헨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비로소 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침묵 속에서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헨리가 세상을 떠난 후 올리브는 처음으로 혼자가 됩니다. 거대한 집에 혼자 남겨진 올리브는 무너집니다. 스트라우트는 이 과정을 감상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올리브는 울부짖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상을 견뎌내며 헨리의 빈자리를 모든 곳에서 느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의 호우특보는 이미 해제된 지 오래고요. 전국적으로 오늘 비가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바람은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강 상태에 들기도 하겠고요. 수도권과 충남, 호남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충북은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는 내일 낮 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 제주 산지는 60mm 이상이고요. 강원 산지는 1에서 3cm의 눈으로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 쌀쌀하겠습니다.

0: 세종 강릉도 15도, 대구 17도, 광주와 부산은 18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이맘때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제주에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는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높아져서 내일까지 풍랑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 낮부터는 비가 그치고 맑아진 뒤에 모레 화요일 어린이날은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1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을 골자로 한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9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란이 보낸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2일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부산과 경남을 찾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상인 시민들과 만납니다. 오후에는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동안 전국을 순회 중인 정 대표는 내일까지 부산, 경북 등을 돌며 영남 유권자 표심 잡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부산에 이어 오늘은 대구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 후보 개소식에 잇따라 참석하는 것은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해 보수층 결집을 도모하고 장 대표 2선 후퇴론을 잠재우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8원 오른 2,008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5.1원 상승한 2,002원이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뒤집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19살 A양이 몰던 경차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옆자리에 있던 B양이 숨졌고 A양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 한 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2%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고 달아났던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쯤 경기도 안성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행자는 신호에 맞게 길을 건너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최근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일본을 향해 겉으로나마 표방해온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한 데 대해 무기 수출을 구실로 국제적인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닦자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전쟁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10에서 40mm 정도이고 제주도 산지는 최대 60mm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내일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도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그간 국제유가를 좌우해온 산유국 협의체 오펙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일에 중동의 주요 산유국 중에 하나인 아랍에미리트가 이 석유수출국기구 오펙을 탈퇴하면서 기존 협력 구조에 균열이 나타난 건데요. 사우디가 사실상 주도한 오펙에서 벗어나서 원유 공급을 좀 더 늘려보겠다.

0: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산유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국제유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세계의 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KBS 뉴스 월드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할 거고요.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먼저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등장해서 말이죠. 네. 먼저 밤사이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방송 시간 몇 시간 전에 미국이 그 독일 주둔 미군의 일부를 감축하겠다 그 소식을 네.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은 이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이 있었군요.
1: 그렇습니다. 독일 정부가요.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서 예상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미국과 안보 분야에서는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 쿨하네요.
1: 이 얘기를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한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뭐 유럽인들은 우리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유럽 5개국 군사협의체를 통해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리아와 앞으로의 과제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 미군 감축을 시사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가 1일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중에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철수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둔 미군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약 3만 6천 명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주둔 미군 감축 발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7일에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 미국이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한 데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독일 주간지 슈피겔도 미군 재배치 계획을 파악 중이다라는 나토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계획된 결정이었다면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몇 주 새 미국 쪽에서 독일 고위 당국자에게 철군을 경고한 적이 없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또 독일 일간 쥐트 도이체 차이퉁도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수 있다라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의 조건으로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실제 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 소셜미디어에 독일 총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데 완전히 무능했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0: 이번엔 중동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 저장고가 차오르니까 이란이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관리가 이란은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기보다 수용 한계를 미리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원유를 감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수십 년간 제재를 받은 이란이 이것과 유사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경험이 풍부하다라는 점을 미국이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수익원인 석유 부문을 타격을 하면 이란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해상을 봉쇄해서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원유 저장 탱크가 포화돼서 산유량을 감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유정이 영구 손상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정은 한번 감산하면 산유량을 회복하기가 어렵고요.
0: 그렇다면서요.
1: 아예 불능화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란은 제재를 오랫동안 받아오면서 유정이 중단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정이 영구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재개하는 노하우를 익혔다. 이렇게 이란 관리들이 말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재를 받으면서도 그림자 함대를 이용해서 이란이 원유를 중국 등으로 어느 정도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해상을 봉쇄했으니까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원유 저장고가 가득 차서 유정을 강제로 폐쇄해야 하는 이른바 탱크탑이 언제 도달할지에 대한 전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주 전에 이란의 석유 인프라가 사흘 안에 마비될 것이다 이렇게

0: 얘기를 했는데 JP 모건 등은 한 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저장고가 다 차면 이란은 국내 소비량인 하루 약 200만 배럴을 제외한 나머지 1일 약 100만 배럴의 산유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전 세계의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가 계속 오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 많이 들 텐데요.
0: 그렇습니다.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를 낮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이 여러 가지 뭐 정책을 내놓긴 하는데 이 수단이 점점 제한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1일 기준으로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9입니다. 이란전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일주일 전보다도 30센트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봉쇄가 계속되는 한 유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방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내놓은 걸 보면 3월에 전략 비축유 1억 7,200만 배럴을 방출하기 시작했고요. 러시아산 원유와 관련한 일부 제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또 여름철 고농도 에탄올 혼합 휘발유 판매 제한 규정도 해제를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추가 대응책으로는 연방 유류세 폐지, 또 미국산 원유의 수출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회 일부에서는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18.3센트, 경유는 갤런당 24.3센트인 연방 유류세 폐지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네. 이 주유소가 인 화분을 소비자 가격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네네. 연방 유류세라는 건 고속도로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신탁 기금 재원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금이 차량 연비 개선 등으로 이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산 넘어 산이군요.
0: 네, 그러니까 유류세를 인하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산 원유를 수출하는 걸 금지하는 것도 최근 10여 년간 수출 사업을 확장해온 석유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11월 중간 선거는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휘발유 가격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물가도 덩달아서 올라갑니다. 이러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이어서 주간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누구예요?
0: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고, 얼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미국인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미디어 인사이트 프로젝트가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60%가 트럼프 관련 뉴스를 자주 또는 가끔 의도적으로 피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응답자의 31%가 자주 피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이 됐어요. 하루에 2시간 넘게 뉴스를 소비한다는 한 70대 미국인이 트럼프 뉴스를 피하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 수준이다. 피하고 싶어도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 사실 피로감이 있는 건 네. 뭐 누구나
0: 전 세계가
1: 것 같아요.
0: 네, 그럴 예. 것 같아요. 이번 조사에서 역시 정치 성향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유권자의 한 3분의 2는 트럼프 관련 뉴스를 피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반면 공화당원 응답자 가운데 25%는 거의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또 24%는 전혀 피하지 않는다라고도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약 절반가량은 관련 뉴스를 피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정치적 양극화 또 SNS의 확산 등으로 변화한 뉴스 소비 환경이 맞물려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치 담론의 중심에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관련 뉴스를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 정치 뉴스가 대통령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면하고 싶어도 완전히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네. 지적입니다.
1: 저희도 자고 일어나면 그 뉴스를 늘 접하는데
0: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
1: 자국 국민들은 네네. 어떨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쁜 회의를 하는 것보단 줄이는 게 낫다.
0: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랍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왔던 연례 정상회의 관행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1: 왜요?
0: 겉으로는 이제 회의의 효율성, 장기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게 명분이지만 그 안에서 잘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계산이 깔렸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1: 네.
0: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소식통 6명을 인용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정상회의 개최 주기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회의가 매년 열렸거든요. 이걸 2년 주기로 바꾸자는 의견을 일부 국가가 냈다는 겁니다.

0: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인 2028년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 회의는 일단 7월 7일에서 8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열립니다. 2027년 회의는 알바니아에서 개최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로이터 통신은 이 알바니아 2027년 회의가 가을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네. 그렇게 해서 2028년 회의를 건너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1: 1.5로 하자.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을 펼치면서 나토 동맹국들이 안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양측의 그랬죠. 긴장이 예.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이고 정상회의를 축소하자라는 논의가 나온다는 건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대서양 동맹 관리법을 둘러싼 고민과 맞물려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나토 안팎에서 트럼프 한 사람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례 정상회의를 열면 매년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군사와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긴 했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최종 결정권은 리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수의 회원국이 회의 주기 조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례 개최 관행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직 확정된 거는
0: 아닙니다.
1: 없습니다.
0: 네. 예.
1: 지금이 제일 쌉니다.
0: 네, 유럽에.
1: 오늘이 제일 싸다는 얘기 그렇죠. 저도 자주 들었는데. 네.
0: 대표 관광국가죠. 스페인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금이 제일 싸니까 지금 당장 항공권을 사세요. 이렇게 공개 권고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 이번에는 비행기 값이군요.
0: 그렇습니다. 에레우 스페인 산업관광부 장관이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지금 바로 항공권 구매를 권장한다라면서 여행 수요가 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약을 하시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유가 과거에 구매한 물량이라서 시차가 있긴 한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유류할증료가 결국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1: 우리나라도 네.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0: 엄청났죠. 예. 이게 이제 매달 조정되는 구조니까 맞아요. 정말 이 장관의 말대로 오늘이 제일 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가 2월 말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올랐고요. 유럽발 장거리 항공권 가격도 이미 100달러 14만 7천 원 이상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블룸버그 통신은 아시아에서 유럽의 주요 노선 운임이 3월 말 기준으로 최대 560%까지 급등한 사례도 있더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도 비용이 부담되니까 항공권 가격을 인상하거나 일부 노선을 감축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은 이런 흐름이 관광 수요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바로 오늘 당장 사셔라 이렇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 네.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간 키워드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좀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추측이 안 됩니다. 경우의 수 늘어난 레드카드 무슨 네. 얘기일까요?
0: 레드카드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축구 경기장인데요.
1: 네.
0: 이제 6월에 월드컵이 개막됩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상대 선수와 다툼을 벌일 때 선수들이 입을 가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퇴장을 당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1: 입을 가리는 행위.
0: 네,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 규정을 관장하는 곳이 국제축구평의회인데요.
1: 예.
0: 지난달 29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축구 규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앞서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요. 그래서 올해 월드컵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규칙은 이른바 비니시우스 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발단이 지난 2월에 포르투갈 프로축구팀인 벤피카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간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발생한 충돌 때문이었는데요.
1: 네.
0: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죠. 비니시우스 선수가 1-0 승리를 이끈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홈팀 코너 플래그 앞에서 세리머니를 펼쳤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상대팀인 벤피카의 공격수 잔루카 선수랑 신경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비니시우스 선수가 나중에 이 잔루카 선수가 스페인어로 원숭이를 뜻하는 단어를 내게 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입을 가리고 나쁜 말을 한 거군요.
0: 인종차별 발언 의혹을 제기했는데 잔루카 선수는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동성애자 혐오 의미를 담은 단어를 말했던 게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 인종차별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리는 데만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루칸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폼으로 입을 가리고 얘기를 했기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FIFA가 이때부터 입을 가리고 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라고 평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카드를 받고 또 다른 또 경우가 지금 생겼는데요. 경기 도중에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그라운드를 벗어나는 선수도 레드카드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올해 1월에 세네갈하고 모로코가 또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승전에서 0-0 접전이 이어지던 후반전 추가 시간에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하고 모로코 쪽에 페널티킥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세네갈 선수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다가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20분이 지난 뒤에야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페널티킥이 치러졌는데 세네갈이 방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넣어서 세네갈이 승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로코 축구협회가 이렇게 집단 퇴장을 했는데 이게 몰수패 사유인 경기 거부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결국 아프리카 축구연맹이 항소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세네갈의 네. 우승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결국 이 국제축구평의회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퇴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월드컵에 넣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를 중단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팀은 원칙적으로 몰수패 처리된다는 게 맞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1: 그럼요. 스포츠 페어플레이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6월에 이렇게 월드컵이 열리는데 네. KBS에서도 중계를 합니다. 네, 네. 보시면서 무슨 레드카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네. 새롭게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다음 키워드가 아르바이트 아니 스키마 바이토 뭡니까?
0: 일본에서 공휴일이 몰려있는 골드니크가 있어요. 이게 지난달 29일부터 맞아요. 이미 시작이 이번 됐고 주라면서요. 네, 이번 달 6일에서 최장 10일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휴가 길잖아요. 일본인들도 국내외로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유류 활종률도 뛰고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게 부담스러워지니까 네. 아, 이 시기에 그냥 반짝 일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만 일하면 당일 일당을 받는 틈새 아르바이트 스키마바이토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 연휴에 응답자의 57.4%가 바로 이 스키마바이토를 하겠습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 프리터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짝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바로 스키마바이토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주간 키워드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10시 24분이 됐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배경 그리고 향후 국제유가에 미칠 영향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성 국제전문기자가 연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며칠 안 됐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탈퇴한 게 상황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아랍에미리트 UAE가 지난 4월 28일 국영 언론을 통해서 5월 1일부로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 예.
1: 아랍에미리트는 United Arab Emirates 줄여서 UAE라는 영어 이름이 말해주듯이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7개 토호국이 모여서 1971년 건국한 연방국가입니다. 1967년 아부다비가 OPEC에 가입했고 건국 이후 지금까지 UAE로 회원 자격을 이어왔으니까 거의 60년 만에 탈퇴한 것입니다.
0: 네.
1: UAE는 하루에 약 34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7위 산유국이고요. OPEC 회원국 중에서는 사우디와 이라크에 이어서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습니다. 앞서서 2019년에 카타르, 2020년에 에콰도르, 2024년 앙골라가 각각 OPEC을 떠났지만 UAE의 탈퇴로 인한 후폭풍은 이전 경우와는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60년 만에 탈퇴를 했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고 먼저 OPEC이라는 단어를 뭐 뉴스에서 자주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OPEC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OPEC 플러스가 있네요. 어떤 기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석유가 전 세계 산업계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은 게 20세기 초반이었는데요.
0: 예.
1: 이후에 오랫동안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서구의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생산과 정제, 유통, 판매 등 석유 산업 전반을 장악했고 정작 산유국들은 들러리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우디와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 5개 나라 대표들이 1960년 9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모여서 OPEC을 창설했습니다.
0: 네.
1: 현재 OPEC 본부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있는데요. OPEC은 이후 걸프 지역 주요 산후국 중심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회원국별 생산 쿼터를 배분해서 국제 유가를 좌우해왔습니다. 유가가 낮을 때는 함께 생산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고 유가가 높을 때는 생산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특히 1973년 제4차 중동전 당시에 감산과 서방국 금수 조치로 전 세계를 오일쇼크에 몰아넣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산유국 중심이던 OPEC이 2016년에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중남미의 멕시코 그리고 가장 최근 지난해에는 브라질 등을 끌어들여서 비공식 협력체인 OPEC 플러스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0: 네.
1: OPEC은 사우디가, OPEC 플러스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사실상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UAE의 탈퇴로 OPEC 회원국은 사우디와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 11개국으로 줄었고요.
0: 네.
1: 공교롭게도 OPEC 플러스에 소속된 비OPEC 회원국 수도 11개국입니다.
0: 네.
1: 현재 OPEC은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약 40% 정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UAE가 탈퇴하면서 13% 정도 잃게 될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전망합니다.
0: 이렇게 산유국들의 협의체고 아랍에미리트가 OPEC에 가입한 지 거의 60년이 됐고 그런데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1: 예, 공식적으로 UAE 정부가 명확한 탈퇴 이유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와의 관계 악화에 더해서 경제적인 입장 차이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돈독했던 UAE 사우디 관계는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으로 파열음을 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당시에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에 맞서서 정부 편에서 함께 싸웠는데요.
0: 네.
1: 2016년에 UAE가 돌연 철군을 선언했습니다. 자국 전사자가 늘어나면서 정치적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지만 사우디는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UAE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중재로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조상의 이름을 건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요. 그리고 외교관계 정상화 및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나섰는데 이게 또 사우디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0: 네.
1: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양국의 묵시적인 그 공동전선을 깬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UAE는 지난 2017년에 사우디와 함께 단행한 카타르에 대한 공동봉쇄 정책이 2021년 사우디 카타르의 국교 정상으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는 2017년 6월 이후에 카타르가 친이란 국가로 이슬람 테러 조직을 이란과 함께 지원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 제재 및 봉쇄에 돌입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런 이유 때문인데 사실 아랍계 부족 국가로 출발한 아랍에미리트 UAE와 카타르는 1971년에 영국 보호령에서 벗어났는데 당시에 카타르가 UAE 연합체의 제의를 거부하고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그때부터 양국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0: 네.
1: 작년 12월에는 사우디가 UAE 지원을 받는 예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공습하면서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 UAE가 병력을 철수하면서 갈등이 봉합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2015년 예멘 내전에서 이제 파열음을 보이기 시작해서 그 틈을 메꾸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으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작용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예, 맞습니다.
0: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 UAE는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원유 생산 능력을 500만 배럴까지 확대하면서 증산을 꾀했는데 하지만 사우디가 유가 방어를 이유로 감산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오펙 쿼터에 묶여서 실제로는 340만 배럴대 생산이 그쳤습니다.
0: 네.
1: 단순 계산으로 연간 한 수십조 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0: 예.
1: 석유 생산량하고 유가에 대한 셈법이 사우디와 UAE가 다른 거는 서로의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UAE는 두바이를 앞세워서 탈석유 시대를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무역, 관광, 운송 등으로 경제를 다변화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비석유 비중이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70%가 넘습니다.

0: 이로 인해서 유가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 재정을 위해서 적정 유가가 UAE의 경우에는 50에서 60달러 정도인데 네. 사우디는 90달러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1: 네네.
0: 사우디 정부가 중동의 비즈니스 업으로 도약한 두바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한 2021년 정도부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중동 사업 근거지를 사우디 리아드로 이전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온 것도 UAE의 신기를 건드렸습니다.
1: 그런데 무엇보다 최근에 중동 전쟁이 중동 정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0: 예, 이번 전쟁에서 사실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UAE입니다. 수치로 보면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빈번하게 공격을 당했는데요.
1: 예.
0: UAE 국방부 발표를 보면은 이란이 UAE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약 550발과 드론 2200대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UAE를 도우려고 나선 반면에 사우디는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최신 레이저 방공무기 아이언빔과 드론 탐지 시스템 스펙트로를 서둘러 보내준 것으로 최근에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1: 네.
0: 또 관련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이스라엘군 수십 명도 소속 인력도 파견했는데요. 물론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UAE 자국 군기지가 있으니까 뭐 파견할 수 있겠고
1: 예.
0: 또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철천지 원수니까 UAE를 도운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UAE 입장에서는 그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고마움에 비례해서 또 사우디에 대한 또 섭섭함이 굉장히
1: 그쵸.
0: 커진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웃사촌인데 이웃사촌이 먼저 달려와야 하지 않았을까.
0: 예.
1: 아무튼 뭐 미국 쪽으로 더 확실하게 뭔가 외교 안보 축을 변화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UAE의 외교 안보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력 확대, 또 방공 시스템 지원, 드론 기술 협력 등이 진행되면서 앞서 언급한 아브라함 협정 기반의 안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AE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에도 미국 기술 체계의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화웨이, 알리바바 그 클라우드, 그다음 중국계 AI 기술 등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미중 기술 전쟁이 지금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또 이란 전쟁 이후에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기술 질서 안으로 더 확실하게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또 그 막대한 외환 보유액과 2조 달러가 넘는 국부 펀드를 보유한 UAE가 최근에 미국과 그 통화 스와프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1: 네.
0: 그것도 그렇고 또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미국 천연가스 사업 구축을 위해서 수백억 달러 투자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아랍에미리트가 OPEC 탈퇴한 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관련 결정에 대해서 유가를 낮추고 전반적인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오펙에 대해서 유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비판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오펙 탈퇴로 국제 유가 영향 미칠까요?
0: 예, 중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펙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즉각적인 증산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펙 안에서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우디와 UAE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 예.
0: UAE가 사우디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면 중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전쟁 종료 이후에 공급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생산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서 주요 산유국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0: 또 이 과정에서 사우디와 UAE, 그다음에 또 미국의 셰일 원유업체 등이 동시에 증산에 나설 경우에는 공급이 빠르게 늘면서 유가가 급락하는 가격 전쟁 시나리오를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 네.
0: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란 전쟁, 또 호르무즈 봉쇄 등 공급 부족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산시설도 지금 타격을 입기도 했고요. 또 봉쇄 상황에서 공급이 풀린다고 해도 지금 보낼 루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끝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 있을까요?
0: 원유 수급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유사가 중동 사태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항을 대체 수입 경로로 활용해 왔는데 만약에 UAE가 증산을 결정하면 푸자이라 항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는 원유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UAE가 걸프국 가운데서 우리나라하고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라는 최상위 외교 관계를 맺을 만큼 네네. 관계가 좋습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UAE에 배치된 우리나라의 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청궁2가 96%의 높은 요격률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푸자이라 항이 이미 포화 상태라서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물량을 실어나를 여력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사우디의 후속 대응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원유 수입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사우디입니다.
1: 높죠.
0: 34%가 넘고요. UAE가 한 11%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된 다음에 사우디가 자국 물량을 희생하고 고유가를 방어할지 아니면 물량 공급 경쟁에 뛰어들지가 앞으로 시장 판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1: 네,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와 그 배경 그리고 이 국제 유가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코노미 조선의 이용선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네, 가정의 달 5월에는 의미 있는 기념일들이 많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아마도 내일 모레 5월 5일 어린이날일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상 속의 세계사에서 이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20세기 세계사의 저자 이영숙 작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어린이라는 단어부터 너무 귀엽잖아요.
3: 네.
1: 이 단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3: 어린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뜻이 좀 달랐죠.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어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의 어리다라는 거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죠.
1: 네.
3: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고요. 어린이라는 단어는 근대에 들어와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육당 최남선이 1910년대 잡지에 이 표현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늙은이, 젊은이처럼 나이에 따른 구분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1: 네.
3: 그런데 방정환 선생이 이 단어의 중요한 의미를 부과하게 되죠. 그래서 단순한 나이 구분이 아니라 어린이 를 하나의 이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아서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시킨 것입니다.
1: 네.
3: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어린이라는 말은 존중의 의미를 담은 말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1: 네. 어린이날 하면 방정환 선생님을 또 빼놓을 수가 그쵸. 없잖아요.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어린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걸까요?
3: 네. 방정환 선생이 그 이제 천도교 손병희 선생의 셋째 사위시더라고요. 이제 1920년대에 일본 유학을 가게 돼요. 그 유학을 가셔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일본의 어린 아이들은 이제 교육도 잘 받고 보호도 잘 받았는데
1: 예.
3: 당시 이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조선 어린이들의 현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열악한 처지에서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1: 네.
3: 그래가지고 이후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도 어른과 같은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어린이 운동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죠.
1: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건가요?
3: 네, 맞습니다. 1922년 그때는 5월 5일이 아니고요. 5월 1일이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고 1년 뒤인 1923년 5월 1일에도 이제 전국 단위의 어린이날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행사는 크지 않았다 그러고요.
1: 그랬겠죠.
3: 1924년 어린이날 행사가 굉장히 규모가 컸다고 해요.
1: 네.
3: 그래서 그 천도교당 앞들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모였고 어린이 만세를 외치고 하늘로 풍선을 띄어 올리고 이러면서 네. 예, 굉장히 이제 크게 행사를 했죠.
1: 네.
3: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925년 이후에 이제 순종이 승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행사를 연기하게 되고 차차 축소되고 하다가 1928년에는 방정환이 소년 운동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당시 일제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가지고 예, 1938년부터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1: 네.
3: 광복 이후에 이제 다시 되살아나서 1946년 그때는 5월 5일로 일본 날짜랑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날 그 주권과 그 어린이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인도에서는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가 아이들을 무척 아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네루 아저씨라고 불렸었는데 그 생일을 기념해서 11월 14일 어린이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1: 나라마다 조금씩 네, 같기도 하고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린이 헌장도 우리는 있잖아요.
3: 네.
1: 어린이는 존중받아야 하고 건전하게 태어나서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는 그런 네.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3: 네.
1: 언제 선포된 거고 진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3: 어린이를 이제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그 아동 권리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 협약은 약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긴 하죠.
1: 네.
3: 예, 좀 많이 그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권리를 국제적으로 정리한 문서고요. 1989년 11월 20일에 채택되어서 아동도 하나의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아동의 권리 가운데 몇 가지를 들자면
1: 네.
3: 이제 네 가지.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의 권리가 있는데요. 생존의 권리라는 거는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이고요. 보호의 권리는 폭력이나 차별, 그리고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발달의 권리는 교육을 받고 충분히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고요.
1: 예.
3: 그리고 참여의 권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하죠. 이와 함께 협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고 안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3: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떨어져 살더라도 아이들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권리 같은 것이 있고요. 국적과 이름, 가족과의 관계 역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죠.
1: 네.
3: 네.
1: 그런데 현실을 보면 뭐 여전히 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린이들도 많죠.
3: 네, 그렇죠. 그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빈곤 지역 아동의 기아, 식수난, 그리고 질병도 있겠고요.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아동도 있고요.
1: 네.
3: 요즘에는 특히 전쟁으로 인한 위험과 난민 상태에 처한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요. 최근 이란 남부의 한 초등학교에 미사일을 투하하여 170명가량의 어린아이들이 희생된 일이시죠.
1: 네.
3: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아동은 누구보다 약한 존재입니다. 아동이 전쟁의 참상을 겪도록 만든 건 어른들의 욕심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피해는 오롯이 그 아동들이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현재도 역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사실 세상에 아이들이 일으킨 전쟁은 없지만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전쟁도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한 것을 하려기보다는 전쟁과 같은 위험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일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어린이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네. 전쟁 지역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충분히 쉬고 마음껏 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뭐 어느 나라나 요즘 현대 사회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3: 예, 어린이들은 충분히 쉬고 마음껏 마음껏 놀 권리가 있다라고 100여 년 전에 아동의 놀 권리를 공식적으로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방정환 선생의 글이 이제 선포됐는데요. 그게 이제 아동 권리 공약이었죠.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논만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라라는 것이 공약 3조에 있었는데요. 네. 그로부터 지금 이제 거의 1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 아동의 놀 권리는 오히려 퇴색한 것이 아닌가 싶죠. 이른 나이부터 학원에 공부에 치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이 그 입장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노키즈 존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키즈 카페 같은 곳이 있긴 하지만 자연 속에서 크게 놀만한 공간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있어도 또한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놀이를 게으름이나 시간 낭비로 보는 대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제 어린이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어린이날 얘기하면서
3: 네.
1: 어린이 현장 부분을 잘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3: 네.
1: 우리나라에서 1957년에 어린이 현장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 얘기도 네. 좀 해주세요.
3: 우리나라에서요. 그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을 위해서는 보통 이제 두 가지 흐름을 들 수가 있는데요.
1: 네.
3: 하나는 11월 20일 세계 아동의 날로 해서 유엔이 정한 날이고요. 1959년 아동권리선언과 1989년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6월 1일 국제어린이날로 중국이나 베트남, 동유럽 국가 등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별도로 이제 각 나라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 아까 몇 나라 소개해 주셨지만 또 네. 다른 나라들이 있나요?
3: 그때 튀르키예 4월 23일 말씀드렸었나요? 그 나라가 좀 일찍부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말씀드린 것 같고 멕시코가 4월 30일 그리고 태국은 1월 둘째 주 토요일 뭐 이런 식인데요. 날짜나 방식은 다르지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은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1: 네. 일본도 뭐 우리나라와 같은 5월 5일을 기념한다고 하셨잖아요.
3: 네.
1: 전통적으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네. 위한 날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3: 네, 맞습니다. 그게 여기 있어요. 예. 네. 그 5월 5일이 처음에는 그 음력으로 기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근대에 오면서 그걸 이제 양력으로 바꾼 것으로 코도모노 히라고 해서 어린이를 위한 날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별도로 기념을 했는데요. 여자아이를 기념하는 날은 3월 3일. 원래는 네. 삼진날에 했던 거죠. 히나마스리라고 해서 인형의 축제라고 불리는데요.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서 왕과 왕비를 형상화한 전통 인형인 히나 인형과 그리고 복숭아꽃을 장식하며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흰색의 달콤한 술인 백주 그리고 녹색, 흰색, 분홍색의 마름모 모양의 떡인 히시모찌를 나누며 좋은 기운을 기원하는 풍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5월 5일은 옛날에 이렇게 단혼날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단고노세꾸라고 해서 남자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양력 날 이제 그 아이를 그 기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갑옷과 투구를 갖춘 무사 모양의 5월 인형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몸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주는 상징으로 여겨지고요. 집 밖에는 잉어 모양의 깃발인 고이노보 리를 걸어서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잉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용이 된다는 그 등용문 설화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는 또 그 명예와 그리고 노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자, 아동의 권리를 세계적으로 네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생존의 네.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이런 것들 좀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서
3: 네.
1: 이번 어린이날은 네.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을 텐데요.
3: 네.
1: 오늘 그래서 어린이날에 대한 이런 역사도 좀 알아봤는데 네.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어른들이 어떤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까라고 전하고 싶으세요?
3: 예, 제1회 어린이날 즈음에 방정환 선생이 쓴 어른에게 드리는 글에는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올려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셔 자주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를 책망할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말고 자세히 다일러 주십시오 같은 거요. 그래서 어린이를 둔 어른들이 한 번쯤 이제 반성하면서 짚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어린이날에는 날씨가 좋아진다고 해요.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은데 어린이날에 이제 놀이공원이나 행사장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안전사고 조심하셔야겠죠.
3: 예, 맞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행사 많고 이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하니까 이제 기분은 많이 이렇게 좀 들뜨게 되는데요. 네. 사람 많은 곳에서는 이제 잠깐 사이에 특히 또 아이들은 놓칠 수가 있으니까 아동 실종 문제를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 같은 곳에 사람 붐비는 곳에서는 자녀 손을 꼭 잡고 잘 다니셔야겠죠. 또 네. 아이 호주머니에 연락처 같은 그런 걸 적어놓은 쪽지를 넣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것도. 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날의 의미, 세계 어린이날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하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매일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일상 속의 세계사 이영숙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자, KBS 뉴스 월드 마무리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바람이 강하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건강한 하루로 보내시고요. 끝으로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살고 있는 유찬 유준 엄마 박정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얘기하길 너가 가장 우리한테 한 큰 효도가 손주를 낳아준 거다. 제가 아이들이랑 친정으로 데려가면은 아빠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땐 입꼬리가 내려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부모님이 금토일을 다 봐주셨어요. 진짜 너무 많이 사랑을 지금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되게 아직도 그거 생각만으로도 되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소소한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순간순간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같이 게임하고 놀고 이럴 때가 그냥 가장 행복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찬이 준이야. 엄마가 죽을 때까지 항상 매일매일 뽀뽀해줘야 돼. 사랑해.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메이지와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엄마 뱃속에 곧 태어날 동생까지 모두 일곱 식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급성 복막염으로 쓰러진 이후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의지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치료와 합병증의 위험, 그리고 끝없이 쌓여가는 병원비까지, 낯선 이국 땅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메이지 가족. 예전에 건강한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메이지 가족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은 빗길입니다.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mm 안팎, 남부지방과 제주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밤에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북은 오전까지, 강원과 경북 북부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은 교통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과 제주,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가 예상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낮에 쌀쌀하니까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 대전이 16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세종, 강릉이 15도, 대구 17도, 광주, 부산 18도 등 전국이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 기온이 내려앉겠고요.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평년 이맘때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에 강풍특보와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높아져서 풍랑특보가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는 대부분 5에서 40mm가량 내일까지 예보됐고요. 강원 산지는 눈으로 살짝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날은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을 골자로 한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한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해외 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 9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혁 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 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긴급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응천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란 것을 기어이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특검법, 범죄 삭제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일단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며 오늘 오후 3시 편한 장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임명 이후 4개월 당정청을 하나로 잇는 소통의 가교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했다며 이제는 더 담대한 길 앞에 서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우리나라 산업체 주관으로 독자 개발한 첫 번째 중형 위성이 오늘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오늘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성은 발사 전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 9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성은 고도 약 498km 궤도에서 약 4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임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위성의 임무는 국토관리와 재난대응에 활용할 고해상도 지상관측 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건물에서 잠을 자던 30대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 등 5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발견 당시 의식 저하 등으로 중태였던 30대 여성은 현재 회복 중이고 나머지 4명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토방인 건물 특성상 아궁이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10에서 40mm 정도이고 제주도 산지는 최대 60mm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내일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종필 감독님과 함께하는데요. 이종필 감독님은 전국 노래자랑,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탈주, 박하경 여행기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오셨고요. 2021년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 박민규 작가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내를 원작으로 한 영화 파반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종필 감독님 모시고 인생책과 더불어 영화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또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1: 앞서 작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파반느 지금 이제 장안의 화제고 탈주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0: 다 이제 보고 좋아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극장 개봉한 영화도 있고 OTT 이번에 파봤는 OTT지요. 감독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제도 저희가 마무리할 때 OTT 이야기 조금 했었는데요.
1: 왜 이렇게 버벅대냐면 큰 차이를 못 느껴서 큰 차이가 있다면은 무대 인사를 못 간다?
0: 네.
1: 네, 요새는 관객과의 대화 혹은 네. 무대 인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것도 즐겁고 네. 또 그렇게 직접 이렇게 관객과 만나는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뭔가 생생한 순간이거든요. 저한테 중요하고. OTT로 가면은 그런 기회가 적고 네. 이렇게 온라인에서 반응들의 글을 반응을 볼 수는 있지만 네. 실질적인 표정은 볼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점.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워서 네. 만나보는 분들마다 다 잘 봤다고 해서 언제 이렇게 다 정말 많이 봤지? 예, 그런 점은 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종필 감독님과 2부에서도 인생책 얘기 나눌 텐데요. 어제 1부에서는 한병철 교수님의 에로스의 종말,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세이브 더 캣 만나봤고요. 2부에서는 마스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 그중 중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이 책은 마스모토 세이초 단편 걸작 단편 컬렉션은 네. 그 일본의 화차 쓰신
0: 네.
1: 미야베 미유키?
0: 네.
1: 미야베 미유키 님이 자신의 어떤 사회파 미스터리 혹은 이런 장르의 어떤 문학적 스승 혹은 아버지로 생각하신다고 하여서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분의 어떤 책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컬렉션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의 어떤 다양한 단편들, 중편들이 섞여 있는 상중하로 나눈 책 중에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중이다라기보다는 더 디테일해서 거기 안에 있는 서해 강습이란 소설이다 네. 해서 네, 들고 왔습니다.
0: 중단편 컬렉션이니까 중권에도 중단편이 여러 권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해 강습이라는 네. 작품이고요. 네. 아마 미야베 미유키 일본을 대표하는 네. 정말 네. 이제 한국에서도 사랑 많이 받는 소설가인데 네. 그분이 존경심을 담아서 네네. 중단편 컬렉션을 낼 정도의 사람이면은 대단한 작가이고
1: 네네네.
0: 마스모토 세이초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마스모토 세이초 네 마스모토 세이초는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제 친구 때문에 알게 된 작가예요.
0: 네.
1: 그래서 마스모토 세이초 한번 재밌다 읽어봐라 그래서 처음 그 작가 이름 듣고 약간 그 만화책 배가본데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모토 돌림이어서 그런지
0: 네.
1: 그래서 무슨 활극인가 그렇게 인식하고 책을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추리소설 장르 작가고 네. 사회파고
0: 네.
1: 그래서 예전에 추리소설이라는 것은 트릭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읽다 보면은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떤 장르적인 재미도 분명히 있지만 이상한 쓸쓸함, 아련함 같은 것도 느껴지는 그런 걸 쓰는 작가인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굉장한 다작가인 것 같아요.
0: 네.
1: 책이 엄청 많고 작품이 엄청 많고
0: 천 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의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도 엄청 많고
0: 네.
1: 영화도 있고
0: 뭐 모래그릇
1: 네네네 모래그릇도 있고 네네네 그런 작가입니다.
0: 저희 다독이 분들은 미야베 미유키는 좀 이렇게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변형주 감독님께서 네, 들어보셨었는데
1: 네, 네, 네, 네.
0: 화차를 감독을 네, 네, 하시기도 네. 하셨고 미야베 미유키 네, 네. 작가님과 이제 각별한 인연이 있어서 네, 네, 네. 미야베 미유키의 대표적인 이유를 평생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구두로 받으셨다.
1: 저도 들었었어요.
0: 네. 네, 네, 네. 하셨고 저희가 북스피어의 김홍민 대표님도 오셨었는데 이 마스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도 북스피어에서 나왔고 이제 김홍민 대표님의 인생책이 미야베 미유키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미야베 미유키가 일본에서는 마스모토 세이초의 큰딸이다, 장녀다, 문학적 장녀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좀 스타일이 비슷하게 알려져 있고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사회파 미스터리 많이 썼고
1: 네네네.
0: 재밌게 썼고
1: 네.
0: 재밌게 쓰시고 장르 소설인데 사회성 되게 담고 작품성 담고 좀 인간에 대해서 약간 쓸쓸한 그런 느낌 들

0: 얘기하시고 다작작가고.
1: 근데 저는 이 바스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 중권은 감독님 덕분에 이번에 읽었습니다. 아, 네. 감독님은 이 책 어떻게 접하셨나요?
2: 네, 책 많이 읽는 친구가 있는데요, 주변에.
1: 아까 그 네, 말씀하셨던?
2: 읽어봤으면, 뭐, 괜찮다는 듣고, 하여튼 그, 아주 단순하지만, 이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의 그 이름의 어감이 뭔가 강렬해서, 예를 들면은 같은 일본어, 뭐, 구로사와 아키라, 이런 식으로 어감이 되게, 이름 자체에 뭔가 붓글씨를 막 휘갈겨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굉장히 이상하게 끌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1: 도리야마 아키라 뭐 이런.
2: 네네네네네네.
1: 상중하 순서로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2: 네네네네.
1: 상권 읽고 좀 아 취향 맞는다 싶으셨나요? 네네네. 책이 상당히 상중하 다 두껍더라고요.
2: 재밌었어요. 다 하나 하나가 되게 알차고 특히 근데 이 작가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1: 네.
2: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단편을 보고 싶었고 그게 진입이 쉬울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 하나가
1: 네.
2: 그러다가 네, 서해강습에서 완전히 야, 이건 너무 재밌다 싶었습니다.
1: 네 다독이 여러분 저희가 서해강습 이야기 할 건데요. 뭐 엄청나게 반전이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미스터리 물의 구조라서 뒤에 이제 진상이 밝혀지는데 이제 감독님과 저는 그 진상 이야기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스포일러를 안 당하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은 건너뛰시고 그 마스모토 세이초 걸작 단편 컬렉션 중권을 읽으신 다음에 보셔도 좋습니다. 서해강습 그럼 이 작품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서해 강습은 제가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되게 평범한 네. 은행원
1: 네.
2: 한 평범한 한 남자가 어느 날 기모노점에 걸린 붓글씨체를 보고
1: 네.
2: 시작을 해요. 와, 되게 붓글씨체가 기품이 있다 하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서해 강습을 받게 되는데 그
1: 네.
2: 그러면서 사실 서해 강습은 소위 말하는 맥거핀인 것이고요.
1: 네.
2: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욕망이 있고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는 또 이상하게 또 따라가고 그러다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파멸에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는.
1: 네.
2: 그리고는 저는 소설이든 영화건 어떤 작품을 보고 나서 그냥 딱 그거를 굉장히 저도 창작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한 감상을 되게 그런 게 꼭 있거든요. 어때 그러면 웃겨. 어떤 거는 막 너무 슬퍼.
1: 네.
2: 그리고 어떤 건 쓸쓸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영화들은 너무 재밌어. 영화 너무 귀여워.
1: 네.
2: 예를 들면 파반느는 많이 들었던 말이 뭐 여운이 있더라.
1: 네.
2: 이런 말들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서해강습을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재밌어해요.
1: 재밌어.
2: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1: 이게 재미가 막 파반느의 재미가 아니잖아요. 제가
2: 네네네네.
1: 서해강습을 읽고 나서도
2: 네네네.
1: 와 세상에서 파반느랑 제일 반대되는 단편 하나 꼽아오라 그러면 서해강습이겠다.
2: 그렇죠.
1: 네, 일단 제가 느낀 거는
2: 네,
1: 파반느 등장인물 다 착하고
2: 네네네.
1: 귀엽고
2: 네네. 네,
1: 아 옆에서 네. 뭔가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2: 네네.
1: 서해강습 등장인물들 아우 주인공 네네. 자체가 그냥
2: 네.
1: 아 이게 방송 용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참 재수 없는 남자고 불쾌하고 네네. 전혀 네네. 응원하고 싶지 않고
2: 네네.
1: 그렇다고 주인공 남자가 얽히게 되는 이제 여성들 이제 인상적인 여성 캐릭터가 네 명이 나오죠.
2: 네네.
1: 그 네 명도 뭔가 저 그 네 명에 대해서 알고 싶긴 하되 딱히 뭐 옆에서 뭐 응원해주고 싶지는 않고 뭐 실생활에서 그다지 만나고 싶지는
2: 네네.
1: 않다
2: 네네.
1: 뭐 이런 네네. 네 사람 그리고 파반느 보고 나면 뭔가 네네. 이렇게 좀 마음이 고양되고 가끔 이제 막
2: 네네.
1: 가슴이 저릿하기도 하고 네네. 아 나의 20대 막 이런 생각도 네네. 하는데 서해강습 읽으면 뭔가 마음이 고양된다기보다는 반대로 이렇게
2: 네네네.
1: 가라앉아서 아 인간 진짜 인간이란 이런 건가 환멸감 생기고
2: 네네네.
0: 이게 통하나요? 감독님이 파반드를 만드시면서 서예 강습을 좋아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0: 근데 이기적으로 저만 보면 네. 이제 그냥 저는 창작을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파바느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지만 파바느 같은 감성을
1: 네.
0: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착한 주인공, 따뜻한 이야기 뭐 이런 것에서 들으면 제가 성격이 좀 모난 구석이 있어서 좀 반대로 가고 싶은 성향이 있어서
1: 네.
0: 그럼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할 때 저는 사실 성향상 따뜻한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른바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얘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1: 네.
0: 어느 순간 이제는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얘기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 오래전에 읽었던 이 서해강습이라는 또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의 작품이
1: 네.
0: 딴 것도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얘기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게 재밌어서
1: 정말 하나하나 다 맞네요. 더러운 이야기고 네. 치사한 이야기고
0: 네.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전에 여행을 외국에 갔다가 근데 여행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1: 네.
0: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든 가방을 통째로 도둑맞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1: 네. 재밌으셨어요?
0: 그러니까 되게 불행하죠.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려 결국 찾지도 못했는데
1: 네.
0: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만큼 이 긴박한 적이 없었어요. 이 여행에서 네. 뭔가가 다 절박하고
1: 네.
0: 막 미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가끔 악몽을 꾸면 깨고 나서 너무 재밌거든요.
1: 아,
0: 저는 또 그 악몽 중에 하나가
1: 네.
0: 감옥에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깨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다행이고
1: 네.
0: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뭔가 뭔지 알 수는 없으나 내가 뭔가 죄를 지었고 지금 잡힐 듯 말 듯한 상황에서 감옥을 가네 마네 할 때 막 정말로 이게 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재미가 여기 좀 담겨 있지 않나.
1: 아, 말씀 들으니까 이해갑니다. 네, 네, 네. 다둥이님들 저희가 서해강습 대강 이제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스토리가 딱 그렇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어떤 네. 재수 없는 중년 남자가 있는데요. 가와카미라고 할게요. 성만 네. 가지고.
0: 네.
1: 이 가와카미 평범한 듯 하지만 또 아주 평범하지는 않은
0: 네, 네, 네. 네.
1: 더럽고 치사한 욕망이 있습니다.
0: 네,
1: 뭐
0: 네.
1: 딱히 무슨 뭐 고상한 뭘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0: 네,
1: 뭐 북글씨는
0: 네.
1: 좋아하고
0: 네.
1: 뭐 서예를 배우고는 싶어 하고 근데 바람을 피웁니다.
0: 네, 네,
1: 바람을
0: 네.
1: 피우고 바람 피우는데 이제 그 유흥업소의 종업원과 바람이 났는데 그 종업원이 성깔이 한성격하시는 분이라서 이제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0: 네네네
1: 부인한테는 이 상황을 속여야 하고 그리고 그 유흥업소 종업원이 계속 뭔가 돈을 갈취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은행원인데 은행 돈도 회사 돈도
0: 네.
1: 횡령을 하고
0: 네.
1: 그래서 이미 여기서 벌써 감옥 가냐 마냐 쫄리는 판국인데 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어떻게든 떨쳐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0: 네.
1: 슬슬 예, 더럽고 비열한 생각인
0: 네,
1: 아,
0: 네,
1: 이
0: 네.
1: 사람을 어떻게 제거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0: 네네네. 네, 네.
1: 근데 공교롭게 자기가 서해 강습을 받고 있는데
0: 네.
1: 여기도 뭔가 비밀의 장소 같은데 자기는 이 서해 강습소의 비밀을 자기가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0: 맞아요.
1: 예, 여기에 뭔가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고 그걸 내가 여기 이용해서 나의 불륜관계인 나를 귀찮게 하는 이 매연녀를 정리해버리겠다라고
0: 네.
1: 생각을 하고
0: 네.
1: 정리를 하고
0: 네.
1: 예, 그러면서 감옥길에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0: 네, 네.
1: 수사망은 좁혀오는데 이 정도면 안 들켰겠지. 형사가 이건 괜히 묻고 간 거겠지. 나의 이 정도면 대답 잘한 거겠지.
0: 네네네.
1: 했지만 점점점 쫄려오는 상황.
0: 네 맞아요.
1: 네 이렇게 요약하면
0: 너무 요약을 잘하시는.
1: 네 이렇게 요약을 하고 감독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0: 네.
1: 이 미야베 미유키가 작품 해설을 썼는데요.
0: 네.
1: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참한데. 안 불쌍하다. 그리고 마스모토 세이초도 이 남자 주인공한테 동정적이지 않았다고 나는 느낀다. 감독님, 이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얘기는 쫄리고 몰입은 되고 감옥 갈까 말까. 그런데 주인공이 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어우씨, 불쌍한 마음이 안 들잖아요.
0: 네네네.
1: 어떤가요? 주인공으로 적당한가요?
0: 네. 이게 그래서 되게 묘했어요. 보통은 네 일말의 정도 주지 않죠. 이 얘를 이렇게 쫙 따라가면서 점점 무너져가는 걸. 그래서 어쩌면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작가는 이렇게 썼을까 상상도 네. 해보면 그냥 아마도 좀 조심스럽지만 작가도 이런 욕망은 있었겠다.
1: 아
0: 그러나 그 욕망을 악몽 꾸듯이 다 가보니
1: 네.
0: 아 절대 이러면 안 돼야지 하고 일말의 정을 준 것은 아닌가. 혹은 그래서 그렇게 읽었고요, 저는.
1: 네.
0: 그리고, 또, 예, 네, 그래서 어떤 욕망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이런 느끼면서 또 동시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저는. 아, 이게 가해자 국가의 어떤 가해자의 자세인가?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반성이 있으면 반성이 있지 이 인물을 동정하진 않는 태도가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0: 영화다 보면은 다 정치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왕가의 해피투게더도
1: 네.
0: 이게 본토와 홍콩의 이야기다.
1: 네.
0: 양조위와 뭐 양조의 장국영은 그리고 들어오는 장채는 이제 대만을 또 대만을, 상징하고
1: 네, 마지막 뭐 장면은 대만으로
0: 그런 어렸을 때 이렇게 이 영화를 읽는다고 그 후로 모든 거를 좀 가끔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이 좀 있어서 그런지 네네네
1: 뭐 서해강습의 남자 주인공이 가해자인 네. 건 맞고
0: 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 소설이 아마도 아니겠지만
1: 네.
0: 읽으면 또 흥미로운 것은 가해자라고 해서 되게 어떤 대단한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옹색한 존재일런지도 모른다.
1: 네.
0: 라고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되게 진짜 별 볼 일 없잖아요. 또 자기 합리화 네. 하면서.
1: 정말 시시한 악당이죠.
0: 네. 시시한 악당이죠.
1: 시시한 악당의 시시한 음모.
0: 네네네.
1: 인데.
0: 어쨌든 뭔가 이게 벌리잖아요.
1: 네.
0: 네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1: 재미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 괜찮은 주인공이
0: 네네네.
1: 뭐 셰익스피어 비극에서처럼요.
0: 네네네.
1: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흠결 때문에 괜찮은 주인공이 비극에 빠지면 아 글로 가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그 비극에 이제 좀 마음이 좀 정화되고 그런 이 사람의 슬픔 파국을 맞아도 아 안타깝다 인간은 참 어쩔 수가 없구나 한 가지 약점이 이 사람 운명을 발목을 잡는구나 싶은데.
0: 네, 네, 네.
1: 근데 이 가와카미 를 보면서
0: 네.
1: 글로 가지 마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금 어떻게 되나 보자.
0: 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랄까 그 못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악까지는 아니 악까지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1: 네.
0: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실험에서 한쪽에게는 되게 누군가의 칭찬 혹은 좋은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고
1: 네.
0: 이쪽에서는 되게 악담을 퍼뜨리면
1: 네.
0: 칭찬이나 좋은 소식은 덜 퍼지고 악담은 순식간에 퍼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 저도 이렇게 누구랑 얘기할 때요.
0: 네.
1: 누가 좋은 얘기만 하면 그런 거 말고.
0: 네. 네. 네.
1: 좀 나쁜 얘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0: 또 동시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예를 들면 요즘에 어떤 시류란 판이 적절한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가 다 조심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1: 네.
0: 이 발언도 그러하고
1: 네.
0: 작품 내용도 그러하고
1: 네.
0: 여러 가지 지킬 것도 많아진 것 같고
1: 네.
0: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정확히 한 90년대랄까 전에는 또 그때의 소위 말하는 트렌드라는 것은 금기를 깨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1: 약간 위약의 시대에서 위성의 네. 시대로 넘어온 것 같은 네. 생각도
0: 뭔가
1: 듭니다.
0: 뭔가 불편하고
1: 네.
0: 이래도 돼? 왜 안 돼? 하고 막 이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뭔가 조심조심 지키고 하는 것에 또 그 밸런스도 너무 많다 보니
1: 네.
0: 이런 불온한 것에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 마스모토 세이초의 태도도 네네. 감독님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돋보이는 게 뭐 딱히 뭐 남자 주인공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뭐 되게 나쁜 놈이지 난 이놈 뭐 맞아. 싫어해
0: 맞아요.
1: 우리 독자들 다 이놈을 맞아. 같이 응징하자 뭐 이런 투도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냥 이렇게 드라이하게
0: 맞아요
1: 뭐 이런 놈도 있지 뭐
0: 네네 맞아요
1: 네 굉장히 드라이한데 저희 어제 이야기 나눴던 세이브 더 캣에 따르면 네. 아무리 이 가와카미 같은 캐릭터라도 뭔가 고양이를 구해주는 장면 네.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 세이브 더 캣식으로 억지로라도 적용을 해보면
1: 네
0: 저도 그러면서 이 인물의 초반에 끌렸었어요. 뭐냐면은 그 비루한 출근길에
1: 네.
0: 그 붓글씨를 반한다는 것, 그것을 네.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
1: 아.
0: 이 기품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 좀 따라가 볼만한데라고 들어갔다가 점점 이렇게 가는. 그래서 네, 고양이를 구하는 장면이 굳이 갖다 붙이자면 네, 붓글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네. 그것도 되게 묘합니다.
0: 네,
1: 이
0: 네, 네.
1: 가와카미가 저희가 계속 속물이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0: 네.
1: 정말 완벽한 속물이라면 오히려 이 비극에 안 빠져들었을 텐데
0: 네.
1: 약간 좀 세속적인 거 이상의 뭔가 하나 티클만한 거지만 원하는 건 있어요. 그 취향도 있고 심지어
0: 네, 네, 네. 네.
1: 붓글씨를 알아보는 안목도 네. 있고
0: 네. 네.
1: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그리기도 하고 아 글씨를 서예를 하기도 네, 하고 그거를 네. 시간을 내서 분명히 하는 건데
0: 네, 네, 네.
1: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저희가 어쨌든 이 되게 흔히 보지 못하는 픽션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캐릭터를 그리고 그 캐릭터가 몰락하는 또 흔히 보지 못하는 플롯을 따라가면서 재미를 느끼는데
0: 네, 네.
1: 그때 시작할 때는 마스모토 세이초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네. 이 사람의 곤경 같은 것도 뭐 평범하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디테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네.
1: 구체적인 곤경이 있죠. 사랑 네. 없는 결혼을 하고 있고 무슨 곤경에 빠져도 처가한테는 절대 손을 못 벌릴 처지이고 회사에서는 뭐 어떠어떠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떠어떠한 성적 욕망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테일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게 묘하게 맞물려가지고 점점 파국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거는 약간 이제 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네. 건데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등등
0: 네.
1: 말씀처럼 마스모토 세이초도 그랬던 것 같고 읽는 저희도 그런 것 같고 뭔가 더럽고 치사한 욕망이
0: 네. 네. 네. 네.
1: 있으니까 네. 네. 이해를 네. 하는 네. 거고 가와카미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되돌이켜보면 파국에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이 남자가 이 정도까지 추락하는 데에는 뭐가 결정적이었다. 그럴까요?
0: 저는 이 소설의 이 인물이랑 서해강습의 이 남자 주인공과 더불어서 세트로 생각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1: 아 어떤 건가요?
0: 영화 그 야쿠쇼 코지 나오는 셸리 댄스라는 영화.
1: 셸리 댄스. 아 저 보지는 못했는데. 네. 네.
0: 둘 다 공통적으로 평범한 회사원이고.
1: 네.
0: 인생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고 있고.
1: 그렇네요.
0: 그리고 똑같이 시작점에서 이 사람은 서해강습의 북극실체를 봤다면.
1: 네.
0: 야쿠쇼 코지 그 셸리 댄스는 사교 댄스
1: 네.
0: 사교 댄스 학원에 어느 여자가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걸 보고 결과적으로 서예를 강습하는 받는 이야기였고 결과적으로 사교 댄스를 받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같아요. 그런데
1: 네.
0: 그 셸리 댄스의 주인공은 내가 저 이 댄스 교습에 원장이라고 할까? 거기 있는 젊은 아가씨에게 내가 마음이 있나 싶을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하지만 자기는 정말 춤이 추고 싶은 거였고
1: 네.
0: 그래서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그 차이가 둘의 이 비슷하지만 결국 완전히 다른 결말로 가는 얘기인데
1: 네.
0: 하나는 굉장히 따뜻한 얘기고
1: 네.
0: 하나는 굉장히 착한 얘기인데 이 차이가 뭘까? 이 두 인물의 차이가 뭘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에 나오는 구절로 얘기를 해보면
1: 네.
0: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랑 자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자아가 없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그 셸리 댄스의 주인공은 자아를 찾은 것 같거든요. 춤을 추면서. 그래서 네. 오히려 이렇게 방황하던 이 댄스 교습소의 그 젊은 여자 캐릭터에게도 오히려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느끼게끔 뭔가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1: 네.
0: 그렇게 뭔가 되게 훈훈한 쪽으로 간다면 여기는 계속 파국인 거예요. 자기밖에 없거든요. 아. 자기 망상만 있고 자기 합리화만 있는 인물이어서
1: 네.

0: 그래서 자아가 없어서 이렇게 파국에 치닫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그 셸리 댄스라는 영화랑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죠.
1: 와, 되게 말됩니다. 중년 남성이 네, 뭔가 네. 결핍을 느끼고 네. 있고 그 네. 남성은 뭐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은 아니고 네. 자기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뭐 네.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대단한 네. 성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네. 막 네. 그렇게 정열적인 것도 아닌데 네. 그 결핍을 지나가다가 본 어떤
0: 우연한 무엇, 네. 네.
1: 우연한 무엇 때문에 네. 그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을 느끼고
0: 네. 네.
1: 거기 찾아가서 뭘 배우면 내가 이 결핍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 사람은 그거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결핍에 집어삼킴을 당하고
0: 맞아요.
1: 네. 그 욕망에 거기서 네. 알게 되는 욕망에 집어삼킴을 당해서 네. 그나마 유지하던 일상도 그냥 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한 사람은 성공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네요.
0: 그렇죠.
1: 네. 결핍이 가죠. 채워져서.
0: 또, 네, 그것과. 네, 아, 네, 네.
1: 그리고 그거는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 자아는 어떤 자기 반성 능력일까요? 메타인지일까요?
0: 처음부터 그 셸리 댄스의 주인공은 자아가 있다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1: 네.
0: 뭔가 허전한 건 마찬가지고 네. 자아를 잃어버렸거나 혹은 잊고 지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보통 자아라고 해서 그런데 뭐 어떤 부분은 그걸 코어라고도 하고 자기의 신념이라고도 하고
1: 네.
0: 자기가 스스로 그냥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무엇이
1: 이거는 어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뭐 착한 마음씨, 무슨 윤리감각 이런 거하고는 아닌 거죠.
0: 아니죠.
1: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인생을 보는 어떤 기준 뭐
0: 네,
1: 이런
0: 네,
1: 거죠.
0: 네. 아... 그냥 나의 어떤 무엇이 명확히 내가 이건 지킬 건 그것이 어떤 사회적 통념이냐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것을 의식은 하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태도 같은 것.
1: 이 선을 넘어가면 내가 아니야라고
0: 네,
1: 하는
0: 네.
1: 그게 있으면 오히려 그런 일탈에서 네.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네. 돌아올 수도 있고
0: 그래서 극단적으로 셸리 댄스의 주인공은 내가 자기도 헷갈리는 거죠. 내가 이 젊은 여자 때문에
1: 네.
0: 지금 사교 댄스 학원에 오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아니 나는 정말 춤이 추고 싶었던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춤을 추는 동안 난 너무 즐겁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이 젊은 여자도 이 프로 댄서도 다시 춤을 추게 되고 반면에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서해 강습의 주인공은
1: 그렇군요.
0: 계속 파고로 치닫으면서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1: 근데 하필 그 앞에 여러 가지 그럴싸해 보이는 기회들이 나타나고
0: 네.
1: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를 별로 못 느끼게 네. 되는군요. 아 제가 이렇게 이제 만 50이 됐거든요.
0: 네,
1: 그 만 50이 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0: 네.
1: 저의 이제 동년배들이 있잖아요.
0: 네.
1: 40대 본인들은 이제 중년의 자아찾기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0: 네.
1: 제가 볼 때는 그냥 일탈인 것 같은데 싶은
0: 네,
1: 그런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었어요.
0: 네.
1: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뭔가 염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약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자아가 없다
0: 혹은 자아가 있었는데 잃어버렸다 네.
1: 약간 별로 아름다운 에피소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네. 않겠습니다.
0: 네.
1: 아, 와, 서해강습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눌 줄 몰랐습니다.
0: 네.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이종필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1: 이 서해 강습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불쾌한 남자 이야기만 하니까
0: 네.
1: 여성 캐릭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되게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나오죠.
0: 네.
1: 미아베 미유키도 이 캐릭터들 진짜 인상적이다 하는데 뭐 한 4명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 남자의 아내. 존재감 없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확 존재감을 드러내고요. 고소점 다니구치의 안주인 다에코.
0: 네.
1: 저희가 읽는 동안에는 정체를 모르지만 끝에 가면은
0: 네.
1: 싶고
0: 네.
1: 서해 강사인 가스무라 히사코. 처음에도 존재감이 강하지만 끝에도
0: 네.
1: 강한.
0: 네. 네.
1: 그리고 정말 와 이런 캐릭터 참
0: 네.
1: 배우라면 연기해보고 싶을 것 같은 내연녀 캐릭터. 네. 가미야 후미코.

0: 네. 감독님 어느 인물이 제일 인상적이었나요?
1: 다 매력적인데 네. 너무 다 매력적이에요. 다 되게 다른데 매력적인데 네. 저는 그 서해 강사 아. 캐릭터가 네. 이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 소설에는 그것이 자세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네. 너무 이 삶을 생각하면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구석이 있는데,
0: 그죠.
1: 그러니까 북글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기품이 있고 우아함이 있는데, 네. 아마도 이 사람의 삶은 되게 힘듦을 견뎌야 되는 삶이었을 것 같고,
0: 네.
1: 기구한 사람이고,
0: 그렇죠.
1: 그래서 기구에서 되게 어쩌면 도리없이 어떤 일을 버려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
0: 네.
1: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힘듦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품을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든 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하여튼 그런 게 되게 묘한 삶을 사는 사람이겠거니.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일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갔어요.
0: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심지어, 저도 되게 강렬해가지고, 네. 이제 서해 강사이고 네. 기품이 있는, 하지만 네. 수수께끼가 있는 네. 노 부인이지만, 네.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범죄 조직 네, 네. 몸 담았던
1: 네, 네. 네.
0: 자기도 뭐 담은 셈이고 이제 네. 사별한 남편은 네. 그 범죄 조직의 핵심이었는데 네, 그런 네. 사람인데 다시 읽어도 캐릭터가 붕괴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도 강단이 있어 보이고 그냥 서해 강사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
1: 네, 네, 네.
0: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시체를 수습을 한 거잖아요. 결국 진상을 보면은
1: 네.
0: 네, 그것도 네. 그냥 혼자 다 해내고
1: 네, 네, 네.
0: 보면 확실히 소설에서 뭐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1: 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네. 그 의미가 좀 다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0: 그런데도 자기 운명을 그렇게 벗어나지는 못했고
1: 네, 네. 네.
0: 지킨 건 그냥 자기의 기품 네. 정도?
1: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 주인공에는 전혀 줄 수 없던 정이 네. 이 인물에게 이렇게 쫙 가는 느낌이 있어요. 읽고 나서.
0: 이 사람은 진짜 네. 비극적 영웅 뭐 네. 그런 느낌이
1: 네, 있어요. 네,
0: 들어요. 남자 주인공은 그냥 찌질이 악당.
1: 네, 네, 네.
0: 그렇군요. 인물 말고도요.
1: 네.
0: 저는 서해 강습 소설도 그렇고 영화 파반도 네. 그랬는데
1: 네.
0: 무슨 구체적인 장소가 이렇게 존재감이 드러나는 픽션을 좀 좀처럼 못 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서해 강습소 자체가
1: 네.
0: 여러 가지로
1: 네,
0: 그러니까
1: 네, 네, 네.
0: 서해라는 활동도 그렇거니와
1: 네.
0: 이 마스모토 세이초가 묘사하는 그 집 구조
1: 네, 네,
0: 그리고
1: 네, 네, 네, 네.
0: 누가 봐도 비밀이 있는 거
1: 네,
0: 같고
1: 네, 네, 네, 네.
0: 다 읽고 나도 아 이게 여기 이 장소가 되게 핵심이구나
1: 네, 네, 네, 네.
0: 싶은데.
1: 네.
0: 파반누드,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백화점 지하를 저희가 별로 상상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1: 네, 네,
0: 백화점,
1: 네.
0: 구내식당, 그리고 네. 그 허름한 호프집
1: 네, 네, 네.
0: 엄청 장소들이 강렬하더라고요. 뭐 아이슬란드 네. 말할 것도 네, 없고 네. 편의점 앞에 그 공간
1: 네, 네, 네, 네.
0: 길이 좀 이상하게 꼬인 것 같은 이상한 네네, 커브가 네네, 있는 공간
1: 네네.
0: 거기도 서해 강습소 이 장소는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1: 너무 흥미롭고 재밌죠. 예를 들면은 영화 올드보이 보면
0: 네.
1: 그 엘리베이터를 두 개를 층을 넣어서 몇 점 중간층에 새로운 사설 감옥이 복도가 있고 그런 어떤 이상한 틈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네. 것 혹은 뭐 존 말코비치댁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디에 가서 뭘 하면은 말코비치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어떤 구멍이 있는 문이 있는
0: 네.
1: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이면의 비밀처럼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파반느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 배경이다 보니
0: 네.
1: 조사도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가봤었어요. 내려가 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소비자의 공간과 일하는 자의 공간이 굉장히 분리된 곳이고
0: 네.
1: 그 이면이 있고
0: 네.
1: 같은 지하래도 점점 내려갈수록 심지어 불도 안 켜져 있고 실제로
0: 실제로 그 지하 창고는 네. 그런가요?
1: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자 그 우리도 일반적으로 주차를 할 때 지하 1층은 좀 꽉 차고 점점 없어지잖아요.
0: 네.
1: 그럼 점점 없는 데들은 이제 창고로 쓰게 되고
0: 네.
1: 그런 데는 이제 전기세 아끼려고 부분만 켜놓더든가 센스

0: 등을 해둔다든가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서 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공간이라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1: 영화를 이제 만드실 때는요, 머릿속에 그 공간을 좀 구상을 하시고 그걸 이제 로케이션을 찾아가시나요? 찾아다니시나요? 아니면 이제 장소를 보고 나서 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공간 섭외를 좀 공을 되게 많이 들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있는 거를 활용을 하시는 편인가요?
0: 다 그 두서 없이 영화 혹은 또 장면 혹은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네. 어떤 장면은 명확히 찍고 싶은 장소가 있고요.
1: 네.
0: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혹은 장소 없이 시나리오 썼는데 찾으러 다녀보니 없을 때는 또 영화에 맞춰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섭외된 공간에 따라서 또 원하지만 섭외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럴 때는 섭외된 공간에 맞춰서 이제 설정이나 상황을 바꿀 수밖에 없고요. 다양합니다.
1: 아이슬란드 촬영 장면 에피소드를 제가 인터뷰로 읽었는데
0: 네네네.
1: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0: 네. 원작 소설에서는 알프스죠. 알프스인데 네. 일단 왜 아이슬란드냐면 어쨌든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저 삼진구름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마치고 나서 아성 배우랑 다른 이제 손 배우랑 해수 배우랑 셋이서 저랑 해서 넷이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아이슬란드로. 그냥 셋이 가자고 하는데 짐꾼이 필요해서 저도 따라 언급기를 따라가서 그래서 유진은 가서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냥 창작자 입장에서는 한번 네. 제가 갔다 온 공간이니까 익숙한 거예요.
1: 그때는 파반느에 이제 영화 파반느에 아이슬란드라는 지명은 들어가는 상태였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닌 상태였나요?
0: 파반느 전이었지만 파반느의 대략적인 시나리오는 있었던 상태였고 언젠가 찍을 것이라는 상태였고 그때는 알프스였던
1: 거. 아, 그때는 알프스.
0: 아니요. 그때는 아예 없었나?
1: 어.
0: 네. 근데 네. 갔다 오고 나서 영화 하면서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굳이 가서 구체적으로 진짜로 가서 찍을 생각은 없었었어요.
1: 네.
0: 그냥 가볍게 오로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배경으로 두고 나레이션으로 놓고 할 수도 있었는데
1: 네.
0: 그 즈음에 그 전에 찍었던 탈출한 영화로 해외 영화제를 가게 되는 유럽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
1: 네.
0: 그래서 이 파반느의 제작사 대표님이 가는 김에 제가 이렇게 가볍게라도 찍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흘리긴 했었는데
1: 근데 오로라는 보통 가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전에 삼진구름 끝나고 갔을 때는 못 봤었고요.
1: 네.
0: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우들이랑만 가서 간단하게 촬영하는데 그때는 오로라가 너무 보여서 전에 고아성 배우랑 저랑 왔을 때는 못 보다가 이번에 너무 많이 보게 돼서 아성 배우가 문상민 배우한테 너가 진짜 복덩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1: 아니 그 오로라 관광하시는 분들 보면 오로라 보려고 막 쫓아다니고 막 밤에 막
0: 맞아요.
1: 네.
0: 3대가 덕을 쌓아 볼 수
1: 네.
0: 있다고.
1: 가서 한 번 보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보신 거예요?
0: 걔 내내 봤어요. 네. 이거 보면은 이렇게. 네네네.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1: 저 이것도 그냥 문득 떠오른 질문인데요.
0: 네.
1: 이제 사실 오로라 같은 거를
0: 네.
1: 혹은 또 이제 장면,
0: 네.
1: 배경 같은 거를 그 AI로 만들 수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이제 막 섭외를 한다거나 어디 되게 멀리 촬영을 간다거나 그런 노력은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0: 맞아요. 제가 어느 날이 즈음에 파반느 관련해서 하나 장소 보려고 차를 3시간 타고 동해까지 가기 직전에
1: 네.
0: 요즘엔 AI로 이런 게 다 됩니다는 걸 보고 그 가면서 지금 어디 가는 건가 도대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요.
1: 네.
0: 그게 질감마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것은 AI로 대체해도 충분하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편리한 장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1: 네.
0: 어떤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소에서 찍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1: 네.
0: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고 함부로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가님의 제가 표백을 읽다가 오래전에 어떤 제가 딱 글 읽는 순간, 어느 장면 읽는 순간 신촌 앞의

0: 어느 호프집 혹은 이런 거를 읽으면서 네. 많은 게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신촌에 몇 개 호프집 중에 한 군데서 제가 실제로 일을 한 적도 있고요. 아. 자주 간 곳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작가님의 표백의 어떤 걸 읽는데 그때의 기억, 그때의 장소의 감각 같은 것들이 확 살아났었거든요. 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파반느의 호프집에서 들어간 부분이 있을 터이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현할 때는 아마 AI로 만약에 그게 구현이 되면은 AI로 하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 그것이 또 AI라는 게 CG처럼 딱 원하는 걸 해줘가 아니라 원하는 세팅을 인형 뽑는 기계처럼 뽑는 거로 알고 있어요.
1: 네.
0: 그게 완벽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야 하면은 이런 거니 하고 이렇게 그 알뜰모르짝이 뽑혀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AI의 개념이 비주얼로 구현되는 AI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같은 호프집이라도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이런 요소를 넣어줘 하면은 나오는데 아 뭔가 이게 요소는 다 들어갔으나 그것은 아직 구현 나오기는 그 감각은 딱 묻어나올지 굉장히 희박한 무엇일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이 창작자의 의지랑 별개로 제가 생각할 때 AI의 창작과 관련된 미래는 되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1: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에.
0: 그래서 어떤 그 AI 이용하는 것도 계급이 나뉠 것이며 예를 들면 필름 시대 끝나고 다 디지털로 다 이제 다 영화 찍을 수 있는 디지털라고는 하지만 디지털도 비싼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1: 그렇군요.
0: 예. 네, 그래서 극장용 영화는 어떤 굉장히 비싼 디지털을 써야 되고
1: 네.
0: 핸드폰으로 다 영화 찍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딱 나뉘는 것처럼 AI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그 안목도 생기겠군요.
0: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네, 다양해질 거고요.
1: 서해강습 소설을 이야기하다가 네네네. 조금 번져왔는데
0: 네네네.
1: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서해도 요즘 하는 사람 잘 못 봤고 서해 강습소는 더 못 본 것 같고 혹시 뭐 구체적인 장소성 뭐 이런 것도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오는 건가
0: 네.
1: 우린 약간 이제 가상세계에 이미 좀 받침 살고 있는 건가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와 더럽고 치사한 욕망들은 조금 더 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0: 네.
1: 재밌습니다.
0: 네, 재밌습니다. 네.
1: 감독님 저희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0: 네,
1: 저희가 게스트분들께 인생책의 한 구절 뽑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서해강습에서 좋아하시는 문장 하나 소개해 주시죠.
0: 사실은 근데 서해강습에서 한 문장 뽑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른바 어떤 문학에서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야라는 측면으로 다가가기에는 이 마스모토 세이초의 문체가
1: 정말 산문적이고 건조하고
0: 네.
1: 네.
0: 네.
1: 여운 따윈 난 허용하지 않아.
0: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찾아야 됐었어요, 이번에.
1: 네.
0: 그냥 이 흐름을 보고 이 이야기를 읽는 것이라서,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꼽자면,
1: 네.
0: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도 그랬으니 아마도 남들도 그럴 것이다.
1: 자기도 그랬으니 아마 남들도 그럴 것이다.
0: 예, 네,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이 주인공이
1: 네.
0: 자기와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이 유부녀인 그 고서점의 안주인을 보면서 아유 남들이 자기도 추근거리고 있으면서 누가 왔는데 자기가 이 추근거림을 이제 해방시켜줬다.
1: 네.
0: 그리고 아마 남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유부녀인지도 모르고 처녀인 줄 아는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지라고 자기도 그러니 남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1: 네.
0: 내내 그거 투성이거든요, 이게.
1: 아, 그리고
0: 네네네.
1: 그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문장이 이 주인공의 발목을 잡은 셈이기도 하네요.
0: 네네네.
1: 왜냐하면 그 고서점 주인에게 어떤 남자가 다가오는 거를
0: 네.
1: 저 남자도 추궁거리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데서 모든 오해가 네. 시작되는 거니까.
0: 네, 계속 그것을 상상하는데 네, 계속 그래요, 계속.
1: 자아가 없는 사람은 상상력도 빈곤한가 봅니다.
0: 네, 휘둘리고.
1: 휘둘리고. 네. 저희가 여운 없는 마스모토 세이초 소설에서도 여운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0: 네.
2: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영화 파반네의 이종필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매일 지키는 어떤 의식 네. 같은 거 있으실까요?
0: 저는 10년 일기장을 써요.
1: 아, 이거 저기, 저희 게스트 중에도 어느 분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나이덕 시인님이 쓰신다고 하셨던가?
0: 그러셨는데, 같은 네. 건가 싶은데,
1: 네. 일기를 쓰고 같은 날짜에 네. 다음에 또 쓰고,
0: 네. 네. 그러니까 5월 1일이다 그러면은 10년 전 그러니까 그게 연도마다 나오는데
1: 네.
0: 10년 동안에 5월 1일 칸이 있는 거예요.
1: 네, 네.
0: 연도별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 한 8년째 쓰고 있는데
1: 네.
0: 그것을 그게 이제 밤의 서점이라는 책방에서 나온 동네 책방에서 나온 10년 일기장이라는 것을 제가 8년 동안 쓰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 일기를 한 줄을 칸이 좁아서
1: 네.
0: 20년 그래서 필요한 말을만 쓰거나 혹은 무슨 일을 오늘 해야 되거나 그런 거를 쓰는데 저희 루틴은 하루를 언제 시작했는가 내가 지금 몇 시에 시작했는가 그 시각을 적어요. 그거로 시작해요.
1: 그거는 일어난 시간이 아니라 활동을 시작한 시간.
0: 저한테는 작은 작업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있고 제가 거기 마치 출근 도장 찍듯이 도착하자마자 그걸 펼쳐서 딱 그 현재 시각을 적으면서 시작해요.
1: 8시 29분에 시작.
0: 8시 29분 하고 쓱 봐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끓이면서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몇 시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였는가를 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혹은 무슨 문장을 적었는가 이런 걸 예. 8년째다 보니까 그런 걸 예, 기록처럼 보죠.
1: 듣고 보니까 저도 좀 하고 싶어집니다. 감독님 앞으로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0: 계획은 뭐 아직 뭘 하겠다 정한 건 없는데요. 그냥 뭐 기회가 닿고 그러면 꾸준히 영화를 만드는 게 저의 계획이죠.
1: 더럽고 치사한 주인공 나오는 영화는 언제 만드시나요?
0: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이야기 혹은 범죄물 혹은 굉장히 강렬한 무엇 다. 왜냐면은 저한테 가끔 시나리오 의뢰들이 들어오는데 다 너무 착하고 따뜻하고 이런 얘기, 뭐 그런 것도 좋아하는 하지만 왠지 저는 좀 그러면은 좀 다른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그리고 뭐 건방진 얘기지만 제 딴에는 파반내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1: 네.
0: 예, 이제는 좀 다른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이야기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 2부도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0: 네.
1: 마무리하는 곡 한 곡 추천해 주시면 네. 그 곡 듣고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0: 존 레논의 러브.
1: 존 레논의 러브.
0: 네. 네. 파반에 나온 대사기도 한데요. 영화는 결국에 사랑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1: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파반네의 이종필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감독님 정말 이야기 즐거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존 레논의 러브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중국 북부에서 온 기압골의 영향으로 어제 밤부터 오늘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요.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이 어제 밤부터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강한 남풍이 유입된 제주 지역의 비바람이 가장 강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부분 20에서 50mm, 산지 쪽은 7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고요. 호남 지역은 30mm 정도, 그 밖의 지역 5에서 10mm 정도 뿌려지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앞으로 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 강원과 경북 동쪽의 경우는 낮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 정도 되겠고 강원 산지에는 내일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중부지방 천둥, 번개, 돌풍이 예보돼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산지 쪽은 순간풍 속이 초속 20m까지 나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16도, 대구 17도 등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가벼운 더위와 건조함 모두 해소됐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0도, 낮 기온 20도로 벌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3.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협상안에 대해서 이란이 14개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을 골자로 한 14개항의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반관영통신인 타스님은 이란 정부는 9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 파키스탄에 이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2개월간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이 30일 내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는 입장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보낸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 철수, 이란 해상 봉제 해제가 담겼습니다. 또 대이란 제재 해제,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새 메커니즘 구축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과 관련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배상금 지급에 타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우입니다.
1: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서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안전보장을 요청하면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고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2: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 정권에 자금을 지불하거나 안전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당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려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현물 지급 등도 제재 표적이 된다고 명시했고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자선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2차 제재를 통해 미국의 제재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글로벌 해운업계의 고충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운업계는 이란군의 공격을 피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했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몰린 셈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 전쟁 자금줄을 묶는 동시에 이란 석유의 약 90%를 들여오는 중국의 에너지 수급도 타격하려는 의도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의 제재를 승인, 집행, 준수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1: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수송이 다시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이 두 번째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통해 국내로 운송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오늘 일제히 영남권을 찾습니다. 민주당은 험지인 부산과 경남 창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를 찾아 보수 결집을 호소합니다. 또 국회에선 범야권 위주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3: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험지에서 이제는 격전지로 꼽히는 영남을 찾습니다. 오전엔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하는데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부산 북갑 재보선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가 함께합니다. 오후엔 경남 창원에서 김경수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어제 부산에 이어 오늘은 대구를 찾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은 오늘 오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습니다. 보수층 결집을 통해 영남권 수성을 노리는 거로 풀이됩니다.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대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건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도 이 대통령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오늘 오후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만나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트는 저급한 프레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은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임명 이후 4개월 당정청을 하나로 잇는 소통의 가교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했다며 이제는 더 담대한 길 앞에 서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어린이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어린이가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잦아

0: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신지수 기자입니다.
1: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 약 8만 3천여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인구 감소를 고려한 1,000명당 피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5월과 방학 휴가철인 8월에 사고가 잦았는데 특히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가 457명으로 평상시에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주말과 비교해도 40% 높은 수치입니다. 스쿨존 내 사고 피해 어린이는 137명으로 지난해보다 20% 줄었지만 중상자 비율은 스쿨존 밖 사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스쿨존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보행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다 보니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하교 시간에 스쿨존 사고의 40%가 일어나 오전 등교 시간보다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교 후 학원 이동 등으로 어린이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사고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자전거 이용 중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2,3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스쿨존 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6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였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어린이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0: 오늘 새벽 3시 반쯤 전북 완주군 상광면의 한 건물에서 잠을 자던 30대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 등 5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발견 당시 의식 저하 등으로 중태였던 30대 여성은 현재 회복 중이고 나머지 4명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토방인 건물 특성상 아궁이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뒤집혀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대신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19살 A양이 몰던 경차가 뒤집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10에서 40mm 정도고 제주도 산지는 최대 60mm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내일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3 지방선거 오늘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초 광역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 뽑는 지방선거이지만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1년을 중간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오늘 지방선거 D-31 특별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현지 기자와 지역 시사평론가들을 연결해서 민심의 북소리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5월 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2: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방선거 D-31일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1: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제일 남쪽 제주부터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봅니다. 제주의 고재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현지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요. 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제주 현지의 체감 온도가 의외로 뜨겁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3: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위성권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 경쟁을 했던 문대림 후보 측이 즉각 원팀의 합의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일단락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도지사 후보 공천을 일찌감치 마무리했지만 이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열흘이 넘도록 후보 간의 성명이나 논평, 정책 공방이 지금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1: 아하.
3: 이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제주였지만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무관심이 확산되는 양상으로 혹시 그런 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또 얻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3: 현장에서는 경선 후유증으로 이 같은 저조한 관심을 분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그동안 워낙 치열했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이미 좀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일종의 심리적 탈진 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또한 여론조사상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면서 뭐 이미 좀 결과가 나온 경기다라는 그런 인식도 퍼진 것이 선거 흥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1: 예.
3: 이 판세를 뒤집어야 할 도전자들도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이 유권자들은 누구를 뽑느냐보다는 투표를 해야 하느냐 이걸 먼저 고민하는 그런 징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뭐 기초단체장이나 또 재보궐선거 등등 그 관심 네네. 지역은 어디입니까?
3: 네, 이 도지사 선거가 소강 상태라면요. 서귀포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짜 전쟁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네.
3: 제주도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특별자치도라는 행정체제 때문에 별도로 시장을 뽑지 않는데요. 이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때문에 이 서귀포시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시민들의 관심도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3: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된 위성곤 의원의 사퇴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앞서 민주당은 사무인재로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영입을 했는데요. 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만큼 전략 공천이 유력하다 이렇게 지역 정가는 보고 있습니다.
1: 음흠.
3: 여기에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도당위원장을 공천하면서 대결 구도를 확정했는데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 속사정이 지금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도의원 선거구가 제주에는 모두 32곳이 있는데 절반에 가까운 15곳에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유례 없는 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아이고.
3: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 26년 동안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독식해온 지역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탈환이 절실하지만 기초의원 조직이라는 실핏줄이 끊긴 상태다 보니까 고기철 후보가 좀 홀로 싸워야 되는 그런 형국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1: 네.
3: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5대4로 팽팽했던 서귀포의 의석 구도가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3: 후보 개인의 인지도보다는 당의 무너진 조직력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평가하느냐가 서귀포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도지사 선거의 득표율까지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이 이렇게 고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제주지사도 네. 지냈지 않습니까? 등판설이 나오는데 지역의 기대나 관심이 좀 있나요?
3: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지사를 두 번 지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아무래도 뭐 지역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개인 일정으로 서귀포시를 방문을 했는데 이 원 전 장관을 향해서 여러 지지자들의 출마 권유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원 전 장관인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 뭐 보궐선거에 대한 출마에 대해서는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난달 중순쯤 국민의힘 당 차원의 여론조사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야 진짜로 등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게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원 전 장관의 등판의 경우 지역의 보수 진영에게는 투표율을 견인할 강력한 엔진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권 책임론을 소환하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네. 국민의힘이 결국 고기철 후보를 단수공천하면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입니다.
1: 제주도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관심이 매우 높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제주 지역 지방선거의 독특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바로 비례대표 도의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동안 제주에만 유일하게

0: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교육위원 제도가 이번에 일몰되면서 5석이었던 교육위원석이 모두 비례대표로 흡수됐는데요.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기존 8개에서 13석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들까지 일제히 후보를 내고 지금 배수진을 친 상황인데요. 정당 득표율 5%를 넘겨야 당선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정당에서는 매우 사활을 걸고 있고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좀 3당 가운데 좀 뭔가를 선택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교차 투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1: 예.
0: 한 개 정당이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의석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 8석까지를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결국 나머지 5석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소수 정당들이 분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5% 또는 뭐 그 이상의 약간의 지지율로도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또 네. 도민들의 어떤 이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차기 제주도의회의 다당제 구조 다양성을 결정지을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1: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남은 한 달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좀 데이터의 공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언론사들이 지지율 격차를 이유로 이번 본선에서는 좀 여론조사 횟수를 좀 줄이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경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언론사가 여론조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원을 경선 과정에 좀 많이 투입된 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정보를 얻기 힘든 깜깜이 선거에 놓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각 캠프에서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에 지금 사활을 거는 모양새인데요. 압승을 예상한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경우 의회의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이 결집력이 강한 핵심 지지층만이라도 좀 투표장으로 보내려는 그런 노력으로 아마 반전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토론회를 통해서 부동층의 관심을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리고 정보 부족 속에 유권자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가 이번 제주 지방선거의 최종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제주의 고재일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전남의 오승용 전 전남대 교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뭐 파장 분위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파장.
2: 네, 워낙 우리 지역은 민주당 내부 경쟁이 더 중요한 지역이고
1: 예.
2: 본선에서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한 지역들이 많아서 앞서 뭐 제주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이 37.7%로 역대 전국 최저 투표율이었거든요. 사실 특별시장이라든지 광역단이나 구청장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이미 사실 뭐 당선자가 거의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 예.
2: 저 같은 경우도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재보선까지 포함해도 그래도 좀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 하나도 없어요?
2: 아무래도 이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이 아마 빗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1: 예.
2: 그렇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11명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을 한 상태고요. 그중에 두세 개 지역은 민주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 한 곳은 수성하는 담양분수 선거는 소송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세 개 지역이 있습니다. 순천시장을 비롯해서 강진군수, 진도군수는 특이하게도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사례들이고요. 이 밖에도 뭐 진보당 후보들이 제3후보로서 좀 선전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서
1: 예.
2: 아마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가 좀 치열하게 전개돼서 전남 지역의 투표율은 다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2: 아무래도 이제 통합 이후에 특별시장 선거는 민주당 대 타 정당 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민주당 후보, 민영대 후보가 지금 공천을 받은 상황인데, 스스로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사실 애매하고 모호하게 여러 통합의 쟁점들, 주청사라든지 20조 사용처라든지 그리고 주의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인가 이런 쟁점들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지만 이제 본선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야 되고 이 소지역주의가 지금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광역시,
1: 예.
2: 전남, 동북권, 서북권 간의 이런 갈등들이 선거 과정에서 노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이번
1: 네.
2: 지방선거에서 지역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 마지막 한 달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 변수가 없다라는 게 그런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얼마나 전남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선전하느냐 그리고
1: 예.
2: 지난 선거에서 7개 지역에서 비민주당 후보가 전남 지역에 당선됐는데 그에 버금가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선거에서는 좀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 광주는 정말 이번에 광역의원 선거 24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시의원 같은 경우 9개 지역에서만 본선이 치러지고 15개 소가 무투표 당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투표 당선은 이렇게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투표도 하지 않고 당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율도 높을 수가 없는 거고요.
1: 예.
2: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물도 심지어 보내지 않거든요.
1: 무투표 당선이라는 상대 후보가 아무도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2: 네네, 그렇습니다.
1: 한마디로 분위기 알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2: 네네, 감사합니다.
1: 오승용 전 전남대 교수였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3: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날씨 핵심 정리하자면은 비와 강풍, 풍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이미 많은 비가 와서 산지 쪽에는 70mm 넘는 강우량을 기록한 바 있고요. 호남 지역에도 적지 않은 비가 왔습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 소강 상태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 가까이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밤사이에 천둥 번개, 돌풍까지 동반된다는 예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내일 1에서 3cm의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따스함과 건조함이 지금은 좀 사라지고요. 선선함만 남았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5에서 7도 떨어져서 서울과 대전 16도,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19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0도, 낮 최고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20도 정도의 낮 기온을 회복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지 쪽은 초속 20m까지 풍속이 나올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4: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5월 황금 연휴의 셋째 날입니다. 내일 일부 출근하는 분들로 고속도로 상행선도 부쩍 차가 늘었는데요. 상행선 정체가 절정인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9시간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선 서울 방향 영천 진출로와 신탄진에서 주감, 또 옥산에서 청주 사이와 안성 일대로 충청 경기권 정체가 길어져 있고요. 이후 수원과 달래내 부근으로 시구간 진입도 무척 답답합니다. 반대 부산 쪽은 천안과 경주 일대로 또 이어지는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방향도 천안 분기점 진입하면서부터 거의 전 구간 밀려 지납니다. 영동선 인천 방향은 진부와 둔내 새마을 부근 강원권으로도 모두 32km 구간 정체가 집중돼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연휴 기간 빗길 감속하시면서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5: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방선거 D-31일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1: 이제 전라북도로 갑니다. 우석대학의 홍석빈 교수 안녕하세요.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지금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6: 예, 여기 전라북도는 정당별로 좀 선거의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시끄럽고요. 나머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개혁신당 등 이 군소정당들은 굉장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1: 예.
6: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직 도지사가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하고 당에서 제명된 상황이고요.
1: 그렇죠.
6: 전주시장 같은 경우도 현직 시장이 경선에서 지게됨에 따라서 지금 후보가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또 도지사 선거를 둘러싸고 이 금품 살포 또 식사비 대납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재감찰을 해야 된다 하면서 또 경선에서 탈락했던 경쟁자였던 안 의원이 단식도 하고 하면서 민주당 내부는 굉장히 혼탁한 지금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 등 재정당들은 사실상 지금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당 내 내홍 분위기가 이 지역까지 연결되면서 전북도지사 후보를 내긴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중에 부안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3개 시군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1: 아이고. 국민의힘은 아예 후보조차 내질 못하는군요.
6: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뭐 관심이 가는 격전지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되나요?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격전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이제 낙마함에 따라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무소속 출마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할 것 같아요.
1: 예.
6: 그래서 지금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이원택 후보하고 현직인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구도를 형성하면서 도지사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가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고요.
1: 예.
6: 전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시장이 낙마하고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조지훈 후보로 결정이 됐고 이에 대해서 진보당의 이제 강성희 후보의 두 사람 간의 1대1 매치가 진행될 것이라서 이 강성희 후보의 선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 예.
6: 또 하나는 이제 임실군수가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무주공산이 된 임실군수 선거가 관심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재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6: 지금 전국적으로 14개인데 그중에 전라북도가 2개가 있습니다. 전북의 지역구원 총수가 10개 지역구인데요. 그중에 군산, 김제, 부안, 갑 지역구하고 군산, 김제, 부안, 을 지역구 이 두 군데서 각각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있게 됩니다.
1: 네.
6: 따라서 이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새로운 민주당의 이 전략공천 후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아마 그 문제도 이번 주 중에는 민주당 내에서 전략공천 후보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1: 예.
6: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한 달 최대 변수라면 아무래도 현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나가느냐 마느냐 이거겠군요.
6: 그렇습니다. 김관영 지사 측에서는 이번 주 빠르면 6일이나 7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거취의 변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상태고요. 지금 지지자들 측에서는 지난주 5월 1일 있은 그 이원택 후보의 개소식에서 그 개소식 길거리 건너편에 김관영 지사를 지지하는 후보자들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또 이원택 후보에 대한 비판 또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예.
6: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냐가 가장 큰 어떤 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홍석빈 우석대 교수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자, 제주, 전남, 전북은 뭐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독식 분위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이제부터가 이제 관심사입니다. PK 지역으로 갑니다. 부산일보의 나홍기 기자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7: 네, 지금 부산, 경남 그리고 울산 분위기를 정리하면 민주당에게 기회가 열린 선거이자 보수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허.
7: 지금 부울경 분위기는 예전처럼 무조건 보수 우세라고 보기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만 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앞서는 흐름을 보입니다. 전원직 지사가 맞대결을 펼치는 경남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를 상대로 우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울산도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부산의 경우 박형준 후보가 전재수 후보를 따라붙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민주당 바람이 강하긴 하지만 막판 보수 결집, 다시 말해 샤이 보수 표심 확산 여부에 따라 결과는 아직 예측 불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적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이번 부울경 지방선거 승부는 남은 한 달 누가 중도층과 무당층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또 부산 북갑 보궐선거 등등 관심사가 집중되는 곳이 있죠?
7: 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공백으로 생기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단연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단순한 지역구 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민주당은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후보로 내세웠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도 무소속 후보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 전 대표는 보수 재건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끝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7: 특히 한 전 대표는 하전 수석과 자신의 승부를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만들며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곳에서 재선을 한 박민식 전 의원과 이영풍 전 KBS 기자 2인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데 두 후보 모두 한 전 대표와 단일화는 절대 없다. 선을 그으면서 3자 대결이 예상됩니다. 북갑은 사실 전재수 후보가 3선을 한 곳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 후보 개인기로 여태까지 당선됐다는 게 정치권 중론입니다. 북갑 지역은 지난 대선만 따로 놓고 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54%, 이재명 대통령이 38.8%를 얻었습니다. 반면 2024년 총선에서 당시 전재수 후보가 52.3%,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46.7% 정도를 얻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복합 유권자 11만 5천여 명 중 적극적 투표층이 한 8만 명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중 1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전재수 후보 개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 예.
7: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유권자들이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제 이 유권자들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이제 좀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3자 대결로 가면 보수 표심 분산으로 하전 수석이 좀 유리한 구도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 막판 보수 진영의 한동훈 전 대표 와의 연대를 선택할지 아니면 보수 유권자들이 3자 구도 속 경쟁력 있는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지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1: 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지역에서는 득일까 해일까 이게 또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7: 사실 PK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후보들이 알아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이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의 경우 소위 힘 있는 여권 중앙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다만 영남권에선 해당 광역단체장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이지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1: 예.
7: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강경한 당 노선이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후보들이 각 지역 중심의 독자 선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팀 강조를 위해서 각 후보 모두 당 지도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죠. 2일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자리에서 조경태 의원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지지자 간 공개 설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부산 북구 구포시장과 경남 김경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각 정당 지도부의 영남권 방문이 향후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마지막 한 달 최종 변수는 뭘까요?
7: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막판 보수 결집 여부입니다.
1: 네.
7: 대표적으로 지난 2024년 총선 여론조사 때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상대로 대체적으로 우위를 보였는데요. 다만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이 18석 중 17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선거 막판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에 힘입어 이번에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건 북갑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부분도 이번 선거 핵심 변수로 보입니다.
1: 네.
7: 네. 둘째는 울산과 경남의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입니다. 울산은 거대 양당 후보를 비롯해 6명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입니다. 경남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진보당 전희영 후보의 단일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민주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선거 향배를 가를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부산일보의 나홍기 기자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1: 이번엔 TK입니다. 영남일보의 서민지 기자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8: 네, 대구 지역은 지금 말 그대로 전례 없는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관심 지역이 된 데 대해서 시민들도 얼떨떨한 반응인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전을 지켜보는 재미까지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후보로 나서면서 초반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요. 또 국민의힘은 추경호 후보로 뒤늦게 정리가 됐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9명이 경쟁을 벌였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되면서 한때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의 표심 분산 우려가 컸고요.
1: 네.
8: 또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모든 국민의힘 주자들을 크게 앞서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추경호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됐고요.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자릿수 격차의 초접전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1: 네.
8: 사실 대구 지역에서 여태 민주당 득표율이 낮았던 것도 맞지만 이를 뒤집을 만큼의 후보 경쟁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국무총리와 또 사선 의원을 지낸 그야말로 거물 정치인이 후보로 나왔고 그에 맞선 그 맞상대도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인물 대결 자체가 성립된 선거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북 도지사 선거는 이철우 지사가 3선에 도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오중기 후보가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북을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는 만큼 판세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곳은 일단 대구시장 선거겠네요.
8: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격전지가 단연 대구시장 선거이고요.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수준의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선거 열기까지 상당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 밖의 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대구 중구 또 수성구 등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 가능성은 거론되지만 전체 판세를 뒤집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1: 네.
8: 그 다음으로 주목되는 선거가 달성군 보궐선거인데요. 추경호 후보의 시장 출마로 공석이 생기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마했습니다. 이에 맞설 민주당 상대로는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 또 서재현 전 대구시장 후보 등이 거론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전 위원장이 우세가 점쳐지기는 하지만 도로 친윤당이 될 거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달성군이 과거와 다르게 신도시화와 젊은 층 유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8: 네, 먼저 김부겸 후보는 여당 시장론과 인물론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는데 관건은 정부 여당이 실질적인 지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8: 또 추경호 후보의 경우에는 외연 확장이 최대 과제입니다. 강성 보수로 분류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중도층 이탈 가능성도 변수로 꼽히는데 또 이런 점도 있고요. 또 사법 리스크도 이슈 중 하나인데요. 다만 추 후보는 줄곧 실체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달성에 거주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입니다.
1: 그렇군요.
8: 김부겸 후보는 초반부터 지역이 큰 어른인 박 전 대통령에게 기회가 된다면 인사를 드릴 생각이라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형화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는 예방한다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추경호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김 후보 측이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 네.
8: 추경호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보수 정통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구 지역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서 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길 바라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 지역은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별로 달갑지 않죠? 양쪽 다.
8: 네, 양당 모두 중앙당 지원이 꼭 플러스는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TK 신공항이든 행정통합이든 정부 여당 지원 약속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등장하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 4월 26일에 있었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청래 대표와 전현직 국회의원 62명이 대거 참석했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축자를 보냈는데요. 이를 두고 대구 지역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과연 김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회의가 많았습니다.
1: 네.
8: 민주당이 험지인 대구에서는 민주당색보다는 김부겸이 인물론으로 승부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을 정청래 대표도 인지한 듯 개소식 축사에서 김부겸이 당대표를 오라 하면 오고 오지 말라면 오지 않겠다. 대구 선거는 김부겸이 얼굴로 치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당대표 지원 사격을 크게 반기는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추경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리는데

0: 이 자리에 장동혁 대표의 방문이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대표가 이번 개소식 참석을 통해서 당내 당대표 패싱 흐름을 끊으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대구에서도 당대표의 인기는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대표 존재감이 커질수록 중도층 이탈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한 달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네, 대구는 원래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당 상황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거나 표심을 숨기는 샤이 보수가 존재합니다.
1: 네.
0: 이들이 막상 선거날이 되면 결국 국민의힘에 응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정당 대 정당 구도로 끌고 가려 할 것이고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도 결국은 양자 대결로 갈 것이라면서 선거전 초반부터 경계해온 바 있습니다. 반대로 대구의 샤이 진보도 있는데요. 평소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년 지선에서는 어차피 낙선할 거라면서 투표를 포기했었던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양 진영의 결집 강도에 따라서 초박빙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접전이 아니었던 대구 지역이 최대 관심사가 된 TK 지역 분위기 정리해봤어요. 서민지 영란일보 기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충청권 소식 정리해봅니다. 대전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디트뉴스 24 유소라입니다.
1: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2: 이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를 끝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전 현직 시장 간 대결이 성사된 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단체장에 민주당의 새 인물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1: 네.
2: 최근까지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후보가 40%대의 지지율을 보였고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지지율로 두 후보 간 지지율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정당 지지도와 이 충청권 후보 간 지지율이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1: 예.
2: 마음 급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달 중순경부터 김영환 충북지사는 예상보다 이르게 현직 프리미엄을 내려놓은 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이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을 공천했지만 2%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세종시장 불출마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 크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는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있는 형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래도 관심이 집중되는 최대 격전지나 관심 지역은 어디입니까?
2: 네, 이 보수 텃밭에서의 국민의힘 득표율, 진보 우세 지역에서의 민주당 득표를 좀 살펴본다면은 이 각 정당에 대한 충청권 유권자의 평가, 또 선거 이후에 정당이 나아갈 방향 얼추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충남의 보령은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지금까지 보령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또 보령 서천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당대표의 지지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 좀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거고 국민의힘 지지도의 하락세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강훈식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태로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는데요.
1: 예.
2: 여기에 민주당은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이 이 아산을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이 진보 우세 지역인 만큼 전은수 대변인 어렵지 않은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그가 아산 지역에 연고가 없고 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같이 정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지역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민주당의 방향성 그리고 호감도 등을 좀 평가할 지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 네,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2: 일단 충청권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대체적으로 중앙의 정치 이슈를 따라가는 경향 지금까지 선거에서 보여왔습니다.
1: 예.
2: 중앙 정치의 변화가 유권자 표심에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아무래도 지역 현안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까지 논의가 이뤄졌던 충남 대전 행정통합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통합을 반대했던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좀 급변해서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 지역 주민의 반대 또 그리고 단체장들의 극심한 반발 끝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벌써부터 이 단체장들은 마치 민주당이 지역을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등의 공세를 가하고 있고요.
1: 아하.
2: 이에 민주당은 통합 무산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 등의 책임론은 단체장들에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선거 전에 뛰어든다면 공방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028년 총선과 통합시장 선거를 함께 치러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1: 네.
2: 후보들의 각자의 입장 또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8년 총선과 통합시장 선거를 같이 치른다는 얘기는 이번에 뽑히는 그 광역단체장들이 그렇죠. 자기 임기를 네. 2년 만에 포기해야 한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입장 아주 관심이 좀 모이겠어요.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지역 분위기가 좀 다르죠?
2: 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좀 득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민주당 후보들은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을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정청래 당대표는 연일 충청권을 방문해 이 후보들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 어제도 대전을 찾아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겸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좀 굳히기로도 좀 보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들은 장동혁 대표와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이 당대표와 정치적인 유대감을 가진 김태흠 충남지사마저도 독자적인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지방선거에 중앙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충청권 국민의힘에서는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피의자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구여청형 보궐선거 공천신청, 전 대표와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변호한 윤갑근 변호사의 충북지사 결선 진출 같이 윤석열 정부와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계엄으로 인한 정권교체 또 정권교체 뒤 1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까지 국민의힘이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역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1: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 여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죠.
2: 예, 맞습니다.
1: 자, 마지막 한 달 남은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겠습니까?
2: 네, 아무래도 이 지역적인 이슈보다는 중앙의 변수가 충청권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청의 유권자들은 중앙의 변수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 텐데요. 앞서 언급한 이 충남 대전 행정통합 문제를 비롯해서 세종의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부분 같이 이제 거대한 담론들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후보들이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 것인지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높은 만큼 민주당 후보들은 가령 이 대한민국은 이재명, 뭐 대전시장은 허태정 뭐 이런 문구를 좀 대통령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후보들이 내놓는 비전이 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역민에게도 실망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좀 현실적으로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도 좀 변수로 꼽히는데요. 충북지사 선거에서 김영환 후보는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이 신용환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각각 경찰 수사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 대전의 1번지로 꼽히는 이 대전 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서철모 후보의 전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기소 상태고 전문학 후보는 불법 선거 자금을 요구해 징역형을 좀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가 치러진다면 예기치 못하게 선거가 네거티브 전으로까지 좀 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충청 지역 민심 살펴봤습니다. 대전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지방선거 D만의 31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목소리 제주부터 전남 전북 그리고 PK, TK 충청 지역까지 일단 정리를 해봤고요. 남은 지역은 이제 2부 시간에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전북 그리고 충청은 민주당이 우세한 분위기로 흐른다. 뭐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PK, TK는 접전 양상, 마지막 보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란 말이 있는데 벼랑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니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과 구성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뜻밖의 좋은 물건을 얻거나 행운을 만났다는 말이고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속담인 굴러온 호박 또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와 같은 것이죠. 이처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속담 우만해서 떡 받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좋은 물건이 자기 손에 들어옴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복이야 명이야 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여기서 명은 운명을 말하고 내게 닥친 복이냐 아니면 내 운명이 그러하냐 라는 뜻으로 뜻밖의 좋은 수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는 모양을 이루는 말이죠. 그리고 나갔던 며느리 효도한다 라는 속담은 처음에 좋지 아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뜻밖의 좋은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봄비답게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늘지만 지속적으로 내려서 5에서 20mm 정도 온 곳이 많고요. 제주에는 최대 70mm 이상, 호남 지역 30mm 안팎의 강우량 기록 중입니다. 오후에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내일 오전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5에서 20mm 정도 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의 형태로 쌓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맑아지기 때문에 낮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 비해 5에서 7도 떨어지면서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6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19도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년보다는 낮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지 쪽은 순간풍속이 초속 20m까지 나오니까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대 4m까지 일겠고요. 모레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지방선거 D-31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이어가고요. 뒤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방선거 D-31일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1: 강원도 지역 민심 듣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네,
1: 현지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강원도는 작년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이겼던 지역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을 김문수 후보자가 승리를 하였는데 두 곳인 원주 춘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를 하였지만 그 춘천에는 대학이 5개, 원주에는 대학이 4개가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준석 당시 후보자에게 투표를 준 영향이었습니다. 강원도가 보수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0: 프리미엄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여당 프리미엄이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에 있는 분위기와 비슷하게 여당 프리미엄.
1: 선거 분위기 어떻게 정리합니까?
2: 네,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정원우 전 성동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서울시장은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서울시장 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자리잖아요. 특히 뭐 상징성 관심도 물론 높고요. 이 양정당에게 모두 의미가 큰 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1년 만에 이 수도권 민심 평가받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총선 과반의석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정권까지 차지한 가운데 이제 입법권, 행정권에 이어서 서울시라는 주요 지방 권력까지 차지하면 상당한 국정 동력 가질 수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1: 예.
2: 또 정원우 후보 입장에서도 성동구청장 지내고 이번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체급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미 뭐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이 되는데 여기서 뭐 당선 유무에 따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향후 정원우 후보의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1: 국민의힘도 뭐 간절하게 마찬가지죠.
2: 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이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패배한 상황에서 간절함은 사실 민주당보다 더 크겠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5선 서울시장 도전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이제 오 시장이 16년 전 2006년에 처음 서울시장 당선됐고 그 이후에 연임하고 이제 무상급식 이슈로 주민투표 제안하면서 중도 사퇴했다가 2021년 복귀해서 이제 현재 4선 서울시장까지 타이틀 거머쥔 상태입니다. 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지금 판세 자체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양당 지지율 흐름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한 불리한 선거거든요.
1: 예.
2: 이런 국면에서도 오 시장이 또다시 서울시를 지켜낸다면 그만큼 이제 차기 오 시장의 어떤 대선주자급 입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에 보수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오 시장이 또다시 당선된다면 그 보수 재편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2: 국민의힘에서는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핵심인 이 서울시장 자리 지켜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기 지지율 반전을 노려볼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도 다 확정됐죠?
2: 네, 이제 경기지사의 경우 어제 막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양양자 최고는 좀 이력이 독특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에 여성인재로 영입돼서 정치에 입문한 민주당 출신 인사입니다. 향후 이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 최종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과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 개혁신당에서 조응천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천시장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이 공천이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현 인천시장 이제 3선에 도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재보궐선거 지역도 관심 가는 지역들이 꽤 있죠?
2: 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평택이 최대 격전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차전 다자구도가 이제 5파전 다자구도가 네. 형성이 된 건데 이제 가장 치열한 재보선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각 주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에서 유이동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 그리고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까지 모두 5명입니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으로 진보 진영에서 후보 3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자유와 혁신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에서 후보 2명이 나와서 이제 보수 진보가 2대 3, 3대 2 구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1: 예.
2: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뒤에 정치에 복귀하는 사실상 첫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어떤 지역구를 선택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더 컸고 그리고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평택을 해서 내리 3선을 했던 만큼 지역 인지도랑 조직력 워낙 우위를 점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5명의 후보 모두 좀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에 이제 본래 전통적으로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왔었는데 신도시가 늘어나고 최근에 인구 비중이 많이 변화가 하면서 진보 진영에 좀 더 유리한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정책 이슈로 보면 수도권 선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0: 부동산 이슈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1: 네, 이제 특히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이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집값이 워낙 예민한 이슈잖아요,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정원우 양 후보 같은 경우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재건축 이슈를 거론하면서 뭐 재건축을 이재명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더라도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부 와 이 후보의 겨냥해서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정원 후보 측에서는 오 시장이 재건축 공포 마케팅을 벌인다, 뭐 자신이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 등을 해낼 후보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뭐 부동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 이런 부동산 주요 이슈들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양 후보가 계속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기싸움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0: 남은 한 달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정리됩니까?
1: 네, 이제 현재 한 달간 뭐 양당 지지율이 갑자기 흐름이 급변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고요. 결국에 마지막 핵심 변수는 이 단일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주요 선거구 중에 제3정당이 후보로 뛰어들면서 벌써부터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자구도 형성된 아까 말씀드린 평택을 재선거 지역구고요. 이 보수 진영에서 2명, 이제 진보 진영에서 3명, 이제 총 3대 2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 5명 후보에게 좀 고르게 지지율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 후보들은 벌써 좀 단일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진보당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가 일찌감치 평택을 해서 뛰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단일화에 대한 주장을 계속 펴고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김용난 후보 뿐만 아니라 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갑작스럽게 평택을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보당에서는 이제 먼저 뛰고 있던 선수로서 진보 진영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0: 네.
1: 근데 이제 각각 후보들 보면 아직까지 좀 단일화 논의 이르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발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일화 거론하고 있지 않다, 단일화 논의는 이르다, 이런 입장 공개적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민주당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정당 출신인데 이제 그 당시 조국 저격수라고 불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민주당에서 이 평택을 지역에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조국 혁신당 측과의 단일화를 좀 배제한 전략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이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주목도가 높은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뭐 다자구도로 가도 제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가 쉽지 않긴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제 황교안 후보가 현재 국민의힘보다도 조금 더 이제 강경 보수 극우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자칫 단일화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 윤호개인 세력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공격 빌미를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어 보이고요.
0: 예.
1: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좀 어느 정도 만약에 지지율을 계속 가져가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 단일화가 먼저 성사가 된다면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서 앞서 이제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힘 양양자, 개혁신당 조응천 새 후보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이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로 확정되기 직전에 여당 독주를 막고자 하는 세력은 함께해야 한다, 라면서 좀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개혁신당 측에서는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추미애 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장을 받아내고 먼저 선거 준비에 뛰어든 상황인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좀 지지세 자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선거 흐름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가 계속 선거를 흔들 마지막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0: 네, 자 수도권 판세 KBS 이윤우 기자와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방선거 D-31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목소리, 제주부터 수도권까지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0: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죠.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부겸 후보와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신 추경호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0: 오늘 개소식 몇 시에 합니까?
1: 오후 3시에 잠시 뒤에 할 예정입니다.
0: 아, 장동혁 대표 오나요?
1: 그렇죠. 오시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0: 네.
1: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 부산 그 후보 개소식 사무실에서는 장동혁 대표 지지자와 조경태 의원 사이에 뭐 설전도 있었다는데 오늘은 그런 일 없을까요?
1: 네,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이번에 오늘 개소식을 통해서 우리 대구의 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를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계기가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0: 네, 자 우선 추경호 내가 왜 대구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출사표를 던져보시죠.
1: 예, 지금 현재 대구의 가장 큰 과제가 대구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최근에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0: 예.
1: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경제 문제를 평생 다뤄본 그리고 문제를 볼 줄 알고 또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경제 전문가 추경호가 나서 달라. 또 제가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측면이 하나 있고
0: 예.
1: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이 폭정에 대해서 이 폭주에 대해서 이 견제를 좀 해달라. 아, 입법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지금 사법까지 뒤흔드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뺏기면 안 된다. 보수의 심장 대구는 지켜라. 그래서 대구를 지키겠다.
0: 예.
1: 하는 그런 두 가지 제가 명령을 받아들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경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민주당 쪽으로 이제 그 경제 문제를 오히려 공격 소재로 삼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그 국민의힘 쪽 뽑아줬는데 도대체 경제를 이렇게 망친 게 그 사람들 아니냐 이런 주장은 뭐라고 보세요?
1: 대구의 GRDP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그 지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광주도 GRDP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거기는 민주당 몰표를 준 곳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부겸 후보가 여기에 출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김부겸 후보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총리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신세 총리로 있을 때 그때는 대구 경제를 위해서 그럼 뭘 하셨냐. 대구 시민들께서 대부분 그때 장관, 국회의원, 총리까지 했는데 대구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그런 프레임 가지고 그런 거 전략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구 경제 살리기 위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좀 진정성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과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0: 네, 여태까지 지방선거 할 때 대구시장 선거가 관심사가 된 적도 없었는데 이번엔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세요?
1: 예, 그건 크게 보면은 뭐 두세 가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당내의 분열 갈등, 시민들께서 도대체가 왜 그렇게 의석수도 많지 않은데 안에서 내부 갈등 분열 일으키면서 목소리 내고 싸우냐.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라고 했더니 거기는 목소리 제대로 안 내고 거기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당내 문제에 관해서만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운다. 이것이 못마땅했고 두 번째는 그동안 공천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했다.
0: 예.
1: 이런 데 대한 실망이 누적이 돼 있었다. 그리고 뭐 경제 문제에 대한 또 현재 정치권에 대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0: 네.
1: 여러 가지 민심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구 선거는 예선이 중요하고 본선은 원래 좀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0: 그래요.
1: 이야기가 있었는데
0: 예.
1: 지금은 오히려 예선전이 지금 치열했고 그리고 또 본선은 더 치열하다 지금 더 접전 양상으로 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0: 예.
1: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처음 언급하신 당내 분열과 갈등 그것의 원인이라면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그로 인한 탄핵 바로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우리 추경호 후보께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뭐 아시다시피 재건과 관련해서는 실체 없는 의혹 제기에 기소고 정치 공작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저를 타켓 삼아서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머리 정치 공작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저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사법 프레임을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0: 예.
1: 최근에 부산의 전재수 후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식에 뇌물 뭐 받았다고 하는데 이 늦장 수사로 공수시효 만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남의 김경수 후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사직까지 상실했던 분이 다시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부분의 사실상 실형을 선고받았던 분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대선에 나오셨다 말씀 드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목표로 특검법을 지금 발의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법치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행태를 하면서 어떻게 저에 대해서 정치 탄압용 이렇게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느냐. 적반하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그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일부러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임무를 맡았다는 게 혐의인데 그런 적이 없다 이건가요?
1: 그렇죠. 그게 전부 엉터리죠. 제가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그때 경과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정말 실체가 없는 단순한 의혹 제기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께서 다 지켜보셨던 그때 계엄 해제 표결 국회 상황 아닙니까?
0: 네.
1: 돌이켜보시면은 그 어떤 누가 거기에 방해를 한 적이 있습니까? TV에 전 국민한테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누구 방해로 시간이 뭐 지연되거나 아니면은 표결 방해에서 누가 난동을 부리거나 의장의 표결 의사 진행을 제어를 하거나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TV에 유튜브에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실체도 없는 것을 대통령 탄핵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엉터리로 만들어낸 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0: 모든 국민이 지켜본 장면에 국민의힘 의원은 열몇 명밖에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되게 된 결과는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 아닌가요?
1: 그게 표결 방해라고 하는 건데 표결을 방해한 적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0: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다.
1: 표결을 참여하지 않은 거는 그때 상황이 표결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나 제가 재판 과정에 상실이 소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자, 이제 두 번째 그 지금 박빙이 된 원인으로 공청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뭐 일찌감치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는 김부겸 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놨어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실 거고 그리고 그분께서 민주당을 지지를 하셨겠습니까? 다만 지금 선거판이 녹록지 않으니 바짝 긴장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애들로 표현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0: 아니 김부겸 후보와는 친한 형님 동생 사이인데 이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는 점을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말한 게 그게 김부겸 후보 지지한 거 아닌가요?
1: 그거는 이제 정신 차려서 우리 대구 정치권도 우리가 정말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제대로 민생을 살피면서 또 견제할 거는 제대로 견제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0: 홍준표 전 시장 뭐 물론 탈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명시적으로 김부겸 후보 지지했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1: 뭐 당신께서 늘 자유롭게 또 정견을 발표하시는 분이라 또 우리 당의 대표를 지냈고 또 대선 후보도 하셨고 또 전임 대구시장도 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뭐라고 그런 건 적절치 않은 거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지금 예리한 눈으로 다 듣고 보고 또 평가를 하고 계신다. 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자,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1: 대구 경북 통합을 해야죠. 했었어야 되고 대구 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정치권에 힘을 모으고 시도민이 다 빨리 통합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또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려서 이걸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도민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 이거는 민주당이 정말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 대구 경북 통합이 대구 경북의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되고 그리고 지방 소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이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은 새로 뽑히는 경북지사와 함께 바로 행정 통합에 관해서 준비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0: 예.
1: 해서 가급적 27년까지 법을 마무리하고 가능하다면 28년에 다시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뽑자.
0: 예.
1: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0: 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을 뽑는다는 얘기는 대구시장 네. 경북지사 두 분 다 일단 임기를 2년만 하고 마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그런 각오로 지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네.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며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후보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1시 28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공인혜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이 무척 흐리고 새벽부터는 비가 내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빗길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 운행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일산 쪽 강변북로 성산대교를 막 지난 지점 난지나들목 차량 합류 지점인 5차로가 추돌 사고로 1시간 가까이 막혀 있습니다. 뒤로 차선 변경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연결 도로인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홍제 램프부터도 속도 뚝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성수 쪽 홍지문 터널 안 3차로는 고장난 차로 차단돼 홍제 램프부터도 여파받고요. 올림픽대로 양방향 영동에서 반포대교 사이로도 차가 부쩍 늘어 있습니다. 한편 강원권에서 돌아오신다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만 모두 50km 구간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권인 동산 요금소와 가평에서 강일 쪽으로만 33km 구간 정체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또 남북권인 서울 쪽 경부선 경주 진출로를 앞두고 1차로와 갓길에서 추돌 사고가 나 뒤로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의 자정 무렵에야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1: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2: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자, 공통 질문부터 다 소화해 볼까요?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부터 최창렬 교수 누굽니까?
3: 이번에 그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 네, 경기도지 후보로 출마를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바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기험이 봐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절대로 출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출마 선언을 하던데 그래서 이제 뭐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양양자 후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경기도지사 후보로. 어쨌든 이 조응천 후보가 경기도지사의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튼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받았던 네.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그런 인물이라서 일단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2: 최준 원장은 검증.
4: 저는 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하정우, 한동훈 두 사람 세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데 국민의힘 찐윤 지도부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로 선출 양영자.
2: 네.
4: 아 그리고 끝으로 부산에서 장동 의원 외치는 사람에게 집에 가라라고 외쳤던 조경태
2: 예, 예.
4: 의원. 상당히 좀 국민들에게 좀 임팩트
2: 예.
4: 좀 강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럼 금주의 진입으로는요. 최창렬 교수.
3: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2: 공천 못 받았죠.
3: 못 받았어요. 공천 못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본인이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것 같고 당내에서도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천 주는데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김용 전 부원장을 말이죠. 무죄가 나온 게 아니니까 보수로 나온 거란 말이죠. 1, 2심 다 5년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또 기회가 있겠죠. 뭐 여권 내에서 뭐 총선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보궐선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2: 예.
3: 당장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입니다만. 상당히 실망했을 것 같다.
2: 네. 그나저나 네. 대법원 판결은 왜 이렇게 안 내려진대요?
3: 빨리 내리는 게 낫죠. 이거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가 않은 건데.
2: 그러게 말이에요. 네. 참. 자, 최준 원장은 금주의 진인물.
4: 사돈지간이죠. 박덕음, 정진석 두 사람 것입니다. 박덕음 공천관리위원장, 윤어기인 공천 줄줄이 했지 않습니까?
2: 네.
4: 그리고 정진석.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 지역구에 나가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참 본인들도 졌지만 국민의힘도 많이 지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 두 사람 꼽았습니다.
2: 네. 그런데 뭐 분위기상 정진석 공천 안 하는 쪽 기류가 감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나와요.
4: 예. 박덕음 예, 공천관리위원장은 이제. 국민과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건 전혀 역행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 정진석 비서실장 본인은 필사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 잘못하면 사돈지간에 좀 사이가 틀어질 것 수도 있겠다라는 좀 들 정도로 두 사람 생각이 다릅니다.
2: 네.
3: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가게 되면 공직청약 부여가 워낙 보수적인데니까 뭐 당선할 수 있어요.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 물론지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이긴 한데 근소한 차이로 승부하는 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보궐선거는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아마
2: 예.
3: 전 공천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2: 네.
4: 참 공교롭게도 비슷한 12.3 그 내란 때 원내대표였던 추경호가 대구시장도 공천을 받고
2: 공천 받았죠.
4: 그다음 당시에 또 비서실장이었던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 정지석이 또 재보선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대선 직전에 또 수행했던 사람이면 제일 또 파워맨입니다.
2: 이용.
4: 예. 또 공천을 받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탄핵당에서 윤석열 때 물러난 다음에 누구 못지않게 선봉에 섰던 이진숙 등 반동위원장이 또 공천을 받고
2: 예.
4: 야 이건 뭐 윤오개인 공천이 아니라 이건 완전 윤아바타 공천이다. 이거 완전 윤석열 심판으로 가겠다. 오죽하면 조갑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번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 지령을 받은 공천 같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어요.
2: 네. 어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4: 아, 그랬습니까?
2: 예. 예. 자, 검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정리해봤고 오늘은 이제 특별 기획 또 인터뷰로 방송 시간이 좀 짧아진 만큼 후반부 공통 질문도 마저 소요하죠. 그 검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일 교수.
3: 아까 잠깐 나온 말인데 조경태 의원의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산시 이제 그 대회에 가서 비상계엄 잘못됐다. 그랬는데 장동혁 연호한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요. 정치인들이. 바로 당사자들 앞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 연호하면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하여튼 조경태 의원이 상당히 결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건 다 자신의 정치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전 의미가 컸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아직도 지금 쭉 여러 인물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안 바뀌는 거예요.
2: 예, 예.
3: 제가 맨 자주 드릴 말씀이 장동혁 대표 많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이 그래요. 당이. 지금 아까 말하는 그 여러 인물들 예. 국민의 최종 심판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인물들 공천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얘기가 많았던 윤석열 심판론 탄핵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안중이 없는 거죠.
2: 네.
3: 그러니까 그런 인물도 공천하는 거죠.
2: 예. 네. 최준 원장 검주의 핫한 한마디.
4: 장동욱 대표가 어제 한 말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공소시와 이제 특검 추진한 것을 반발하면서 우리가 바보.

0: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 뭐 이재명 정부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이게 이 발언이 너무 세다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당원이나 의원들이 장동영 대표에게 바보 취급을 안 당하려고 장동영 대표에게 몽둥이를 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1: 예, 예.
0: 전혀 좀 이게 이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적반하장의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상황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까지 정리해봤고 오늘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제주부터 수도권까지 쭉 저희가 지역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뭐 요약해보자면 그 국민의힘의 공천 내홍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불거지던 시점 같은 경우는 뭐 대구까지도 민주당이 이겨서 뭐 국민의힘은 경북 하나만 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점점 막판으로 가면서 공천 갈등도 일단은 정리가 되면서 보수 결집 뭐 샤이 교수의 다시 그 태도 표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영남권 쪽 분위기는 다소 좀 그 접전 양상식으로 다 바뀌고 그래. 있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
2: 그렇죠.
1: 두 분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2: 저도 그렇게 봅니다.
1: 네.
2: 특히 대구의 경우가 대구가 이제 부산 북구갑이 가장 지금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 대구는 지금 아까 추경호 후보 인터뷰 하시대요. 봤는데 저는 막판까지 김부겸 후보가 요즘 여론조사 약간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1: 예, 예.
2: 거기도. 근데 처음에는 이제 김부겸 후보의 낙승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15대 1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망이 있었는데 대구가 이제 진다는 얘기죠. 국민의힘이 이제 예. 15대 1이라는 게 경북만 이긴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대구는 막판에 그 샤이 보수화 됐건 보수화 됐건 전 대구는 상당히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구는 여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도적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좀 떨어져 있을 거예요. 대구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막판에 추경호 의원이 계엄 당일날 의원총회로 애매한 행동했던 건 이런 게 그 보수 진영에게는 오히려 결집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대구 선거는 상당히 호각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1: 뭐 부산도 상당히.
2: 부산 북구갑도 마찬가지고.
1: 네. 아니 부산 시장 선거도.
2: 부산 시장 선거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최대 관심사가 의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
2: 네.
0: 가장 중요한 최대 변수가 뭐냐인데 좀 제일 국민들이 관심 많은 게 부산 북갑 대구시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는 박빙이라고 하는데 이 판세를 마지막으로 흔들 변수는 뭐 샤이 보수냐 중도 보수냐 저는 그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장동익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에 임박할수록 이번 부산처럼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히 돌아다니지 않고 뭔가를 반드시 말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장동익 대표의 말과 행동 이게 최대의 변수다.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공천을 받았기에 나갔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추경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저는 오히려 점점 부산 민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격전지에서 앞으로 장동영 대표나 이진숙 같은 강경파들이 다급해서 더 적극적으로 뛰면 뛸수록 오히려 저는 예, 표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네. 예상을 하죠.
1: 네. 장동혁 변수.
0: 예.
1: 근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좀 조용히 있지 않나요?
0: 근데 지금 부산에 좀 가기죠. 가기 지금 움직이.
2: 그런 게 이제 다른 데는 뭐 이미 장동혁 리스크라는 게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변수가 안 되는데 역시 이제 그 부산 시장 선거라든지 부산 북구갑이라든지 대구 시장 선거, 달성 선거 이런 달성 선거는 제가 볼때 이진수 후보가 유리해요. 대단히 유리하고
1: 예, 예.
2: 그렇고 결국은 지금 전재수대 박형준이가 붙은 저기 부산 선거, 부산 시장 선거에서는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그렇게 강성 인물로 인식되어 있지 않거든요. 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게 사실이었고 서울의 오세훈 후보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의외로 장동익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국 이제 박형준과 전재수의 그 게임으로 가는 건데 거기 이제 부산 북갑의 이제 하정우 아직 박미식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 아직 안 됐어요. 박미식 후보가 유력하다는 건데 박

0: 민식하고 하정우하고 이 한동훈 새 후보 이것과 이게 이제 부산시장 선거 미친 영향,
1: 예,
0: 서로
1: 예.
0: 이제 어떤 상호 관계 예. 같은 거, 그건 대단히 그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선거 막판까지. 그 여기 또 대구는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진숙 후보가 유리하긴 합니다만 김부겸 후보하고 또 이 추경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것도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생각보다 부산 대구 선거는 이 선거 초반에 완전히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에서는 좀 벗어날 것이다.
1: 예.
0: 전 그렇게 봅니다. 일단.
1: 예. 네.
2: 그러니까 저는 뭐 여전히 장동 변수가 크다고 보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한동훈이나 조국 하정우 같은 사람의 변수가 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다.
1: 맞아요.
2: 상황 변수보다. 예. 이번에 지난주에 온통 언론에 나왔던 뭐 하정 후보님의 선털기 이런 부분들이 아 나도 상당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했는데 에 저는 하정우와 상당히 그거는 저는 쓴 보약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중반이나 후반에 더 큰 실수가 나왔더라면 문제도 본인도 그랬을 거야. 이런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뼈 있게 느꼈을
1: 정치
2: 거고.
1: 정치 처음 해보는 그 티가 난 거죠, 뭐.
2: 예. 저는 아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셔츠 실시간에 본인들의 지역구를 누비는 걸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SNS상에 배포를 하던데 아무튼 두 후보가 그런 실수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또
1: 예,
2: 그런
1: 예.
2: 작은 거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지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
1: 그렇죠. 예. 어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저희 프로에 나오신 게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조갑제 대표 이야기를 듣거든요.
2: 근데 예.
1: 이제 어제 그 분석이 남아있는 한 달 사이에 이 정부와 여당의 변수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이른바 이 조작기소 특검법 그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하를 위한 것으로 지금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갑제 대표가 이제 이른바 합리적 보수를 대변하는 분이고 지금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투표장 갈 생각도 안 하는 합리적 보수들이 아 이건 심하다 해서 결집해서 이재명 심판 뭐 민주당 심판으로 모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제 하나의 변수고 두 번째는 정동영 장관이 뭐 연일 뭐 통일은 어렵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것 이것이 또 역시 합리적 보수를 뭉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우선 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0: 저는 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발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발의하든가 그분들의 속내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목적인지 최종 목적인지 제가 여기 방송에서 단언은 안 하겠는데 못하겠습니다만 선거 앞두고 당연히 합리적 중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공소 취소 모임이 원래 이제 이 조작 기소 특이 모임을 만들고 국조 추진했었잖아요.
1: 국정조사 네. 끝나자마자 특검법 낸 거예요.
0: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바로 이 연원이 공소 취소 모임이 거기에 속한 의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래서 바로 그거 포함해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조작 기소 문제하고 이제 부동산 민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그래서 서울도 이쪽에 그 뭡니까 정원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도 꼭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여기도 부동산 민심이 있어요. 서울은. 그래서 이러한 민심들이 이제 완전히 계엄과 탄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요소가 나타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조작 기소 이 특검법 발의는 충분히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든 보수에게
1: 그렇죠?
0: 이탈했던 보수들. 그거는 뭐 안 할 것도 없고
1: 네. 원래.
0: 이탈했던 보수들 에이 투표하지 말자. 라는 보수나 아, 이거 안 되겠다 국민의힘 혼내주자 라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응집할 만한
1: 그렇죠.
0: 명분을 주기 때문에 아주 약간 박빙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다. 그래서 이건 이걸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지 일가에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해서 차라리 진보를 결집시키자 선거 때. 그런 이제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 효과보다는 보수를 더 결집시켜가지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예, 발의는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저는 예. 그 부분에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조갑재 전 대표가 말한 특검 변수나 정동윤 변수는 중요한 변수긴 하나 선거가 급물살을 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거는 크게 묻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 변수는 조금 전에 말한 뭐 한동훈이 조국이 뭐 여러 가지 사람 변수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조작 수사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금 선거 민감한 시기에 이런 걸 굳이 할 필요 있냐라는 부분 일단 동의를 합니다. 많은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선거 국면에서는 크게 저는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고 이게 왜 이럴 필요가 있냐라는 것은 정치권의 뚜렷한 어차피 어느 한쪽을 찍게 되기는 진보나 보수 입장 비슷할 거고 이런 걸 잘하는 전문가라는 패널 사이에서 논의가 될 뿐이지
1: 예.
2: 막판에 대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아 이걸 보고 표심을 바꿀 가능성은 제일 적다고 보는 거죠. 왜 이걸 굳이 이럴 필요까지 하지라고는 생각하겠지만 세상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안 돼. 이재명 정부 나빠. 이거 안 돼. 라고 해서 찍으려고 했던 표를 반대로 가거나 이렇게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1: 투표장 안 갈 생각 하던 사람이 에이 가자 이럴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 가능성 매우 적다고 저는 보는 거죠.
1: 그래요.
2: 왜냐하면 인물 변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저는 크게 주목을 아니요. 받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건 상당히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0: 그런데 저기 그게 일반 지역은 제가 아까 전제한 게 일반적으로 이 지금 쟁점이 된 아주 그 뚜렷한 그 관전 포인트가 생긴 그런 지역들 이외에는 그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1: 대구.
0: 대구라든지 예. 이런 건 반드시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조작기소 특허 이런 거 잘 아세요. 요새는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에 다른 건 묻혀요. 하정우 뭐 저기 후보가 손통은 이건 금방 잊혀져요. 이건 하루 이틀도 이미 잊혀졌고 네.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런 건 해프닝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조작기소 특검 이거는 계속 이슈로 화실 거라고요. 국민이.
1: 그러니까요.
0: 그 아까 예민한 지역들 부산 북갑이나 부산 시장 선거나 대구 시장 선거 이런 데서는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 그 조작수사 특검의 핵심이 이재명 대통령 이제 혐의 지우기 뭐 이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1: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다.
2: 예. 응. 이재명 대통령 호불호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1: 예.
2: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저는 귀결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뭐 지지율이 뭐 그게 뚝 떨어지거나 거기 막 휘청거리거나 하지 않는 한은 기본적으로 이 큰 흐름에
1: 네는
2: 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1: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히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0: 있어요.
1: 하나는 욕 먹더라도 지지율 높을 때 그냥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파가 한 파가 있고
0: 네.
1: 한 파는 이게 조작기소의 혐의가 상당히 짙은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증거인멸이 이루어지니까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는 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검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 제출된 특검 법안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미 재판받고 있는 거에 대한 공소권을 다 검찰로부터 특검이 넘겨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특검의 활동 기간은 뭐 길어야 한 6개월 이렇게 되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도 안 열린단 말이에요. 네. 안 열리는 재판의 공소유지권은 6개월짜리가 왜 가져갑니까?
0: 그렇죠.
1: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건 공소 취소 목적이 아니면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 그런 조항은 삭제하고 새롭게 검찰만 그 관계자들만 수사해서 조작기소 혐의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범죄를 밝혀보자. 네. 뭐 이 정도 선으로 생각하는 파와 분명히 두 가지가 갈리는 것 같아요.
0: 갈려요. 그리고 이제 특검법 발의, 특검법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또 많이 들어갔어요.
1: 많이 다 들어갔어요.
0: 거의 다 100%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알기엔 뭐 100%라고 생각하는데.
1: 100%예요.
0: 네, 그렇죠. 그렇게
1: 관련 되면, 사건까지
0: 네, 다 인지 네. 인지된 사건까지 다 들어가고 고소고발된 사건까지 들어가니까 그게 안 들어갔으면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프로텍트할 수 이 방어할 수 있는 이 기재가 생기는데 그게 다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1: 네.
0: 공수 취소 아니냐
1: 그러니까요.
0: 이게 맥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지역에서
2: 네,
0: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상당히 결집할 수 있죠.
2: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청와대라든지 친명계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선거 국면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혐의를 툴툴 털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찬스라고 보는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그 좋은데
2: 모든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 선거 국면은 더구나 지지도가 높은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 본인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면들 이런 털고 갈 수 있는 기회예요. 평상시 선거 끝나고 이걸 다시 거론한다? 이거는 그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국면에 툭 털고 가는 건 상당히 이제 객관적인 예.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권 핵심부 입장에서 본다면
1: 글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최진 원장 말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분들과 예. 거기까지는 심하다라고 예. 보는 분들로 민주당 안이 지금 두 가지 목소리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조작
1: 다음 일주일 동안에 뭔가 정리가 예. 될 겁니다. 그게
0: 조작 기소 특검 이런 거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으로 봐도 당이라는 측면 말고 당이나 규범적인 측면 말고.

0: 알고.
1: 아니 그러니까 네. 최진 원장의 주장은 네. 선거 때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오히려 선거 때 다른 변수들이 넘치니까 네. 일부 표를 좀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습니다. 밀어붙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글쎄요. 얘기예요. 네.
2: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0: 저는 뭐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좋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 선거에도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친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1: 정동영 장관의 그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그것도요.
1: 짧게 한 말씀씩만 시간이 없으니까.
0: 조금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은 북한인이라는 그 우리가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그렇게 뭐 통일은 폭력적이다 안보는 수습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극단화시키는 거 저는 정동영 장관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통일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 자체가 통일은 폭력적 안보는 숙미. 그런데 여기다 대고 또 장동 대표가 우리 아들 딸들은 김주애 수령님을 모시고 남조선 민주주의이고 이건 더 심한 거고 제가 같은 예. 말로 이걸 꼽으려다 얘기하는데 예. 굳이 이 정동영 장관의 뜻은 저는 100% 기본적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조금 더 수위를 낮출 필요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2: 옛날 예. 선거 때 노인 폐매배라는 통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는 정동영 장관이 지금 야권 보수 진영으로부터 일종의 타켓 비슷하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말을 훨씬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본인 소신이 아무리 옳고 또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이 하더라도 너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발언을 정말 최대한 좀 자제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네. 저는 봅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 말씀드렸는데
1: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지금 완전히 이국가 체제 네. 그리고 남한이라고 하는 표현도 안 하잖아요.
0: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니까.
1: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 마당에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할 당사자인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참 속이 답답하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주장에 일단은 지금 맞장구를 쳐주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0: 발언이 너무 통일은 폭력적이니까 폭력이라는 단어가 일단 사람들이 예민하게 느껴진다고. 그 통일이라는 개념은 폭력적이면 당장 필요한 것은 평화의 제도다. 맞는 얘기인데 네. 통일이 당장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평화라는 개념은 대화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건 평범한 얘기라서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통일은 폭력적이다 얘기해버리면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폭력적으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1: 알겠어요.
0: 쟁점을 낼 수 있는 얘기를 조금 삼갈 필요 있다. 언론적입니다.
1: 네. 그 수위를 좀 낮추더라도 어떻게든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죠.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0: 그렇죠.
1: 이 정도 것만지만 말하면 괜찮아요.
0: 얼마나 좋아요. 폭력이라는 단어 딱 쓰니까. 네. 이제.
2: 지금 뭐 미국이나 또 북한이 너무 민감한 시기고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발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뭐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1: 직진분농 직설하고 오늘 좀 짧게 여기까지 끝내도록 합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1: 촉촉한 봄비가 내리니까 골랐습니다. 배따라기에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들으시고 다음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이맘때에 비해 선선한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아지면서 다시 따스한 봄 햇살 강도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가을 분위기도 일시적으로 좀 났는데 내일부터는 봄 분위기로 전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비 오는 곳이 지금도 꽤 많습니다. 이번 비는 제주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격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이후 다시 전국 대다수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는데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더 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기온이 낮아서 내일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중부지방으로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지 쪽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까지 나오니까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 풍랑특보 발효 중으로 물결 최대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모레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만큼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6도로 예상되고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을 골자로 한 14개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한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해외 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 9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면서 이를 곧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서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이란 내 핵 보유 등 쟁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수송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이 두 번째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통해 국내로 운송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긴급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응천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것을 기어이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삭제 특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일단 비상시국이란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부터 머리를 맞대자며 오늘 오후 3시 편한 장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찾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조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가능성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인 것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누가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둘 것인지, 그뿐만 아니라 선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고려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정 전 의원이 공천받을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체 주관으로 독자 개발한 첫 번째 중형 위성이 오늘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오늘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성은 발사 전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1에서 3cm 정도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관리가 중요하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 건강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고를 비롯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주얼리의 어게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고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 증후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대사 증후군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신호인 거죠?
1: 예, 맞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전문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0: 네.
1: 이를 일상에서 이해하시기 쉽게 만든 개념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복부 비만,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같은 여러 위험 요인들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는 신진대사에 상당한 교란이 생겼다고 하는 임상적인 증거이고 향후에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는 이제 그러한 임상적인 경고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신진대사의 교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이유가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인슐린은 이제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 원인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유입되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0: 네.
1: 근데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은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히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고 또 췌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혈당을 또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대사 균형을 이제 파괴하게 되는 현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0: 참 말씀하셨듯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름도 좀 어렵고요. 대사증후군의 개념 차이랄까요? 차이도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개념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대사증후군인데요.
0: 네.
1: 즉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인슐린의 역할에 저항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0: 네.
1: 이러한 것들을 생화학적으로 이제 쓰는 용어가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혈압이 오르고
0: 네.
1: 또 중성지방이 높게 되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로 내려가고 더불어서 혈당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이러한 임상적인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0: 네.
1: 것들은 남자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묶어놓은 게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면
0: 네.
1: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0: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건데 뭐 혈압, 혈당과 같은 건강 수치에서 이상이 나타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네.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이 억제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또 한 번 높아진 혈당이 근육으로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전 식후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에 의해서 증가된 인슐린은 신장에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혈압을 높이는 성분을 재흡수를 자꾸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며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네.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건강 지표에 이상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이 대사증후군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단되는 기준도 많죠.
1: 예, 대사증후군은 특정한 단일 질환이 아니라 위험 요인들의 집합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다섯 가지인데 예, 복부 비만을 측정하는 허리둘레, 그리고 혈압, 공복혈당,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기준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0: 네. 뭐 혈압, 혈당, 중성지방,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얘기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위험 요인들로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겠죠?
1: 예,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대사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위험을 표현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0: 네.
1: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은 이제 없는 분들에 비해서 2형 당뇨의 발생 위험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혈관을 이제 손상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그러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약 2배 정도 높아지게 되는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런데요. 사실 나이 들수록 뭐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안심할 순 없지만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1: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 정도가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될 만큼 유병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치부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나이가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대사증후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노화가 일단 문제가 되고 그다음 20, 30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문제는 식습관이라고 봐야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에서는 특히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뭐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뭐 배달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칼로리 섭취량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식이섬유는 잘 안 먹는 그런 사회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의 불균형이 뱃살, 즉 내장 지방의 축적을 유도하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0: 참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에 인슐린 저항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결국 너무 잘 먹고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식습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단 음식을 즐기는 분들도 많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1: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단순 당 그리고 이제 청량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과 같은 그 음식들을 좀 많이 먹는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뭐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이제 일명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그 인슐린 분비가 과하게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세포 수준에서는 이제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좀 더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뭐 단순당,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이런 칼로리 과잉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나타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는 증상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 맞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하게 느끼는 증상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경우에는 경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당장 뭐 증상이 전혀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좀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이미 대사증후군이 동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내부에서 일정 부분 뭐 혈당 대사의 이상이나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는 혈관 손상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좀 함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런 의미에서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 될까요?
1: 예, 아무래도 약물 치료를 하시기 전에 네. 생활 습관 교정이 먼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사증후군은 되게 잘못된 생활 방식이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식단을 잘 조절을 하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식단 조절이 중요하고 활동량을 늘려라라고 하셨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이 우리 몸의 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계속 또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아무래도 대사증후군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음식 조절과 함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0: 네.
1: 운동은 이제 생리학적으로 인슐린의 그런 그 효율성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의 연소를 도와줘서 이제 칼로리를 소모를 시키게 되고요. 또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저장소인 근육량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슐린의 작용에 도움 없이도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경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운동이야말로 이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대사 기능 개선을 좋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처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비만, 대사증후군, 또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에너지 섭취량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대사 관리의 대원칙이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제 평소에 드시는 전체 칼로리의 한 20% 정도를 줄여서 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0분 이상의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비만 그리고 대사증후군 나아가서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가장 정석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호르몬 또 노화는 어떨까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요?
1: 예, 특히 노화도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인자인데요.
0: 네.
1: 나이가 드시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지만 근육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몸에 좋지 않은 이제 뱃살,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제 성장 호르몬도 감소를 하게 되고 성 호르몬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방 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신진대사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노화로 인한 위험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말과도 연관되는 걸까요?
1: 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기초대사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칼로리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잉여의 칼로리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설령 항상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를 하더라도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칼로리가 자꾸 남게 되니까 남은 칼로리는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식단 구성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고 운동을 의식적으로 조금 늘리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앞서 증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이 무서운 건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1: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인 뭐 망막병증이나 뭐 신장기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병이 상당히 진행이 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때문에 이제 어딘가 아프면 그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 생각은 특히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늦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0: 그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기준 5가지 말씀 앞서 주셨는데요. 혈압, 혈당, 이제 중성지방,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이런 대사증후군의 기준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치료와 좀 관리가 필요한 걸까요?
1: 예, 그렇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치가 기준치를 이제 한 가지라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사 균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특히 초기 단계일수록 생활 습관 규정만으로도 이렇게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 수기 이전을 말씀드린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방치를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빠지게 되면은 약물 치료도 이제 오히려 뒤늦은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 섭취량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운동량을 늘리는 그런 방식의 생활 습관을 초기부터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약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1차적으로는 이제 높아져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당뇨병 수준의 혈당을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늦지 않게 당뇨 관련된 약물을 시작을 하셔야 하고요. 특히 당뇨가 아닌 당뇨병 전 단계 상태인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미리 약물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도 있고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서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은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을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뭐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지적을 하셨지만 나이살이라는 말도 있어서 대사증후군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억하고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 수치들을 짚어주세요.
1: 네, 정확한 목표 수치를 인지하는 것이 관리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허리둘레는 이제 남성의 경우는 90cm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85cm 미만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130에 85mm 머큐리 비만 그리고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에서 측정을 한 혈당은 100mg per dl 미만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150 미만으로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은 40 그리고 여성은 50mg per dl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검진이나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하실 때 이러한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항상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잘 확인을 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허리둘레, 혈압수치,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수치까지 내가 정상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게 되면 이 5가지 수치를 꼭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검진센터에서 이제 예전 기록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주면서 추이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게 없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그 지표를 잘 기록을 해주시고 특히 어떤 수치든 간에 경계치 또는 이제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한 판정을 받게 된다면은 질병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제 그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신속히 관리를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기록을 해두는 것도 좋겠는데요. 스스로가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검진과 관련된 그런 수치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고 또 예전 건강검진 기록도 어디 버리지 마시고 잘 뒀다가 특히 대사증후군과 해당이 되는 이러한 다섯 가지 지표는 해마다 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아니면 잘 조절이 되는지 이러한 추이를 잘 기록을 하는 것도 건강을 살뜰히 살피는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수치의 변화가 있으면 그럴 때 병원을 가야 하는 거겠죠?
1: 이제 특히 이제 경계 부위나 아니면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해마다 변동이 좀 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임상 그 역학 연구를 보면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혈압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향후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병이 생기기 이전의 그런 단계에서는 변동폭이 조금 크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에서 이렇게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변동의 폭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러한 수치가 꾸준하게 나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설령 지금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 조절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0: 네.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중성지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1: 예, 특히 이제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서구인들에게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서구인들에 비해서 중성지방이 좀 높고 이로 인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 중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남은 그런 그 것들이 지방 형태로 혈액 내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밥이나 떡 그리고 이제 면과 같은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아서 중성지방 수치가 쉽게 오르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성지방이 높게 되면은 혈관을 보호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동시에 대부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맥경화를 조금 더 이렇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탄수화물 섭취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고지방 음식 그리고 이제 음주도 중성지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체중, 금연, 금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1: 예, 특히 이제 체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내장지방, 보통 이제 허리둘레로 이를 유출하기도 하는데 내장지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내장지방을 성공적으로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키고요. 인슐린 분비 기능을 좀 떨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성지방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그리고 이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 또 건강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이죠. 노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백내장의 위험도 높아지는 걸로 지적됩니다. 그런데요, 백내장에도 종류가 많아서요. 선천적으로 또 당뇨병으로도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요. 사고로 인한 외상성 백내장도 있습니다. 외상을 입으면서 수정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젊은 층에서도 외상성 백내장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네.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백내장은 노인들에게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긴 하죠.
1: 아,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백내장은 대부분 노화로 인해서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노인성 백내장이 이제 많죠.
0: 네. 그런데 백내장의 여러 종류들 중에 외상성 백내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고가 원인이 되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상성 백내장은 이제 눈에 가해진 충격이나 손상 때문에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공에 맞거나 뭐 주먹으로 맞거나 네. 뭐 사고로 눈을 다쳤을 때 이제 수정체 혼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운동하다가 공에 눈을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상성 백내장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특히 있을까요?
1: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동이나 뭐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이제 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돼 있고 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든지 아주 강한 열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올 수 있다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백내장은 이제 방사선이나 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사선이 이제 뭐 수정체의 DNA를 손상시켜서 혼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의료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받은 것을 받다가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유리공 용접 작업 같은데 노출될 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네. 이 노인성 백내장을 이제 우리가 일단 떠올려 보면요, 수정체의 문제를 살피면 될 것 같은데. 외상성 백내장은 수정체뿐 아니라 망막이라든지 눈의 다른 부위의 외상과 동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아, 네.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외상이 가해졌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수정체만이 아니라 이제 눈 전체에 충격이 전달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망막 손상이라든지 뭐 유리체 출혈, 뭐 홍채나 모양체 손상, 뭐 시신경 손상 같이 이제 다양한 구조의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0: 네. 망막 손상과 시신경 손상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 네.
0: 그렇다면 외상성 백내장이라면 안구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성 백내장보다 치료가 좀 더 복잡할 수 있겠네요.
1: 네, 치료가 좀 일반 노인성 백내장보다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정체만 이제 혼탁이 있으면 일반 백내장 수술처럼 단순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수정체가 이제 뭐 탈구가 됐다거나 뭐 감싸고 있는 캡슐이 손상이 됐다거나 이러면 수술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0: 네.
1: 망막 손상이나 이제 신경 손상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또 치료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뭐 수술 자체도 그렇게 달라지고 여러 번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외상성 백내장은 이제 단순히 수정체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이제 외상이나 강도, 손상 범위에 따라서 이제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0: 네.
1: 또 말씀드린 대로 망막이나 신경 손상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시력 회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0: 네.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사고로 인한 경우가 많아서 부상당한 초기에는 그래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1: 네, 증상이 이제 좀 초기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다쳤으니까 뭐 충혈이 있다거나 뭐 출혈이 좀 눈에 보인다거나 통증만 있다거나 이런 경우로 이제 올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연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수정체 혼탁이.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도 올 수 있고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충혈되고 통증도 느껴진다면 이런 증상들이 모두 동반된다기보다는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1: 네네네. 일단은 뭐 이런 증상들이 뭐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손상된 부위나 상태에 따라 뭐 각각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수상체 혼탁이 이제 주된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시력 저하가 있는데 막 수상체가 흔들리거나 뭐 위치가 틀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복시가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뭐 충혈, 통증, 눈부심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외부 충격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해서 또 포도막염이나 녹내장의 위험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포도막염이라든지 녹내장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그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눈 안 조직이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포도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0: 네.
1: 그로 인해서 이제 막 방수 흐름이 막히거나 뭐 구조가 변하면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성 백내장은 이제 이런 염증 안압도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뭐 포도막염이나 이제 심지어 녹내장까지 간다면 심하게 다치신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심하게 다쳐서 이제 어떤 우리 눈이 방수가 생성되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방수가
0: 네.
1: 빠져나가는 길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급성 녹내장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안압이 계속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녹내장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0: 네. 그럼 어떤 사고들이 특히 많으신 건가요?
1: 사고는 이제 보통 뭐 되게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
0: 네.
1: 축구를 하다가 이제 공을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복싱 권투 이런 걸 하다가 주먹에
0: 아,
1: 맞았는데
0: 네.
1: 뭐 그런 운동하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
0: 네.
1: 아니면 뭐 진짜 싸우다 받은 경우도 있고 뭐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다치셔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외상성 백내장을 진단받는 분들은 그래도 초기에는 또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고를 당하고 와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네. 생길 수 있을 텐데요.
1: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사고를 하고 이제 검사 받다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일단 뭐 사고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뭐 젊은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 젊은 분한테도 충분히 외상성 백내장은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세요? 아무래도 문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제 문진이 중요한데요.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젊은데 한쪽만 백내장이 심하게 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외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외상성 백내장이 의심될 때는 단순히 시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상의 상황이나 뭐 언제 다쳤는지 어떻게 강도가 어땠는지 현재 증상이 어떤지 이런 게 문진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이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외상성 백내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불편감들을 먼저 호소를 하시나요?
1: 일단 외상으로 왔으니까 일단 네. 뭐 증상이 없어도 뭐 눈 안구를 검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0: 아, 네.
1: 아, 네. 이제 아니면 증상이 뭐 이제 뭐 좀 시력이 떨어져 보인다
0: 네.
1: 아니면 뭐 눈이 아프다, 뭐 충혈이 됐다, 뭐 눈 겉에 피도 났다, 뭐
0: 네.
1: 뻗어다니는 게 보인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오시죠.
0: 네. 네. 그럼 외상성 백내장이 의심이 되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1: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일단 그 현미경, 색극등 검사입니다. 이제 현미경으로 눈을 보는 건데
0: 네.
1: 수상체 혼탁이나 위치 이상, 뭐 이제 구조물 손상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0: 네.
1: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안저 검사, 뭐 단층 촬영, 안구 초음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색극등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정체 혼탁뿐 아니라 수정체 이탈이라든지 이제 수정체의 변화를 좀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일단 뭐 안과에 가신 분들은 뭐 다 한 번은 아시겠지만
0: 네.
1: 이제 턱을 올리고 이제 어떤 현미경으로 눈을 들여다보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앞쪽을 보면은 이제 앞쪽 구조물들은 일단 다 볼 수가 있어서
0: 네.
1: 수정체까지는 저희가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볼 수 있고 뒤쪽 구조물들은 이제 뭐 산동을 한다거나 뭐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0: 네. 네. 뭐 색극등 검사와 안저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추가되는 검사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색극등 검사 이외에 뭐 당연히 뭐 시력 안압 재볼 수 있고 안구 초음파 같은 검사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안전 촬영이라든지 뭐 망막 증칭 촬영 이런 걸 통해서 망막 상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상태가 확인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노인성 백내장과는 다르게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1: 맞습니다. 일단은 외상성 백내장은 초기 대응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0: 네.
1: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백내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염증이라든지 출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압 상승, 망막 손상들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직후에는 이제 수술을 바로 하기보다는 눈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이제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줄이고 안압이 올라가면 안압을 줄이고 출혈이 있으면 그에 맞는 처치를 하고 그래서 눈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후에 상태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그럼 수술은 어떨까요? 어떤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해도 모두 바로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1: 네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염증이 심하거나 출혈이 많다거나 뭐 안압이 높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좀 안정화시킨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잘 치료가 되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1: 만약에 이제 그런 염증이나 출혈이 이제 없어지고 안압도 괜찮고 눈이 괜찮고 생각보다 백내장도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이제 경과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1: 수술을 하게 된다. 이제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수전체 혼탁만 진행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고요.
0: 네.
1: 렌즈를 인공성체로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수전체가 이탈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로는 수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렌즈를 눈에 꿰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홍채에다가 렌즈를 고정한다든지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술이 좀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0: 네. 그럼 일반적인 기본적인 치료에서는 노인성 백내장과는 크게 다르진 않은 거네요?
1: 수정체에 뭐 여러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뭐 이탈이라든지 기본적인 백내장 수술과 같은 수술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0: 네. 수정체가 이탈이 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1: 수정체가 이탈이 되면 일단 보이는 게 잘 안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시가 생길 수도 있고요.
0: 네.
1: 네, 그리고 뭐 빛 번짐, 빛 반사, 이런 눈부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수정체가 이탈한 경우도 많은가요?
1: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격으로 우리가 이제 수정체가 산모체 소대라는 이제 어떤 구조물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데
0: 네.
1: 그 구조물이 손상이 되면 수정체가 이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0: 네. 그런 경우에는 회복도 오래 걸리겠네요.
1: 그렇죠. 이제 수술도 좀 더 길어지고 원래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간단하게 뭐 10분, 15분이면 끝나는데
0: 네.
1: 수술도 길어지고 회복도 오래 걸리게 되고 또 이제 다른 구조물에 손상이 있다면 더 회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수술이 잘 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뭐 시력이 회복된다거나 좋아지는 건가요?
1: 일단은 백내장 수술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수술이 잘 되면은 시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고요.
0: 네.
1: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막에 어떤 손상이 있다거나 시신경에 손상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홍채에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구조물의 손상이 좀 동반돼 있으면 조금 시력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또 포도막염이나 이제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치료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네요.
1: 맞습니다. 일단 이런 외상이 아니더라도 녹내장이 있거나 포도막염이 있으면 수술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잘 하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외상으로 인해 생겼을 때는 더욱더 이 염증이나 이런 걸 더 가라앉혀야 되고 녹내장이 있으면 안압도 절도 더 잘 해야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좀 안정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고로 눈이 충혈되거나 부었거나 이럴 때 뭐 가라앉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라도 눈에 좀 자극이 있었다면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눈에 외상이 있었다면 이제 증상이 가볍더라도 검사를 이제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상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지연돼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뭐 특히 뭐 운동하다가 이제 공에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상성인 경우에 특히 청소년기라든지 어릴수록 치료가 힘들다거나 뭐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1: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뭐 10대들 뭐 축구하고 뭐 테니스 치고 이러다가 뭐 네. 배드민턴 치고 이러다가 많이 부딪혀서 오는데요.
0: 네.
1: 뭐 치료는 일단은 뭐 출혈이나 망막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에는 수술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0: 이제
1: 대부분 안정화되면은 경과 관찰하면서 뭐 외상성 백내장이 생기는지 다른 이상이 생기는지 경과를 보게 되고요. 아 너무 막 진행이 심하고 백내장도 심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력이 너무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나이층에는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고 좀 이제 경과를 보다가 정말 안 좋을 때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1: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이제 백내장이 생긴다고 해서 시력이 막 바로 이렇게 영향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눈은 두 개고
0: 네.
1: 한쪽이 좀 한 줄 두 줄 떨어진다고 해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느껴져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럼 어릴 때 이런 외상성 백내장을 경험한 경우에 조심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검사를 받아보고 해야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린 나이에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0: 네.
1: 이제 회복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과를 보면서 변화를 잘 봐야 된다. 정체뿐만이 아니고 막막 신경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 녹내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네. 것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0: 네.
1: 잘 보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나들이가 많아질 때라서 야외 활동에서의 사고 위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상성 백내장에 대한 위험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뭐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0: 네.
1: 나들이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눈 외상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외상성 백내장을 포함한 이 눈 손상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인지하고 이제 사실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한번 손상되면 사실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퓰리처상 수상작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많은 독자들은 사랑하지만 공감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웠던 우리들의 어머니도 올리브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표현하는 언어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스트라우트의 문장은 이 소설에서도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그녀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여줍니다. 올리브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쓰는 대신 올리브가 무엇을 했는지를 씁니다. 그 행동들 안에서 감정이 살아납니다. 독자가 스스로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스트라우트가 가진 가장 탁월한 능력입니다.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 설명하지 않고 느끼게 하는 것. 이 소설 안에 크롭이라는 마을도 하나의 인물처럼 읽힙니다. 바다 가까이 있는 이 작은 마을은 아름답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알고 서로의 일을 알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친밀함이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숨막힙니다. 올리브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마을을 사랑하지만 마을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소속감과 소외감의 공존이 올리브의 내면과 닮았습니다. 작가는 올리브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올리브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평생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재개선을 잡고 앉아있는 그 순간, 올리브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그대로 두는 것 같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달라지려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를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입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흠이 있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느끼는 것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올리브처럼 말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가?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투박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은 비 오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한바탕 큰 비가 내리긴 했는데요.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고마운 비였고요. 어느 지역은 비의 양이 극소량이라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5에서 20mm의 비가 전국적으로 더 오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좀 이례적인 강원 산지처럼 기온이 매우 낮아야 볼 수 있는 눈이 예보돼 있는데요. 이 강원 산지 쪽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중반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에 강수가 완전히 종료되면서 내일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선선합니다.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낮 기온이 내려가서 서울이 지금 12.9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한낮이 16도에 머물겠습니다. 14도에서 19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기온이 다시 1사이에서 4, 5도 정도 올라서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7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0도를 포함해서 16에서 2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9도, 내린 비의 양 12mm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을 골자로 한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한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해외 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 9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보내왔다면서 이를 곧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보유 등 쟁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보 없이는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휴전 합의에도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며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 100여 곳을 파괴했다고 AFP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여러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군사시설 약 70곳과 기반시설 약 50곳의 목표물을 타격해 위협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을 겨냥한 공격을 강행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우회항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수송이 다시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이 두 번째로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홍해를 통해 국내로 운송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국무총리실 신임 민정실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자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던 나승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신임 민정실장으로 나승철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 대전환정책 실무추진단장으로는 권혜린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부임됐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체 주관으로 독자 개발한

0: 팰컨 9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 4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임무에 들어갈 예정인 이 위성의 임무는 국토관리와 재난대응에 활용할 고해상도 지상관측 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지난해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가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만 13세 이하 어린이 약 8만 3천여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과 방학에 낀 8월에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 수는 457명으로 평소보다 2.4배에 달하고 주말 평균보다도 40%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통장 거래가 막힌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은행권 등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로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1: Deutschland,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조기 은퇴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50, 60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에서는 중장년층의 취업에 유망한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레가 어린이날입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에서는 동심을 일깨워 줄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을 살펴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준공했습니다. 파병 기념관을 만든 배경은 무엇인지 지금 북한은에서 짚어봅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2: 네, 서울 방향 정체로 곳곳이 혼잡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높아져 있는 만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양향과 인제 동홍천 부근에서 10여 킬로미터씩 불편한 뒤 경기권에 진입해선 설악에서 화도까지 한 번에 20km나 버겁고요. 50번 영동선 이용해 강릉에서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신다면 최대 6시간까지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길 15번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을 앞두고 10km 이후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는 한 번에 20km 이상 답답하고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논산 분기점에서 선운산까지 15km 더 가서 정안 휴게소에서 풍제 요금소까지도 20km 구간 힘겹습니다. 1번 경부전 서울 쪽 총 51km 구간 막히는데 충청권의 정체가 몰려 있습니다. 대전 나들목을 앞두고 11km 청주 나들목에서 청주 휴게소 속까지 16km 구간 특히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가 보인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내용이 지난주에도 살짝 예고가 됐습니다만은 저한테 대단히 솔깃한 내용입니다.
3: 아, 네.
1: 예. 저도 이제 뭐 정년을 몇 년 안 남겨놓고 있기도 하고 뭐 후배 중에 명예퇴직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예. 50대에 여하튼 이 고용 상태가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자격증 하나로 6개월 안에 뭐 재취업이 되는 거겠죠 뭐.
3: 맞습니다.
1: 혹시 모르죠. 뭐 그냥 취업이 되는 걸 수도 있겠고.
3: 네.
1: 예.

0: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1: 네, 그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0년부터 2024년 그 5년간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기술자격증 취득자 51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0: 예.
1: 6개월 안에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건데요.
0: 예.
1: 바로 1위가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0: 일단 취업 그 자체보다도 취업이 잘 되는
1: 맞습니다.
0: 자격증이 있더라. 취득이 잘 되는 자격증입니까?
1: 아닙니다. 취득을 하고 나서 네. 이제 취업이 잘 되는
0: 아.
1: 네, 6개월 안에 취업입니다.
0: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1: 네, 맞습니다.
0: 오,
1: 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뭘까라고 하시는데요.
0: 예.
1: 그냥 건물에 냉난방 시스템 많잖아요.
0: 예.
1: 에어컨 냉동설비 관리하고 설치하는 기술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0: 예.
1: 요즘에 또 데이터센터 AI 붐이 불어서 데이터센터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0: 네.
1: 이 데이터센터는 아시겠지만 열이 굉장히 심합니다.
0: 아.
1: 그 열을 또 잡아줘야 되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더더욱 이런 공조 냉동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필드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또 자격증이다. 그래서 실제 50세 이상 65세 미만 분들이 따고 나서 6개월 이내 취업률을 봤을 때 가장 좋았대더라. 아, 요게
0: 예.
1: 이제는 조사가 된 거죠. 그다음에 2위가 뭐였냐 그러면 에너지 관리 기능사였습니다.
0: 예.
1: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하면 이게 뭘까 그러시는데요.
0: 공조 는 느낌이 딱 오는데 네. 에너지는 잘 모르겠어요.
1: 보일러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둘 다 쉽네요, 결국.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냥 보일러 기능사 이렇게 불렀었는데 에너지 관리 기능사고요. 그래서
0: 예.
1: 열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 관련된 자격증이고 3위가 저도 굉장히 의외였어요.
0: 예.
1: 산림 기능사였습니다. 이것도
0: 또 뭘까요?
1: 6개월 내에 취업률이 봤을 때 52% 나왔거든요.
0: 예.
1: 순위로 보면 3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산림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숲 관리하고 나무 관리하고 하는 건데
0: 그럼 뭐 숲에서 이제 뭐 산불만 안 나면 잘 자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취업률이 3위인지 봤더니
0: 예.
1: 이 공공 일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0: 오.
1: 예. 그래서 공공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많고
0: 예.
1: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임도라고 해서 숲에
0: 네.
1: 산불 예방해서 길을 내잖아요.
0: 이런
1: 임도도 내야 되고 산불 관리도 해야 되고
0: 아.
1: 그러다 보니까 공공 일자리가 좀 많아서 이게 6개월 내에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 하긴 그 관련한 공익근무 요원들도
1: 맞습니다.
0: 예전에 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예. 아, 그런 역할이 또 자격증을 요구하고.
1: 네, 맞습니다.
0: 이게 또 취업에 또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50대 이상 분들이
0: 예.
1: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막 숲 좋아하고 그다음 자연 쪽 좋아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적성에도 맞는다 이런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0: 음흠.
1: 그다음에 승강기 기능사가 4위였고요.
0: 예.
1: 5위가 이제 전기 기능사가 이제 5위였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이제는 조사가 되면서 아마 그 50세 이상 분들이 아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딸까 어떤 기능사를 생각할까 했을 때 이렇게 정부가 이제는 조사한 데이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자격증 이름만 보면 겁이 좀 나실 수도 있어요. 공학 박사 같기도 하고 뭐 무슨 저 이막 박사 같기도 하고 그런데
1: 네.
0: 알고 보면 에어컨 기능사, 보일러 기능사,
1: 네. 네.
0: 산림보호 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자, 이게 잘 되는 거를 꼽아주셨고,
1: 네.
0: 그러면 50대가 자격증 따고, 이 중에 이제 또 수입이 사실 좋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네.
0: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요?
1: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6개월 내에 취업이 빨리 되는 순서였고요.
0: 아하.
1: 지금은 이제는 초임이 높은 자격증.
0: 예.
1: 이 순위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건
0: 예.
1: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정부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1위가 봤을 때요.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였습니다. 그래서.
0: 아, 이거는 근데 저.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제가 사실
0: 예.
1: 이 정보를 전해드리고 나서
0: 예.
1: 필드에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아 이게 말이 쉽지.
0: 아, 그럼요.
1: 예, 네. 이게 양대 노조가 있다 보니까
0: 아.
1: 예, 이게 건설 쪽이잖아요.
0: 현장에 또 이미
1: 예.
0: 진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1: 네. 그래서 이제 따도 사실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현장의
0: 아이고.
1: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일단은. 이게 연봉으로 봤을 때 1등이었는데 첫 취업처의 월 보수 금액이 369만 원으로 조사했습니다. 이게
0: 네.
1: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50대 이상인 분들이 들어갔을 때의 첫 임금이라는
0: 그렇죠.
1: 거죠. 그래서 369만 원 정도 이제 나왔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는 2위.

0: 1위가 천공기 운전 기능사 326만 원, 3위가 불도저 운전 기능사 4위가 기중기, 5위가 네. 철근 기능사 이렇게 순서가 나왔는데 이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타워크레인, 천공기, 불도저, 뭐 기중기, 철근 하면 딱 공통점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예, 네, 바로 건설 쪽.
1: 공사장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예. 네. 건설 쪽에서 이제 쓰여지는 자격증이고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첫 월급이 좀 다른 자격증보다 좀 더 쎘대더라, 높았대더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 좀 더 전형적인 기술이 있어야 확실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군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요 자격증이 50대 이상 분들이 예. 따고 첫 월급으로서 받았을 때의 순위가 높은 자격증으로 나왔습니다.
1: 이거 운전면허 없는 분들도 딸 수 있는 면허 저 자격증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네. 시대에 AI, 피지컬 AI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피지컬 AI 시대에는 로봇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 줄 텐데 이런 금방 말씀드렸던 타워크레인, 천공기, 불도 이거는요. 미세한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다 보니까
1: 그래요?
0: 이런 피지컬 AI가 대신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예.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피지컬 AI가 도래하고 로봇이 도래하더라도 이렇게 뭐 타워크레인, 천공기, 불도저 이런 것들은 사실 로봇이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현장 파악, 특히 엣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1: 아하.
0: 이런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잘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1: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0: 맞습니다.
1: 현장에.
0: 그런데 로봇이 그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이런 자격증이 인간만이 또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아, 이렇게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아나운서라는 영역도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이 50대 이후에 뭐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해서 딸 수 있는 이제 자격증, 그중에 이제 취업이 가장 잘 되는 것, 그리고 또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것, 뭐 이런 것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0: 네.
1: 각기 조금 다른 특성이 있는 게 이제 보이는데요.
0: 네.
1: 다른 기준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용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곳.
0: 맞습니다.
1: 예, 이것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예. 취업 후 고용 상태가 좀 안정적인 자격증도 이제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1: 예.
0: 요 기준은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0: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정규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1위가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였습니다.
1: 요게 앞서 봤던 그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예. 예,
0: 취업이 가장 빠르게 되는
1: 에어컨에 예. 관련된 이제 기능사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관왕인데요.
0: 그렇죠.
1: 예.
0: 취업도 빨리 되고 오래 또 다닐 수 있고.
1: 아.
0: 예, 그래서 공조냉동 기능사,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기능사 순위 3번이 이제는 승강기 기능사, 산림 기능사, 전기 기능사. 더 보면은 특징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취업이 빨리 되는 자격증과 거의 비슷해요.
1: 예.
0: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1: 아,
0: 그러다 보니까
1: 예.
0: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봤을 때에 이제는 올해 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 안정적인 자격증으로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1: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 그렇네요. 건설 현장에 이제 수입이 많지만 사실은
0: 네.
1: 또 현실적인 진입 장벽이 좀 높고
0: 맞습니다.
1: 지금 이제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뭐 에너지 관리 기능사 같은 거는 이제 계속해서 상위 랭커가 되는 것이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보수는 조금 적어도.
0: 맞습니다.
1: 예.
0: 실제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에어컨 한번 고장나고 아니면 에어컨 수리해야 되고 그러면
1: 난감해요.
0: 예. 사람 예. 필요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쪽에서 이제는 시장의 니즈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야, 50대 이상 65세 미만 분들이 실제 뭐 취업률, 안정성, 채용 수요 이런 것들을 다 짜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종합적인 판단했을 때의 1위가 뭐겠느냐라고
1: 네.
0: 봤더니 1등이요. 에너지 관리 기능사였습니다.
1: 아, 요거 순위가 바뀌네요. 이관왕은 그 에어컨 관련
0: 공조냉동기계
1: 기능사. 그래서 저는 이거 종합순위 나오면은
0: 네.
1: 그걸 줄 알았는데
0: 네,
1: 그래서 에너지 보일러가 막판에 역전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흥미진진하네요.
1: 예.
0: 그래서 그 종합으로 봤을 때 이제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내 취업률, 그다음에 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인 인원 이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
1: 예.
0: 1위가 에너지 관리 기능사였고요. 그다음에 2위가 공조냉동, 3위가 전기기능사, 4위가 승강기기능사, 다섯 번째가 이제 피보가크, 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이런 순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조

0: 종합 순위를 보고 나의 인생의 이모작, 기능사 자격증을 무엇으로 할까 했을 때 한번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아,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1: 저 같은 이제 문과 쪽에서 쭉 성장을 했고 네. 사실 이런 기능하고는 좀 거리가 먼 전 이제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네. 텐데 이런 기능사 자격증 따서 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아, 이런 그 여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교육도 한다고 그러긴 합니다만.
0: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만약에 이런 자격증 필요하신 분들은요. 그 아마 고용24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다양한 예. 정보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는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1: 예.
0: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럼 내가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이런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1: 예.
0: 그런 와중에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아유, 지금 AI 시대라는데 난 AI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이만 들어가고 그럴 때 도움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AI 워커라는 이제는 자격증인데요.
1: 예.
0: 예, AI 워커라는 게 어떤 뭐 자격증 툴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에 대해서 AI를 접목시키는 이 교육을 시켜줍니다. 누가? 정부가. 예. 그래서 이 AI 워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울 것 같아요.
1: 예.
0: 한마디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인데 고용노동부가 AI 워커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1: 아.
0: 그래서 내가 혹시나 영상 제작 콘텐츠를 관심이 있거나
1: 네.
0: 아니면은 UI, UX, 그러니까 디자인 쪽이죠. 그다음에 출판에 관련 있다 하신 분들은요. 이번에 정부가 AI 워커를 뽑거든요.
1: 네.
0: 교육도 시켜줍니다. 요걸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뭐 시니어 분들 중에서 나 영상 좀 하고 싶은데 뭐 영상 제작하면서 뭐 콘텐츠 좀 만들고 싶은데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1: 음흠.
0: 이런 분들 이번에 정부가 교육시켜 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나이 드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 가까이 돼서 계속 일하고 싶은 이제 욕구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실 테지만 어떻게 이것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셨던 분께는 오늘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드렸고
0: 네.
1: 뭐 아주 좀 더 구체적인 진로 상담을 네. 해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마지막으로 예. 이제 신청하는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1: 그것까지. 뭐 아주 그냥 먹여드리네요.
0: 네. 예. 고용24 누리집 가시면 되고요. 국민 내일 배움카드 있으시면 누구나 예, 신청할 예, 예. 수 있고 무엇보다 훈련 수당을 줍니다. 수도권은 월 30만 원 주고요.
1: 예.
0: 비수도권 월 40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이면 월 50만 원에 훈련 수당도 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 내일 배움카드 있고 나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일 배움 예, 카드만 있으면
1: 예,
0: 되거든요.
1: 예.
0: 이거 갖고 교육도 받고 월 수당도 받고 그래서 꼭 한번 50대 이상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받아 적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뭐 적당히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것 같은데
0: 네.
1: 고용 24 누리집 뭐 그다음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뭐 이런 이제 검색어로 검색하시면은 오늘 말씀해드린 내용들을
0: 맞습니다.
1: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유익합니다. 경제가 보인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1분 2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가벼운 더위도 물러나고요. 건조함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교적 큰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는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만 더 내리다가 내일 낮이 되면 맑아지겠습니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중부지방에 천둥번개 돌풍이 예보돼 있어서 이 점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지에는 이례적으로 눈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제주 지역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대부분 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해상의 파도도 높게이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어제에 비해서 6도 정도 떨어져서 16도에 머물겠고요. 광주 18도, 대구 17도 등 14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에 일 사이에서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서울이 20도 등 16에서 21도로 다시 일교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예년 기온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활동하기에는 오늘보다 더 적절하고 적합한 기온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일부 정체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양방향으로 정체 꾸준하고요. 내부 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정릉에서 기름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서행으로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여기에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반대 하남 방향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양양부터 화도까지 총 56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 평론가와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소개하실 책이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입니다.
5: 예. 영원한 동심을 상징하는 작품이라 피터팬을 골랐고요.
1: 예.
5: 내일 모레가 5월 5일 제 104회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1: 왜 아직도 이 어른이 그 설렐까요?
5: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1922년 방종환 선생이 이끄는 천도교 서울지부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듬해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이 이제 효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1: 예.
5: 일제강점기 말에 중단이 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6년부터 다시 기념일을 거행하면서 5월 5일로 날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1: 그렇죠. 처음에 5월 1일로 했다가 노동절이랑 겹치니까 나중에 옮겼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또 비슷한 시간에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5: 네.
1: 과정이 뭐 상당히 좀 복잡하다면 복잡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또 이르게 됐죠.
5: 맞습니다. 57년에 예. 제35회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당시에 이제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보건사회부 네 개 부처 장관의 명의로 어린이 헌장이 공포되면서 어린이에 대한 이제 기본 사상이 완전히 정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예.
5: 거기다가 73년에 이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고요.
1: 예.
5: 75년 1월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노는 날 법정 공휴일이 된 거죠.
1: 예. 나라 전체 차원에서도 행사가 있고 지역, 단체 뭐 아주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행사가 없으면 사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5: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어린이날 노래만큼 또 이 어떤 날에 얽힌 노래가 또 귀전을 제대로 때려주는 노래가 없는 것 같아요.
5: 맞습니다. 예. 뭐 어릴 때는 많이 불렀습니다. 나라가 그렇죠. 되더라 푸른 하늘을 이러면서 많이 불렀는데요.
1: 예.
5: 그 가사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지 않습니까?
1: 아.
5: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오늘만 말고 어린이들은 1년 365일 어린이날 하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1: 정말 추석보다 더 좋은 날이죠.
5: 맞습니다. 이게 윤석중 예. 선생이 작사하셨고 윤구경 선생이 작곡한 작품인데요.
1: 대표적인 동요 작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5: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5월 5일이지만
1: 예.
5: 세계적으로는 이제 UN이 1954년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11월 20일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아, 세계 어린이날인데요.
1: UN이 정한 어린이날이 또 따로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1: 예.
5: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이제 담당하는데
1: 예.
5: 이 연도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5: UN이 아동 어린이의 그 기본 권리 보호에 나선 게 1954년. 근데 제가 아까 방종환 선생이 제정한 날은 1922년.
1: 아.
5: 우리가 한참 앞서지 않습니까?
1: 그렇네요. 예.
5: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1: 예.
5: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단지 어른이 안 된 아이들. 이 정도였는데 방종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심어주면서
1: 예.
5: 또 그 날을 이제 기념하게 된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 그 주제가 되는 피터팬 얘기는 초반에만 해놓고 어린 날 얘기를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5: 네.
1: 대표적인, 뭐, 물론 이제 오래 살았을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어린이의 모습과 어린이의 삶을 살고 있는 피터팬. 다뤘던 이 귀한 책이 또 피터팬 아니었겠습니까?
5: 맞습니다. 네. 영국 작가 제임스 매튜베리가 1911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1: 예.
5: 뭐,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사랑하는 명작이죠.
1: 그럼요. 예.
5: 처음에는 피터와 웬디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어요.
1: 어, 이것도 저 로맨스가 좀 더 강조됐군요. 예.
5: 그런데 이제 피터팬이 워낙 유명하니까
1: 예.
5: 이제는 그냥 피터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1924년에 무성영화로 처음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1: 예.
5: 뭐 지금도 수많은 방식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1: 예.
5: 연극, 뮤지컬, 애니메이션, 뭐 캐릭터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1: 예. 피터팬을 모르는 사람은 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작가가 누구야 그러면은 금방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작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5: 맞습니다. 이 제임스 매튜베리 작가는
1: 예.
5: 186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1: 예.
5: 명문 중에 명문이죠. 에든버러 대학을 졸업하고
1: 오.
5: 런던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1: 예.
5: 기자 생활을 하다가 데이비스라는 가족을 만나게 돼요.
1: 네.
5: 1897년인데요. 루엘린 데이비스 가족을 만났는데 삼남매였어요.
1: 예. 아, 느낌이 오네요. 예.
5: 예,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1: 예.
5: 이 친구들을 좀 모험의 세계로 좀 안내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1: 네.
5: 소설을 쓰기 전에 희곡 몇 편을 이제 썼어요.
1: 어허.
5: 그런데 이제 그 희곡을 이제 모아서 1911년 소설 피터와 웬디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1: 네.
5: 제가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당시에
1: 네.
5: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1: 그저 데이비스 씨 가족의 자녀들이 뭐 실종됐거나 이랬던 건 아니죠?
5: 그런 건 아니고요.
1: 그런 건 아닌데 이 귀여운 아이들이 등장하는.
5: 들려주게 된 거죠.
1: 예, 그 참 그 인상 깊은 그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어마어마한 인기는 뭐 어느 정도 인기입니까?
5: 뭐 판매량은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1: 예.
5: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고 또 사회적 지명도가 높아졌냐면
1: 예.
5: 1913년 그러니까 출간하고 2년 후죠. 조지 5세 왕으로부터 남작 칭호를 받을 정도였어요.
1: 평민이 갑자기 이제 귀족이 된 거네요.
5: 그렇습니다.
1: 책 쓰신 분이.
5: 그런가 하면 이제 예. 1922년에 메리트 훈장이라는 것까지 받게 되고요. 저는 뭐 남작 훈장 뭐 작가로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 네.
5: 이 제임스 매튜베리를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5: 이 작품의 저작권을 1929년에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테이트 병원이라는 곳으로 이관을 합니다.
1: 아,
5: 그러니까 이제
1: 예. 예,
5: 런던의 한 요양원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1937년이에요.
1: 네.
5: 근데 요즘 저작권 규정으로 따지면 불과 얼마 전 2007년까지 자신의 후손들이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 70년간 부를 저작권에 따른 이제 부를 상속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5: 맞습니다.
1: 그거를 예. 돌아가시기 8년 전에 기부를 해버린 거군요.
5: 맞습니다. 하하. 그런데 그 병원이 그레이트
1: 네.
5: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이
1: 네.
5: 지금도 유명한 어린이 전문 병원이거든요. 그곳에 저작권을 기부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동심을 지켜내는데 정말 작품으로부터 아주 철저한 그런 작가였다.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 그 참 비틀즈의 그 스트로베리 필드라는 뭐 작품이 나옵니다만 거기가 사실 이제 그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거든요.
5: 맞습니다.
1: 나중에
5: 예.
1: 이제 거기다가 이제 비틀즈가 또 큰 기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5: 네.
1: 이게 이제 귀한 모범들이 일찍부터 이렇게 있었군요 영국에는.
5: 그렇습니다.
1: 예. 예.
5: 영국 런던에 사는 달링 부부에게
1: 네.
5: 웬디, 존, 마이크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1: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비스 씨 가족이 이제 달링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군요.
5: 맞습니다.
1: 아마도 예.
5: 아주
1: 예.
5: 아주 티없이 맑은 삼남매였는데요. 예. 이 삼남매에게 어느 날 피터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 네버랜드로 모험을 떠나자 예. 제안을 해요. 이 네버랜드는 어른들이 보는 곳 바깥에 있어서 어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1: 네.
5: 그런데 그곳에 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기 가서 충만한 모험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안성맞춤의 공간인데요.
1: 아 이제라도 가고 싶네요. 예.
5: 그러게 말입니다. 예. 거기다가 피터팬의 단짝이 있습니다. 금방울 소리로 말을 하는 팅커벨.
1: 이게 알아듣는 요정. 말은 못하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삐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예.
5: 맞습니다. 예. 아주 다양한 요정들이 있어서 그 요정들과 친구가 되고 또 꼬리가 긴 인어도 있어서 인어와도 친구가 되는 정말 모험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1: 예. 요 남매가 그 피터팬하고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 런던의 실루엣이 쫙 보이고.
5: 아, 맞습니다.
1: 예, 그냥. 아우 평생 그런 꿈만 꾸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
5: 그런데
1: 예.
5: 이 네버랜드가 마냥 행복한 곳은 또 아니었어요.
1: 예, 그렇죠.
5: 왜냐하면 예. 네버랜드로 들어온 아이들은 유모차에서 떨어져서 요즘 유아차라고 보통 많이 이제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요.
1: 예.
5: 유아차에서 떨어져서 그 아이들이 일주일 안에 부모를 찾지 못하면 가게 되는 곳이 네버랜드였어요. 어떻게
1: 그랬군요.
5: 보면 동심보다는 약간 슬픔이 앞서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피터팬을 중심으로 그 슬픔에 빠진 아이들을 이제 여러 모험에 이제 초대하면서 즐겁게 해주는 거죠. 피터팬과 함께 네버랜드로 날아온 웬디는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 6명에게 엄마 역할을 좀 잘 했습니다. 원래 웬디는 집에서도 제일 장녀였기 때문에
1: 예.
5: 상냥하고 바느질도 잘했거든요.
1: 으흠.
5: 또 꿈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였기 때문에
1: 예.
5: 엄마 역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1: 당시 어른들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자라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웬디에다가 투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네요.
5: 맞습니다. 그런 예.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5: 그런데 네버랜드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1: 예.
5: 바로 해적 때문입니다.
1: 예.
5: 이 해적을 이끄는 후크 선장. 이 동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1: 사실 후크 선장도 팬이 많아요.
5: 맞습니다.
1: 예, 예.
5: 그런데 후크 선장이 아시죠? 피터팬과 얼마 전에 대결을 해가지고 한쪽 손을 잃었기 때문에.
1: 그렇죠. 갈고리 차고 다니죠.
5: 맞습니다. 예.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계속 피터팬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후크 선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인질로 붙잡고 피터와 결전을 버리자 이렇게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1: 그 눈을 뭐 가리고 이제 다리를 이제 건너게 하고 막 뭐 이런 장면들 막 보이죠. 예.
5: 맞습니다.
1: 네.
5: 초반 기세는 팽팽했는데요. 상황이 갈수록 피터팬에게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터는 잽싸게, 재빠르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5: 당연히 후크 선장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요.
1: 네.
5: 그래서 배 이제 대결하다가 떨어져서 악어가 있는 바다로 추락하면서. 최후를 맞이하죠.
1: 그때 이제 뭐 저 뱃속에서 저 시계 소리도 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5: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1: 아 재밌어요. 예.
5: 보통 여기까지 많이 아세요.
1: 여기까지는 그냥 저한테도 얘기하라 그러면 하겠는데요. 예.
5: 그런데 네. 이제 네버랜드에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웬디, 존, 마이크 세 명이 돌아가게 되는데.
1: 예.
5: 그 웬디가 돌보던 6명 아이도 같이 돌아가게 됐어요.
1: 아,
5: 예. 달링 부부의 집으로 가게 되고
1: 예.
5: 이 달링 부부가 마음씨가 큰 사람들이어서 6명 네.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자신의 아이들로 받아들여요.
1: 이게 집에 저 재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5: 그런데 피터도 같이 와가지고 피터 너도 우리 집에 살자 이랬는데.
1: 왜 안 그렇겠어요. 예.
5: 예, 피터는 거부하고 이제 네버랜드로 가면서 이런 말 하죠. 아무도 날 잡아서 어른으로 만들지 못해요. 이러고 가버립니다.
1: 이거 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참 묘한 느낌의 말입니다. 그렇죠?
5: 예. 시간이 흘러서 이제 웬디는 결혼하고 웬디가 딸을 낳습니다. 제인인데요.
1: 예.
5: 제인은 엄마에게 피터팬에 대해서 자주 묻고 또 서로 답하면서 이제 제인도 어른이 되면 아니 어른이 되기 전에
1: 네.
5: 네버랜드로 가고 싶다라는

0: 꿈을 꾸게 되는데 근데 피터가 한번 또 이렇게 쓱 찾아와요. 웬디의 집에.
1: 잊기 어렵죠.
0: 자신은 나 옛날 일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웬디에게 옛날만큼 살갑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웬디가 약간 충격을 또 받죠.
1: 참 이상하네요. 이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또 호응을 받은 얘기가 될 정도 어마어마한 모험을 함께했던 사이 어떻게 웬디를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를
0: 그
1: 할까요?
0: 사이에 웬디가 어른이 되는 사이에 피터는 또 네버랜드에서 워낙 다양하고 많은 모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억들은 하나씩 하나씩 잊어버리고 새로운 모험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모험 동반자를 찾아서 가게 된 게 웬디의 딸 제인이었고요. 제인도 이 피터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봄맞이 대청소하기 전까지는 내가 돌아오겠다. 이러면서 제인이 함께 피터와 또 여행을 모험을 떠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작품은 끝이 나게 됩니다.
1: 아, 거기까지입니까? 저는 그 뒷부분 얘기는 별도의 속편이 따로 나온 줄 알았어요.
0: 희곡으로 된 작품을 부록처럼 붙인 대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1: 아,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새로운 그 뒷부분입니까?
0: 이 내용은 피터팬의 끝부분까지 정확하게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이고요. 공원 모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록으로 따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웬디가 할머니가 됐을 때 얘기까지 또 새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0: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갑자기 동심, 모험심 이런 것들이 다시 막 그냥 솟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0: 아, 저도 이 작품 다시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릴 적이 그립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피터팬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옛날이 좋다 이렇게 막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간은 그냥 모험하면서 사는 존재. 그러니까 오늘도 모험이다 생각하시고 피터팬의 동심을 기억하시면 오늘 재밌게 사실 수도 있지 않을까.
1: 글쎄요. 영원한 동심의 소유자. 이거는 뭐 옛날부터 많이 하던 얘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뜻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날이라는 그 단어에 이렇게 계속 그 마음 들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뭐 임박해서 또 어린이들, 영원한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 피터팬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 그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과 이제 가까워지는데 관련한 책을 또 가지고 오시겠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한 권의 책,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지금 북한은 박민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교육원 이름이 정말 좋습니다. 평화, 통일, 민주교육원.
3: 다 실현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걸 또 실현하시는데 가장 앞장서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매번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3: 영광입니다.
1: 지난주에 북한에서 아주 상징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징적인 행사 이상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에 이제 파병됐던 그러다가 이제 전사한 사람들을 전사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벌써 완공이 된 모양입니다.
3: 이게 이제 지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 시점 시간쯤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평양에 이제 새별거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사자 유족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여기 이제 배치한 그 동네인데요. 그 바로 옆에 이 기념관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착공 완공식을 하면서 이제 그 약간의 대형 장례처럼 이제 이런 거를 좀 같이 치렀고요. 이게 이제 그 쿠르스크 탈환한 지 1주년 되는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대표단이 푸틴 대통령 편지 읽고 그다음에 이제 묘역에 시신 화장한 거 안치하는 이제 이런 행사하고 또 이제 뭐 노획 무기들 관람하고 기념 음악회 하고 또 만찬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1: 이런

0: 뭐 행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주 이례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뭐 규모 행사의 규모랄까 참석자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참석자들은 일단 뭐 유족들 그다음에 파병됐다가 살아 돌아온 생존병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대표단 북한의 이제 고위 관리들 유족들 그다음에 이제 동원된 평양 시민들 뭐 이렇게 해서 항공 사진 찍은 거 보면 뭐 한 만 명 정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예. 아마 최소 5시간 이상 소요가 됐을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0: 예.
1: 그리고 북한의 이제 노동신문이 통상 6면 발행을 합니다. 근데 다음 날 10면을 발행했습니다. 예, 그중에 8면이 이 행사 소식이고요.
0: 예.
1: 통상적으로 이렇게 노동신문 한 면에 사진을 많이 안 싣는데 절반 이상마다 다 이 컬러 사진을 실었고
0: 네.
1: 이제 유족들이 얼마나 슬퍼하는가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가 이제 이런 사진들을 상당히 많이 게재를 했습니다.
0: 기념관이라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통상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유해 안치식 뭐 이렇게 또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묘역의 개념이 있는 겁니까?
1: 예, 사실 뭐 이름은 기념관인데요.
0: 예.
1: 사실상 대형 묘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게 더 맞군요.
1: 예. 예. 그래서 이게 하얀색의 3층짜리 기념관이 있고 그 좌우에 야외 묘역이 있습니다.
0: 예.
1: 이게 아마 이제 뭐 군관이라고 하는 장교 묘역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합산했을 때 250에서 280기 정도. 야외 안치가 되고요.
0: 예.
1: 실내로 들어가면 이제 3층 규모인데 아마 2층하고 3층에 안치실들이 있는 것 같고 7개에서 8개 정도 추정이 됩니다.
0: 네.
1: 사진상 세보면 한 공간에 한 뭐 250기 정도 이렇게 유골함이 안치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0: 안치실 하나에.
1: 예. 예. 이제 그런 게 실내 7개에서 8개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합쳐보면 이제 한 2300개 정도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고요.
0: 네.
1: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한 7,800평 정도 되니까 축구장 4개 정도 크기입니다.
0: 예.
1: 아마 추가 안치도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외 묘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위에 흙 뿌리는 뭐 이런 행사들을 뭐 좀 개최를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안에 실내 안치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봉안당처럼 유리문 열고 이렇게 만져볼 수 있게 유골함 만져볼 수 있게 뭐 이렇게 해놨고
0: 예.
1: 유골함 위에 그 번호가 있습니다.
0: 예.
1: 1500대 1700대까지 가는 사진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00기 이상 충분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예. 그 파병이 돼서 희생당한 사람들 전사자들이 많을 것을 이제 우려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북한에 소개되고 보도되는 것에 상당히 예민했던 그 북한 정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200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이걸 또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거는 북한 당국이 일단 인정하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이건 뭐 인정한 정도가
0: 네.
1: 아니라요. 그 기념관 이 앞쪽에 보면 굉장히 대형 비석이 있는데
0: 예.
1: 전사자 이름을 다 새겼습니다. 보면은 세로로 8 이름이 있고 가로로 143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이게 계산해 보면 뭐 한 1144개 정도의 이름이 새겨진 건데 앞면에도 있고 뒷면에도 있으니까 이걸 주민들이 다 가서 보고 이러면 이제 다 소식이 퍼질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인정을 하고 이만한 규모다 이만한 이름들까지 다 이야기를 한 거죠.
0: 예.
1: 그래서 뭐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이 정도를 주민들과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예전 행보와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감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1: 아마 그것을 감당할 만큼 이뤄야 할 추가적인 목적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러시아 대표단이 왔을 때 대형 기념식을 하고
0: 예.
1: 러시아 대표단이 있는 앞에서 대형 장례를 치렀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러시아가 또 북한에 보면 지국정성인 것 같아요. 대표단이 왔다는 거고 예.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1: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0: 예.
1: 뭐 이렇게 그 엄숙하게 참여를 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푸틴의 친서와 훈장을 갖고 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생존한 그 장교들 일부한테 이제 푸틴 명의의 이제 러시아 국가 훈장 같은 것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0: 네.
1: 일단 서로의 좀 셈법이 좀 다른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사실은 장례식이고 유족들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러시아 대표단의 그 러시아 쪽 인사 두 명은 이제 셋이서 이제 그 좁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좀 웃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래서 좀
0: 그
1: 장례식인데 예.
0: 아, 별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1: 예. 그래서
0: 예.
1: 그 안치실이 있는 실내의 기념관에서 방명록을 쓰고 이제 다들 소파에 앉아서 이제 대기를 하는데
0: 예.
1: 좁은 소파에 이제 세 명이 나란히 앉아서 서로 이렇게 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북러의 이제 뭐 밀월 관계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있지만 사실은 장례식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렇게 보기에
0: 예. 예,
1: 이렇게 조금 의문이 드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0: 그 위정자들과 또 전사자와 또 그 가족 입장에서 서로 결이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어떤 면이 좀 이렇게 결이 달랐을까요? 북한 또 입장 어떻습니까?
1: 일단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북한은 지금 2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사실은 좀 공개를 했고요.
0: 예.
1: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병사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죽었지만 굉장히 값비싼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피로써 조선과 러시아의 친선을 다졌다. 그러니까 피로써 북러 관계를 다졌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0: 예.
1: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이 보는 앞에서 유족들이 정말로 막 울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연스럽게
0: 예.
1: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푸틴도 그거를 볼 거니까 우리가 이 피로 맺은 대가를 잘 지불하라는 이런 좀 뉘앙스들이 분명하게 전달이 됐다고
0: 그렇겠네요.
1: 좀 생각이 됩니다.
0: 예. 그런데 또 뭐 같이 앉아서 좀 뭐랄까 희덕거렸다 그러면 이게 예의가 없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랬던 사람들인데 러시아 대표단의 반응은 어땠던 겁니까 그러면?
1: 일단은 엄숙하게 행사는 참여했지만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이제 좀 뭐 환하게 웃는다던가 좀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0: 예.
1: 이제 뭐 대표단으로 참여한 이제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눈물을 보이고 이런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0: 네.
1: 저는 이게 이제 조금 의문스러웠던 게 이
0: 예.
1: 러시아 대표단 중에 가장 이제 그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국방장관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의회 의장이 두 명이 왔습니다.
0: 예.
1: 근데 이 사람들의 넥타이 색깔이 한 명은 빨간색이고요.
0: 아.
1: 한 명은 흰색에 이 줄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간 넥타이였습니다.
0: 아, 그거는 조문의 그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1: 예, 이게 예. 국제적인 외교의 그 프로토콜에 상당히 벗어나는 일이고요.
0: 예.
1: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장례식에서 그 뭐 다 완전히 검은 걸 착용하진 않지만 국가의 장례가 있으면 푸틴도 검정 넥타이를 착용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지금 자기네를 위해서 싸워줬던 그 2천 명이 전사해서 여기에 조문을 갔는데 그런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왔다는 건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0: 네.
1: 이제 북한의 간부들은 다 검정 넥타이를 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러시아의 태도가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인 것 같진 않다. 이제 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공식화된 겁니다. 이만큼의 이제 피해자, 전사자가 있었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이거를 공식화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상당히 조심했던 북한 정권인데 이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게다가 뭐 노동신문도 이제 뭐 평소보다 증면을 해가지고선 자세히 알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1: 이게 일단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예.
1: 일단 북한 주민들은 전사자 규모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기 때문에
0: 이제.
1: 예. 상당히 놀랬을 겁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이제 이 전사 이후로 그 내부 통제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이 소식을 사실은 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요.
0: 예.
1: 1950년대 이후로 북한이 어딘가 전장에 또 자기네 병력을 파견해서 이렇게 많이 죽었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0: 글쎄요.
1: 이게 아주 큰 충격이 될 거고요.
0: 예.
1: 두 번째로는 아들이 군에 있거나 군에 갈 집은 이거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0: 이렇게 예. 될 가능성이 예.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니까.
1: 그렇죠. 이게 아들이 예. 특히 10년을 가서 복무를 해야 되는
0: 네.
1: 이게 부모들의 걱정이 클 거고요.
0: 예.
1: 세 번째는 이 돌아온 귀한 병사들이나 혹은 전사자 유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주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나 이들이 얼마나 사는 게 좀 편한가 어려운가 어떤 곤란을 겪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이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일단락을 짓게 됐다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되고 또 새로운 우려와 함께 이제 미래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을 오늘 또 한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영남 씨의 노래 모란동백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란 말이 있는데 벼랑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니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과 구성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뜻밖의 좋은 물건을 얻거나 행운을 만났다는 말이고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속담인 굴러온 호박 또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와 같은 것이죠. 이처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속담 우만해서 떡 받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좋은 물건이 자기 손에 들어옴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복이야 명이야 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여기서 명은 운명을 말하고 내게 닥친 복이냐 아니면 내 운명이 그러하냐 라는 뜻으로 뜻밖의 좋은 수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는 모양을 이루는 말이죠. 그리고 나갔던 며느리 효도한다 라는 속담은 처음에 좋지 아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뜻밖의 좋은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에서 20mm 정도 온 곳이 많고 제주에 좀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한때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

0: 지방 5에서 20mm가량 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기온이 낮아서 1에서 3cm의 눈으로 쌓이겠습니다. 대기 현상들이 계절감을 더 짙게 혹은 옅게 해주는데요. 조금 쌀쌀하거나 선선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꼭 가을 같은 느낌도 드는데 내일은 예년 기온 가까이까지 수온주가 오르겠습니다. 봄에는 감각적으로 시각과 후각 위주로 많은 즐거움을 주는데요. 공휴일 맞아서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0도 등 7에서 12도 분포로 아침에는 찬 공기가 조금 자리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를 포함해서 16에서 2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최대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달의 인력이 강해서 지금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건강 백세에서는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양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는 코너 정의섭의 세계 도시 산책. 오늘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함께 가겠습니다. 일요일엔 스포츠에서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 임무 점호와 열기를 더하고 있는 프로야구 등 다양한 경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정희 캐스터.
2: 네, 지금 시간대는 오늘 서울 방향으로 최대 정체가 예상됐던 시간대입니다. 50번 고속도로 강릉 방향 총 60km 가깝게 밀리는 가운데 강원권인 평창과 새마을 부근에서 특히 긴 정체가 이어지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정체 길이는 전 시간대보다 조금 짧아지긴 했지만 지금 출발하신다면 양양에서 남양주까지 최대 4시간 40분까지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충청권인 당진부터 시작된 정체는 서해대교까지 무려 20km나 계속되는데 조금 더 가서도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1km 구간 불편합니다. 25번 고속도로 천안방향 논산분기점에서 선운산 나들목까지 15km, 이후 정안휴게소에서 풍세요금소까지는 23km 구간 답답하고요. 1번 고속도로 서울 쪽 여전히 충청권에서 이동이 많이 힘겨운데 대전과 청주 천안 일대를 포함해 충청권에서만 총 55km 구간 밀립니다. 영남권의 경우 10번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정체가 진교와 장지 부근에서 각각 10여 km씩 이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건강 백세의 시간입니다. 최정원 한의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1: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오늘 이 시간을 제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네.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고 사실 또 네. 이게 뭐 다른 사람들도 중요한 얘기겠습니다만 뭐 사실상 제 얘기였기 때문에.
2: 그래서 예. 아주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1: 예. 예.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네. 저희가 중간에 끊은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들었던 얘기를 어지간하면 이제 한 주 지났을 때 잊어버리는데 네. 지금 기억을 합니다. 예. 수면이 이제

0: 듣고 끝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쭤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 예.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잠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왜 낭비입니까? 이거 자지 못한 달인데요. 예.
1: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이 스스로 고치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야간요 지금 아주 정확히 다 기억하시고
0: 네. 네,
1: 이해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0: 오늘은 뭐 저 상담한다기보다 그냥 임상을 해 주십시오. 예.
1: 예. 사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뭐 물을 안 마셨는데도 진짜 소변이 나오더라
0: 예, 예.
1: 이러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0: 화장실
1: 많았습니다.
0: 갔다 와서 직후에 잤는데도 오늘도 네네. 일찍 일어났어요.
1: 네네. 예. 예. 그거의 핵심은 뇌 속에 소변 농축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그거죠.
1: 그 옅은 잠일 땐 이게 안 나오고요.
0: 네.
1: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됩니다.
0: 예.
1: 그러면 이제 방광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밤이니까 응? 소변 만들지 말고 너 쉬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건데
0: 예, 예.
1: 깊은 잠이 안 들면 이 체계가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제가 이 바소프레신인가 뭐 이런 분들을 네. 뭐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 아,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 안내하실 뵐 때마다 이 점을 제가 꼭 강조를 드려요.
0: 네.
1: 그래서 밤에 자꾸 깨면 우리 몸에 그런 면역 세포인 NK 세포뿐만 아니라
0: 예.
1: 여러 가지 그 몸을 치유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0: 네.
1: 나오는 그 골든 타임이 다 빼앗기는데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0: 예.
1: 일상생활 하실 때 이거를 잘 모르시니까
0: 네.
1: 아, 난 무슨 방광의 문제인가 전립선의 문제인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0: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1: 네네.
0: 방광 문제도 안 나오고 전립선 문제도 안 나오는데 왜
1: 네.
0: 이제 이를테면 아침 되면 오줌이 마려가지고
1: 네.
0: 좀 더 자고 싶은데 꼭 일찍 일어나게 되느냐는 문제지요.
1: 네. 맞습니다.
0: 바소프레신 얘기도 감사하고 다 괜찮은데
1: 네.
0: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1: 깊은 잠을 자는
0: 예.
1: 그런 연습
0: 네.
1: 내지는 습관을 들여서 우리가 그 수면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0: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운동을 하듯이
1: 네.
0: 뭐 그러니까 훈련을 하듯이
1: 네네.
0: 좀 그런 게 필요한 거군요.
1: 네네. 예. 이따가 제가 그 호흡법을 하면서
0: 예.
1: 그 수면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 얘기 순서를 왜 그렇게 짜셨어요? 그러면 제가 빨리 그 고순서에 다다를
1: 네.
0: 수 있도록 빨리
1: 네.
0: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예. 아, 이것도 훌륭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신가 본데요. 멜라토닌이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예. 이게 이제 뭐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실제 또 그 이상이다 뭐 이런 겁니까
1: 네네.
0: 이게?
1: 네네.
0: 멜라토닌이요? 이거
1: 네네.
0: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예. 요즘 뭐 멜라토닌 핫합니다.
0: 예. 예.
1: 아침에 눈으로 빛을 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게 15시간이 지나면 뇌에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요.
0: 예.
1: 이 멜라토닌을 이제 잠들게 하는 호르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이 밤마다 공짜로 받는 아주 최고급의 항산화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0: 예.
1: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매일 쌓이는데 이게 세포를 녹슬게 하고 병을 들게 하고 더군다나 아주 뭐 심한 암 같은 것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0: 예.
1: 멜라토닌은 밤 사이에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면서 독소를 싹 청소해 줍니다.
0: 예.
1: 특히 멜라토닌은 항산화 캐스케이드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항산화제는 독소 하나를 처리하면 사라지는데 멜라토닌은 다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독소를 하나 처리하고 난 뒤에도 변신해서 또 다른 독소를 찾아가서 없앱니다.
0: 예.
1: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몸을 지켜주는 아주 끈질긴 해결사죠.
0: 아주 훌륭한 분이네요.
1: 네.
0: 이분이
1: 네.
0: 이분이 다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1: 예.
0: 예.
1: 그 멜라토닌이
0: 성분이?
1: 이제 정도의 차이지 이제 작든 많든 우리 몸에서 분비를 하는 거죠.
0: 좀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아이고. 제가 부족한가요?
1: 예. 그건 이제 깊은 잠하고 또 같은
0: 관계가 있고.
1: 맥락이 있고
0: 예.
1: 이 멜라토닌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치유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0: 예.
1: 제가 이제 암 투병할 때 가장 공들였던 치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잠입니다. 예.
0: 이게 이제 그 사실 지금 수면 그리고 네. 이제 뭐 소변 이런 거에 지금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이제

0: 우리 최 선생님, 최 박사님 모신 것은 네. 사실 이제 암 치료와 관계해서 좀 더 이제 큰 틀을 가지고 모셨던 네, 건데 잠깐 네. 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예예. 예.
1: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단순히 잠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부대인 NK 세포를 강력하게 깨우고요.
0: 예.
1: 암 세포 활동을 억제하고 그리고 내 몸 안에 천연 항암제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는 회춘의 묘약이고
0: 네.
1: 또 일반 환자분들한테 생명의 동아줄이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0: 예, 뭐 농담 섞어서 드리는 표현입니다만 여하튼 이 바소프레신을 많이 영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멜라토닌을 네. 많이 예, 뭐 섭취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1: 아 그런데 네. 이제 멜라토닌을 인공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
0: 네.
1: 내 몸에서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그 기능이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런 게 또 있죠.
1: 네,
0: 아,
1: 네.
0: 참.
1: 그래서 아주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0: 네.
1: 섭취를 하셔야 되지만
0: 네.
1: 웬만하면 이제 내 몸이 스스로 이런 거를 분비할 수 있도록
0: 예,
1: 내
0: 예.
1: 몸의 건강 습관,
0: 예.
1: 예,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을 장착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화장실 얘기가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급한 건 아닙니다. 화장실
1: 네,
0: 얘기가
1: 네.
0: 좀 급해가지고
1: 네.
0: 다음 질문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1: 네.
0: 어떻게 하면 잠을 더 빨리 잘 수 있는지 그리고
1: 네.
0: 더 잘 잘 수 있는지
1: 예.
0: 그 실천법
1: 네네.
0: 살짝 또 예고도 하셨습니다만 비결을 이제 공개해 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1: 네.
0: 예.
1: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전해드렸는데요.
0: 네.
1: 바로 478이라는 호흡법입니다.
0: 478 이제
1: 예.
0: 외우겠습니다.
1: 네. 예. 하버드 의대 앤드류 와일 박사님이 고안한 것으로
0: 네.
1: 전 세계 의학계에서 신경계를 위한 천연 진정제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0: 방법이요?
1: 예.
0: 예.
1: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뱉는 숨을 두 배 정도 더 길게 하고 그 사이에 멈춤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긴장이 풀리고 심장 박동도 안정되면서 숙면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전환되거든요.
0: 그러면 이제 자겠다고 누워서
1: 네.
0: 호흡을
1: 예.
0: 일정한 공식을 갖고 관리를 한다는 거군요.
1: 네. 이게 뭐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0: 네.
1: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비법인데
0: 그러면
1: 꼭 자기
0: 예.
1: 전뿐만 아니라 내가 약간 불안하다든가 뭔가 조금 편하지 않을 때 이 호흡법을 쓰시면 그런 이완이 잘 되는 호흡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478은 근데 뭡니까?
1: 네.
0: 이 원리는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1: 네. 478에서 4는
0: 네.
1: 4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7은 7초 동안 숨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 몸이 이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다음 8은 8초 동안 내뱉는 숨을 아까 4초 들이마셨죠? 두 배 길게 후 하고 이때는 입으로 내뱉습니다.
0: 말씀 듣는 동안 이제 해봤어요.
1: 네.
0: 예.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1: 네.
0: 예. 사람마다 이제 좀 그 힘든 구간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1: 네.
0: 처음에 코로 들이마시는 거는 뭐 별로 어렵지
1: 네,
0: 않고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4초만 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0: 그리고 또 숨 쉬고 싶어서 쉬는 거고
1: 네.
0: 7초 참는 게 조금 뭐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1: 네.
0: 것 같고. 근데 마지막으로 후하고 8초를 내뱉으라고 그러시니까
1: 네.
0: 후하면 이게 공기가 좀 많이 나갈 수 있겠네요.
1: 한꺼번에 확 나갈 수 있죠.
0: 네.
1: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아 내가 478이 처음부터 안 돼 이렇게 실망하실 게 아니라
0: 예.
1: 이게 원리고 요거를 기반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우리가 습관을 장착할 때는 뭐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열흘이 아니라 최소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해지는 습관을 만들려면 최소
0: 예.
1: 100일이 걸립니다.
0: 이게 네. 그 하버드 의대의 박사님께서
1: 네네.
0: 고안해내신 방법이라는
1: 예,
0: 거군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혹시 제대로 정리 못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초를 코로 들이마시는 겁니다. 4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7초는 기니까 제가 안 세겠습니다. 근데
1: 네.
0: 그대로 숨을 머금은 채 멈추시고요.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입으로 후 하면서 8초 내뱉는 겁니다.
1: 네.
0: 예, 저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외웠습니다.
1: 네, 4,
0: 그러면
1: 7, 8.
0: 누워서
1: 네.
0: 이거를 반복하면
1: 네.
0: 잠이 잘 온다는 겁니까?
1: 예, 이거를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
0: 예.
1: 들떴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심리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1: 네네.
0: 예.
1: 그럼 뇌가 아, 이젠 안전해. 좀 쉬어도 돼라고 인지하면서
0: 네.
1: 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0: 어, 이거 이제 물론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밤에 누워서 하다 보면 오 놀라워 제가 이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전에 잠이 들 수도 있는 거고.
1: 네네.
0: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는 참 단순한데요?
1: 네.
0: 예. 아, 진짜 이렇게만 하면 잠이 그냥 오는 겁니까?
1: 예, 연습하시다 보면 몇 번 하시다 보면 예, 예. 나도 모르게 잠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거 되더라 안 되더라 가지고 얘기를
1: 아니면 지금 네. 잠깐 같이 해보시면
0: 아니요 지금은 제가 자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오, 이게 저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얘기를 몇 단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아주 중요한
1: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렇군요. 어,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오히려 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꼭 실천을 해보시고요.
1: 네네.
0: 예, 잠과 관련해서 이제 그 오늘 뭐 이런 수준의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들 네. 나누는 얘기가 이제 커피 얘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옆에서 커피 한 잔 두고 계속 마시면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만
1: 네.
0: 어떻습니까? 이거 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잠자는데 안 좋은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디카페인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1: 네네네.
0: 그거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1: 네.
0: 정리를 좀 해 주시면.
1: 네. 예. 사실 라떼나 디카페인 마시니까 괜찮겠지 하시고 방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0: 예.
1: 먼저 이제 아메리카노. 이거는 순수한 카페인 폭탄이라고 할 수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예. 예. 아 이거 어떡하죠?
1: 그래서 오후 2시 전까지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0: 예.
1: 밤에 수면에 이제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0: 예.
1: 그리고 이제 라떼가 우유가 들어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0: 느낌이 그렇죠.
1: 우유가 들어있을 뿐이지 카페인은 그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0: 용매가 다를 뿐.
1: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우유 대신 동물성 우유 대신에 식물성인 오트를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서
0: 네.
1: 예, 그렇게 라테를 즐기시는 분도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러나 뭐 그것도 똑같이 카페인이 들어 있는
1: 카페인은 그렇지만 네. 이제 동물성은 조금 배제되니까.
0: 아, 야. 그래요?
1: 네, 네.
0: 좋은 점이 있다는 거군요.
1: 네네.
0: 그만큼은.
1: 네, 네.
0: 예.
1: 그리고 이제 가장 주의하실 거 아까 말씀하신 네. 디카페인인데요.
0: 저 저녁 때는 디카페인 또 먹습니다.
1: 네. 디카페인 하면 카페인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0: 네.
1: 요게 이제 추출 방법에 따라서 약간 농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했을 때 카페인을 한 90%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이 디카페인을 드셔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결국 디카페인도 커피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0: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커피를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듣고 커피 끊어 그러면 사실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1: 쉽지 그런 않죠.
0: 그런 거는 참 어렵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면 될까?
1: 네네.
0: 그러면 이제 하루 몇 잔 마시면 돼?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1: 예. 예. 사실 커피는 개인차가 많아서요.
0: 예.
1: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은 한 잔에서 두 잔 정도가 표준이라고 하지만
0: 네.
1: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잠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만약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드는 게 힘드시다면
0: 네.
1: 본인에게는 그 한 잔이 과한 겁니다.
0: 야.
1: 그래서 수면 컨디션에 맞춰서 방해받지 않는 선까지 양을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0: 커피 마시면 나는 잠이 통 안 와 그러면 커피 사실은 좀 끊으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 정도는 나는 견딜 수 있어. 내 뭐 평소 커피 마셨다고 내가 안 자던 자던 잠을 못 자게 되진 않아. 이런 건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1: 네네.
0: 거고.
1: 그 기준이 이제 오후 2시고요.
0: 아.
1: 2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에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대추차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티를 드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0: 요거는 한의학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1: 캐모마일은 향도 굉장히 좋아서
0: 예, 예, 예.
1: 제가 아주 즐겨 마시는 차입니다.
0: 아, 지금 아주 흥미진진하게 시간을 막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탓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오늘
1: 네.
0: 너무 귀한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 얘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을 자야 되고요. 멜라토닌 그 몸을 회복시키는 핵심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4, 7, 8 기억하십시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 입으로 후 하고 내뱉는 겁니다. 커피 줄이시고 대추차 허브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백세 최정원 한의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0: 아, 이제 건강 얘기를 진지하게 하다가 예, 2분을 넘겨버렸습니다.
3: 네.
0: 우리도 말이 많은데 큰일 났습니다.
3: 큰일 났습니다.
0: 정의섭의 세계도시산책, 세계 곳곳의 도시 구경합니다. 정의섭 도시문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0: 바르셀로나 얘기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 그렇습니다.
0: 자, 지난주에 이제 뭐 파블로 피카소 얘기도 했고 뭐 게르니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3: 네.
0: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 예고까지 했습니다.
3: 네.
0: 예, 어떻게 오늘 얘기 시작할까요?
3: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못한 그 피카소를 좀 마무리하고
0: 예.
3: 그리고 달리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카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또 게르니카 얘기를 하다 보면
0: 네.
3: 그 피카소는 그 독재자 그 프랑코 정권이 집권이 확실시가 되니까 1934년에 바르셀로나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0: 아.
3: 떠나고 이제 죽을 때까지 스페인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0: 예.
3: 그래서 1973년에 그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작은 그 무생에서 무생이란 작은 마을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0: 예.
3: 내가 그린 이 게르니카를 미국에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 현대 미술관에 조건부 대여를 해라.
0: 모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3: 그렇습니다. 예, 예. 모마의 조건부 대여를 했고요.
0: 네.
3: 유럽은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미국을 선택한 그런 아.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유언으로 이제 프랑코 독재가 끝나지 않으면 게르니카를 절대로 스페인으로 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유언장에 썼습니다.
0: 그러니까 그 프랑코 정권이 등장을 할 무렵에 바르셀로나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페인을 떠나 살았는 거군요.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스페인을 완전히 떠났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1975년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프랑코 독재 정권이
0: 예.
3: 프랑코가 죽음으로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의 모마는 계속해서 게르니카를 스페인으로 반환을 안 합니다.
0: 손에 들어온 또 귀한 작품이니까.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 정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반환을 요청을 했는데
0: 예.
3: 모마는 아 가다가 이게 떨어져서 훼손될 수가 있다.
0: 아.
3: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차일피일 차일피일 계속 미뤘습니다.
0: 예.
3: 왜냐 그러면 이 게르니카를 보기 위해서 뉴욕에 구름대 관중이 관람객들이
0: 그럼요.
3: 몰려드니까.
0: 모나리자 보기 위해서 물론 다른 작품도 많지만 루브르로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0: 예.
3: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뤘지만 결국은 그 피카소 탄생 100주년이었던 1981년도에 스페인으로 그렇게 옮기게 되고요. 처음에 옮긴 곳은 그 프라도 미술관이었습니다.
0: 마드리드에서 제일 유명한 미술관이죠.
3: 맞습니다.
0: 예.
3: 프라도 미술관으로 옮겼는데 이 프라도 미술관이 약간 고전 중심입니다.
0: 예.
3: 렘브란트 그림이라든가
0: 예.
3: 히에로 보스니스 무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있다 보니까
0: 예.
3: 그 1992년에 새로 이렇게 개축된 소피아 왕립 미술관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0: 마드리드에 짧게 머무시는 아 이거 참 바르셀로나가 아닙니다. 아, 마드리드인데
3: 네.
0: 마드리드에서 짧게 머무시는 분들은 프라도 미술관도 가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미술관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예, 답답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뭐 이렇게 여러 군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 네.
0: 여하튼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3: 맞습니다.
0: 예.
3: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스페인의 북부 지방
0: 네.
3: 그 분리 독립을 요청하는 그 바스크 지방에서 이것은 마드리드가 아니고 빌바오로 와야 된다. 왜냐 그러면 오. 게르니카라는 것 자체가
0: 아.
3: 바스크 지방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0: 예.
3: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스페인 중앙정부한테 계속 요청을 하니까 스페인 정부가 똑같은 수법을 또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0: 뭐라고요?
3: 운반하다가 이게 또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0: 예.
3: 갈 수가 없어. 근데 더 걱정했던 것 이것이죠. 게르니카가 바스크 지방으로 가면
0: 네.
3: 바스크 민족주의가 게르니카를 통해서 더 팽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내지 말자. 이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0: 저는 갑자기 바스크족의 논리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오릅니다. 뭐냐면 이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파블로 피카소의
3: 네.
0: 한국전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3: 맞습니다.
0: 이거는 한국을 배경으로 했으니 그럼 한국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3: 바스크의 논리인데요.
0: 이런 논리가 이 바스크의 논리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 그럴 것도 같습니다.
0: 예. 그것도 대작인데요.
3: 대작입니다.
0: 예.
3: 한국에 한번 왔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0: 아 그때 못 봤군요 제가. 예. 그래도 이걸 기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전 훌륭한 사람. 아 왜 이러죠 오늘. 그 이제 파블로 피카소 사실은 이제 뭐 워낙에 바르셀로나 출신은 아니지만 바르셀로나와 또 이제 깊은 인연을 갖고 살았던 이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밖에도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활동한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3: 그렇습니다. 뭐 예. 너무 많고요. 근데 피카소를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예, 예. 이 피카소는 참 이 훌륭한 예술가였지만 네. 이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참 여성 편력도 심했고요.
0: 예.
3: 여러 가지 연문을 뿌려댄 사람이고
0: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이 탄생 비화가 하나 있는데
0: 예.
3: 이 어머니 모체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카소 아기 피카소가 울지를 않는 겁니다. 엉덩이를 때려도 울지를 않고 의사가 때려도 울지도 않고 간호사가 흔들어도 울지를 않았는데
0: 의사가 놀랬겠는데요?
3: 놀랐죠. 많이 놀라고 혼비백산에서 있는데
0: 네.
3: 그 주변에 있던 꼴초였던 아주 골초였던 삼촌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담배에다 불을 붙여서 흡입을 한 다음에 아기 피카소 얼굴에 훅 뿜었더니 그때서야 응애하고 피카소가 울었다. 이런 뭐 탄생 비하가 전해지는 것이지요.
0: 아,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사람 목숨을 구한 담배라고 해야 되나. 이건 참 이야, 희한한데. 아니, 사실인가요?
3: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
0: 그래요?
3: 책에.
0: 나중에 피카소가 담배 많이 피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3: 많이 피웠습니다.
0: 네,
3: 그리고 뭐 여성을 만날 때마다 성인이 돼서 새로운 여성을 만날 때마다 작품 세계가 바뀌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성편력이 심했고요.
0: 예.
3: 그래서 뭐 큐비즘의 창시자이지만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이지만 사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0: 예.
3: 또 피카소가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 거기
3: 네.
0: 이제 그 뭐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그 피카소 거기는 이제 뭐 여자가 뭐 한 명 정도 나오지만 여하튼 그 여성 편력을 또 상징하는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3: 네.
0: 예. 아,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더 빨리 갔었네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한 다른 유명인들을 이제 또 거론해 주실 시간입니다.
3: 네.
0: 예.
3: 너무 많고요. 좀
0: 네.
3: 위로 올라가서 500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0: 예.
3: 그 왕실에 스페인 왕실에 보고한 도시가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0: 아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3: 동상이 있습니다.
0: 그 람블라스 거리인가요?
3: 람블라스 거리
0: 그 끝에 거리. 거기 이제 한국 거기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3: 콜럼부스
0: 새로운 세계를 아
3: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0: 예.
3: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바르셀로나에 그 이사벨 1세와 페르난드 2세가 이렇게 묵고 있었는데. 이 왕들한테 보고를 했고요. 신대륙
0: 예.
3: 발견에 대한 경위를 보고했고
0: 예.
3: 또 동물농장과 1984의 작가 조지 오웰도 바르셀로나에서 체류를 했고
0: 조지 오웰도 관계가 있어요?
3: 그렇습니다. 이 조지 오웰은 체류를 넘어서 프랑코의 반대편에 서서
0: 예.
3: 민병대로서 내전에 직접 군인으로서 참석한 그런 사람이고요.
0: 그런 거는 이제 뭐 헤밍웨이로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조지 오웰이 그 참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카탈로니아 찬가라는 작품까지도 쓰게 되는 것이죠.
0: 아,
3: 이 카탈로니아 찬가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3: 그리고 뭐 콜롬비아의 대문호인 그 가르시아 마르케스도 한 10년 정도 바르셀로나에서 작품을 썼고요.
0: 예.
3: 또 나중에 콜롬비아의 그 노벨 문학상을 안기게 되고 또 뭐 운동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도 바르셀로나 바르샤에서 활동을 했고.
0: 아, 그거는 굉장한 또 축구 쪽으로만 보면 아주 그 기가 막힌 이제 그 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3: 맞습니다.
0: 뭐 요한 크루이프라든지 그 바르셀로나 이 축구에 뭐 이제 한 획을 그었죠.
3: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이제 국적은 각기 달라도 그 바르셀로나에서 어떤 그 축구의 그 일정한 흐름이 형성되고
3: 맞습니다.
0: 뭐 펩 과르디올라 지금 이제 그 만체스터 시티의 감독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기가 막힌 흐름이 또 있습니다. 이거 이 얘기하면 또 한이 없으니까.
3: 한이 없습니다.
0: 그만. 네.
3: 또 레오넬 메시도 있었고요.
0: 아, 메시는 이제 소속팀이었고.
3: 네.
0: 예.
3: 그리고
0: 저희 집사람이 유니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런 생각이.
3: 예. 그리고 근래에 큰 명성을 가진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 요시고라는 그 사진 작가도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0: 예.
3: 많은
0: 예.
3: 사람이 바르셀로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것도 그냥 뭐 그냥 걸리는 대로 지금 얘기하신 거지. 다 끌어올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3: 아주 일부죠.
0: 그렇죠.
3: 네.
0: 예. 자 그러면 지난주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줄거리에 해당할 것 같은데 살바도르 달리 이분은 이제 워낙에 스페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카탈루냐 주 사람이고요. 수많은 미술가들이 그 20세기 최고의 미치광이다 이렇게 별명을 줬고요.
0: 예.
3: 뭐 살바도르 달리는 너무 많은 기행을 해서 뭐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파리 시내를 그 개미핥기라는 동물에다가 목줄을 해서 개같이 이렇게 끌고 다닌 경우도 있고요.
0: 정말요?
3: 네. 이건 아주 팩트입니다. 팩트고. 그리고 또 달리 수염이라고 해서 아예 예. 수염의 원조가 됐는데요.
0: 예, 예.
3: 그 수염을 그 물엿을 발라서 접착제를 발라서 딱딱하게 굳힌 다음에 거기에다가 열쇠를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열쇠를 자주 잊어버리니까 내 수염에다 달고 다닌다.
0: 진짜 괜찮네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상상, 그런 생각, 그런 얘기 못 들은 게 아닌데 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진짜 그 아 어지간한 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3: 대단한 괴짜입니다.
0: 예. 예.
3: 달리는 그 유일하게 안토니 가우디만을 천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천재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거의 무시하고 듣지 않았는데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안토니 가우디다. 그러면서 그 사그라더 파밀리아 열광을 했는데 네. 이런 의견을 또 냈습니다. 지금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더 이상 후배들이 만들면 오리지널리티가 훼손이 되니까 거대한 유리관을 만들어서 덮어버리자. 그래서 보존을 하자.
0: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3: 사그라다 파밀리아를요.
0: 예.
3: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0: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싸그리다 덮어버리자. 예.
3: 그리고 마지막 아내였던 그 갈라가 1982년도에 죽으니까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입으로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맛있는 예. 느낌을 뇌로 느끼니까
0: 예.
3: 스스로 일정 기간 동안 기관삭관을 해서 음식물을 흡입했던 그런 적도 있는 정말 기행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0: 감당이 안 되네요.
3: 감당이 안 되는 예.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계가 녹아내리는 그 기억의 지속이라는
0: 그거는 지금 말씀만으로도 듣고 떠올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작품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옴으로 해서 이 작품이 나와서 그때 미술계가 막 들썩들썩 거렸고요.
0: 예.
3: 나뭇가지에서 그 시계가 나뭇가지에서 녹아내리는 장면을 보면서 진짜 초현실주의의 정점을 찍게 되는 뭐 그런 것이 된 것이죠.
0: 전 세계 카페 뭐 한 10곳 20곳 중에 한 곳은 뭐 그와 같은 그림들을 벽에다 이제 그려놓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는데 말입니다.
3: 네. 예.
0: 그 바르셀로나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3: 네.
0: 인근 도시에 달리 미술관도 있고 달리가 이제 묻혀 있는 곳도 있고
3: 네.
0: 크게 보면 이제 카탈루냐가 이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북쪽으로 한 140km 정도 가면은요. 그 휘게레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작은 도시입니다.
0: 아.
3: 거기에 이제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0: 네.
3: 살바도르 달리의 극장 미술관이 있고요.
0: 아하.
3: 그 극장 미술관 지하에 그 살바도르 달리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데
0: 네.
3: 요 달리는 유언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0: 네.
3: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서 300년 동안 보관해 달라. 그래서 방부 처리가 된 상태로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요.
0: 그래요?
3: 그렇습니다.
0: 예.
3: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그 빌라 마르티네스란 여인이 나타나서 내가 달리의 친자다, 친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달리의 그 상속 재산 3,700억을 나한테 달라. 이런 것을 제기를 했는데요.
0: 네.
3: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를 하다가 실제로 그 달리의 무덤을 다시 이렇게 열어서 손톱하고 피부 일부를
0: DNA
3: 친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서 확인을 했는데
0: 네.
3: 역시 그 사기극으로 그 발표된
0: 그런 주장은 저도 할 수 있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예.
3: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0: 예.
3: 네. 이 카탈루냐로 더 관광객이 오는 것이겠죠. 이런 스토리텔링 때문에.
0: 글쎄요. 계속해서 또 얘기가 만들어지고 있군요. 심지어.
3: 네. 네.
0: 휘게레스라는 곳은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140km 정도 떨어진 곳. 딱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3: 그건 아닙니다.
0: 자, 요즘 바르셀로나 출신인데 유명한 분들은 어떤 분들 계신가요?
3: 뭐 요즘에는 그 이미 돌아가시긴 했지만 얼마 전에 그
0: 예.
3: 안토니 타피에스라고 하는 그 호안 미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초현실주의 화가도 있는데 요분은 돌아가셨고요.
0: 미로 자체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3: 유명합니다.
0: 그 대략 그 저 뭐 피카소나 이런 분들하고 그림이 비슷한데 걸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 네. 초현실주의의 대가니까요.
0: 예. 있었군요.
3: 그런데 이제 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바르셀로나 출신을 좀 말씀드리면 그 네. 주르디 몰리아라고 하는 그 배우 겸 영화 감독도 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 알바로 솔레르라고 하는 가수가 네.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 소피아라고 하는 그 노래를 치면 네. 거의 10억 뷰 가까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가수들과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에서 네.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버스킹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경우도 있고요.

0: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 출신으로서 아주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 알바로 솔레르가 있고.
1: 네.
0: 그래서 제목은 몰라도 딱 들으시면 아, 이 멜로디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1: 아니 10억 뷰를 자랑하는 콘텐츠를 제가 기억을 못한다면 저는 세계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
0: 그래서 이 예. 알바로 솔레르의 그 노래. 그 여성 이름이죠. 네. 소피아라고 하는 노래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소피아입니다. 알바로 솔레르의 곡이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0: 예. 아, 나는 세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봤는데 이걸 제가 작정하고 뭐 검색을 못할 뿐이지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노래 같아요.
1: 아주 친숙한 멜로디입니다.
0: 예. 그러네. 소피아 이제는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1: 이 가사 중에 그 미라 소피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요 미라라는 게 그 스페인어 동사 그 미라르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0: 미라르.
1: 그러니까 미라 소피아가 소피아 나 좀 봐. 나 좀
0: 아,
1: 봐줘.
0: 미라.
1: 네. 그런 아. 거고요.
0: 네네.
1: 또 신트 미라다 시고라는 후렴도 계속 반복되는데.
0: 그렇던데요.
1: 그 신이라고 예. 하는 것이 without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신트니까 아. 너 없이도 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0: 이탈리아 센자 뭐 불어는 쌍 뭐 이런 거 드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예. 너를 그리워하지만 아. 너 없어도 잘 살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 그런 내용이라고.

0: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제가 다음번에는 꼭 찾아서 듣겠습니다.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바르셀로나에서 요즘 네. 생존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크게 히트하고 있는
0: 소피아입니다.
1: 알겠습니다. 피카소는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르셀로나 사람은 아니었고
0: 맞습니다.
1: 네. 달리도 이제 크게 보아 카탈로니아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정확히 엄밀하게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바르셀로나에서 140km 떨어져 있는 휘게레스 사람이었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되는 건데
0: 네.
1: 바르셀로나 태생의 거장이 한 분 계시네요.
0: 있습니다.
1: 네.
0: 바로 그 호안 미로고요.
1: 네.
0: 그래서 근대 스페인의 3대 화가를 뽑으면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그리고 호안 미로인데
1: 아, 요 분까지 얘기해야 완전체가 되는 거군요.
0: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안 미로야말로 완전히 100% 그 바르셀로나 태생이고요.
1: 예.
0: 그리고 이 추상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인데 이 올림픽 주경기장이 있는 그 몬주익 언덕에 그 호안 미로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1: 아.
0: 몬주익 언덕에 가셔서 주경기장 예. 보시고 황영조 선수 그 석상 보시고 호안 미로 미술관을 보면 이렇게 세트가 또 될 수가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호안 미로는 단순히 뭐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이기도 했고요.
1: 네.
0: 또 도예가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미국 문학가하고도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게 그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대부분 여성 편력이나 달리같이 기행
1: 네.
0: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생활을 보면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1: 또 기대가 되는 게 있네요. 호암미로는?
0: 호암미로는 정말 그 이혼도 하지 않았고요. 가정생활에 아주 그 충실했다. 아주 충실하게 가정생활을 한 몇 안 되는
1: 예.
0: 초현실주의 화가로 기록됐다. 이런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예상치 않은 마무리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미로의 작품이 반듯한 네모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1: 그렇죠. 예. 다른 데는 그냥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뭐 왜 이래 뭐 이런 게 많은데 호황미로의 작품은 그냥 반듯한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예.
0: 맞습니다.
1: 결국 그런 사생활로 깨끗한 네. 사람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되었군요.
0: 사생활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얘기가 남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바르셀로나 얘기를 시작을 할 때 애초에 최소 4주는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4주째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당연히 그냥 5주째로 가보겠습니다.
0: 네.
1: 다음 주에 바르셀로나 얘기를 그럼 마무리하자 이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세계도시산책 정의석 도시문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제일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2분이 막 됐습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인제에서 상남 3터널까지 10km가량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동궁천에서 화도까지는 총 25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봉평터널부터 월곶분기점까지 총 5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명 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10km 정체입니다.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는 20km가량 어려운 모습이고요. 이후로 다시 서평택 분기점부터 금천까지 22km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남논산 요금소 봉동 1교에서 서논산 나들목 화정 3교까지 12km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일요일엔 스포츠 박린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하마터면 저희 KBS가 이 적극적으로 월드컵을 못 보여드릴 뻔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월드컵 중계 방송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속하신 회사랑 이제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셈이 되네요.
4: 네. 예. KBS랑 JTBC가 공동 중계니까요.
1: 예.
4: 네, 맞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홍보성으로 월드컵 얘기를 합시다 오늘. 네. 북중미 월드컵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 저희 KBS가 보니까 급히 여러 가지로 예고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티저 영상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뭐 메시, 호날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뭐 당연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레전드들의 라스트 댄스 이렇게 또 문구를 적어 넣었는데 굉장히 또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또 영상을 보시고.
4: 네. 아무래도 예. 뭐 2006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뭐 세계 축구를 지배했던 선수들의 정말 그 마지막 대회라 불리는 대회인 만큼 뭐 굉장히 뭐 팬들도 그 또 다른 의미로 대회를 기다리는 것 같고요.
1: 예.
4: 뭐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4년 전에 그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이뤄내긴 했지만
1: 그렇죠.
4: 벌써 39살인데도 이번에 대회 2연패에 또 도전을 하고요.
1: 사실 지난 대회에 메시의 마지막 기회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라스트 댄스라 얘기가 있었지만 예. 농담 삼아서 라스트 댄스라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1: 그렇네요.
4: 그리고 라이벌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메시와 달리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거의 다 이뤘는데 월드컵 트로피가 없거든요.
1: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월드컵에서 첫 우승을 노리고 뭐 포르투갈 동료들도 뭐 호날두를 위해서 우승하겠다 또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포르투갈의 성적은 좀 이렇게 정상권에서 멀어지고 있는 중 아닙니까?
4: 아 요즘에는 포르투갈이 예. 그래도 멤버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1: 아 그래요?
4: 네 최근에 유럽 선수권 우승도 유럽 그, 예 맞습니다. 유럽 대회 우승도 좀 차지했고 멤버가 지금 프랑스하고 포르투갈이 좀 좋다고 평가가 나오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포르투갈이 이런
1: 지난 대회 기준으로 하면은 썩 좋지 않잖아요.
4: 맞아요. 네. 지난 직전 월드컵에서는 16강 정도에서 탈락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1: 그렇죠.
4: 호날두 예. 선수가 그 월드컵 토너먼트에서는 한 골도 없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좀 이런 월드컵에서는 고전하는 모습이 좀 잔상에 또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거기다가 또 호날두는 또 좀 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랬다 하는 이제 그 기억이 좀 나가지고요.
4: 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월드컵이란 대회가 가장 큰 대회다 보니까
1: 네.
4: 그 대회에서 좀 성적을 못 낸 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사실 카타르 월드컵 때는 또 우리나라에게 조별리그에서 지기도 했잖아요.
1: 그렇죠.
4: 물론 뭐 네. 16강이 확정 지은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포르투갈이 또 이번 대회에 좀 더 벼르는 것 같습니다.
1: 아.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선수가 이제 또 그 2002년 우리는 저 김태형 선수의 마스크를 이제 인상 깊게 보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드리치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 출전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게 어떤 소식입니까?
4: 네, 최근에 광대뼈 골절 부상을 당했는데요.
1: 예. 뭐
4: 그런데도 이 선수도 지금 호날두랑 동갑인 41살인데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안면 마스크를 쓰고 또 월드컵에 나서겠다. 또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면서
1: 예.
4: 또 재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크로아티아가 월드컵에서 최근에 뭐 준우승 3위에 올랐거든요.
1: 예.
4: 뭐 그렇다 보니까 또 모드리치가 좀 이런 그 아름다운 또 유종의 미를 또 꿈꾸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안면 마스크 하면 저는 이제 그 김태형 선수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도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4: 아, 맞아요. 네. 정확히 기억하셨는데 사실 네. 손흥민 선수도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 안화 골절상을 당했는데
1: 예.
4: 그런데도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출전을 해서 뭐
1: 예.
4: 쾌걸 조로다 뭐 이런 찬사까지 받았는데요. 이런 그런 대회가 다가올수록 그런 투혼을 또 불사르는 선수들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요즘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축구 경기 많이 보러 다니는데 고등학교 선수들 중에도 이제 안면 부상 입고 나서 이렇게 그 마스크 쓰고 나오는 선수들 심심찮게 있더라고요.
4: 네, 요즘에는 예. 뭐 과학 기술도 좀 발달을 한 거, 의료도 발달한 것
1: 예.
4: 같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투혼도 확실히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1: 예.
4: 네, 그런 모습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그 옛날에 김태형 선수 부상 당했을 때만 해도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 마스크가 있느냐, 뭐 국내 걸 쓰냐, 뭐 외국에서 뭐 긴급 공수를 하냐, 막 이랬던 소동이 벌어졌던 게 막 기억이 나는데 말입니다. 예.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도 뭐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4: 네, 맞습니다.
1: 이 선수도 참 기복이 많은 뭐 기복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기구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 여러
4: 맞아요.
1: 가지 골절이
4: 예.
1: 많은 선수입니다.
4: 예. 맞습니다. 뭐 거의 10년 동안 브라질 축구의 얼굴을 담당을 했었는데
1: 예.
4: 사실 2023년에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한 뒤로부터는 좀 대표팀과 멀어졌거든요.
1: 예.
4: 그래도 브라질 산투스에서 뛰면서 이번 월드컵에 대한 열망을 굉장히 또 드러내고 있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짚어주신 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는데 척추 부상을 당하면서
1: 그렇죠.
4: 팀의 또 준우승을 또 밖에서 지켜봤거든요.
1: 네.
4: 그렇기 때문에
1: 뛰었다면 그 우승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거
4: 맞아요.
1: 거고.
4: 팀의 네. 거의 정신적 지주다 보니까 브라질이 그 당시에 독일에 정말 크게 허무하게 무너졌지만
1: 네.
4: 뭐 네이마르 선수가 뛰었다면 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아 이게 이렇게 그 뭐랄까 정말 대단한 약간은 근데 가요 무대 느낌이 나네요. 오랫동안 들어왔던 선수들 이름이
4: 맞아요. 예. 뭐 베테랑도 되게 많거든요. 뭐 예. 벨기에 케빈 더브라이너도 있고, 예. 뭐 이집트의 살라도 있고. 다만 뭐 노르웨이 홀란이라든지 예. 뭐 프랑스의 은바페 선수 같은 이런 그 이런 젊은 선수들도 나오니까요.
1: 은바페도 처음은 아니잖아요. 홀란은 네. 또 모르지만 예.
4: 맞습니다. 은바페도 이미 뭐 그렇게 굉장히 익숙한 선수로 예. 팬들에게 또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여하튼 그 언급했던 모든 선수들은 다 그냥 각기 한 명씩 주제로 해가지고 불후의 명곡으로 진행을 해도 네.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선수들.
4: 네, 그럼 뭐 예. 명곡을 남길 만큼 명공기도 많이 남겼던 선수들이고요.
1: 예.
4: 다만 이번 월드컵이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에게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그걸 지켜보는 것도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1: 비슷한 맥락에서 이 선수들보다는 이제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뤄줄 우리 선수라면 역시 손흥민 선수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4: 네, 맞아요.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손흥민 예. 선수가 92년생이니까 34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그 개인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또 월드컵을 위해 미국 무대로 이적을 했고요. 아. 오늘도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또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서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또 변함없는 또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1: 한동안 참 안 되는 것 같아. 힘들어. 왜 그러지? 막 이랬었는데 조금씩 올라오는군요. 예,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없으면 안 되죠. 예. 기대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5경기 열리고 있는데 경기는 열리죠? 빗방울도 뭐 좀 있긴 하지만. 예.
4: 네, 오늘
1: LG가 잠실 경기?
4: 네, 맞습니다. 네네. 5경기 다 오늘 그래도 열리고 있고요. LG가 그 어제 3연승을 달렸는데 예. 오늘은 NC를 상대로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4회 NC 한석현 선수에게 3점 홈런을 얻어맞으면서 7회 초까지 3-9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은 NC가 많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네요?
4: 네, 맞습니다. 예. 그 NC가 그 6점 차로 크게 또 리드를 하고 있는
1: 7회
4: 상황입니다.
1: 7회 초면은 뭐 NC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겠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분들이 또 뭐 전화하시려나?
4: LG 팬들이 워낙 많아서요. 예. 뭐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도 예. 뭐 현재 상황으로는 NC의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 예. 제가 예전에 방송하다가 그냥 이제 우리 LG 이렇게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진짜 제가 LG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운율 맞추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 LG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상대팀이 해태였어요. 네. 근데 KBS 스포츠로 전화가 계속 걸려와가지고 예. 우리 LG면 느그 해태요? 이렇게 항의하시던 분들이 네.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게 프로야구 얘기를 하면 제가 뭐 하여간 몇백 번 뭐 거의 천 번씩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조심하게 되는데 LG NC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4: 네, 롯데가 네. 그 1대1로 뒤진 8회 레이에스의 석점 홈런으로 4-2로 경기를 뒤집고 오늘 4연승을 노리고 있고요.
1: 네.
4: KT는 기아를 맞아서 힐리어드의 또 석점 홈런으로 6-4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는 4-4로 맞선 8회 최은성의 1타점 적시타로 5-4 리드를 잡고 있고요. 두산은 오늘 그 곽빈 선수가 또 호투를 펼치고 타선까지 폭발하면서 예. 키움의 12-2로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안세영 선수 얘기가 또 이렇게 계속 등장하니까 좋습니다. 예. 이번엔 또 대회가 조금 다른데 세계 여자 단체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제 안세영 선수 계속해서 여자 단식 경기에서 우승하는 거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랜드슬램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여자 단체 선수권 대회 여기서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4: 네, 네. 맞습니다. 그 덴마크에서 그 우버컵이라는 대회가 열리는데 예. 여자 선수들이 출전해서 그 단체전 격으로 치르는 대회고요.
1: 예.
4: 우리나라는 지금 결승에 올라서 오늘 오후 5시부터 그 중국을 상대합니다.
1: 예.
4: 이 대회는 단식 3경기 그리고 복식 2경기로 치러지고 먼저 3승을 거두면 또 이기는 방식인데요.
1: 네.
4: 일단 안세영 선수는 모든 그 자신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는 있는 상황인데
1: 네.
4: 그래도 이소희와 백하나가 이끌 여자 복식 결과에 따라서 중국을 또 꺾을 수도 있습니다.
1: 예. 이제는 뭐 한국 팬들 관심이 좀 덜해졌겠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게 손흥민 선수가 떠났으니까 잉글랜드 토트넘 같은 경우. 근데 이제 그 강등 확률이 뭐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 마지막 경기가 내일 새벽? 그러니까 몇 시간 뒤에 열리는 거죠?
4: 네, 네. 맞습니다. 그 토트넘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에 그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1: 이게 또 원정이네요. 네,
4: 토트넘이 예. 지금 그 2부 리그로 강등되는 18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1부 리그 잔류 마지노선 17위 웨스트햄에게 그 승점 2점 뒤져 있는 상황인데 이 남은 결과 지금 4경기를 남겨뒀는데 이 경기에 따라서는 또 1부 리그 잔류를 또 위해서 사투를 또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4: 뭐 손흥민 선수도 그 애정이 있다 보니까 친정팀 경기를 아마 또 지켜보지 않을까 시차만 맞으면 또 그렇게 또 볼 것 같습니다.
1: 이게 지금 잔류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4: 네, 맞습니다.
1: 웨스트햄이 지난 경기 그러니까 요 지금 마지막 라운드 경기에서 져버렸군요. 그러니까.
4: 네. 네. 마지막 라운드 아니고요. 아직 그
1: 요 앞에 경기에서 맞습니다.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기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어쨌거나 만들어진 거예요.
4: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웨스트햄을 또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 웨스트햄이 오늘은 또 0-3 완패를 당하면서 네. 토트넘이 이제는 그 웨스트햄과의 그 잔류 경쟁에서 계속해서 그래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1: 주말에는 제가 BBC 그 라디오를 이렇게 귀에 꽂고 자거든요. 그럼 중계가 나와요. 주요 네네. 경기 중계가 나오고 이제 다른 경기장 소식도 계속 전해주는데 물론 이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4: 그런 또 열정은 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 열정은 네.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음 날 찾아보죠. 근데 이게 아주 재밌게 됐더라고요.
4: 맞아요. 예,
1: 그래가지고
4: 현재에서. 네, 현재에서 엄청난 또 관심을 보이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경쟁이니까.
1: 그리고 이제 다른 경기장 소식하고 이제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들 라디오 꼽고 이제 경기를 보죠. 예, 예.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게 남은 여러 개 질문 중에서 이거 하나 골랐습니다. 자, 일요일은 스포츠 중앙일보 박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날 얼마 앞두지 않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요 메들리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씨의 동요 메들리를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흐리고 비가 내려서 서늘한 일요일입니다. 지금 일부 지역은 비가 잠시 그쳤지만 수도권과 충청 내륙, 전라도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충북과 전북에는 최고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도 예상됩니다. 또 전국에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에는 오늘 밤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5.5도를 보였고,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포항으로 20.6도였지만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2도에서 10도 정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낮에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20도, 대전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아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고요. 어린이날인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이 맑고 따뜻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의 내용이 담긴 14개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 9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안서는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국내 원유 수송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이 두 번째로 홍해를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홍해 우회 항로를 통한 추가 운송이 이어지며 국내 원유 수급 차질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죄의 지우개 특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오염시키는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를 겨냥해 사법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로부터 머리를 맞대자며 오늘 오후 3시 편한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예정돼 있던 스케줄이 있어서 당장 만나는 것은 어렵지만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임명 법안이 발의된 건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4년 만에 발사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팰컨 9이 발사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60분 후 발사체에서 분리되며 2호 15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교신하며 목표 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정밀 지상관측 위성으로 국토관측과 지도 제작 등은 물론 산불과 홍수 등 재난 감시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완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이 상속세를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20년 별세 당시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26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고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산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1에서 3cm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KBS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채 9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은퇴, 먼 미래의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뭐 20, 30대한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40대, 50대에게도 과연 먼 미래일까요? 그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또 생각보다도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 노후 준비라는 거대한 숙제를 좀 풀어보기 위한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이 책의 저자인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거 또 색다른 분위기에서 뵈니까 좋네요.
0: 그렇죠. 돈줄 상담소 막 같이 하다가 요거는 이제 별책 브록으로.
1: 네네.
0: 근데 또 이번에 신간을 내셨기 때문에.
1: 예예. 예.
0: 50부터 노후를 준비해도 됩니까?
1: 퇴직을 10년 정도 앞둘 때가 노후 준비하기가 가장 좋은 때다. 왜냐하면은 20, 30대들도 노후 준비 걱정하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그 준비가 과연 진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될 거냐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왜 어려우냐면요.
0: 네.
1: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중요한 일은 안 긴급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중요하잖아요.
0: 네.
1: 안 긴급하잖아. 내일부터 해도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20, 30대들한테 노후 준비 그럼 아우 중요하죠. 근데 20, 30대한테 노후는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긴급한 일을 하고 긴급한 일 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서 중요한 일을 내일로 계속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노후 준비하는 것은 저는 20, 30대의 삶을 잘 사는 것 자체가 노후 준비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이제 실질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네. 내가 노후를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를 시작할 나이가 저는 퇴직 10년 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50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0: 사실 50부터는 좀 긴장이 되는 나이이기도 해요.
1: 그렇죠.
0: 생각을 하면
1: 딱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5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진짜 노후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0: 사실 일찍 시작할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1: 그렇죠.
0: 그래도 늦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1: 맞아요.
0: 사실 왜 막상 노후 준비하라고 하면 중요성은 아는데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후 준비에 관련된 책을 준비하면서 노후 준비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왜 자꾸 준비가 안 되고 시작이 안 돼, 스타트가 안 될까?
0: 네.
1: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뚜렷한 목표가 정해졌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집 마련 또는 뭐 종잣돈 모으기 뭐 어디 이사 가기 차 바꾸기 이런 거는 딱 내가 목표로 하는 순간 금액이 딱 나오죠. 근데 노후 준비 우리 많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 얼마 있으면 돼?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얼마 있으면 되는지를 한 번도 계산해 본 적도 없고 정확한 목표가 안 나오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에 무슨 과를 갈 거야 라고 뭐 자기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친구는 그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점수 나오는 대로 가 뭐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그 목표가 있는 친구들보다는 잘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의 시작을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본인의 노후 자금을 산출하기 또는 본인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기 요 두 가지

0: 가지의 관점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봤을 때는 아유 노후 준비 중요하지, 노후 준비 중요하지 말만 하는데 아 재테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내 통장이 돈이 안 늘어나네 이런 차원의 노후 준비가 아니라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산기 갖고 자 그럼 나는 내가 언제 은퇴하게 될 텐데 은퇴할 때 생활비가 현재 화폐 가치를 얼마 들 거구나 라는 거를 계산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1: 그러니까 막연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이제 실행 가능하다라는
0: 맞아요.
1: 말씀. 저희가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좀 키워드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안정된 노후입니다.
0: 맞아요.
1: 누구나 이제 바라는 건데 네. 그러면 안정된 노후란 무엇이냐?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돈만 있다라고 되는 건 또 아니죠.
0: 절대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안정된 노후를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안정된 노후의 개념이 뭘까?
1: 네.
0: 무조건 내가 쓰고 쓸 생활비만 다 문제없이 나오면 되는 거냐? 물론 뭐 그 돈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안정된 노후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노후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안정된 노후의 세 가지의 이유.
1: 세 가지?
0: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안 변하기를 바라더라고요. 변하는 거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1: 네.
0: 예, 불확실성,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걸 싫어하는데 세 가지가 안 변했으면 좋겠냐. 첫 번째 뭐가 안 변했으면 좋겠냐. 우리 이대호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PD님이나 작가님이나 노후 나의 노후를 생각했을 때 뭐가 안 변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냥 뭐 내가 거기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무리를 해서 지금 영끌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소득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자 내고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노후에 과연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서울인데 내가 네. 사는 동네야. 내가 사는 동네인데 거기가 집값이 좀 비싸. 아, 참 좋다. 여기 사니까 너무 살기 좋고 내 아는 친구나 나의 모든 공동체도 다 여기 있다. 근데 내가 과연 나이 먹어서도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그렇죠. 주거지의 불변이 첫 번째 안정된 노후의 어떻게 보면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 예를 들어서 이제 노후에는 소득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많이 더 강화된다.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고.
0: 그렇죠.
1: 또 사는 곳 말고요.
0: 두 번째는 또 뭐가 불변이냐면 사람들이 노후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보고 아 돈을 되게 적게 쓰시는구나. 이걸 보고 우리도 노후에는 그냥 돈을 조금만 써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활 수준, 우리의 소비가 안 변하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막 이렇게 돈을 벌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정도의 소비 수준이 노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는 곳이 불변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쓰는 씀씀이가 불변이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근데 씀씀이는 내가 지금 5일 정도 회사를 가고 이틀 정도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생활하는 씀씀이가 맞냐? 아니면 은퇴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여가 생활을 하는 씀씀이가 맞냐? 그 여가 생활을 7일 내내 하는 중간에도 우리가 지금 씀씀이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불변이라는 거죠.
1: 오히려 노후에 그렇게 해서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0: 거죠. 그렇죠. 소비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씀씀이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이다. 세 번째는 자산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를 바래요. 대한민국이 그 주택연금이 올해 3월에 개정이 일어났잖아요. 뭐 보증료도 좀 다운시켜주고 금액도 3.1% 정도 상승시켜주고 이렇게 주택연금이 참 네. 좋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연금의 인기가 그렇게 그닥 높지 않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주택연금 하고 나서 집값 오르면 어떡하냐. 물론 집값 올라도 연금액은 안 변하지만 나중에 내가 사망하고 나서 그 내가 주택연금으로 받았던 이자와 생활비와 그 주택 가격을 비교해서 남는 차액이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상속은 한다고는 하지만
1: 네, 할 수 있다고.
0: 자꾸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좀 억울한 느낌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산이 줄어드는 느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0: 이게 왜냐면 주택연금이라는 건 영모기지론이라 그래서 결국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내가 생활비를 쓰는 거니까 지금 집에 대한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내가 소위 말하는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빼서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 사는 곳이 그대로이면서 사는 생활 수준이 그대로이면서 자산은 뭐 늘진 않아도 줄지 않기를 원하는 안정감. 이게 사람들은 자산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국도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50km, 100km 동안에 주유소가 나올 주유소가 없는데 나는 기름이 바닥에 났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런 약간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불변이 되는 노후가 진짜 안정된 노후인데 제가 책에다가 얘기한 건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아, 지금 들어보신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러네. 내가 생각하는 안정된 노후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안 변해야 되네. 라고 머릿속에 동의를 하시고 고정관념으로 꽉 채워서 나 그러면 이제 사는 것도 그대로 해야 되고 난 돈도 안 줄어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소비도 그대로 써야 돼. 라는 잣대로 노후 준비를 하면 힘들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 아.
0: 이거에 대해서 유연해질 연습이 필요하다. 50세부터. 왜? 내가 사는 곳, 뭐 사는 곳을 굳이 거기 꼭 살아야 돼? 나 조금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유연해져야 되고. 두 번째, 소비는 내가 옛날에 막 골프 치고 뭐 맨날 친구들하고 만나서 으쌰으쌰 회식도 하고 그랬지만 난 뭐 노후에는 그냥 걷기, 자전거 타기 이걸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네,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 그거 어차피 뭐 자녀들에게 뭐 내가 돈이 많다면은 물려주겠지만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쓰고 죽으면 안 되나?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이 유연해져야 노후 준비가 되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를 무조건 딱 기준으로 너 소비 수준도 그대로 가야 되고 집도 그대로 거기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 통장에 자산이 줄어도 안 되고 이 잣대가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갖다 대고 노후 준비하라 그러면 다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이 아
1: 안 되겠구나.
0: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 네.
0: 이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마음을 미리부터 마음 먹어라. 요 세 가지 관점으로 해라. 유연하게 해라.
1: 그러게요. 그 소비의 불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소비를 좀 바꿀 수 있는 건 조금 더 이제 절약하는 사람도 필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나이 들고 나서는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것도 너무나 막연한 기대고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건 거의 뭐 자녀 교육비밖에 없겠네요.
0: 그렇죠. 자녀 교육비하고 대출을 좀 많이 은퇴 전까지 갚았다면 대출 이자 정도 줄어들 수 있죠. 나머지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이제 자 책을 앞에다 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면 읽으면서 지금부터 내가 노후 준비의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노후 생활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노후 생활비 계산하는 방법. 제가 돈출 상담소에도 한두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부터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쓰는 한 달의 월 생활비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 거와 교육비, 예, 대출 이자와 교육비를 빼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대호 기자님은 자녀분이 세 분이니까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좀 어리긴 한데 교육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1: 나갈 때죠. 한참.
0: 그러니까 그 교육비를 빼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죠. 대출 이자 빠져나가고 그 남는 순생활비에 곱하기 1.5에서 2 정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진짜 노후 생활비가 나온다.
1: 현재 생활비에서 대출 원리금 빼고 교육비 빼고 거기다 1.5나 2를
0: 곱하라. 1.5나 2를 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1.5나 2를 곱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거
1: 왜 더 많아요?
0: 왜 더 많아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1: 네.
0: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돈 쓸 틈을 안 주잖아요. 회사에 너무 감사해야 된다.
1: 돈 쓸 시간이 없어.
0: 네.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서도 물론 모바일 쇼핑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가 너무 감사하게도 나의 지갑을 닫을 수 있는 그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은퇴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돈을 쓰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5에서 2 정도. 왜냐하면 소비 수준은 웬만해서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1: 미리 또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몇 억이면 될까? 5억이면 될까? 막 이런 식으로.
0: 맞아.
1: 이거는 타당할까요?
0: 사람마다 다른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퇴직을 했어요. 은행 지점장 하시다가 퇴직을 했는데 와이프분이 또 돈을 벌어요. 그래서 생활비를 그동안에는 월급을 받으면 뭐 은행 지점장까지 했으니까 뭐 평균적으로 700, 800 굉장히 고소득자였는데 그걸 다 줬대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350만 원만 줘라. 퇴직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근데 이분이 노후에 중간 정산을 해서 퇴직금하고 뭐 이렇게 회사 상품 가입했던 거 이런 거 5억을 가지고 나와서 5억 원이라 5억이면 진짜 노후 자금으로 진짜 큰 돈이죠. 굉장히. 그죠? 이 5억을 가지고 350만 원을 매달 주기만 하면 되잖아. 나는.
1: 네.
0: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5억이 엄청 큰 돈이니까.
1: 네.
0: 근데 이거를 5억을 은행 다니셨으니까 어떤 뭐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느끼는 좀 그렇고 그냥 한 3% 정도 수익률 나오는 그런 조금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데다가 맡기시고 350을 계속 꺼내서 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다가 보니까 원금이 너무 팍팍 떨어지는 거야. 아무리 3%라고 그래 3% 그러니까 3%밖에 안 돼서 그랬겠지. 너무 팍팍 떨어지더래.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요. 야, 이런 상태로 가면 3%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1: 네.
0: 몇 년 버틸까? 그럼 몇 년 버틸 것 같습니까?
1: 10년대 초반? 얼마 오래 못 가죠.
0: 얼마 못 가죠. 60세 은퇴를 했는데 350씩 뽑았으면 1년에 4,200씩 뽑아야 되고 얘가 이자가 늘어난다 그래도 3%밖에 안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매년 1.5에서 2%는 생긴다. 감안해서 계산해 보니까 73세까지밖에 못 버티고 74세부터는 마이너스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13년 버티는 거야. 5억 갖고.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지.
1: 그렇죠.
0: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선배가 투자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1: 은퇴한 이후에.
0: 은퇴한 이후에. 그러니까
1: 투자를요.
0: 투자를. 그러니까 뭐 은행원이니까 투자를 막 그렇게 엄청 많이 하진 않은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 평균 수익률을 6%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거보다 두 배 수익률로 올려보겠다. 근데 요즘 같으면 6% 1년에 만들어내는 게 쉬운 거는 아니,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처럼
1: 뭔가
0: 보이죠.
1: 뭔가 증시가 좋을 때는.
0: 좋을 때는. 근데 이게 평균으로 매년 10년, 20년을 6%를 낸다는 거는 그쵸. 또 그렇게 아주 또 수월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6%로 계산을 해봤대요.
1: 네.
0: 6%씩 꽃감 빼먹듯이 350만 원을 계속 뽑았으면은 과연 얼마나 늘어날까. 자기는 내심 어떤 기대를 했냐면 3%보다 수익률이 두 배 올라갔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엑셀로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을 두 배로 올려서 6%가 돼도 늘어나는 건 고작 4년 늘어난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게 물론 긴 세월이긴 하지. 4년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73세까지 버티던 5억이 수익률 두 배로 올렸더니 77세까지로 늘어나더라. 근데 왜 4년밖에 안 늘어나지? 근데 77세도 건강한 분들 많잖아요. 요즘.
1: 그럼요.
0: 와, 그럼 이건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답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는 놀고 싶은데 뭐 어디 가서 또 뭐 일을 하냐. 근데 문화센터 강연을 금융 강연을 가든 어린이집에 무슨 뭐 봉사활동을 가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이 금융인으로서 은행 지점장을 하면서 이 겪었던 어떤 여러 경험들을 뭐 큰 돈은 못 벌더라도 내가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어디서 일을 하면은 한 150, 200은 벌겠더라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보니까. 근데 물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어찌 뭐 이렇게 하면은 저 동료들 보면은 한 150, 200은 번대는 거지. 150, 200을 벌면 내가 그랬죠. 그럼 150, 200을 버시고 5억이라고 하는 통장에서는 돈을 200만 빼서 줘라 형수님한테. 본인이 150 번 걸 주고 200 뽑아주면은 그러면 속도가 많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약간 저속 은퇴 같은 거잖아요.
1: 네.
0: 그랬더니 계산을 했더니 얼마까지 버티느냐 봤더니 87세까지 버텨요.
1: 오.
0: 그러니까 수익률을 두 배로 해도

0: 3년, 12년 정도가 늘어나더라.
1: 그러니까 중요한 건 노후에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는 건 그만큼 더 큰 리스크를 안는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보다는 은퇴 시점을 늦추거나
0: 늦춰야죠.
1: 다른 부가소득을 올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350만 원 물론 수익률이 막 6%, 7%, 8% 올라가면 그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는 나지만 어쨌든 원금을 1년에 4,200씩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로 이걸 모든 걸 감당한다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60까지 우리가 경제활동을 했다면 60부터 한 10년 정도는 뭔가 그전보다 소득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근데 이분이 그래. 내가 은행 지점장까지 했는데 그거 150, 200 벌려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데 아니 누가 뭐 돈을 안 벌면 뭐 무슨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에 참여를 해라. 사회 활동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을 때 획기적으로 늘어나잖아요. 12년이 늘어나니까.
1: 그러게요.
0: 이게 획기적이다.
1: 저속 은퇴라고 하신 거예요? 저속 은퇴.
0: 그렇죠. 저속 은퇴.
1: 저속 노화만큼이나 중요한
0: 거예요. 네. 저속 노화. 그러니까 저속 은퇴를 하는 분들이 저속 노화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 어른들이. 일 그만두고 나니까 빨리 늙는다. 나는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늙는 줄 알았는데 내가 회사 나와보니까 일 안 하는 게 더 늙는다.
1: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해야.
0: 사회생활을 해야죠.
1: 인지활동도 하고 신체활동도 더 많이
0: 그렇죠.
1: 하게 되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도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전에 한국 사회가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노후에는 돈이 전부다라고 얘기했으나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근데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뭐 독거 노인의 문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우울감을 겪는 노인들의 문제 훨씬 더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돈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완전한 은퇴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노후에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완전 은퇴하기 전에 반퇴소득을 만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반퇴소득이요.
0: 반퇴소득. 이게 사실은 같은 저소은퇴랑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꼭 돈이 생활비가 쪼달려서가 아니라
1: 네.
0: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뭔가 일, 워킹을 없애지 말고 워킹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하나 찍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세무 공무원을 오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세무 공무원을 하셨는데
1: 네.
0: 은퇴하고 형님이 하는 세무서 사무실을 나가세요. 근데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자기가 나이도 있고 뭐 관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월화수만 내가 출근할게. 그 대신에 임금은 난 반만 줘라. 해가지고 뭐 100 얼마 받고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렇게 다리도 불편하시고 관절이 안 좋으신데 그러면 아예 그냥 쉬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쉬는 거는 쉬는 것보다는 근데 뭐 이분은 사실 개인 속사정이 있어서 약간 생계형 경제활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내 라이프에서 워킹을 배제해버리는 것보다는 월화수만 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한번 제가 돈줄 상담소에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9잡5060 프로젝트라든지 뭐 부산에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지자체별로 하는 걸 보면은 사회 공익형 일자리는 하루 3시간 아니면 4시간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뭐 책 정리를 한다, 공공시설 방역을 한다 이런 일들을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줘요. 근데 내가 계산해 보면 그거 임금이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4시간, 5시간 해도 뭐 100만 원 좀 넘을까 말까 야 내가 그거 받고 왜 하냐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3일 정도를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소득 활동을 하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소비도 줄고 조금 여가 생활비도 줄어들면서 실제로 효과는 100만 원 벌지만 150, 아하. 200만 원 버는 효과가 나온다.
1: 소비할 시간을 더 줄이면서.
0: 줄이죠.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나머지 내가 3일 일하고 4일 여가 생활하는 동안 돈을 당연히 쓰시겠지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여가 생활을 보내게 되면 여가의 질도 떨어지고 오 그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그런 면에서 중요하죠. 5일 근무 2일 휴식의 시스템을 바로 7일 여가 생활 시스템으로 바꾸지 말고

0: 중간에 10년을 3일 일하고 4일 노는 시스템으로 중간 완충지대가 좀 필요하다. 이게 반퇴소득이라는 그렇죠. 거죠.
1: 물론 일주일에 한 2, 3일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걸 또 미리미리 어떤 게 있을까 준비해 놓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거예요.
0: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뭐 부분을 살짝 소개해놨는데 지자체들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0: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일자리는 있는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풀타임 잡이에요. 나 100만 원 벌어서 안 돼. 나 200, 300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나 이건 못해. 이런 일 없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입맛대로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지. 하루 3시간, 4시간의 공공사회의 공익형 일자리는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물론 뭐 돈은 당연히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시니어 일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1: 그것도 이제 지자체에서 또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0: 그죠.
1: 또 건강도 필수 조건인데.
0: 네, 맞아요.
1: 이거 건강도 뭔가 이제 금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또 만드셨네요.
0: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반퇴소득이 됐든 저소은퇴가 됐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건강은 필수인데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질량 지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라는 게 뭐냐?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나눠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숫자가 뭐 비만이냐 정상이냐 고도 비만이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체질량 지수인데 사실 나이 먹으면서 배가 안 나오긴 어렵죠. 저기 뭐 지방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데 체질량 지수에서 어쨌든 이 고도 비만이 아닌 쪽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딘가에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야 70, 75세까지 그래서 사회 참여형 일자리가 됐든 시니어 일자리가 됐든 일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으면서 조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는 뱃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1: 네.
0: 그게 뭐냐면 차예요. 차.
1: 차요?
0: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말고 차질량 지수가 있어요.
1: 차를 좀 작은 걸로 바꿔야 되니까. 네.
0: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네. 차를 너무 급작스럽게 그레이드를 높이면 나중에 낮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물론 정말 은퇴하고 나서 너무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좀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과거에 기분 내려고 샀던 차가 부담스러운 거지.
1: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줄이려니까 주변의 눈이 의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5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준비 앞두고 10년 전부터 차를 다이어트 해라. 미리 10년 전인 50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정비를 많이 잡아먹는 하마가 바로 차니까 차를 본인의 그 상황에 맞게끔 다이어트를 먼저 해라. 그래서 제가 늘 돈줄 상담소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 월소득의 6개월치 정도 차를 타면은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은퇴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치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사라지고 국민연금이나 기타 퇴직연금이나 자기가 만들어놓은 노후준비 뭐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무슨 어디 임대료를 받으실 수 있는 무슨 부동산이 있으면 임대수익 같은 거가 본인의 소득인데 그 소득에 곱하기 6달 정도의 차를 타면은 노후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옛날에 타던 차니까 어떻게 팔아 못 팔니까 그냥 타는 거야 이렇게 가서는 노후준비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항상 그 개념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고 체질량 지수처럼 차질량 지수도 예. 감안을 해야 되고
0: 하나 더 있어요.
1: 차입질량 지수는 뭐예요?
0: 차입질량 지수가 또 있어요. 차입질량 지수라는 거 여기 차입이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영어로는 borrowing
1: 네.
0: 돈을 빌려오는 거죠.
1: 대출금이요?
0: 신용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은퇴를 준비하면서부터는 대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내가 그거를 집을 살 때도 주담대 받고 뭐 일 벌릴 때마다 그냥 신용대출 받아서 나중에 갚으면 돼. 이거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50이 됐다? 나 10년 후에 1차 은퇴를 한다?

0: 그때부터는 대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출이라는 게 누가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입질량지수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월소득의 3개월 이상 되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3개월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면 소득이 500만 원이야.
1: 네.
0: 그러면 1,500만 원이 넘는, 그러면 3개월 월급이 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갚을 수 있을 거냐? 제가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 자기 월소득의 3개월 넘는 신용대출을 못 갚더라고요. 자, 체질량지수 당연히 정상 나오셔야 되고 은퇴 준비하면서 뱃살 들어가야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히 지낼 수 있고
1: 네.
0: 차부터 다이어트 6개월 소득이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입질량지수 이제 50부터는 신용대출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득에 3개월 넘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예, 은퇴 전까지 없애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건강관리, 금전관리까지도요. 또 노후 준비의 착각이라는 키워드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혹은 노후 준비를 망치는 대표적인 착각들이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0: 다섯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첫 번째, 인구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라는
1: 예.
0: 급격히 감소할까? 왜냐하면 이 키워드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다, 인구 붕괴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죠. 뭐 집을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든지. 근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한다. 국가 데이터처에서 네, 발표한 네. 우리나라의 2050년에 예상 인구가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10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뭐 2050년이면 몇 년 남은 거냐면 24년 남았거든요.
1: 예.
0: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막 2천만, 3천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4,577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 거의 10% 이상 줄긴 하는데
1: 많이 주는 거긴 해요.
0: 많이 이게. 주는 거긴 한데 4,577만이나 5천만이나 뭐 지금 사실 그렇게 뭐 급격한 거는 우리 생애에는 사실 나타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급격히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이렇게 급격히 폭락까지는 또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착각 중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예, 그런 어떤 착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각은 노후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건 대단히 착각이죠.
1: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0: 대단히 착각이다. 지금 70대 한 후반 되는 그 시부모님 있는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님 부부는 시부모님 부모는 은퇴하시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그냥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얼마 드시냐고. 그래서 뭐 어머님 생활비 얼마 안 드시죠? 뭐 두 노부가 뭐 얼마나 뭐 드시겠어? 생활비 안 드시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숨만 쉬는데 300 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1: 그렇죠. 기본 생활 비용이 들죠.
0: 그러니까 예. 숨 쉬는 것도 비용이 있다. 숨만 쉬는데 300 든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분산 투자. 분산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ETF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분산 투자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금 적금과 같은 안전자산과의 분산 투자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다 그냥 투자와 주식에다가만 넣으면 노후같이 수익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건 좋은데 먼저 예금과의 분산 투자 비율을 먼저 정하시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1: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눈다라는 게 이제 젊을 때 자산을 증식해 나갈 때와
0: 맞아요.
1: 노후 이후에 그걸 또 지켜야 할 때는 또 개념이 좀 달라야 될 테고요. 노후를 위협하는 또 실질적인 리스크도 몇 가지로 꼽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에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제2의 뭔가 인생을 준비하면서 네. 안 하던 걸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뭐 사례를 다 오늘 여기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책에 그런 내용들을 좀 썼는데 크게 보니까 다섯 가지의 리스크가 있다. 아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노후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1: 이것만
0: 난 이것만 해당 안 돼도 다른 진짜
1: 망치진 않는다.
0: 망치진 않는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창업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왔던 일에서 창업하는 건 되게 성공 확률도 높고 좋아요. 오히려 저속 은퇴나 반퇴소득이라는 개념에서는 내가 하던 일로 창업하는 거야. 내가 하던 일, 내가 직장에서 했던 일로 창업을 한다. 내가 해왔던 일로 제2의 노후의 세컨드 잡을 만든다. 이건 너무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인데
1: 네.
0: 이런 거야. 회사에서 사무직만 하다가 갑자기 치킨을 튀긴다. 뭐 이런 거. 요식업이라고는 근처도 안 가보던 사람이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요식업에 뛰어든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용기를 내게 되느냐. 프랜차이즈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1: 쉬워 보여서.
0: 사장님은 그냥 가만히 돈만 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1: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0: 네. 그러니까 이 창업,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에서 창업을 하시려면 아예 그쪽에 가서 몇 년간 훈련을 트레이닝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확률이 높아지죠.
1: 그렇죠. 사실 프랜차이즈도 오랫동안 준비해야 돼요.
0: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가 매출 얼마일 때 실제 사장이 얼마 가져가는지 예, 이 설명해 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면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의 1.5배 정도 나옵니다.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단 데 갈 수 있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근데 나는 못 그만두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사장인 내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노동을 투여하고 받는 소득이지.
1: 그쵸.
0: 그냥 만들어 놓고 야, 나 그냥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뭐 이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항상 붙어 다니는 게 투자 리스크입니다.
1: 투자.
0: 퇴직자들 노리는 코인 사기 급증 뭐 이런 기사들이거든요.
1: 많죠, 많죠.
0: 아니 우리가 딱 보면 아우 진짜 그 왜 속아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왜 그게 귀가 팔랑거리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진짜 딱 가지고 있는 퇴직금 요거 하나로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불러보자. 말에 혹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그쵸. 거죠.
1: 이것도 역시 창업처럼 내가 모르는 거에 갑자기 했을 때
0: 맞아요.
1: 그때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0: 근데 투자라는 게 다 모르는 거지 뭐 사실 내가 원래부터 아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검증된 것이 아닌 왜냐하면 제도권 내에서 검증된 건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건 이거 완전히 그냥 1억 넣으면 바로 2억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면은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되면서 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 노후에 또 리스크다라고 그럼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또 하나의 리스크가 부부간의 리스크도 있어요?
0: 네. 뭐 세 번째는 건강 리스크인데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네.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네 번째가 부부 리스크라는 건데 부부 리스크라는 게 뭐냐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 2000년대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최근에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자들의 이혼 건수 대비 30%가 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겠지만 황혼 이혼이라는 거는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되고 나서 이혼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10억 정도가 60, 70 정도 되셔가지고 가지고 있다. 집까지 다 해서. 그러면 아주 부자는 아니죠. 뭐 아주 엄청 어려운 분도 아니지만. 그런데 좀 삶이 팍팍하죠. 집에 또 대부분 70, 80% 묶여있고. 근데 이분이 두 분이 사시면은 뭐 국민연금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부부 간의 불화 문제로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은 5억씩 5억씩 나누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삶이 더 팍팍해지는 거죠.
1: 그렇죠. 기본적인 생활비는 또 각자
0: 또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황혼 이혼의 리스크라는 건 뭐냐? 부부가 나이 먹어서도 잘 지내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거예요.
1: 우리나라. 흔치 않은 거예요?
0: 사실은 이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데.
1: 그럼요.
0: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나이 먹어서도 계속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기라는 게 물론 그런 분들도 너무 많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노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노후에는 전략적으로 배우자 간에 잘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화목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0: 당연하죠.
1: 노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0: 화목 지금 화목하세요? 엄청난 노후 준비가 되고 있는 거다. 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1: 100년 해로 하십시오. 네. 그러면 가족 리스크

0: 또 다섯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1: 가족 리스크는 뭐냐면 뭐 부모, 형제, 다른 자매 말고 자녀. 어 돌아온 캥거루족이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돌캥이라 돌식 말고 돌캥. 이 돌캥이 뭐냐? 여러분 이게 실제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래요. 오. 돌캥. 이게 돌캥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나가 봤더니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고정비가 더 들고.
0: 그죠 월세도 비싸.
1: 그러니까 거죠. 들어와서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집안에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정리도 안 해. 이러면서 그렇다고 생활비 내놓으라 그러면은 내가 얼마 번다고 생활비를 낼 돈이 있어?
0: 회사 생활을 하는데
1: 직장 생활 하는데
0: 집밥 먹고 엄마 밥 먹고 빨래도 그쵸? 엄마 아빠가 해주고
1: 이런 가정들의 그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발목이 잡혀서 노후 준비가 또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0: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소득 활동을 하니까 부모님한테 일종의 관리비 쪽으로 월세를 이제 좀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너무 무리한 범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생활비 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업 주부 말고 전업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나 그냥 자녀 할래 이러고 그냥 부모님한테 계속 전업 주부가 아니라 전업 자녀.
0: 괜찮은데요?
1: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0: 진짜 캥거루족이네요.
1: 진짜 캥거루족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창업은 내가 조심하겠다. 투자도 조심하겠다. 건강도 관리하겠다. 예. 그리고 아내랑도 좀 잘 지내고 괜히 나이 먹어서 오히려 아내를 더 배려하고 남편을 더 배려하고 화목한 것 자체가 이게 소득이다. 화목 자체가 소득이에요. 아. 네. 근데 자녀 리스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그래서 싹을 미리부터 잘라야 돼. 제가 둔촐 상담소 때 우리 자녀 교육비 얘기할 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무조건 너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니까 무조건 해줄게. 무조건 다 들어줄게. 이런 거가 됐던 아이들이 나중에 전업 자녀가 되는 거예요.
0: 전업 자녀를 미리 예방하기 이게 위해서
1: 우프다 진짜.
0: 네가 성인이 되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나는 지원을 끊을 것이다. 만약에 같이 살고 싶으면 나가서도 월세 뭐 요즘에 서울에서도 한 달 그렇죠. 70만 원 드는데 그 절반이라도 내라 이렇게.
1: 그럼요. 예령을 하고 본령을 해야죠. 갑자기 하면 안 돼. 예령은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0: 좋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노후의 품격이라는 키워드도 저희가 준비를 좀 했거든요. 이게 사실 뭔가 품격을 지킨다라는 거.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할 텐데요.
1: 네네네.
0: 이거는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지점 아닙니까?
1: 그렇죠. 노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싶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니까 그런데 돈을 쓰는 어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나한테 쓰던 문화 레저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 때부터 본인의 문화 활동, 문화 생활에 다이어트를 해라.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옛날엔 골프를 쳐. 돈 많이 들죠? 막 모임을 나가. 막 네. 친구들하고 맨날 으쌰으쌰 하고 그렇게 되면 뭐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뭐 이런 거 있죠?
0: 네.
1: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다이어트를 해놔야 되느냐? 사실은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 먹으면은 젊은이들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후배들한테 밥을 사준다.
0: 네.
1: 밥을 사주면 야 내가 밥 사줄게. 이러고 딱 하면 후배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싼 밥인데 사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후배들이 시간 내준 걸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경우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선가는 뭔가 그런 비용이 세이브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세 가지의 능력을 갖추면은 여러분은 노후 준비가 어쩌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0: 세 가지 능력이요?
1: 세 가지 능력이 뭐냐? 첫 번째가 경제력, 두 번째가 생활력, 세 번째가 생존력입니다.
0: 생존력까지.
1: 네, 세 가지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반드시 노후 준비를 하면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뭐냐? 경제력. 경제력이라는 건 뭐야? 돈 지금 잘 버세요? 당연히 경제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남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경제력이 없는 거예요. 남겨야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남길 가능성은 있긴 하죠.
0: 네.
1: 경제력. 자,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생활력이에요. 생활력. 생활력은 뭐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0: 예, 경제력이랑은 다른 거예요. 생활력이.
1: 다른 거죠. 생활력. 자, 이런 거예요. 경제력. 나 대기업 다녀. 돈 좀 잘 벌어. 그래서 돈 좀 조금 많이 모았어. 모으고 있어. 뭐 이런 건 경제력이죠.
0: 네.
1: 근데 생활력은 뭐냐? 누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냐? 이건 뭐예요? 일단 장보기, 요리하기, 빨래하기, 빨래 건조해서 널기, 그 다음에 정리정돈, 청소.
0: 까지 혼자 힘으로 가능하냐?
1: 혼자 할 수 있느냐? 왜냐면 제가 이 개념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일본의 사례를 보다가 느낀 건데 일본의 독거노인 문제가 엄청 심각하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그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일본은 사회적으로 본인 혼자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를 중장년 때부터 연습시킨대요.
0: 네.
1: 그래서 본인들이 독거노인이 됐는데 이게 제가 왜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저기 요즘 뭐 밀키트도 잘 돼 있고 배달도 있는데 그 뭐 혼자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청소 누가 못하냐 그러는데 못한 사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도 벌써 요리나 청소 빨래 그 다음에 주변 정리 정돈 이걸 왜 시켜야 되냐면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참 놀랍게도 경제력이 높을수록 생활력이 떨어져요.
0: 시간이 없어서요.
1: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력이 높다는 건 뭔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돈을 그렇죠, 버는데 그렇죠. 많이 힘을 쓰니까 아 그냥 집에 와서는 아 그냥 다 해줘 빨리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지금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0%지만 10년 안에 일본처럼 노인 인구가 30%를 돌파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이렇게 됐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능력이 돼야 된다. 요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청소, 빨래, 주변 정리 정도를 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0: 이게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밥을 할 줄 몰라서 아니면 귀찮아서 매번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생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1: 생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생활력이 떨어지는 사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0: 또 경제력, 생활력 말고 생존력도 말씀하셨는데.
1: 아, 생존력, 생존력이라고 하는
0: 우리 무인도 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떤 의미예요?
1: 약간 생존력 그러니까 무인도에 떨어뜨려 너 살 수 있어 이런 건데 생존력은 이거예요. 본인이 본업으로 생각하는 그 본업 외에 다른 일로 돈 벌 수 있느냐.
0: 본업 이외에요.
1: 본업 이외에.
0: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는?
1: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경제력이 뛰어날수록 생존력이 떨어져요. 대기업만 다녀봐가지고 월급만 타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아 그분은 얼굴이 항상 까맣게 그을려 있어. 성격도 좋은데 그분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아 지난주에 내 친구가 저거 택배하잖아. 그래서 뭐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좀 그거 하고 그냥 일당만 벌었어.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것도 해요. 그 1인 배달 뭐 이렇게 무슨 전기자전거
0: 타고
1: 타고 이렇게 그것도 예. 근데 그거 왜 해요?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 그냥 뭐 짬짬이 이런 거 해서 그냥 돈 벌어보는 거고 하면서 자기는 생각한대 이걸 나중에 내가 본업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0: 그분들이 진짜 생존력이 그런
1: 생존력이
0: 강한 거네요.
1: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또 일부러 해서 아 그거 왜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평생 해왔던 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어떤 이런 걸 쌓기 위한 엔잡 이런 것들이 직장 외에 다른 일로도 돈 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돈 벌어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0: 네.
1: 돈 벌 수 있는 태도가 있느냐. 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멀쩡한 직장 다니는데
0: 네.
1: 코로나 때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좀 출퇴근 시간이 세이브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때 대리운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대리운전 안 벌어도 되잖아. 그랬더니 아예 뭐 돈 벌려고 하나? 그냥 한번 경험 삼아 해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력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다채로운 광범위한 범위의 정의인데 우리가 마치 막 단순히 야 재테크 성공 개인연금 얼마 나오냐 뭐 이런 걸로만 자꾸 나오는데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0: 야 여기에서 생존력이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근데 실제로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1: 그렇죠.
0: 생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생활력 경제력이 있어도 또 생존력이 갖춰져야
1: 그래서 한다. 주변에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경제력도 있고 생활력도 있는데 생존력도 있다. 와
0: 최강이네요.
1: 제가 트리니티
0: 네
1: 삼위일체가 된 사람이다. 트리니티 맨으로 임명하고 싶어요.
0: 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또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테고 이미 또 그게 몸에 배어있는
1: 맞아요.
0: 분들일 테니까 저희가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오늘은 이제 돈줄 상담소가 아니라 그렇죠. 결제부록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하나를 김경필 멘토님께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1: 제가 뭐 책 뒤에 있는 그 한 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인생 후반전을 불확실성에 맡겨두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만으로도요?
1: 그렇죠.
0: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선택하신 거예요?
1: 이게 대부분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이 방송 시작할 때 노후 생활비부터 계산하면서 시작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책상에 앞에 앉아서 내가 파도가 이리 치면 이리 흘러가고 저리 치면 저리 흘러가고 하는 표류가 아니라 내가 진짜 내 목표한 곳을 향해서 나가려면 목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항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진짜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자, 그 계산한 금액 앞에다 써붙이세요. 책상 앞에. 그리고 나는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얼마 나오는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내 자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빼고 남는 금액을 딱 눈앞에 보고 있어야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번쩍 드실 거다.
0: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해나가는 그 과정. 이게 사실 50이라면 조금 늦는 거 아닌가? 혹은 이제 막연한 불안감에만 휩싸여 있을 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50부터라도 노후 준비 제대로 또 준비하자라는 그렇죠. 취지에서
1: 50에 시작을 했는데 60세에 진짜 은퇴를 해버리면 늦은 건데 50세에 준비해서 60에 1차 은퇴하고 10년 15년을 세컨드 라이프 반퇴 소득을 저속 은퇴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은 50은 절대로 늦은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0: 또 여러분의 반퇴 소득과 저속 은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딱 50부터 노후 준비합시다 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청년포럼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임동준입니다. 청년포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워크숍에서는 미디어 속 장애 표현 바로보기란 주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표현을 알게 되었고요. 동영상 플랫폼에서 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했었어요. 짧은 한 문장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담겨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일요일인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려 서늘했습니다. 아직 곳곳에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내륙, 전라도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충북과 전북에는 최고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도 예상됩니다. 또 전국에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에는 오늘 밤까지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1도 분포로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서울 광주, 대구, 부산 20도, 대전 19도, 제주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며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인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따뜻해서 야외활동하기 좋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의 내용이 담긴 14개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 9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안서는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국내 원유 수송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이 두 번째로 홍해를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홍해 우회 항로를 통한 추가 운송이 이어지며 국내 원유 수급 차질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4년 만에 발사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발사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60분 뒤 발사체에서 분리되며 이후 15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교신하며 목포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정밀 지상관측 위성으로 국토관측과 지도 제작 등은 물론 산불과 홍수 등 재난 감시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고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히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전한 이혁 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통장 거래가 막힌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권 등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심사기한이 도입돼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또 사유별 공통소명자료를 마련해 이의제기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삼성 오너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완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이 상속세를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20년 별세 당시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26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고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유족들은 2021년 1차 납부를 시작해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완납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 당일 교통사고 피해를 본 어린이가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오늘 발표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만 13세 이하 어린이 약 8만 3천여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과 방학이 있는 8월에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 수는 457명으로 평소보다 2.4배에 달했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SK그룹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3,832조 6,471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517조 4,573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가총액 증가율은 SK그룹이 89.6%로 가장 높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일부 지역에 낙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0: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에서는 정부가 청년 세대 첫 출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죠. 청년 미래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와는 무엇이 다른지 또 구체적인 지원 규모도 살펴보겠습니다. 닛산에 이어서 혼다 자동차가 한국 철수를 발표했네요. 국내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가 부진한 이유, 주간 자동차 정보에서 살펴보고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 내차 관리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어린이날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소비하고 있을까요?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요즘 어린이 알파 세대 특징과 소비 성향을 속속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스포츠 키워드에서는 인간의 한계라고 불리는 마라톤 2시간을 깬 대기록 소식, 또 열기를 더해가는 핸드볼 챔피언 결정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는 KBS 1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KBS 앱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교통량이 종일 많습니다. 그래도 줄어들 것 같지 않던 긴 정체들이 이제 조금씩이나마 짧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권에서 이어지는 노선의 정체 구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은 동홍천부터 북방 1터널까지 13km가량의 정체만 견딘다면 이후로는 고속도로 종점인 강일 부근에서만 6km가량 주춤하는 수준이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횡성휴게소부터 세말 사이, 그리고 여주분기점부터 이천 사이로 10km대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이후론 양지와 북수원 부근에서 3km 안팎으로 비교적 짧게 밀립니다. 다만 남북권에서 올라오는 노선들은 여전히 충청권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60km의 정체가 대전과 청주 그리고 천안 일대에서 이어지는데요. 특히 청주 나들목부터 청주 휴게소 사이 통과할 때 가장 답답하겠고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한 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한 번에 무려 30km 가까이 속도 내지 못합니다. 또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이동도 많이 답답합니다. 동군산부터 13km 구간의 정체를 지나시더라도 당진부터 포승 분기점까지 무려 22km의 정체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유익하고 알찬 연금, 금융정보 드리는 시간이죠.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중장년 세대는 부모님 부양하랴 또 자녀들 생기랴 노후 대비가 뒷전으로 밀리기 쉽잖아요.
3: 그렇죠.
0: 네, 이럴 때 자녀가 얼른 자립을 하면 좀 짐이 덜 것 같은데 마침 정부가 나서서 청년 자립을 적극 돕는 적금 상품을 내놓았다고요?
3: 네, 바로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청년이 네.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상품들이 있었지만 이번 청년 미래 적금은 구조가 훨씬 단순하고 네. 체감 혜택이 더 크게 느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고요.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입 기간이 3년이고요.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은 6% 또는 12% 두 가지 형태로 지원금이 얹어지는 형태고요. 즉 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가 그 금액의 일부를 같이 차곡차곡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0: 오, 그렇군요.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3: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0: 네.
3: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붙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6% 지원금으로 108만 원이 더해져서 약 1,908만 원이 됩니다.

0: 되고요. 우대형의 경우는 12%로 216만 원이 더해져서 약 2016만 원이 됩니다.
1: 네.
0: 일반형은 6%니까 매월 3만 원씩. 우대형은 6만 원씩 더해주는 구조가 되고요. 내가 1,800만 원을 넣었는데 108만 원에서 216만 원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자, 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네. 일반형은 4%, 우대형은 8%에 달하는 금리입니다. 이건 사실 뭐 일반 시중은행에서 적금에서는 거의 요즘에는 보기 어려운 수준이죠.
1: 그쵸.
0: 그리고 여기에 금리까지 더하면 약 2,08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 또한 계산해보면 일반형은 10%, 우대형은 14%짜리 적금을 비과세로 가입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1: 굉장한 효과인데 근데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0: 사실 뭐 핵심은 청년들과의 일반 기존 세대와의 자산 격차 문제입니다. 최근 청년층의 특징을 보면 네. 소득은 낮고 자산 형성은 늦어지고 집값과 생활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당히 비싸졌잖아요.
1: 비싸죠.
0: 그렇죠?
1: 네.
0: 그걸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바로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진 세대가 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늦어질수록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첫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로 나온 상품이 바로 작년까지 판매됐던 청년 도약 계좌 들어보셨죠?
1: 네. 네.
0: 지금은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청년 도약 계좌 전 들어봤는데 네네. 이거와 비교해서 청년 미래 적금은 그럼 어떻게 다른 건가요?
0: 네. 청년 도약 계좌는 5년 동안 버텨라. 버텨라 이런 구조였다면
1: 네.
0: 이번 청년 미래 적금은 3년 안에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바뀐 겁니다. 두 상품 모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위한 적금이며 이자에 대한 세금 15.4%를 걷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얘기죠.
1: 네.
0: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추가로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자유적립식이라 매달 다른 금액을 입금해도 된다는 점까지는 같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 정부 기여금 비율이 청년의 소득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는 소득이 많을수록 지원금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1: 네.
0: 연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는 월 3,300만 원, 4,800만 원까지는 월 2만 5천원을 받는 식인데요. 반면 청년 미래 적금은 소득 기준만 일단 충족한다면
1: 네.
0: 지원금 비율이 고정됩니다. 총 급여가 6천만 원 이하면 일반형은 월 3만 원, 우대형은 월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청년에 한해 우대형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모두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청년 미래 적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도 있습니다.
1: 네네.
0: 납입 기간이 일단 다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씩 5년.
1: 5년이고요.
0: 네. 청년 미래 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씩 3년을 납입해야 됩니다. 실제로 청년 도약 계좌는 좋은 조건임에도 중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70만 원씩 5년을 좀 끌고 가잖아요.
1: 5년을 버티기가 맞아요. 진짜 쉽지 않았을 거죠.
0: 맞아요.
1: 네.
0: 납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 규모가 있고 장기 저축이 가능한 청년에게는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여전히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반면 청년 도약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거나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 청년이나 이에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라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기존의 그 5년짜리 청년 네. 도약 계좌를 갖고 있는 청년이
0: 네.
1: 추가로 이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0: 아쉽게도 이제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1: 네, 안 되는군요.
0: 정부는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이번에 좀 확정을 했고
1: 네.
0: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이번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2026년 6월에 한 번만 허용이 되고요. 상당히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무턱대고 해약했다가 새로 가입할 때 이제 조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청년 미래 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하고요. 청년 미래 적금 신규 가입 신청을 완료한 다음에 청년 도약 계좌 기존 거를 특별 중도 해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요거 딱 6월에만 가능하니까 만약에 갈아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6월에 이제 딱 집중해서 네. 갈아타시는 게
1: 정말 다음 달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갈아탈 그렇죠. 분들은
0: 벌써 5월이네요. 네.
1: 벌써 5월입니다.
0: 세월 빠릅니다.
1: 네.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갈아탈 분들은 기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가입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대상이 되겠고요. 34세 청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34세 청년 맞죠?
1: 네, 청년 네. 맞죠.
0: 군대를 다녀왔다면 최대 네. 6년을 인정해서 최대 4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마 군복무 기간에 대한 연장 혜택인 듯한데요. 뭐 군복무 기간을 했다고 해서 뭐 2년을 했는데 6년을 해달라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1: 네.
0: 내가 근무한 연수까지만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총 급여가 6천만 원 이하이신 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 초년생, 직장 초반 단계의 청년이라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연봉 높으신 분들은 안 되시겠죠.
1: 네.
0: 앞서 비교해드린 것처럼 청년 도약계좌 대비 기간은 짧고 혜택은 더 강하게 바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 뭐 뭔가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 청년, 결혼준비자금 마련을 시작하고 싶다, 종잣돈 마련을 만들고 싶다 한 분들이라면 더없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상품은 사실상 종잣돈 만들기가 강제저축이 필요하잖아요. 강제저축에다가 보너스까지 주는 거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1: 그렇죠. 그래도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중도 해지 조건입니다. 사망, 질병,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해지 시에는 무관하지만 결혼한다. 뭐 출산한다 갑자기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면 혜택에 대해서 이제 좀 디메리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되시고요. 또 하나는 월 50만 원의 납입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따라서 무리하지 않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청년 미래 적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0: 네, 청년이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 금융 상품이 바로 청년 도약계좌와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특히 투자가 자신 없는 분들, 나는 뭘 해도 똥손이야, 촉이 안 좋아, 뭐만 투자하면 맨날 망해 이러신 분들,
1: 네.
0: 그리고 저축 습관 없으신 분들, 맨날 돈 다 쓰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면 돈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따박따박 좀 저축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잣돈 없는 분들, 이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 강제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아쉽게도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할 수도 없는 상품입니다.
1: 네.
0: 청년 시기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목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이라면 비과세라는 조건 꼭 짚고 넘어가세요. 왜? 세금을 떼지 않잖아요. 이자소득세 15.4% 안 떼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습니다. 또한 청년 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최근에 이제 서민형 ISA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 ISA 상품도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등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연계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보니까요. 청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또 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든든 백세 프로젝트 지금까지 김용택 연금 닥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들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자동차 소식,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혼다 자동차가 한국에서 판매를 종료한다고 밝힌 가운데 후폭풍이 상당하다는데요. 먼저 철수를 결정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3: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수입차 시장은 커졌는데 혼다의 존재감은 오히려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합리적인 수입차의 대표 주자로 통했지만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강력해진 상품 경쟁력, 여기에 테슬라, BYD 등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 전기차의 등장,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존재감이 약해진 것입니다. 네, 결정적으로 일단 미국 생산차를 다 들여오는 구조라서
1: 네.
3: 이 환율과 물류비 부담도 컸습니다.
1: 그렇군요.
3: 네, 실제로 환차 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다만 혼다는 자동차 사업만 종료한 것이고요. 법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터사이클 사업과 기존 고객 AS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 네. 직접 취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3: 네. 상당히 갑작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발표 2시간 전에 공지를 받고 급하게 달려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혼다 코리아 측도 일본 본사 회의에서 전날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딜러사나 현장 관계자들도 사전에 충분히 공유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왜 지금이냐, 그리고 딜러나 영업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특히 AS 얼마나 유지되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혼다 측은 판매는 종료하지만 부품 공급, 보증이나 정비 등은 계속 책임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브랜드가 사업을 접어도 서비스 의무 제공 기간은 법적으로 8년 보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기존의 물량에 대해서는 빠르게 검토 그리고 판매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원 역시 부서 이전 등을 통해서 유지할 것을 밝혔습니다.
1: 네. 그런데 혼다 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건 아닌 거죠?
3: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판매 사업은 종료하지만 모터사이클, 즉 이륜차, 이 오토바이 사업은 오히려 더 강화합니다. 혼다 코리아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약 4만 3천여 대의 모터사이클을 판매했는데 이게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약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숫자거든요.
1: 네네.
3: 네, 자동차에서는 경쟁력이 약해졌지만 모터사이클에서는 여전히 강자인 셈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조금 차보다는 더 경쟁력 있는 모터사이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혼다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일 텐데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또 수리 비용이 올라가진 않을까요?
3: 네, 일단 당장 수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혼다 코리아는 자동차 판매는 종료하지만 차량 유지 관리, 특히 AS 계속 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서비스 의무 제공 기간 8년이 기본적으로 지켜질 것으로 보고요.
1: 네.
3: 이후에도 법인을 한국에서 운영하는 한 계속해서 서비스 센터 유지 그리고 운영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3: 네, 판매가 중단이 되면 서비스 네트워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부품 수급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부 수리 비용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 수리라든지 외장 부품처럼 재고와 물류 의존도가 높은 부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1: 네, 앞서 닛산에 이어서 혼다까지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일본 자동차 3사 중에서는 도요타만 이제 국내에 남게 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철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3: 네, 일단 한국은 수입차 시장 규모는 매우 커졌지만 경쟁이 그만큼 더욱 치열한 곳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여전히 강세이고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 브랜드도 빠르게 커졌죠. 여기에 일본차 안에서도 토요타나 렉서스는 하이브리드를 앞세워서 비교적 흐름에 맞춰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가장 강력한 건 현대차, 기아, 즉 국내 자동차 회사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차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일본차는 한국에서 힘든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만 철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혼다차 철수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당분간 버스와 심야 화물차 운행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노선버스는 이번 달 15일 24시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밤 9시까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적용 대상은 노선버스의 경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이고요. 우선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한 뒤에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서 신청하면 환급을 해줍니다. 또 화물차의 경우 교통량 분산, 물류 효율화를 위해서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제정고속도로의 구간에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 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한 뒤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4종 이상의 화물차는 일반 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혹시 일반 자동차도 시간대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3: 네, 일반 자동차도 충분히 시간대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고속도로 기준으로 이제 평일 출근 시간인 한 오전 5시에서 7시, 퇴근 시간인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는 통행료가 조금씩 한 20에서 최대 50% 정도 할인이 됩니다. 이 역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1: 네.
3: 그만큼 또 매일 출퇴근하는 운전자라면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봄철 차량 관리 팁도 알려주세요.
3: 네, 먼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외부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걸러주는 에어컨 필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어컨 필터는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 주기로 교체하면 최적의 공기 질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황사가 심한 계절에는 오염 정도에 따라 주기를 앞당겨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저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3: 네,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등 봄철 오염물질은 차량 외관뿐만 아니라 엔진 내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엔진 에어필터는 외부 공기 중에 먼지와 이물질을 걸러 엔진 내부로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돕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1: 네네.
3: 그만큼 필터가 오염될 경우 흡기 효율이 떨어져서 연비나 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고요. 엔진룸 역시 주요 부품이 집중된 공간으로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된 염화칼슘에 노출된 차량 하부는 부식 가능성이 있으니까 날씨가 풀린다면 하부 세차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 네, 요즘에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면요, 금세 꽃가루가 뽀얗고 뽀얗게 내려앉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이 봄철에는 확실히 이런 송화가루라든지 꽃가루, 차량 유리에 많이 달라붙어서 끈적한 오염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와이퍼 교체 시기가 지났거나 워셔액이 부족하다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이 나들이 전에 와이퍼 블레이드 마모 상태나 워셔액 잔량 비교적 쉬우니까 한 번쯤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유리에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바로 와이퍼를 작동하면 미세한 돌가루로 흠집이 날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먼지를 털어내거나 워셔액을 충분히 분산한 뒤에 와이퍼를 작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아주 간단한 점검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조장치입니다. 내기 순환 모드로 설정하면 외부 오염물 유입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요. 다만 장시간 내기 순환 모드로 유지하면 차량 내부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1: 네, 봄철 차량 관리 팁까지 감사합니다. 주간 자동차 정보 김성환 오토타임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4: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는 수도권과 충청 내륙,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충북과 전북에는 최고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 정도의 눈도 예상됩니다. 또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0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광주, 대구, 부산 20도, 대전 19도, 제주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인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을 전망인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5: 네, 징검다리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상행선 곳곳으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 시간보다는 정체가 조금씩 짧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소요 시간은 넉넉히 두셔야겠고요. 지금 양양에서 남양주까지는 3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영동 1터널에서 옥천 3터널까지 막히고요. 신탄진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 쪽으로 9km 어렵습니다. 이후 남천 청주에서 남이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론 17km 정도 더디게 지납니다. 천안분기점을 다시 시작으로 안성분기점까지도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꾸준히 정체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수리티 터널에선 조금 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상주에서 진남터널까지는 25km 가까이 긴 구간 답답합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 영천휴게소에선 지금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트렌드 코리아 격주로 우리 사회 최신 소비 트렌드 만나봅니다. 트렌드 전문가 서유현 박사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네, 어린이날을 이제 맞아서 오늘은 요즘 어린이 알파 세대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알파 세대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6: 네, 알파 세대는 보통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1: 네.
6: 뭐 세대를 지칭하는 X세대, Y세대, Z세대가 끝나고 이제 알파벳 A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알파 세대라는 용어는 호주 리서치 기업 맥크린들 연구소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1: 네.
6: 가장 나이가 많은 2010년생이 올해로 만 16세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요. 네.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모두 알파 세대인 겁니다.
1: 그렇군요.
6: 그래서 Z세대도 끝나고 알파,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요. 이들과 가장 큰 특징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첫 세대인 건데요.
1: 네.
6: 요즘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를 잇는 새로운 소비 주역으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앞두고 알파 세대를 살펴보는 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1: 아직은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네. 요즘 소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6: 핵심은 돈에 대한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예전 같으면 어린이가 무엇을 살지는 부모님이 정해줬잖아요.
1: 맞아요.
6: 근데 요즘 알파 세대는 본인 이름의 카드를 갖고 네. 본인 손으로 직접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형 학원에서 진행한 2026 초등학생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요.
1: 네네.
6: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학생들 중에 학원을 다니는 5명 중 1명이 본인으로 이름이 된 체크카드 같은 경우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1: 네네.
6: 또 다른 분석에서는 알파 세대는 받은 용돈의 약 87%를 카드로 직접 결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직접 결제를 해요?
6: 네. 분식집에서도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고
1: 네네.
6: 그래서 내 돈은 내가 쓴다가 이제 흐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네. 생활을 하는 건데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 세대가 보통 어디에 주로 카드를 많이 쓰나요?
6: 가장 자주 가는 두 곳을 보면요. 네. 바로 편의점과 다이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키드 전용 그 금융 분석 서비스인 퍼핀 데이터를 보면요.
1: 네네.
6: 알파 세대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오프라인 매장 1위가 편의점이었어요.
1: 오, 그렇구나.
6: 전체 결제 건수의 약 31%, 결제 금액의 4분의 1가량이 편의점에서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다이소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데요.
1: 저렴하잖아요. 또 다이소에.
6: 아이들이 지나치질 않죠.
1: 네네.
6: 특히 화장품 매출 신장률이 매년 꾸준히 계속 증가하면서 네. 작년에도 7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흥미로운 점은 매장 방문 이후인데요. 모든 학년에서 1위 답변이 필요한 물건 구매가 아니라 신상품을 구경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 네.
6: 약 10명 중 3명 이상이 그렇게 답을 했는데 알파 세대에게 매장이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 곳뿐만이 아니라 요즘 무엇이 유행하는지를 살펴보는 트렌드 탐색 공간이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알파 세대의 소비 방식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6: 네,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즌레스예요.
1: 네.
6: 그래서 얼죽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6: 네, 맞습니다. 네. 되게 많이들 쓰는 단어인데요.
1: 네.
6: 예전에 여름에는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1: 그쵸?
6: 그다음에 겨울엔 따뜻한 음료라는 공식이 이제는 얼죽아처럼 깨진 게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겨울, 여름 이런 것들도 따지지 않는데 알파 세대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제 시즌이 아니라 아예 순간, 요 찰나에 대한 소비를 하는데요. 우연히 만난 밈이나 네. 알고리즘이 띄워준 영상, 친구가 보여준 챌린지, 그 순간의 소비 이런 순간들이 곧 소비의 트리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음료, 디저트, 일반 식품까지 휩쓴 두바이 쫀득 쿠키.
1: 아, 쫀쿠.
6: 맞습니다. 이런 걸 떠올려 보면 시즌과 상관없이 SNS에 계속 등장하니까 따라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6: 결국 알파 세대 소비는 계획보다 발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발견에 따라서 소비를 한다 이런
6: 네.
1: 말씀이신데 그러면 왜 흔히 우리가 꽂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깊게 파고드는 편인가요?
6: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키워드인 디깅이라는 점인데요.
1: 네네.
6: 채굴하다라는 영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요즘 디깅한다 이렇게 많이들 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브랜드에 깊이 파고들어서 시간과 돈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흐름과 소비를 말합니다.
1: 네.
6: 알파 세대는 평소엔 가성비를 꼼꼼히 따지다가도 한 번에 마음에 든 브랜드는 압도적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1: 네.
6: 알파 세대의 소비의 양면성입니다. 평소엔 천원샵에서 몇천원짜리 화장품을 살까 하면서 좋아하는 한정판 굿즈에는 줄을 서서 큰돈을 쓰는 겁니다.
1: 그래서
6: 디깅의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알파 세대가 어릴 때부터 자기 브랜드랑 친해지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의 경우도 되게 비슷한데요. Z와 알파 세대 5,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가
1: 네.
6: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서도 새해 세뱃돈 사용처 1위가 패션, 2위가 뷰티, 3위가 오시카스라는 단어였는데요.
1: 오시카스가 뭐죠?
6: 오시카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덕질.
1: 네,
6: 해당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캐릭터를 위해 콘서트를 가고 굿즈를 산다는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또 새해에 그만두고 싶은 습관 1위도 불필요한 소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 네네.
6: 평소엔 절약하다가 의미 있는 소비에는 과감히 쓰는 선택적 소비 패턴인 겁니다.
1: 그렇군요. 아까 밈 얘기해 주셨고 챌린지 뭐 SNS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물건을 구매할 땐 아무래도 다른 세대보다는 더 SNS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6: 네.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1: 네.
6: 이 결과가 좀 이런 점을 잘 다루는데 청소년 100명 중 약 95명이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약 200분에 달했다고 합니다. 약 3시간 20분이죠.
1: 네네.
6: 중학생도 무려 234분이나 됐다고 하고요.
1: 네.
6: 더 인상적인 것은 숏폼 시청 비율입니다. 응답자 10명 중 5명이 숏폼을 매일 본다고 답했는데요. 2022년 얼마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닌데
1: 네.
6: 2022년 조사에서는 매일 본다는 비율이 거의 없었던 0%에 가까웠던 걸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일상이 숏폼을 보는 게 일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알파 세대에게 짧고 재밌는 콘텐츠는 곧 소비 결정의 입구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실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체험하는 그 경험을 또 중시한다면서요?
6: 네,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또 사고가 약간 다른 것 같은 측면이 보이는데요.
1: 네.
6: 글로벌 트렌드 분석 기관 WGSN의 보고 내용이 영국 청소년 약 10명 중 7명이
1: 네.
6: 온라인보다 매장 쇼핑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1: 오.
6: 근데 이게 영국뿐만이 아니라요. 미국 알파 세대도 10명 중 약 7명이 디지털 전용 상품보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건에 더 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1: 네.
6: 이게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란 만큼 오히려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직접 발라보는 오프라인 경험에 목말라 있는 거죠.
1: 직접 체험을 또 중시하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6: 네, 화장품 매장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1: 네.
6: 요즘 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화장품 매장에 가서 직접 발라도 보고 놀이처럼 체험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장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요즘 뭐 면적당 매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면적당 경험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는데요. 직접 만들 수 있는 핸드메이드 제품 체험이나
1: 네.
6: 스킨케어 상담 공간을 전면에 배치하고요. 매장을 거대한 캐릭터 놀이터처럼 꾸미기도 하고요.
1: 네.
6: 매장을 더 이상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트렌드를 발견하는 제3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겠죠?
6: 네, 매우 적극적인데요. 앞서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했는데
1: 네.
6: 이 편의점 업계도 알파 세대 입맛에 맞춰서 쇼폼 콘텐츠용 기획 상품과 콜라보 간편식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고요. 자체 제작 쇼폼 콘텐츠로 유튜브에서 억대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1: 네.
6: 또 10대 전용 선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해서 학생들의 용돈 관리 채널로도 자리를 잡았고요. 아이돌이나 인기 캐릭터 IP를 활용해서 한정판 팝업 스토어도 도심 매장 속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도 5천 원 미만의 뷰티 상품을 중심으로 알파 세대를 겨냥한 라인을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알파 세대를 그냥 단순히 아 미래 고객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유력 업체 분석 업체들은 2029년쯤에는 알파 세대 소비력이 밀레니얼과 세대과 Z세대를 합친 만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핵심 고객으로 등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파 세대 관심 그리고 소비 특징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제 곧 어린이날이잖아요.
6: 네.
1: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 어떤 선물을 해줄까 하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6: 네.
1: 알파 세대가 좋아하는 선물 트렌드는 어떨지.
6: 네. 궁금하실 수 있죠.
1: 네.
6: 네. 아, 2026년 알파 세대 선물 트렌드를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IT기기입니다.
1: IT기기?
6: 네. 무선 이어폰은 여전히 인기 1순위이고요. 흥미로운 점은 기기 자체보다도요.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케이스나 키링을 함께 선물하는 게 트렌드.
1: 아, 이런 거 중요하죠.
6: 네. 네. 이름을 박아 넣을 수 있고 이런
1: 네.
6: 것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귀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들 좀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고화질 스마트폰이 손에 있는데도 일부러 2000년대 감성을 위해서 저화질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나 즉석 카메라를 찾는 친구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1: 네네.
6: 두 번째는 패션과 커스텀인데요. 큰 로고가 박힌 옷보다 신발이나 가방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커스텀 굿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1: 네.
6: 가방에 다는 캐릭터 인형이 금이나 금속 키링이 패션의 완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기프트 카드인데요. 취향이 워낙 또렷하다 보니까
1: 그쵸.
6: 직접 고를 수 있는 선물이 실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1: 맞아요.
6: 게임 아이템이나 간식을 살 수 있는 문화상품권, 편의점 기프트카드, 그리고 또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헬샘뷰티 기프트 매장 카드가 굉장히 환영받고 있고요. 네 번째는 체험과 공간입니다. 친구들과 인생 네컷 사진 부스에서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나 팬미팅 티켓을 받는 것을 최고의 선물로도 꼽기도 합니다.
1: 네, 부모님들 선물 고르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요. 네. 트렌드 코리아 지금까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 서유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들 올 투게더.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스포츠 뉴스를 두 가지 키워드로 더 넓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2대1

0: 이성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첫 키워드가 마라톤 서브2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인간의 한계라고 불렸던 남자 마라톤 2시간의 벽이 드디어 깨졌네요.
1: 그렇습니다. 마라톤 역사에서 거대한 장벽이 네. 하나 무너졌는데요. 그동안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이내에 42.19km를 완주하는 것, 이른바 서브2라고 부르는데
0: 네.
1: 이게 이제 세계 육상계의 숙원이자 꿈의 기록이었습니다. 많은 스포츠 과학자들은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은 네. 2시간 이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어.
0: 아, 할 수 없다.
1: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구조상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마라톤 2시간이 말이 쉽지. 이 42.19km를 2시간 안에 뛰려면요. 100m를 17초로 420번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00m 뛰라 그러면은 17초 못 뛰거든요.
0: 저도 못 뛸 것 같아요.
1: 심지어 완주도 저는 못 할 것 같고요. 어. 한 50m 정도 뛰면은 은퇴선언하고 기자회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저는 제 인생에서 도전을 아예 안 해볼 것 같은데요.
1: 잘 뛰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반인 네.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네. 전력 질주나 가까운 그런 속도인데요.
0: 네.
1: 이걸 2시간 가까이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0: 와.
1: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저 속도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의문이 계속 따라붙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0: 네.
1: 주인공은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라는 선수인데요.
0: 와.
1: 이번 주 초에 영국 런던에서 런던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0: 네.
1: 1시간 59분 30초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0: 와.
1: 인류 최초로 공식 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안에 완주한 선수가 된 겁니다. 이 종전 최고 기록이 케냐의 켈빈 키프텀이라는 선수가 2023년에 세운 2시간 00분 35초였는데 이 기록을 무려 1분 5초나 앞당겼습니다. 그냥 1, 2초 앞당긴 것도 아니에요.
0: 1분씩이나.
1: 그렇습니다.
0: 네.
1: 더 놀라운 것은 이날 1위를 차지한 사웨 선수뿐만 아니라 2위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라는 선수도 1시간 59분 41초.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막판까지 막 경쟁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더 빨라진 거죠.
0: 10초 차이밖에 안 나요.
1: 그렇습니다.
0: 9초,
1: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두 선수가 마라톤이 아니라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0: 오.
1: 이 결승선을 두고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고요.
0: 그 체력이 남아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1: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 만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같은 대회에 두 명이 동시에 서브2를 달성한 거고 인류가 수십 년 동안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이날 런던에서 한꺼번에 활짝 열린 겁니다.
0: 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인간의 신체 구조상 두 시간의 벽을 절대 깨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옛말이 된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이 금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0: 네.
1: 그때 기록이 2시간 29분 19초였거든요.
0: 네.
1: 이 기록이 그때도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스포츠 과학자들이 좀 잘 틀리는 것 같아요. 인간은 2시간 30분 벽을 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최초로 2시간 30분 벽을 깬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0년이 지난 지금 이 30분이 앞당겨져서 이젠 2시간 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 서브2 도전의 역사는 사실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0: 네.
1: 2014년에 데니스 키메토라는 선수가 2시간 2분대에 진입을 했었고 2018년에는 일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가
0: 네.
1: 2시간 1분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0: 킵초게 선수. 네,
1: 네 맞습니다. 킵초게 선수 아주 유명한데요.
0: 네.
1: 2019년에 특히 이 선수는 서브2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특별 이벤트를 펼쳐요. 그러니까 그때 페이스메이커랑 같이 뛰고 앞에 선두 차량이 이 공기 저항 다 막아주고 심지어 신발도 특수하게 제작된 신발을 신고 그래서 당시 1시간 59분 40초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0: 네.
1: 다만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대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비공식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어쨌든 인간 최초로 2시간 벽을 넘어선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사웨 선수가 기록한 기록은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정식 마라톤 대회에서 나온 거라서 더 놀라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는 마라톤 역사에서 언젠가는 가능할 거다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훈련법이라든지 스포츠 과학이라든지 장비가 발전하면서 2시간 벽이 언젠가 깨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 네.
1: 막상 깨지고 보니까
0: 네.
1: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거고요.
0: 네네.
1: 예전에는 선수의 체력과 정신력에 많이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이 선수를 만드는 과정, 마라톤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정교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몸은 사실은 그대로예요. 바뀐 건 없는데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언제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장비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훨씬 정교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인간이 2시간 벽을 넘는 방법을 몰랐다면은 이제는 그 벽을 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0: 네. 이 2시간의 벽이 깨질 수 있었던 거는 기술 도핑 덕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1: 네. 뭐 도핑이라 그래서 약물을 썼다 이건 뜻은 아닌데요.
0: 네.
1: 그러니까 첨단 장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발이 선수의 기록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런
0: 신발이.
1: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이번에 런던 마라톤에서 사회 선수가 신었던 신발이 초경량 마라톤하고요. 또 2위를 차지한 선수 또 여자부도 세계 신기록이 나왔거든요. 이 세 명의 선수가 똑같은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모 스포츠 브랜드에서 만든 이 신발 한 짝이 97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전까지는 마라토너가 150g에서 한 200g 정도 나갔는데 이거 절반 정도로 줄인 거죠. 게다가 그 밑창에는 이 탄소 섬유판과 고성능 폼을 활용한 추진력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특별하게 제작된 신발을 신은 거예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예전에는 러닝화가 그냥 발만 보호해 줬다면은 이제 마라톤 슈즈는 발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 앞으로 밀어주는 어떻게 보면 스프링 같은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새로운 신발 덕분에 효율적으로도 빨리 달릴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기술 도핑 이런 얘기하니까는 이 세계 육상연맹이 이 신발을 또 엄격하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규정을 지키면서 또 그런 신발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의 과학기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보니까 기술을 앞당기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신발이 좋아도 42.195km를 대신 뛰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그만큼 훈련을 열심히 했기 때문인 건데요. 어쨌든 이제 2시간 벽을 넘은 만큼 얼마나 이 기록이 빨라질지는 더 굉장히 궁금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핸드볼 챔피언 결정전. 오늘 핸드볼 H리그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열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 네. 저도 지금 여기서 방금 왔는데요.
0: 네.
1: 인천 도시공사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SK호크스를 26-25 딱 한 점 차로 이기고 챔피언 결정전 2연승으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0: 네.
1: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0: 네.
1: 원래 남자 핸드볼은 두산이라는 절대 강팀이 있었습니다. 남자 핸드볼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인데 이 팀이 거의 7년 연속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인천도시공사는 그리고 어떤 팀이냐면은 젊은 선수들 그리고 체격은 작지만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좀 상대를 허를 찌르는 그런 팀인데 그러니까 한국 핸드볼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좀 우리 핸드볼이 그동안에는 예전엔 아시아에서도 잘했다가 지금은 좀 침체돼 있는데 이 인천도시공사의 모습을 보면서 빠른 핸드볼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어제는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열렸는데 KBS에서도 직접 생중계를 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SK 슈가 글라이더즈와 삼척시청이 1승씩 주고받았
1: 네, 1차전은 삼척시청이 이겼는데 2차전은 어제 명승부였는데 SK 슈가글라이더즈가 삼척시청을 이것도 한 점 차예요. 24-23으로 이겼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서 1승 1패가 됐는데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SK 슈가글라이더즈가 당연히 좀 쉽게 이기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팀은 대기업 팀이고 삼척시청은 뭐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중소도시의 시청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SK 슈가글라이더즈가 좀 앞설 거다 싶었는데 1차전에 삼척시청이 이기니까 아, 이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2차전을 또 이기면서
0: 네.
1: 3차전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너무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고 3차전이 내일 오후 6시 30분 이 올림픽공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경기 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과연 SK 슈가글라이더즈의 기세가 이어질지 삼척시청의 돌풍을 일으키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네. 3차전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간 스포츠 키워드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7시 5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이 종일 흐렸습니다. 아직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내륙, 전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충북과 전북에는 최고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도 예상됩니다. 또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0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광주, 대구, 부산 20도, 대전 19도, 제주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인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을 전망입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9도, 습도는 8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0: 중형위성 2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4년 만에 발사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팰컨 9이 발사됐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60분 후 발사체에서 분리되며 이후 15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교신하며 목표 궤도 안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정밀 지상관측 위성으로 국토관측과 지도 제작 등은 물론 산불과 홍수 등 재난감시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란이 전쟁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의 내용이 담긴 14개 항의 수정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 9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안서는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한 국내 원유 수송이 다시 이뤄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우리 선박이 두 번째로 홍해를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홍해 우회 항로를 통한 추가 운송이 이어지면서 국내 원유 수급 차질 우려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개 특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를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며 공적 담론을 오염시키는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업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부는 그제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예정대로 모레까지 더 파업할 예정입니다. 현재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통장 거래가 막힌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권 등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심사기한이 도입돼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또 사유별 공통 소명자료를 마련해 이의제기 과정에서의 자료 제출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신문고를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기술 분쟁 신고가 20건 접수됐습니다. 신고된 20건 가운데 8건은 지식재산처와 경찰청 등 조사, 수사기관에 배부됐고 9건은 전문가 상담 또는 기관 협의 중이며 3건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신문고는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 26일 출범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일부 지역에 약하게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경북 북부 산지에는 눈이 1에서 5cm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 바다와 모든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현이었습니다. KBS
1: Thank you.

0: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임주해에 생활법률에서는 가족 간 법적 분쟁과 해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문화로 세상 읽기에서는 어린이날에 가보면 좋을 다양한 문화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요즘 어린이날 풍경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어서 명곡의 재발견에선 군복무 중에 탄생한 명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한국도로공사 나다윤 캐스터.
1: 네, 현재 고속도로는 1시간 전에 막혔던 구간들에서 여전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방향 정체는 자정에 가까워져서야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총 정체 길이가 가장 긴 노선은 1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의 정체가 70km에 가까운 가운데 대부분이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특히 금강나들목을 앞두고 10km 구간, 그리고 청주나들목부터 17km 구간 지나기가 가장 답답하겠고요. 이후로는 입장 휴게소부터 안성분기점까지도 길게 속도 내지 못합니다. 25번 논산천안선 천안방향의 정체도 쉽게 풀리지 못하면서 정안휴게소부터 천안분기점까지 한 번에 26km 정체 중이고요. 15번 서양고속도로 서울방향은 동군산부터 동서천분기점까지 답답했다가 당진부터 포승분기점까지도 정체가 꾸준한데요. 이후로 서평택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 사이로도 속도 내지 못합니다. 영남권에서 올라오신다면 45번 중부내륙선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양평방향의 정체가 북상주부터 진남터널까지 길게 이어졌다가 다시금 충주분기점과 감곡부근 통과할 때도 평균 속도 떨어지고요. 같은 영남권에서 이어지는 30번 청주영덕선 청주방향의 정체는 수안터널부터 피발령터널까지 12km 구간 이어집니다. 한편 지금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젖은 곳이 많으니까요. 평소보다 더 넉넉한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나다윤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을 법률 지식 알려드립니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0: 네, 가까울수록 더 아끼고 또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 간 분쟁과 해법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족 간에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2: 그렇습니다. 사실 좀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보면은요, 가족 간의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정과 재산이 얽히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 유형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혼 같은 경우가 가장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0: 네?
2: 이혼이나 재산분할 분쟁이 가족 간에 벌어지는 대표적인 분쟁이 될 수 있고요. 상속 관련한 분쟁들, 증여 관련한 분쟁들도 그 뒤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가족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족 간에 금전거래하는 경우 대여금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0: 네네.
2: 사기, 횡령 같은 문제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명의신탁 같은 걸 했다가 부동산 명의 관련한 갈등도 좀 흔히 발생하는 유형이고요. 가업승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부분 등 사실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우리나라 법은 친족 간의 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나요?
2: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2023년도에 이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요.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은 가족 간에 해결을 해야지 법원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생각해보자면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함부로 갚지 않는 그런 경우라던가
0: 네네.
2: 부모 집에서 물건을 훔쳐나온 경우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을 때만 해도요. 부모의 돈을 훔친다거나 부모의 집에서 무언가 물건을 훔쳐나온 것 당연히 문제가 되는 행동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이요 도입되는 취지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일까지 법원에다 판단을 구하기

0: 있기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라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었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가족이어서 더 악랄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일률적으로 처벌을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지사권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라고 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박수홍 씨의 이제 시칭형과 관련된 부분들 횡령죄 고소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같이 살고 있는 형제 간이라고 해도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어도 내가 처벌을 구한다면 고소를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요. 가족 간의 어떤 그 가까움의 정도 역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가족 간에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곳은 가족이 먼저 떠오르게 될 텐데 그럼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해두면 좋을까요?
0: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뭐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 조심하라. 말은 쉽지만요.
1: 네네.
0: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또 손 내밀 곳이 가장 가까운 사이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지점이요. 오히려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믿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금전 거래할 때는요. 사용증 같은 증거, 서류 남겨두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단순히 뭐 계좌이체를 했다, 돈을 보냈다 이런 거래 내용만으로는 그 돈이 이게 투자한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바로 입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큰 돈을 건네주기보다는요.
1: 네?
0: 계좌이체를 하면서 이 거래 내역 증거를 남겨두고 그것이 종이로 뭐 차용증 이렇게 써두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문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게 빌려준 돈이고 언제 빌려줬고 언제 갚을 것이고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차용증을 떠두는 것이 보다 그 증명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차용증 떠두는 거에 나아가서 나중에 이거 내가 안 쓴 거다 내 도장 아니다 뭐 이런 분쟁까지 피하려면 뭐 공증을 받아두면 보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공증에는 비용이 들 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용증을 작성해 둔다거나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통해서 이 돈이 빌려준 돈이고 언제까지 갚을 것이다 라는 증거는 명확히 남겨주는 것이 추후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이 상속 분쟁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누구만 상속을 많이 받았으니 돌려달라 이런 소송도 많이 진행된다면서요.
0: 그렇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왜 우리가 흔히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이제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뭐 3남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재산권은요. 본인이 어떻게 처분하든 자유이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내가 예뻐하는 자식에게 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데 다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사례처럼요. 3남매가 있었는데 만약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몫의 2분의 1, 그러니까 원래 내 몫이라고 한다면 자녀 3명이라면 3분의 1 정도가 될 텐데
1: 네.
0: 그의 절반, 적어도 6분의 1은 내가 보장받아야겠다라고 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모두 받아간 이 장남, 본인의 뭐 형에게 이 적어도 내 6분의 1은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이 유류분 청구 소송은 사실 이 상속 관련한 분쟁에서 굉장히 흔히 발생하고 있는 유형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사실 이런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일 것 같은데

0: 이런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그렇죠.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평생 일군 제사를 자녀들에게 그래도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고 싶었는데
0: 네네.
1: 이 재산을 갖고 자녀들이 싸운다고 한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런 상속 분쟁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했고 그리고 내가 예측했던 그 기대에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설계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돈 얘기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요. 그래도 생전에 건강하실 때 재산들에 대해서 서로 좀 정리를 해두고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두셔서 정보가 누군가에겐 부족했다거나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거나 하는 부분을 좀 예방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유언장 작성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유언장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이 될 텐데 유언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해서요. 직접 손으로 내가 이렇게 유언을 하겠다. 이 재산은 누구에게 주겠다. 이 재산은 누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적어두기만 하는 그런 유언도 이 요건만 갖춘다면 충분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유언장의 공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유언을 남겨둘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요. 이것들을 자녀들과 미리 이야기를 해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분배하려 한다는 것을 사전에 부모님이 잘 알려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전에라도 이런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이미 좀 더 많이 받아간 부모님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았던 자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있을 그런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가족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가정폭력은요. 참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0: 네.
1: 핵심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0: 네네.
1: 먼저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가 우선입니다. 112에 신고하면 이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막는 긴급 임시조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이런 조치를 취해질 수 있는데 이런 조치가 있지만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또 신고를 하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요. 즉각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결국 더 큰 폭력으로 다가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0: 네.
1: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즉시 대응을 하시라라고 저는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가족 간에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고 또 법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마지막으로 가족 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미리 정해두는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예방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보면은요, 이 가족 간의 어떤 특히 금전과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은 증거를 마련해두고 그리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남겨두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추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소통입니다. 상속이나 재산 문제를 전혀 공유하지 않다가 갑자기 결과만 통보가 되면은 좀 억울한 마음에 그리고 오해가 생겨서 또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미리미리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그 정리해둔 부분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0: 네. 임주혜 생활법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다양한 문학의 소식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린이날을 앞두면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날

0: 날씨.
1: 네, 날씨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안타깝게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어린이날에도 비가 왔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
1: 이 날씨가 안 좋으면은 좋기도 하고 좀 나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을수록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0: 맞아요.
1: 한편으로는 실내에서 아이와 함께 있기에는 참 고단한 시간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3년 연속 어린이날에 비가 온 지역이 있어가지고 비가 또 오면은 이 쇼핑몰에 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0: 그렇겠네요.
1: 상황이 되는데요.
0: 네.
1: 어쨌든 이번에는 5월 4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비가 오고 5월 5일에는 하루 종일 날씨가 맑겠다라는 것이 기상청의 예보가 되겠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2도 정도의 편차가 있고요. 낮 최고는 19도에서 24도. 그래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한동안 맑은 날이 이어지고요. 6일에서 10일까지는 아침 7도에서 16도, 낮은 20에서 25도 정도로 평년 수준이라고 하니까 어린이날 상관없이 저 한 주간 또 나들이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 네. 그렇다면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디로 갈까도 고민 네. 많으실 것 같아요. 국내 1위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어린이날 행사 정보를 전국 단위로 제공을 했네요. 이게 약 400건 정도 된다고요?
1: 네. 진작에 왜 이런 게 안 나왔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KBS 일라디오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400여 건의 어린이날 행사 나들이 정보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0: 네.
1: 일단 운전을 하시다가 어디로 갈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이제 최적 경로 안내와 함께 행사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 행사도 탐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검색창 하단에 어린이날 버튼 또 꿀팁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민간기관에서 주최하는 또 기업에서 주최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함께 떠나는 나들이에서는 아이와 함께라든지 연휴 나들이 테마파크 꽃과 선물 등의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소개하고요. 또 마음 담은 한상에서는 테마별로 맛집 탐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가족 외식 맛집 또 브런치 카페 간식 선물 등이 이렇게 메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최근 3년간 5월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정의 달답게 가족 관련 소비가 활발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1: 네.
0: 특히 어린이날이 시작이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점과 네. 커피, 디저트, 배달업 중 이용 금액이 5월 일평균 대비 32% 어린이날 증가를 해서 아무래도 어린이 중심으로 많이 소비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연휴 초반에는 최대 41%까지 급증을 했고 음식점은 약 5만 원, 커피, 디저트는 14,000원 수준으로 소비를 하셨습니다.
0: 네네.
1: 체험형 소비의 증가세가 뚜렷했는데요. 어린이날 기준 동심물원 이용 금액이 5월 일평균 대비 무려 300% 가까이 284% 수직 상승했습니다.
0: 네.
1: 놀이공원이 118%, 영화공연이 101%, 오락실도 71%를 차지해서 같이 네. 가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출 규모는 놀이공원이 1인당 52,00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놀이공원 가면 좀 비싸더라도 이날만큼은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물 구매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 많이 하셨고요. 완구, 장난감, 휴대용 게임기 등의 인기를 끌었고 어버이날 같은 경우 영양제, 마사지, 홍삼 등의 실용적인 건강 관련 상품 비중이 높았습니다.
0: 어린이날 이 선물 비용도 고민이실 텐데 아까 뭐 IT 기기를
1: 네네.
0: 아이들이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10년 새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1: 그렇습니다.
0: 설문조사가 눈에 띄네요.
1: 이 설문조사에서는 어린이 선물을 선택할 때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인지 고려한다가 69% 거의 70%였거든요.
0: 네.
1: 과연 그럴까? 뭐 다음으로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가 60.6%였는데
0: 네네.
1: 아무래도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가 우선이지 않으실까요?
0: 그렇죠.
1: 아무리 아이가 갖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게임기를 사달라고 하거나
0: 네.
1: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면은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네.
1: 특히 자녀 연령 및 가정형 편에 적정한 가격대인지가 42.7%였는데 저는 3위가
0: 네.
1: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1.94배 증가를 했고 60.2%가 부모님 외에 조부모 친인척들로부터 어린이날 선물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0: 그렇군요.
1: 또 자녀에게 주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 1위는 의류 및 자파류였는데요. 이건 72.7%였습니다. 근데 2위는 장난감 인형을 포함 완구류가 44.4%였는데 아무래도 장난감 인형이 어린이들이 많이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아닐까요?
0: 그렇죠.
1: 의류 자파류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등 레포츠 용품도 34.2%였는데 이것도 자녀분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도 30.8%, 게임기기도 30%를 차지했는데 아마 게임기기가 특히 남자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날 계획으로 놀이공원, 테마파크 등의 가기가 31.3, 국내외 여행 캠핑이 21.5,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1.2%여서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방금 여기 보면 자녀에게 주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로 현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38%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금융상품을 준비하는 부모님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1: 네.
0: 네. 그래서 금융권도 좀 발빠르게 관련 상품 준비에
1: 그렇죠.
0: 나섰다고요.
1: 요즘에 뭐 주식 계좌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또 뭐 선물로 그냥 소비하기보다는 이렇게 금리가 있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30만 원 이하로 저축할 수 있는데 잘 따져보면 연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 자동 예치를 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0: 네네.
1: 다자녀 저출생 지원 성격을 담은 상생 적금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50만 원 이하인데 한 연금리 4%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3.75%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50만 원 이하인데 최고 3.65% 금리까지도 적용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선물 비용으로 나가는 게 좀 아까우시다 그러면 이런 저축 상품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축 안 하고 뭐 주식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경우라지만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다만 어디서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 어린이날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가 평상시에 2.4배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네요.
1: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발생 건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지금 발표되고 있거든요. 또 야외 활동이 잦은 5월 달이 지금 가장 많은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이 네. 여름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이 사고가 어린이에게 많다는 점
0: 네.
1: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고 특히 지난해 어린날 당일 피해자 수가 457명이었습니다. 평상시가 190명. 여기에 네. 비교해보면 2.4배 주말 평균에 1.4배까지 치솟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 또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0: 네. 안전 우선 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자 이제 어린이날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전국 주요 박물관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일단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은 5일까지 열린마당과 거울목광장 등에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을 위한 행사들을 여러 개 하는데요.
0: 네.
1: 야외 공간도 참 이 공원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토존이 있는데 방가라춘, 방가라춘상과 백작춘항아리 인기 캐릭터가 있어서 사진을 찍기에 참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0: 네.
1: 특히 거울못 일대 독립서점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책 판매 부스가 13개나 꾸려졌기 때문에 박물관도 가시고 또 책도 같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 박물관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박물관들도 가족 단위 관람객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립청주박물관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햇님이 달님이를 하고요. 마술 레이저쇼도 합니다. 가족 운동회도 있고요.
0: 와.
1: 또 국립공주박물관에는 어린이 음악회 콩콩 클래식과 참여형 연극 거인의 책상을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국립부여박물관도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인 오늘은 내가 오악사와 또 다양한 대회를 하고요. 국립일상박물관도 미륵사지 일원에서 민속놀이 등의 체험을 합니다. 특색 있는 지역 박물관도 있는데 국립전주박물관은 어린이 도자축제를 하고요. 국립나주박물관은 탈 만들기 체험, 국립경주박물관은 성덕대왕신종과 공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성덕대왕신종 종각 일원에서 타악 공연을 합니다.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통해 가시고 이 성적대왕 신종 소리를 내보였는데 네. 직접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0: 좋겠네요. 네. 그리고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은 2026 어린이날 도서관 큰 잔치를 여네요.
1: 그렇습니다. 야외 공간으로 많이 나들이 하실 텐데 이렇게 네. 도서관도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박물관이거든요. 이 오후 5시까지 무료로 모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세대별 놀이 체험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 세대 리어카 목마라든지 땅따먹기 등의 추억 놀이도 있고요. DIY 키링 만들기도 있습니다. 신진 그림책 작가 5명이 참여하는 부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작가들이 직접 읽어주는 그림책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KBS의 골든벨을 응용한 도서관 골든벨 퀴즈 꿈을 담은 비행기 띄우기 등 가족 참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도 잊지 말고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도서축제인 제24회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책 잔치도 열리고 있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놀이공원 많이 가실 수 있어가지고 이 책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수 있는데요. 네. 책나라 뚝딱 과자나라 뚝딱이라는 주제로 출판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출판사들과 함께 합니다. 예술과 놀이를 결합한 부스들도 있고요. 작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사인회도 있습니다. 또 작가와의 만남과 무대 중심의 공연 행사도 있게 되는데 특히 루시의 갱스터 수업과 야코 코는 마보코 같은 영화 상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파주 출판도시 전역을 아우르는 오픈하우스 캠페인이 열리는데요. 특히 출판사 사옥을 직접 개방하는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이 독특하게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의 진로 지도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네. 출판사에 근무하고 싶은 혹은 일하고 싶은 청소년들 혹은 학생들은 출판사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헐판 인쇄 박물관에서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인쇄하는 어린이 과자 작가 체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책을 또 직접 어린이들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체험형 프로그램에 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즐거운 체험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만화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한국 만화 박물관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화 퀴즈 탐험대를 운영하고요. 또 만화책 보물찾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초등학생 50명의 독서 노트까지 증정을 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웹툰이 많이 인기가 있어도 직접 접하는 만화책의 느낌들을 겪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주요 과학관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도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사이언스 테라피 즐거운 과학으로 힐링을 엽니다. 4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네. 동화 속 캐릭터와 함께하는 코스튬 행진도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어린날 당일에 유성 어린이 한마당과 연계한 사이언스 매직쇼를 운영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과학관에서 재미있게 노는 날을 행사 운영하게 되는데 무료 개방입니다. 3개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과학과 마술, 풍선 아트를 결합한 공연도 펼쳐 보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도 5일까지 상설정시관과 꿈나무과학관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체험형 전시인 공룡특별전을 운영하니까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국립부산과학관도 참여형 과학체험 행사를 하고요. 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5일까지 과학으로 놀자 어린날 축제를 다양하게 하니까 가까운 과학관을 방문하셔도 교육적이고 또 즐거운 행사들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다양한 정보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문화로 세상 읽기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4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상황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오늘 전국이 종일 흐렸습니다. 아직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청 내륙,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충북과 전북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도 예상됩니다. 또 내일까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구 10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서울과 광주, 대구, 부산 20도, 대전 19도, 제주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인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을 전망입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종일 이어졌던 상행선 정체는 저녁 시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충청권 일대 지나긴 아직 어렵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는 총 40km 가까이 정체인데요. 논산 분기점에서 선운산 나들목까지 차간격 좁혀 지나고 정안 휴게소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23km 긴 구간 답답합니다. 호남 고속도로 천안 쪽 논산 분기점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면서 3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청주 강서 하이패스에서 서청주까지 밀리고 오창휴게소에서 진천터널 구간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경북 지역 지나기가 많이 힘겹습니다. 선산에서 상주터널까지 막히고요. 북상주에서 진남터널까지 20km 가까이 긴 구간 답답합니다. 충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도 17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안산 분기점에서 앞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대중에게 사랑받은 명곡의 탄생, 그 이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이현석 음악평론가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군 복무 중에 탄생한 불후의 명곡 이야기 나눠주신다면서요?
5: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다들 예, 군대를 가야 되기 그쵸. 때문에 거기서 곡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 싱어송라이터 같은 경우는 네. 군대에서 뭐 하겠어요? 물론 나라를 지키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훈련도 열심히 받지만 또 틈틈이 악상을 가다듬고 또 새로운 곡을 만들기도 하는데 네네. 그렇게 탄생한 뭐 세계적인 히트곡과 또 우리나라 명곡을 한 곡씩 가지고 왔는데요.
0: 네.
5: 먼저 발표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1956년도에 발표됐으니까.
0: 와, 오래됐네요, 진짜.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팝의 고전이 된 Five Settings의 In the Still of the Night 준비했습니다.
0: 네.
5: 이 밤에 어울리는 정말 달달한 러브송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 곡은 프레드 페리스가 군복무할 때 만든 곡이겠네요.
5: 그렇습니다. 팀의 리더 프레드가 이제 군복무할 때 만들었는데 네. 사실 지금 미군이 모병제잖아요. 그런데 네. 1973년 그러니까 막 베트남 전쟁 때까지만 해도 징병제였거든요.
0: 네네.
5: 다 군대 가야 됐습니다. 그쵸. 이 사람도 가서 보초를 서는데 어디서 보초를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초 서는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초소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예, 가슴이 뛴 거죠.
0: 거기에서 이제 악상이 떠올랐나 봐요.
5: 예, 영감을 얻어서 이제 만든 곡이라고 하고요.
0: 네.
5: 근데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을 기억해야겠다.
0: 예,
5: 군대에 있을 때는 뭐 그렇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네. 수정하고 뭐 곡도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몇 번을 고쳤는지 모르는데요. 이제 곡을 완성한 건 그래도 휴가 나와서 예, 음악 동료들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사실 보초를 서는데 우리 그 초소 앞으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서 악상이 떠올라서 만든 곡이다. 한번 들어봐라.
0: 네.
5: 예, 들려주고 또 같이 조금 수정 작업해서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5: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Five Settings는 5명의 멤버란 말이에요.
0: 네.
5: 일단 이 곡의 녹음을 교회 지하실에서 창고 같은 데서 간이 장비를 설치해 놓고 네. 녹음했다고 합니다.
0: 교회에서요?
5: 교회에서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 독특한 공간감이라고 할까요?
0: 네.
5: 그 잔향을 좀 독특하게 잡기 위해서 더러 창고나 뭐 폐공장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0: 네. 네.
5: 거기다가 녹음 시설을 조금 설치해서 녹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5.13스는 교회 지하실에서 녹음을 했고요. 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건 멤버가 다섯 명인데 한 명이 빠진 상태로 녹음했다는 겁니다.
0: 어, 왜 그렇죠?
5: 이건 반칙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는데 네. 녹음에 빠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0: 이렇게 된 게 이 곡이 타이틀곡이 아니고요.
1: 네.
0: 소위 말해서 미등곡을 받쳐주는
1: 아.
0: 솔직히 까는 곡이라고도 하는데
1: 아.
0: 그냥 좀 아니, 노래가 하나 모자르니까 하나 더 있어야
1: 만들자.
0: 돼. 그러니까 이제 제작자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멤버들도 아니 뭐, 뭐 사정 있으면 안 나와도 돼. 그냥 우리 넷이서 하면 되지. 그래서 네 명이서 이제 녹음을 했고요.
1: 오.
0: 다행히 이제 이 노래가 히트한 다음부터는
1: 네.
0: 다시 또 재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명이 또 라이브를 하고 다녔는데 아무튼 이 곡은 소위 말해서 미능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에서부터 반응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 엽서가 쇄도하면서 이제 원래 미등곡은 이제 다 잊어먹고
1: 아.
0: 이 곡이 타이틀곡이 돼서 이제 사랑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곡이 발표 당시에는 빌보드 핫100 차트, 그러니까 팝 차트 24위, R&B 차트 3위를 기록했어요. 물론 좋은 성적이지만
1: 네네.
0: 그래도 1등한 곡은 아니었어요.
1: 그렇죠. 그렇네요.
0: 네. 근데 이 곡이 세월이 흐르면서 재평가를 받고 더 사랑받게 된 그런 곡입니다.
1: 네. 이 곡이 영화 더티 댄싱의 OST였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또 역주행하기도 했다고 하죠.
0: 네네. 뭐 여러 영화에 삽입이 됐었는데요.
1: 네.
0: 심지어는 아이리쉬 맨이라고 로버트 드니로가
1: 네네네.
0: 나왔던 그 약간 깽 영화 몇 년 전에 그 공개됐던 그 영화에도 오프닝 장면에도 흘렀던 곡인데요. 뭐 간간이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삽입이 되는데 1987년 더티 댄싱에 삽입되고 나서는 이제 차트에도 재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고요. 그리고 이후에 1992년에 보이스 투 맨이 이 곡을 리메이크합니다.
1: 아.
0: 근데 그 버전이 또 원곡을 능가하는 인기를 누려요.
1: 어.
0: 그러면서 원곡도 소환돼서 다시금 사랑을 받기도 했고요. 아무튼 부드러운 하모니, 낭만적인 가사가 어우러진 아주 달콤한 발라드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명곡입니다.
1: 네, 여러모로 재평가 또 재발견된 곡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Five Settings의 In the Still of the Night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0: The Five Settings의 In the Still of the Night 듣고 왔습니다. 명곡의 재발견, 오늘은 군 복무 중에 탄생한 불후의 명곡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 주실 곡은 뭔가요?
1: 네, 우리 가요사의 남물 명곡, 뭐 이미 뭐 평가받고 있고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곡이죠.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입니다.
0: 이 노래 정말 명곡이죠.
1: 그렇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정말 가수 돼야지 하는 꿈을 키운 사람도 많았다고 하고요.
0: 네, 네.
1: 아무튼 여러 음악인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고 자극을 주었던 명곡인데 이 곡은 그 들국화의 브레인이고 베이스 연주자인 최성원 씨가 군 복무 시절에 악상을 가다듬고 제대해서 완성한 그런 곡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0: 네.
1: 이제 제주도의 푸른밤 그 유명한 곡도 사실 처음에 이제 군대에서 제주도 나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휴가 가면 네. 이제 제대하면 연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만든 곡 가운데 한 곡이에요. 아. 매일 그대와도 그렇고요.
0: 아.
1: 근데 이 곡은 조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근데 이 곡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한때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0: 왜 오해를 받았죠?
1: 일단 이 곡을 청년들이 이제 많이 따라 부르고 즐겨 불렀는데 시위 현장에서 부르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이제 금지곡으로 낙인이 찍혔던 적이 있어요.
0: 네.
1: 예전에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0: 그쵸.
1: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0: 네. 네.
1: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양희은 씨 노래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금지가 된 적도 있다고 하니까요.
0: 그렇군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역시 많이 리메이크가 됐잖아요.
1: 그렇습니다. 여러 가수들이 앞다퉈서 불렀는데 박완규 씨도 불렀고
0: 네.
1: 박정현, 소향, 또 모던 락 밴드 몽리, 마야, 나윤건 그리고 박효신, 권인아가 듀엣 버전으로 부른 버전도 있는데요. 그 버전은 음악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고 YB, 윤도현 밴드도 이 곡을 이제 리메이크 한 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영화에도 이제 타이틀 곡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이병헌, 박정민 씨가 주연했던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당연히 이제 영화 제목이 그것만이 내 세상이니까 거기 주제가로도 이 곡이 사용이 됐습니다.
0: 네. 자, 그럼 들국화는 어떤 그룹인가 네.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K-락의 전설 같은 그룹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뭐 심한 경우 그런 평가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의 락 음악은 들국화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 정도로 네. 이제 뭐 우리나라 락 음악의 진정한 그 전성기라고 할까요? 르네상스 시대를 이제 도래하게 했던 그룹인데요. 하여튼 1980년대 앨범을 여러 장 내지도 않았어요. 정규 네. 앨범 몇 장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곡 한 곡이 다 명곡이 됐고 또 많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를테면 들국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하이, 백두산, 부활, 뭐 다섯 손가락 이런 팀들도 같이 이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들국화라는 제목이 지금 생각하면 들국화하면 당연히 들국화라고 여기지만 처음에는 조금 사람들이 낯설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0: 네.
1: 들국화?
0: 들국화.
1: 무슨 락밴드 이름이 들국화가 뭐야?
0: 그쵸.
1: 껌이야?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실제로 이제 껌 상표 중에서 네. 힌트를 얻어가지고 팀명을 정한 거라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팀명 중에는 이렇게 약간 그 단순하게 혹은 우연찮게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거창한 이름, 뭔가 의미 부여.

0: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팀 이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농담처럼 뭐
1: 들고 가 어떨까
0: 하나 하나씩 얘기하다가
1: 이런 식으로.
0: 어 이거 괜찮은데 어감이 좋아. 어 아니면 어 이거 있어 보이는데 네네. 아 이걸로 하자.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들국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성원 씨하고 허성욱 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요. 또 이제 마침 팀명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들국화라는 껌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오 그것도 있는데 들국화.
1: 네.
0: 우리 또 그걸 전인곤 씨가 택시 타고 가다가 물어봤대요. 기사분한테. 뭐 전인곤 씨를 아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들국화 이전에는 거의 무명 가수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택시 타고 사실 제가 팀 하려고 그러는데 이름을 좀 짓고 있는데 어떠세요? 하면서 몇 개를 이렇게 제시했는데 네. 아니, 그중에서는 그래도 뭐 들국화가 난 것 같네요.
1: 아,
0: 라는 얘기를 듣고 또 멤버들한테 야 들국화가 좋대.
1: 괜찮다.
0: 택시 아저씨가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들국화로 또 이름을 확정지게 됐다고 합니다.
1: 와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0: 근데 사실 그렇게 재미있게 팀명을 정했지만 음악은 뭐 재미 그 이상이죠. 굉장히 아방가르드하다고 그럴까요? 실험적이고 처음에 들국화 음악을 들었을 때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 노래 맞아요? 팝송 아니에요?
1: 네.
0: 아트락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인곤 씨 창법이 너무 독특했잖아요.
1: 맞아요.
0: 한 번만 들어도 평생 잊을 수 없는 무슨 에이 하면서 네. 하는 게
1: 이게
0: 도대체 우리나라 말인지 어느 말인지 가사집을 봐야지 이렇게 될 정도로 특히 그것만 내 세상 고음 때는 좀 저도 못 알아듣는 단어가 좀 있는데
1: 네.
0: 그렇지만 음악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고 그 당시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듣고 깜짝 놀랐었고 또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아 너무 듣고 싶네요. 네.
0: 네.
1: 어쨌든 오늘 명곡의 재발견 함께해 주셨고요. 이현석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정각의 3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서늘했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에서 오전 중에 모두 그치고 내일 낮부터는 다시 하늘이 개고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내륙, 전라도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상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5에서 20mm, 충북과 전북은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도 예상됩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9도, 춘천 8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 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서울과 세종, 대구, 부산 20도, 전주 19도, 강릉과 제주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어린이날인 모레 화요일에도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흥선대원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0: 전통적으로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던 조선 왕실에서 어떻게 흥선대원군은 섭정을 할 수 있었는지 그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알아보고요. 또 주간 책마을에서는요. 한 주간 신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계를 허무는 기업들 싱크 딥을 만나보고요. 또 주목해서 읽을 신간으로는 주식시장의 과열과 탐욕을 경계하는 앤드루 로스 소킨의 1929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 역사 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흥선대원군과 섭정 이야기 나눠 주신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요즘 뭐 방송국에서 네. 현재 우리나라가 뭐 입헌군주제가 지속됐다면 아. 뭐 이런 설정 하에 네네. 조선 왕실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하더군요.
0: 정말 핫한 드라마죠.
2: 네. 사진만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삼촌 그 숙부죠. 네네. 숙부가 어린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서 조선시대 섭정 이야기 또 이어서 흥선대원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실제로 조선 왕조에서 삼촌인 대군이 어린 왕을 대신해서 이렇게 섭정을 한 경우가 있었나요?
2: 없습니다.
0: 없어요?
2: 결코 없는데 네. 비슷하다면 아마 수양대군이 있었겠죠.
0: 아.
2: 수양대군은 아시다시피 네네. 쿠데타를 통해서 조카인 단종을 일단 상왕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했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이거는 섭정은 아니고 아예 정권을 찬탈한 것이기 때문에 섭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조선 왕조에서 대군인 삼촌의 섭정을 금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2: 조선 왕조는 국가 이념이 유교. 유교, 네. 중에, 유교 중에서도 성리학이었어요. 특히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법이 원칙이 있습니다. 왕비 소생의 큰아들이 세자가 되고 네. 그 세자가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종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모든 이제 만백성들이 하늘의 이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0: 네네.
2: 만일 왕의 삼촌이 왕통을 계승한 조카를 대신하여 섭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걸 제사로 비유한다면 큰집 장손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숙부인 삼촌이 와가지고 제사를 주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뺏어와버리면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겁니다.
0: 네.
2: 특히 이제 이렇게 삼촌이 섭정을 못하게 막은 거는 바로 태종 이방원이 법으로 정한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만은
0: 네.
2: 그 이후 비슷한 사태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했거든요. 특히 이제 일반 왕자들을 전문 용어로 종친이라고 합니다.
0: 네.
2: 이 종친들이 개인적인 군인, 즉 사병, 이걸 못 갖게 했고 또 과거 응시를 못하게 했어요.
0: 아.
2: 그래서 일반적인 벼슬을 금지합니다.
0: 네.
2: 그런데 수양대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적인 정통성을 가지며 즉위한 조카 단종을 내쫓아버린 게 되죠. 너무나도 명분 없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수양대군은 자기하고 친한 왕실 사람들,
0: 네.
2: 특히 자신의 조카나 사위가 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과거를 보게 합니다.
0: 아.
2: 그래서 뭐 뻔히 이제 보이는 거죠. 바로 합격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가지고 자교의 권력을 떠받치게 해요. 하지만 이제 세조의 이러한 정책은 유교인 성리학 이념이 정착되는 조선 성종 때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입니다.
0: 네네.
2: 성종 때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됩니다. 그 유명한 경국대전이 반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종친인 대군들이나 왕의 사위인 부마들이 일절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에는 대비마마 이런 분들이 섭정을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2: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바로 대비들이 하였죠.
0: 네.
2: 조선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성종 때에는 성종의 할머니가 되는 네. 정희왕후 파평윤 씨가 수렴청정을 했고
0: 네.
2: 그리고 후기에는 이제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들이 주로 섭정을 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죠. 흥선대원군은 섭정을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저는 이게 바로 조선 왕조가 망해가는 모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정조, 뭐 순조 이후가 되면 왕실의

0: 그러면 남양구는 인조라는 왕의 7대손입니다.
1: 아.
0: 조선 왕조에서 네. 왕의 5대손부터는 법적으로 왕실 사람이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1: 네.
0: 일반 전주이씨가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남양구는 인조의 3남, 임평대군의 6대손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벼슬을 하려면 일반 양반들하고 똑같이 과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양군이 어떻게 왕실의 범주로 들어오게 되냐.
1: 네.
0: 바로 정조의 이복 동생 은신군 이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양자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연군이라는 자귀를 받습니다.
1: 네.
0: 이제 왕실 패밀리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남연군은 법적으로 이제 영조의 증손자가 된 거고
1: 네.
0: 흥선대원군은 고손자. 다른 말로 현손이라고 합니다. 고손자가 되었고 고종은 영조의 5대손이 된 거예요.
1: 아.
0: 이렇게 해도 고종은 이미 5대손이기 때문에 로얄 패밀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대비였던 대비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신정왕후 조대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흥선대원군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익종의 대통을 잇게 한 거죠. 이게 바로 고종입니다.
1: 그렇구나.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했던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고종이 즉위한 초기에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바로 섭정을 했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양어머니가 되는 신정왕후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요. 이게 섭정이죠.
1: 네.
0: 하지만 막후에서는 이제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이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죠.
1: 네. 그럼 조대비와 흥선대원군은 서로 정치적인 갈등은 없었나요?
0: 일단 이 둘의 정치적인 갈등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어.
0: 일단 이 신정왕후 조대비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고종의 이름이 이재황이었습니다.
1: 네.
0: 이 사람을 익종의 양자로 삼아서 익성군이라는 왕자 군위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왕으로 즉위시켰거든요.
1: 네네.
0: 당시 고종이 11살,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죠.
1: 네.
0: 11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고종의 친부인 이제 흥선대원군이 말 그대로 대원군이 됩니다. 왕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왕이 된 경우가 조선왕조에 몇 번 있어요. 그럴 때 받는 칭호가 대원군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제 국왕의 생부가 생존하는 사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 왕이 사망한 뒤에
1: 네.
0: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근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1: 살아있어요.
0: 예. 그래서 고종은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조대비를 자주 찾아뵙고
1: 네.
0: 이렇게 즉위시켰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좀 긴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살에 즉위를 했는데 보통 20살 될 때까지 수렴청정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조대비의 수렴청정은 겨우 3년 만에 끝내버려요.
1: 어.
0: 그래서 이제 실권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가지게 된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이후 흥선대원군은 노론의 안동김 씨나
1: 네.
0: 또 후일 며느리가 되었던 명성황후 영민 씨 아시죠?
1: 네네.
0: 이 가문들과 갈등을 이루게 된 거예요.
1: 아,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흥선대원군 이하응입니다. 이름이.
1: 이하응?
0: 예, 1821년에 태어났습니다.
1: 네.
0: 한양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남영군이 이제 종친의 지위를 받은 뒤였기 때문에 이 사돈이 되는 친인척들 가문도 명문가들이 많았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총명했던 이항을 아버지 남영군은 당대 최고의 학자 추사 김정희. 들어보셨죠?
1: 네.
0: 추사 김정희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게 합니다.
1: 오.
0: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추사의 글씨와 화법을 이어받아서 명필로 아주 유명했고 난초도 잘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노론이었던 추사 김정희에게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 남영군과 추사 김정희 집안이 이종사촌이에요.
1: 아.
0: 우리 아나운서님 이종사촌 있죠?
1: 그렇죠.
0: 친사촌보다 이종사촌이 훨씬 더 뭔가 친한 게 있습니다.
1: 네, 네.
0: 뭐 이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당색은 남인이었지만
1: 네.
0: 노론과 첨예한 갈등을 이룬 적은 거의 없어요. 아마 그렇게 알려진 건 아마 겉만 알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은 모두 노론들이 동조한 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1: 그렇군요. 근데 박사님 그 흥선대원군이 젊어서 일부러 천하게 행동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0: 아 상당히 과장된 겁니다.
1: 과장된 거죠?
0: 과장된 야사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남영군이 종친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종친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1: 네.
0: 정삼품의 자귀를 받아요. 종친들도 자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삼품이면은 국가공무원 3급이 아마 보이사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1: 네네.
0: 자 이분들에게는 왕실에서 특별한 혜택이 내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남루한 옷을 입고 뭐 상가집에 다니면서 뭐 술이나 음식을 구걸했다는 거는
1: 네.
0: 정말 잘못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정산품 이상이 되면은 실질적인 이제 종친으로서의 정치 권력은 없지만 합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마도 그렇게 과장되게 알려진 것은 흥선대원군의 그 드라마틱한 생애 그리고 그가 가진 뛰어난 정치적 수완, 처세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그 시대가 안동 김씨, 그 유명한 안동 김씨, 풍양조 씨가 왕실의 외척으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척 세도 정치라고 하죠.
1: 네.
0: 특히 안동 김씨는 그야말로 막강한 가문이었어요. 제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을 탐하고자 한다면 이 안동 김씨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일부러 어리석은 척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견제하지 않으니까요.
1: 그쵸.
0: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상갓집의 뭐 속된 말로 개라거나 파라코라고 하는 건 야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노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당이 있어요.
1: 네.
0: 그게 충북 괴산에 있는데
1: 네.
0: 만동묘라는 겁니다. 사당
1: 만동묘?
0: 예, 네. 이게 사당이에요.
1: 네.
0: 묘역이 아니고.
1: 네.
0: 근데 이게 어떤 곳이냐면은 조선 숙종 때.
1: 네.
0: 우암 송실이라는 노론의 대표적인 거두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 사람이 명나라 황제 만력제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보내준 황제가 바로 만력제라는 황제입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라는 황제예요.
1: 네.
0: 이 두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곳을 우암 송실이 만들었어요. 우암 송실은 노론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1: 네.
0: 그래서 노론의 후예들 이 시기까지 흥선대원군의 시기까지 노론의 후예들은 이 만동묘를 아주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만동묘도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서원철폐령 때 철거됩니다. 최근에 이제 복원되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곳에 또 담긴 야사가 있어요.
1: 어떤
0: 흥선대원군이 젊었을 때
1: 네.
0: 남루한 차림으로 이곳에 왔다가 이 만동묘라는 사당을 지키는 하인들에게 몰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1: 네.
0: 훗날 대원군이 되어가지고 이 노론의 상징인 이곳을 없애버렸다는 야사. 이거 보통 다 야사일
1: 야사죠.
0: 뿐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흥선군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정산품 이상의 종친이었기 때문에 남루한 차림으로 왔을 리도 만무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으로 노론의 상징인 이곳을 철폐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1: 그렇군요. 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 왕조 500년 한국 역사 인물 연구소 신채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주간 책마을 서점가의 새로 나온 책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출판 평론가 홍순철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 신간 소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3: 예, 먼저 경계를 허무는 기업들이란 책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아누 그레뱅이라고 하는 프랑스 낭떼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쓴 책인데요.
1: 네네.
3: 우리가 보통 기업 그러면 돈을 벌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3: 근데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협력과 신뢰 그리고 연대 같은 가치가 조직을 움직이는 되게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주는 문화를 기업 철학으로 삼는 네 개의 기업의 조직 문화와 경영 철학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 네.
3: 기업의 나눔 활동이 어떤 기부 활동이나 이미지 전략에 그치지 않고 조직 문화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힌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프랑스 작가가 쓴 책인데 한국 기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1: 네.
3: 한국의 성심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3: 네. 필리핀 농촌은행인 망코, 카바얀, 파라과이 청소회사 토도브리오, 아르헨티나의 건축자재회사 디마코 이렇게 네 개의 회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 네네.
3: 특별히 한국 사례로 소개되는 기업, 대전의 대표적인 향토기업 성심당입니다.
1: 네.
3: 1956년에 작은 빵집으로 시작한 이 성심당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한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고요. 거룩한 사랑의 마음, 이게 이 기업의 어떤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2026년 올해가 창업 70주년이라고 그래요.
1: 네네.
3: 빵을 판매하는 기업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로컬 기업의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책을 통해 소개를 하고

0: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 회사를 가보니 직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깨닫고 기업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착한 모델의 사례를 통해서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책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신간 경계를 허무는 기업들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신간은 어떤 건가요?
0: Think Deep이라고 하는 책 출간됐는데요. 네네. 이 책은 부제가 가짜 생각에서 벗어나 진짜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 네.
0: 책에서 말하는 가짜 생각이란 생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잠 못 들게 하는 걱정들을 의미를 합니다.
1: 네.
0: 반면에 진짜 생각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깊은 생각인데요. 독일의 철학박사이면서 저널리스트인 유릿 베르너는 생각 과잉, 요즘 뭐 오버싱킹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을 멈춰라라고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소크라테스라든가 칸트라든가 에드문드 후설 등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유를 도구 삼아서 쓸모없는 걱정을 생산적인 통찰로 전환할 수 있는 딥싱킹, 깊은 생각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밤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의 무한 루프, 또 반복되는 자기 의심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마비 상태, 그리고 생각 과잉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증상들인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성과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생각 과잉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사람들을 생각의 쳇바퀴에 가두게 하고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을 견디느라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무력해지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유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 이건 철학적 과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네.
0: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더 깊은 생각이야말로 생각 과잉에 시달린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해법이다라고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네. 가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Think Deep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주목해서 읽어볼 책으로는 어떤 책을 고르셨나요?
0: 예, 1929란 제목이 적혀 있는 책인데요.
1: 네.
0: 전 세계인들에게 1929라는 숫자는 아마 공포의 숫자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과 가난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공황이 시작된 해 1929년이죠.
1: 네네.
0: 대마불사란 책으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조명했던 앤드루 로스 소킨이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책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저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시장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역동적이었던 대공황 전후의 다양한 장면들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주가가 막 폭등합니다.
1: 네.
0: 새로운 기술 혁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낙관론이 거리 곳곳에 넘실거립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모두 빛을 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풍경 같지만
1: 네.
0: 1929년 10월 대폭락 직전에 월스트리트의 풍경이었다고 그럽니다.
1: 그렇군요.
0: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1: 네.
0: 사람들은 인류의 소통 방식을 바꿀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매체인 라디오라는 신기술에 열광했던 시기였다고 그래요.
1: 네.
0: 사람들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맹신이 지배하던 그 시기의 광기는 오늘날 인공지능 광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라고 책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100년 전에 라디오가 약속했던 풍요는 왜 파산의 기록이 되었는지 오늘날 인공지능이 약속하는 유토피아는 그 비극을 피해갈 수 있는가라고 책을 통해 묻고 있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오늘날 주식시장의 광풍이 대공황 바로 직전의 상황과 닮아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인간의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0: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이 책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데요. 네. 책은 인간 본성의 오만과 시스템의 비극을 한편에 대해 서사시로 풀어낸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이미 화제의 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오늘날과 닮아서 마치 오늘의 뉴스를 읽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0: 네.
1: 과거의 기록이 아닌 현재에도 유효한 경고장이라는 추천사가 나왔습니다. 1929년에 발행됐던 모든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대폭락의 타임라인을 책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00년 전 비극의 전말을 마치 생중계 화면처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다고 그럽니다. 현대 소비 경제가 탄생했던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당시 자동차, 세탁기, 그리고 인류의 소통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꿀 라디오란 신기술이 세상을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죠. 장밋빛 미래에 매료되었습니다. 시장은 낙관론에 휩싸였습니다. 기술이 가져올 무한한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죠. 오늘날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가 길모퉁이에 있는 것처럼 증권사들이 당시에 길모퉁이마다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풍요를 가능하게 했던 진짜 주역은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신용 크레딧이란 마법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0: 네네.
1: 1919년 GM사가 신용으로 차량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저축이 미덕이었던 시대의 금기가 깨졌습니다. 빌린 돈으로 내일의 부를 오늘 앞당겨 쓰는 차입이 생활 습관이 됐고 그것이 대공황 폭락의 전조였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왜 비투라고 하잖아요.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열광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도 그만큼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위험 신호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은 맹목적인 투기로 변질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주가 100달러 가운데 단 10달러만 있으면 나머지는 빚을 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극단적인 레버리지에 몸을 던졌습니다. 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낙관이 있었고요. 그러는 동안 자산 가치가 실물 경제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집단적인 도취가 만들어낸 환호성에 묻혔다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렸는데요. 1929년 약 100년 전의 기록은 2026년 현재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장면을 데칼코마니처럼 함께 그려주고 있는데요. 테크 기업들의 질주는 영원한 우상향의 신화를 쓰는 것처럼 보이고 시장은 지금 다시 한번 인공지능과 기술 혁신이라는 달콤한 최면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1929년을 주변으로 버블의 정점에서 몰락까지의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빚어낸 금융시스템의 붕괴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돈벌이에만 현안이 돼서 도덕과 양심을 내팽개친 인물들을 소환합니다. 무모한 야망, 서로를 향한 불신과 기만이 얽힌 권력전쟁이 시장을 결국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책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0: 네, 인간 탐욕과 대폭락의 역사를 읽으면서 또 긍정적인 신호와 낙관론이 팽배할 때가 오히려 가장 조심할 때다.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책마을 홍순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으로 이수영의 I Believe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살고 있는 유찬 유준 엄마 박정희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얘기하길 너가 가장 우리한테 한 큰 효도가 손주를 낳아준 거다. 제가 아이들이랑 친정으로 데려가면은 아빠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땐 입꼬리가 내려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부모님이 금토일을 다 봐주셨어요. 진짜 너무 많이 사랑을 지금도 너무 많이 받고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되게 아직도 그거 생각만으로도 되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소소한 것 같아요. 그냥 작은 순간순간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같이 게임하고 놀고 이럴 때가 그냥 가장 행복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찬이 준이야. 엄마가 죽을 때까지 항상 매일매일 뽀뽀해줘야 돼. 사랑해.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국방부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고치기 위한 TF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국방부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고치기 위한 TF를 운영한다고요?
1: 네, 국방부는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4월 27일부터 국방 분야 정상화 추진 TF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TF장으로 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

0: 나갈 예정인데요.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국민제한센터 게시판을 신설하고 보급품 개선이나 행정 절차 간소화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계획입니다.
1: 예, 현장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0: 네, 제안받은 의견들은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워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TF를 통해 과거의 관행적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장병들이 변화를 체감하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1: 예, 국방부가 장병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열었다고요?
0: 네, 국방부는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6년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장병 1만 5천여 명과 160여 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AI 체험관을 운영했는데요. 장병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직무 적성을 찾고 모의 면접을 치르며 실제 체험과 유사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예, AI 체험관 외에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0: 네,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전역을 앞둔 장병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는데요. 기업 인사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면접과 상담을 진행하는 단기간부 현장 매칭관을 운영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장병들의 경력 설계를 조언하고 전문 상담가의 1대1 진로 설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1: 네, 국방부가 6.25 전쟁 중 포로가 됐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를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했다고요?
0: 네, 국방부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김포와 강화 일대에서 6.25 전쟁 중 포로가 됐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국군 포로 6분과 그 가족 20여 명을 초청해 해병 2사단을 방문하고 강화도 평화전망대와 전쟁 박물관을 견학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국방부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귀한 용사들을 위해 예우를 다하고 정착 지원 사업과 의료, 장례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방부 브리핑 국방부 부대변인 이경호 대령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도 군번으로 안양에서 51사단에서 근무를 했고 포병 출신인데요. 박성훈이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참는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좀 견디는 거. 사람이라는 게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밖에 나와서도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대에서 많이 깨우쳤던 것 같아요.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침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인데 동기들한테 많이 힘을 얻기는 했었죠. 왜냐하면 같은 처지니까 같이 의지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군 생활 돌이켜보면은 힘들기는 했지만은 그냥 값졌다. 이제 전역한 지 한 10년이 다 돼가기는 하지만은 그때 생각하면 되게 뜻깊었고 51사단에서 같이 근무했던 우리 전우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고마웠고 우리 동기 모두 보고 싶고 생각난다. 고생 많았다. 보고 싶다. 전우야.
1: 한 주간 장병들의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네모실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지난달 28일은 제481주년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었는데요. 충무공의 후예를 자처하는 해군이 충무공을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고요?
3: 네, 먼저 해군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를 충무공 선양기관으로 설정하고 인프라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충무공 선양관을 운영했습니다. 사이버 충무공 선양관에는 충무공의 생애와 주요 해전, 전략, 전술, 충무공의 리더십에 대한 정보를 전시해 장병, 군무원 누구나 접속해 충무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죠. 특히 해군 장병 및 군무원은 지난달 29일 충무공 탄신계기 특별정신전력교육 영상교재를 시청하며 충무공에 숭고한 소국정신을 함양했습니다.
1: 네, 대형 음악회도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해군은 지난달 27일 서울 롯데 콘서트홀에서 충무공 탄신 기념 군악대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은 해군 군악대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나라와 백성을 구한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충무공의 후예인 해군의 충절과 사명을 아름다운 군악선율로 담아냈죠. 연주회 기간 중 서예가이자 캘리그라퍼로 활동 중인 장천 김성태 작가의 충무공의 생애와 기록을 담은 기획전시회 충무공의 후에 대한민국 해군도 함께 열려 충무공의 호국정신과 애국 애민정신을 미술과 음악으로 보고 듣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1: 예,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강의도 펼쳤다고요?
3: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유명 한국사 강사 최태성 씨를 해군본부로 초빙해 이순신의 삶 속에서 바라본 충무공 정신을 주제로 특별 초빙 강연을 진행하고 장병 군무원의 정신전력을 강화했습니다. 최 씨는 초빙 강연에서 충무공의 삶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본 군인의 표상이며 충무공의 후에 대한민국 해군도 장군 이후 그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우리의 바다를 더욱 완벽히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죠.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해병대는 충무공의 희생정신을 뿌리로 한 장군 정신을 바탕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며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그가 보여준 행동과 정신에서 도출된 다양한 교훈들을 거울 삼아 미래에도 해양 주권 수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풍전 등화의 국난에서 나라를 구한 충무공을 기리며 엄정한 군기,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쌓은 전기, 승리하겠다는 마음이 솟아나는 사기가 해군 해병대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할 전승의 밑바탕임을 강조했죠.
1: 예, 각급 부대들은 어떤 행사를 했나요?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 각급 부대도 충무공 탄신 48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해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4일 교내 운포광장에서 2016 충무공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재고했습니다. 특히 기념일인 28일에는 해군 전 제박 함정이 만함식을 실시해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기렸습니다. 해군 3함대는 지난달 30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장병과 시민이 함께하는 국군 교양악단 목포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1: 예, 우리 군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소식이 화제라고요?
3: 네, 먼저 해군에서 처음으로 여군 주임원사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 주임원사 황지현 원사입니다. 해양작전본부는 지난달 28일 부대 내 네이비클럽에서 3, 4대 주임원사 이취임식을 개최했는데요. 신인 황주임원사는 2006년 해군 부사관 211기로 임관해 해군 최초의 여군 훈련소대장, 함정병과 여군 최초 상사 원사 진급 등 다수의 최초 기록을 달성하며 여군 부사관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날 주임원사 취임으로 해군 최초 여군 주임원사라는 기록을 추가하게 됐죠.
1: 예, 자세한 이력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3: 네, 황주임원사는 군생활 동안 부사관 후배 양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사관 교육대 훈련조교로 근무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해군 최초 여군 훈련소대장으로서 부사관 18기수 6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양성했습니다. 아울러 황주임원사는 전탐 군사특기 부사관으로 다양한 함정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200톤급 구축함 광개토대항함, 4,400톤급 구축함, 문무대항함, 최영함 등 주요 전투함에서 전탐 전문가로 해상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해양수호에 일조했죠. 황주임원사는 지난 1년간 해양작전본부 지휘통제실 상황분석 담당으로 근무하며 우리나라 전 해역의 해상 상황을 분석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번에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주임원사로 선발됐습니다. 앞으로는 해양작전본부 인원 장기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죠. 황주임원사는 내가 꿈을 이루면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도전했고 해군 내 여군 부사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면서 후배들이 각 군사특기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주임원사로서 부대 구성원들이 전사정신을 갖추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부대 관리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죠.
1: 예, 황 주임원사를 비롯한 해군의 여군 부사관들은 그동안 어떤 성과를 거둬왔나요?
3: 네, 2003년 첫 선발 이후 23년 동안 해군 여군 부사관들은 바다, 하늘, 땅 전 영역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해군 최초 여군 부사관 승조원 7명이 잠수함 기본 과정을 수료하고 잠수함에 배치됐죠. 2021년에는 해상초계기 기관 조작사와 해상작전헬기 교관 조작사, 2020년에는 해군 최초 여군 부사관 기관학부 교관이 탄생하는 등 해군 여군 부사관의 활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1: 예, 여군 무원 최초로 전차 조종 면허를 딴 사람도 있다고요?
3: 네, 육군 1군수 지원사령부 항소정비대대 전차 조종 담당 최리 군무주무관인데요. 최 주무관은 육군 군수부대 여군 무원 최초로 전차 조종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앞으로는 K계열 전차를 직접 조종하게 되죠. 부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임용된 최 주무관은 약 3개월간 강도 높은 연습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며 1차, 2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동안 대대에서 전차를 운송 차량에 싣고 내리거나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대에서 조종 인력을 지원받아야 했는데요. 최 주무관은 정비 과정에서 직접 전차를 조종하면 더욱 원활한 군수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면허 취득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1: 예, 부대 지원도 큰 힘이 됐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취 과정에는 상급 부대와 인접 부대의 전폭적인 지원과 원팀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군지사 정비처에서는 최 주무관이 전차 조종 면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교육을 주관하는 11기동사단 천마대대는 최 주무관을 실제 정비 임무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해냈죠. 이번 성과는 군 경험이 전무한 초임 여군무원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고 부대는 설명했습니다. 최 주무관은 이번 도전은 결코 혼자만의 성과가 아닌 대대장을 비롯한 황소정비대대와 11사단 천마대대 전우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직무 수행 능력을 더 향상해 최상의 군수지원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대장 박철균 중령은 군 경험이 없던 초임 군무원이 전차와 씨름함을 일궈낸 최초의 기록이 우리 군수인 모두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며 최 주무관과 같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대의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예, 공군이 공군 핵심 가치 선포 20주년을 맞아 공개한 기념 심벌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 항공기에 입혔다고요?
3: 그렇습니다. 공군은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 11대의 수직 꼬리날개에 기념 심벌을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심벌을 부착한 항공기를 최근 원주기지에서 열린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에서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념 심벌은 기존 공군 핵심 가치 심벌의 숫자 20을 결합해 재구성했습니다. 심벌 속 열린 형태의 원형은 공군의 주 임무 영역인 하늘과 우주를 뜻하며 더 넓은 영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네요. 항공기 4개의 편대 대형 형상은 공군 전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 4대 핵심 가치를 상징합니다. 편대 대형 뒤로 이어지는 비행운은 힘찬 비상과 역동성을 형상화해 스마트하고 강한 공군의 이미지를 담았죠.
1: 네, 공군 핵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3: 네, 공군은 2006년 10월 9일 김성일 당시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의 4대 공군 핵심 가치를 선포했습니다. 도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에 과감히 나서는 자세, 헌신은 국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전문성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 팀워크는 상호 존중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태도를 뜻하죠.
1: 예, 핵심 가치 선포 20주년을 계기로 각종 교육과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공군은 장병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인트라넷 기반 핵심 가치 소통 창구 운영, 각종 행사 시 핵심 가치 구호 제창, 핵심 가치 교육 운영 개선, 핵심 가치 워크숍과 인공지능 활용 공모전, 2026년 공군 핵심 가치 대상 선발 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오는 10월 사천 에어쇼와 연계한 공군 핵심 가치 선포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해 핵심 가치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국방홍보원 맹수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김석영입니다. 김준엽이라고 그 일병 초중고 친구고 공군이에요. 서울공항에 있어요. 준엽아, 학창시절 때 밥 먹는 거 웃긴 사진 지었지? 흑역사기도 하고 그 친구랑 있었던 썰 중에 제일 생각나는 그런 거여가지고 준혁아 아직 많이 남았겠지만 꼭 참고 내가 군생활 해보니까 그 시기 때는 간부님들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면 인정도 받고 금방 친해질 수 있으니까 좀만 더 열심히 하고 휴가 나가서 밥 먹자 소고기 맛있게 먹자 열심히 해 파이팅
5: 저는 김석규입니다 지금 GOP가 있는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조준서라고 이제 슬슬 병장 됐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곧 전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든 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고 나중에 한번 전역하면 보고 싶습니다 준서야 중학교 때 3년 동안 같이 학교 다니면서 이것저것 재밌는 일도 많았고 했지만은 지금 군대 가서도 많이 고생하는 것 같고 열심히 했으니까 빨리 전역하고 훈련소 수료하고 수료여방 나갔을 때 그때 막창 처음 먹어본 거였는데 그 사준 것도 되게 고마웠고 군 생활 중에 가장 힘든 5주다 보니까 그 5주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친구 만나고 하는 게 즐거웠고 본인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뭐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역하고 나면은 한 번 더 사주라 몸 조심하고 잘 지내고 잘 전역하고 수고해라
1: 병영 소식, 병무행정 소식 알아보는 병무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역 의무 면제 연령 상향과 국외 영주권자의 국외 여행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1: 얼마 전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6: 네, 국회 국방위 소속의 유영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10분이 의원입법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개정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병역 의무자가 해외 장기 체류하면서 현재 병역 면제 연령인 38세가 되고 난 뒤에 입국을 해서 취업을 시도하는 등 법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국외에 체제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 병역 의무의 면제 연령을 43세로 연장해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참고로 2025년 지난해에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의 64%가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1: 예. 인터넷상에서 영주권을 편법으로 취득을 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병역 기피 또는 면탈을 막기 위한 방법과 대책이 있을까요?
6: 네, 특정 국가의 영주권 취득을 통한 병역 기피 사례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는데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 즉시 해당 인터넷 포털사로 게시글 삭제와 카페 폐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상에서 영주권 취득에 의한 편법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병역 면탈 조장 정보 자동 검색 시스템과 공정병역 국민 모니터단을 활용을 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색출된 병역 면탈 조장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 통신망을 운영하는 업체에 통보를 해서 삭제토록 조치를 하고요. 위반자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사경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 의무 면제 연령의 상향이 조속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조 또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런데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병역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6: 네,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역에 대한 접근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무청은 국외 병역 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SNS와 같이 청년층이 선호하는 채널을 활용한 각종 국외 여행 허가 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법무부 등과 협업으로 병역과 국적 관련한 세세한 정보를 재외국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 국외 영주권자들의 자발적인 병역 이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의 병역 이행 유인을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6: 네, 국외 영주권자의 경우에 현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를 통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매년 500명 내외 인원이 입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입영하기 전에는 본인의 입영 희망 시기를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 모집병이 지원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별도로 부과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 중에는 연 4회의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 복무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휴가 시에는 거주국 방문 보장 및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거주국으로 돌아가는 항공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명예 증서 또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해외 거주 및 다국적 병역 이행자를 위해 음성과 채팅이 가능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1: 예, 국외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고요. 국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도 필요하죠?
6: 네, 맞습니다. 25세 이상의 모든 병역 의무자는 국외 출국 시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24세 이전에 출국을 해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 이행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국외 여행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6: 네, 25세가 되기 전에 국외 이주를 한 사람이나 국외에 출생해서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에 가족 거주 사실 확인서와 허가 대상에 맞는 체류 자격 사본, 그리고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등과 같이 국외 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서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을 경유해서 병무청장에게 제출을 하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서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마칠 시간입니다. 불독맨션에 좋아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메이지와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엄마 뱃속에 곧 태어날 동생까지 모두 일곱 식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급성 복막염으로 쓰러진 이후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의지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치료와 합병증의 위험, 그리고 끝없이 쌓여가는 병원비까지, 낯선 이국 땅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메이지 가족. 예전에 건강한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며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메이지 가족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충북과 전북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강원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나 눈은 수도권 과 충청 내륙,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내일 새벽에,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가 9도, 춘천 8도 등으로 오늘 아침 기온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는데요. 내일 낮에는 서울과 세종, 대구, 부산 20도, 전주 19도, 강릉과 제주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오르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어린이날인 모레 화요일에는 맑고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따뜻해 야외 활동 하기 좋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운명의 한 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누구와 맞붙는지 대진표가 확정됐고 수성이냐 탈환이냐 정치권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격전지별 후보들과 관전 포인트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6곳 광역단체장 대진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3선 성동구청장을 넘어 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사상 첫 5선 시장을 노리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이 맞붙습니다. 인천은 친명 핵심 박찬대 후보와 현역 시장 유정복 후보의 맞대결이 뜨겁습니다. 가장 늦게 대진표가 확정된 경기는 여성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영남권. 이번엔 최대

0: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에선 전직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두 정치 거물이 승부를 벌입니다. 전재수, 박형준 후보가 맞붙는 부산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전국단위 선거입니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야당의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의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걸렸습니다.
1: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2: 정청래
1: 끝까지
2: 더불어민주당
1: 진짜
2: 대표.
1: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2: 장동혁
3: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대표. 선거입니다.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급입니다.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은 수성을, 국민의힘은 탈환을 누립니다. 최대 격전지는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입니다. 부산 북갑엔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뛰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자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은 보수 진보 진영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 나선 조국 한동훈 등 차기 대권 잠룡들의 생환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지금부터는 각 당의 움직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부산 북구갑을 다시 찾았습니다. 깜짝 삼행시로 후보를 추켜세우며 지원 사격을 폈습니다. 우원솔 기자입니다.
5: 약 20일 만에 부산을 또 찾은 정청래 대표. 이번엔 구포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삼고초려 끝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공천한 하정우 후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6: 하정우는 정! 정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7: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2: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
7: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5: 이틀 동안 영남권을 훑은 정 대표는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면서도 보수 결집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들을 향해 긴장감을 놓지 말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6: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금이 환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5: 정청래 대표는 창원으로 이동해 김경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경남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야권의 공세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특검법은 감춰진 진실을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면서 야당의 비판은 국민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4: 민주당이 부산 북갑 방어에 나섰다면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다며 대구에 집결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 합세해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공천 잡음으로 시끄러웠던 대구를 찾은 장동혁 대표, 사과부터 했습니다. 컷오프됐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언급했는데 지지층 결집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10: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당 대표의 책임입니다.
9: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겨냥해선 대구의 보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1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런 사람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 또아리를 틀어서 되겠습니까?
9: 오늘 대구에는 당 지도부는 물론 김문수 전 장관과 현역 의원 약 40명이 집결해 추경호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11: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2: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11: 보수의 심장 여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9: 친윤 공천 논란은 지도부 대신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나서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여당을 향한 공세 고삐는 바짝 죄였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거나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대응을 제안했는데
12: 역사의 퇴행을 막을 수 있냐 없냐.
2: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12: 후보자 긴급연설회의를 제안합니다.
9: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0: 통해 미국에 전달한 수정 협상안은 모두 14개 항입니다.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와 해외 자산 동결 등 대이란 제재 해제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독점적 통제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고위 당국자는 외교냐 대결이냐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이란의 제안이 수용되기는 어렵다면서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1: 지금으로선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나쁜 짓을 한다면 재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0: 이스라엘 매체는 이스라엘 관리들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 수뇌부에서도 미국과의 갈등 재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 S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 이렇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 대치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줄였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만을 연결하겠습니다. 유재현 기자,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줄여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겁니까? 국제 유가 변동성 증폭되지 않을까요?
3: 네, 이란은 급한 대로 저장소나 폐유조선의 원유를 보관해 왔는데요. 하루 생산량 350만 배럴 규모로 이제 한계치에 이르면서 원유 생산을 줄인 걸로 보입니다. 수출길이 막힌 원유를 일부러 태우는 영상인데요. 저장소 포화로 유정을 강제로 폐쇄하는 이른바 탱크톱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현재 원유 감산에 들어갔으며 2, 3주 안에 추가 감산 압력이 커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은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해 산유국 7개 국가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아랍에미리트의 OPEC 탈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빠져나간 건가요?
3: 네, 오늘 오전 국내로 향하는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선박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사우디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운송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홍해 인근 아덴만에서 다른 유조선이 해적에게 납치되면서 피랍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 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여전한데 이란이 새 관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해협을 관리하는 새 규칙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0km의 이란 해안선 통제를 이란 국민의 생계와 힘의 원천으로 삼겠다고 혁명수비대가 밝혔습니다. 해협 통제권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란 의회의 규제 초안에도 적대국 선박은 전쟁 피해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선박들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만에서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2: 이란 다음은 쿠바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쿠바를 공개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중동 해역에 투입된 항공 모함까지 언급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4: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쿠바 반입을 차단해온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강세 지역이자 쿠바계 유권자가 밀집한 플로리다를 찾아 쿠바를 거의 즉시 점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동 해역에 투입된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호를 쿠바로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5: USS Abraham Lincoln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진입할 겁니다. 해안에서 100야드 앞에 멈춰서면 그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항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4: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에도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5: I said you'll never have to use it.
6: 원래는 군사력을 쓸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가끔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쿠바입니다.
4: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와 국

0: 국방, 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 인물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인권 탄압이나 부패 혐의가 있는 쿠바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도 전면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의 위협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가 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 쿠바는 평화국가인데 뭐가 이례적인 위협이라는 겁니까?
0: 쿠바 시민들도 대규모 반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2: 미국이 위장 취업을 통해 외화 벌이에 나선 북한 IT 요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해킹의 주범으로도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황당무계하다고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3: 한 IT 업체의 화상 면접,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욕을 해보라고 요구합니다.
4: Kim Jong-un is a fat ugly pig. Could you say that for me?
3: 북한 IT 요원 감별법이라며 SNS에서 확산한 영상입니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는 미국 100여 개 기업에 북한 IT 인력이 취업하도록 도운 미국인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엔 미국 재무부가 북한 IT 사기 네트워크가 가상화폐로 자금을 세탁했다며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분석업체 TRM 랩스는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가상화폐 도난 자금의 76%가 북한과 연관됐다며 총 피해액은 5억 7,700만 달러, 우리 돈 약 8,500억 원이란 분석 결과를 발빠르게 내놨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근거 없는 여론화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북한은 사이버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철저히 반대한다며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일삼는 건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5: 수사 결과와 통계를 알리면서 자신들의 외화벌인 행보를 차단하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 정부와 미국 주도로 꾸려진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은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를 세탁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 4년을 기다린 끝에 대한민국 우주산업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국토관리부터 산불, 홍수 같은 재난 감시 역할까지 민간 주도의 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발사체 아래로 거대한 화염이 번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59분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발사 약 75분 뒤 노르웨이 지상국과 교신하며 궤도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우리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첫 위성으로 정밀 지상 관측이 주 임무입니다.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를 통해 지상에 있는 5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도 제작이나 도시계획 수립은 물론 산불과 홍수 같은 재난 감시 역할도 맡습니다. 당초 2022년 상반기 러시아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후에도 발사가 한 차례 더 연기돼 4년 만에야 날아올랐습니다. 그 사이 지난해 11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먼저 발사되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앞서 2021년 발사된 1호와 함께 운용됩니다.
7: 두 개가 다니기 때문에 재방문 주기 단축 및
8: 우주항공청
7: 궤도상에서 두 개를 이용해서 입체 영상 생성이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6: 앞으로 넉 달 동안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전동은입니다.
2: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입니다. 등교 시간이니 조심해야지 하며 아침마다 속도 줄이시죠. 그런데 오전 등교 시간보다 오후 하교 시간대가 사고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석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9: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몰려 나옵니다. 차로를 가로질러 내달리는 아이들, 지나는 차량에다 학원 버스까지 좁은 도로에서 뒤엉킵니다.
10: 스쿨존이긴 하지만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멈춰주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0: 위험한 경우가 강통적으로 저희도 많이 봤기 때문에 늘 항상 걱정이에요.
1: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0% 정도 감소한 스쿨존 사고. 하지만 중상자 비중은 스쿨존 밖 사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스쿨존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차에 타지 않은 상태로 보행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다 보니 크게 다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학교 시간에 전체 사고의 40%가 집중돼 오전 등교 시간보다 위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2: 학교와 학원 이동이 맞물리면서 어린이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학원 차량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고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자전거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6건 중 1건은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했습니다.
3: 늦었을 때 제가 50분까지 가야 돼서 30분 정도에 출발할 때는 자전거 타고 가요.
1: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8만 3천여 명.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인구 감소를 고려한 1,000명당 피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5월과 방학, 휴가철인 8월에 사고가 잦았는데 특히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가 457명으로 평상시에 2배 이상 많았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0: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원한 한방이 필요할 때 이 영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하무인 재벌 3세와 불굴의 형사 간 숨막히는 대결, 영화 베테랑입니다. 이 정의로운 분노에 통쾌한 주먹, 또 어이가 없네라는 기막힌 대사까지 베테랑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1: 오케이, 거기까지 잘했다 야.
2: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다는 베테랑 열혈 형사 서도철.
3: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2: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재벌 3세 조태호의 악행을 집요하게 쫓습니다. 선과 악은 분명하지만 연기와 시나리오는 뻔하지 않습니다.
4: 판사는 판결로 죽이고 형사는 조서로 죽이는 거라며.
2: 맛깔나는 대사와 잘 짜여진 액션이 짜릿한 쾌감을 줍니다.
5: 액션 영화가 이렇게 조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게 또 하나는 워낙에 잘 하니까 편하게 찍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경험해왔고.
6: 힘들지? 사고가 물죠?
2: 코믹한 설정과 유쾌한 음악은 시원한 재미를 더합니다.
7: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4년 만에 우버컵 정상 탈환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라이벌 중국과 결승전을 치르는 중인데요. 현재까지 합산 스코어는 2-1입니다. 선봉 안세영이 1단식에서 왕지를 2-0으로 완파하고 1승을 먼저 따냈는데요. 이열린 1복식에서 이소희, 정나운조가 세계 1위 중국의 류성수 탕링조의 0-2로 피하면서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단식에 나선 김가은이 중국의 천이페이에 2-0으로 역전승하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대표팀은 남은 두 경기 중 한 경기만 더 승리하면 아시아 최강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복식 경기는 1-1로 팽팽한 접전 중인데요. 잠시 후 스포츠와이드 시간에 경기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먼저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우천 취소를 걱정했는데 다행히 프로야구 5경기가 다 열렸죠. 비 오는 날에는 네. 경기 전 준비 작업이 많죠.
2: 네, 오늘도 전국 야구장에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다행히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경기가 다 열렸습니다.
1: 네.
2: 각 구장 관리 직원들은 모두 우천을 대비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수포를 통해 그라운드를 보호하는 방법이 먼저 있고요. 경기 시작 전에 그라운드에 고여있는 물을 제거하고 흙을 보강하는 복토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1: 네네. 자, 구전날에도 야구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잠실 경기부터 살펴보죠. 주전이 대거 빠진 NC가 LG를 대파하고 연패를 끊었네요.
2: 네, NC가 LG를 10-3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NC는 권희동, 김희집, 서우철 선수 등이 현재 부상으로 1군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인데요. 네. 김주원, 김영준 등 다른 주전 선수들도 옆구리와 손목 통증으로 오늘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백업 자원의 맹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LG 소속으로 KBO 리그에 데뷔했던 NC 이한석현 선수가 오늘 3점 홈런을 포함해 4안타 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 네네. 자, 이번엔 대구로부터 네, 계속 전해주시죠.
2: 네, 안타로 출루한 한석현 선수는 3회 초 두 번째 타석에서 1타점 내야 적시 안타를 때렸고요. 이후 3-1로 앞선 4회 초 1-4-1-3루 상황에선 5월 3점 홈런을 때려 시즌 첫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네네. 자, 이번엔 대구로 가볼까요? 어제 패배를 서록하면서 삼성이 한화의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군요.
2: 네, 삼성이 혈전 끝에 한화를 7-6으로 꺾었습니다. 삼성은 선발 투수 호라도 선수가 경기 초반 한화 타선에 공략당하며 0-2로 끌려갔는데요. 4회 말 공격에서 한화 선발 투수 왕앤청 선수 공략에 성공하며 3-2로 앞서갔습니다.
1: 네.
2: 삼성은 이후 한화와 8회까지 치열한 타격전을 벌였습니다. 9회 말 무사 1-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외국인 타자 디아즈 선수가 5월 끝내기 3점 홈런을 터뜨려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습니다.
1: 네네. 삼성 최용우는 오늘 KBO 통산 최대 안타 신기록을 썼죠.
2: 네, KBO 리그에 살아있는 기록 제조기 최용우 선수가 개인 통산 2,623안타를 기록하며 KBO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만들었습니다.
1: 네.
2: 최용우 선수는 이날 5타수 4안타 활약을 펼쳤는데요. 기존 1위였던 두산 베어스 손아섭 선수의 2,622안타 기록을 넘어서며 1위 자리에 새롭게 올랐습니다.
1: 네. 자, 한화는 허인서가 연타석 홈런을 날리고 타선이 분전했는데 뒷심이 부족했네요.
2: 네, 한화 유망주 포수로 평가되는 허인서 선수 오늘도 홈런을 쳤습니다. 이번 삼성과 주말 3연전에서 무려 4개의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오늘은 5회 초와 7회 초에 홈런을 날리며 연타석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1: 네.
2: 한화는 허인서 선수를 비롯해 테라자, 황영목 선수 등이 타선을 이끌며 삼성 투수진 공략에 성공했는데요. 마무리 투수로 7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쿠싱 선수가 9회 말 통안의 끝내기 홈런을 맞으며 결국 팀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 네.
2: 3이닝 마무리 승부수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이번엔 광주로 가보죠. 리그 1위 기아가 KT가 기아를 꺾고 선두를 질주했네요.
2: 네, 단독 선두 KT가 기아를 6-4로 꺾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KT는 21승 10패로 2위 LG와의 격차를 한 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1: 네. 경기 흐름이 5회 넘어갔죠?
2: 네, KT는 양 팀이 3-3으로 팽팽히 맞선 5회 초 공격에서 외국인 타자 힐리어드의 한 방으로 3점의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1: 네.
2: 힐리어드는 2-4-1-3루 찬스에서 상대 에이스 레이를 상대로 5월 3런포를 날려 점수차를 6-3까지 벌렸습니다.
1: 네, 기아의 에이스 레이 요즘 부진하네요.
2: 네, 기아 에이스 레일 선수 직전 경기인 NC전에서도 6이닝 5실점으로 패전을 떠안았는데요. 오늘은 5이닝 6실점 투구로 연패까지 기록했습니다.
1: 네네.
2: 올해로 KBO 리그 3년차를 맞이한 네일 선수가 두 경기 연속 5실점을 기록한 것은 KBO 리그 데뷔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1: 그렇군요. 고척에서는 막강 화력을 앞세운 두산이 키움에 대승을 거뒀군요.
2: 네, 두산이 고척돔에서 키움을 14-3으로 대파했습니다. 두산은 3회 초부터 팀 타선이 화력을 자랑했는데요. 박찬호의 내야 땅볼로 물꼬를 튼 뒤 카메론과 양의지의 적시타로 3-0까지 도망갔습니다. 4회 초와 5회 초에도 모두 득점에 성공한 두산은 6회 초에만 6점을 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는데요.
1: 네.
2: 오명진 선수가 12-2를 만드는 쐐기 5월 3점 홈런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1: 네네. 자, 두산 곽빈, 키움 박준현 토종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는데 곽빈의 판정승이었죠?
2: 네, 두 선수 모두 국내 투수들 가운데선 시속 155km 이상의 빠른 볼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한 투수들인데요. 네. 국가대표 우완 곽빈 선수와 키움 최고 유망주 박준현 선수의 맞대결, 경험에서 앞선 곽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곽빈 선수는 오늘 3진만 9개를 잡으며 6이닝 네. 2실점 호투로 키움 타선을 제압했는데요. 반면 박준현 선수는 3과 3분의 2이닝 5실점 4자책 투구로 조기 강판됐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인천으로 가보죠. 롯데가 SSG를 잡고 시즌 첫 4연승, 수입승을 거두면서 꼴찌 탈출에 성공했죠?
2: 네, 롯데가 SSG를 5-2로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 담았습니다. 시즌 12승 17패를 기록한 롯데는 키움과 하나를 밀어내고 8위에 자리했습니다.
1: 네.
2: 사직 스쿠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진욱 선수가 오늘도 좋은 투구를 해줬는데요. 6이닝 2실점 1자책 호투로 SSG 강타선을 막아내며 팀의 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1: 네. 경기 중반까지는 SSG가 리드했는데 8회에 뒤집혔죠?
2: 네, SSG는 2회말 최지훈의 솔로 홈런 등으로 먼저 2-0으로 앞서 나갔는데요. 롯데는 4회 초 노진혁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네.
2: 롯데는 8회 초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1-2로 끌려갔지만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 선수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 네네.
2: 8회 초 2사 1-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레이에스 선수는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역전 3런포로 4-2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1: 네네.
2: 9회 초 전준의 1타점 적시타까지 더한 롯데가 최종 3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SSG는 롯데보다 안타가 많았는데 안방에서 싹쓸이 패를 당했네요.
2: 네. SSG는 이날 롯데보다 팀 안타를 한 개 더 많이 치고도 패했습니다. 원인은 역시 마운드죠.
1: 네.
2: 선발 백승건이 4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강점을 보여온 불펜이 무너졌습니다. 7승존 김민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심상치 않은데요. 김민 선수는 지난 1일 경기에서 0.2이닝 4실점으로 무너진 데 이어 이날도 0.2이닝 3실점 투구로 또다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LA 다저스의 김혜성은 오늘 나란히 경기가 안 풀렸죠?
2: 네, 코리안 리거 이정후 선수와 김혜성 선수 오늘 나란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모두 올렸지만 네.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정호 선수는 템파베이 원정에 1번 타자 우익스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타수 무안타 1-3진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정호 선수의 침묵 속에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도 1-4로 패하면서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1: 네네.
2: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에 8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혜성 선수 역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김혜성 선수의 침묵 속에 소속팀 LA 다저스는 2-3으로 세인트루이스에 석패하며 최근 4연패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통화의 장은상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월간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국내 프로농구는 경기가 없었고요. NBA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7차전 한 경기가 열렸는데 뒷심을 발휘한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을 꺾고 2라운드에 진출했죠?
0: 네. 벼랑 끝에 몰렸던 필라델피아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보스턴을 109-100으로 꺾으면서 1승 3패로 밀렸던 시리즈를 4승 3패로 뒤집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보스턴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따낸 건 1982년 이후 무려 44년 만이었습니다.
1: 네. 이 4쿼터에서 보스턴이 강하게 반격했는데 고비를 잘 넘겼죠?
0: 그렇습니다. 3쿼터를 15점 앞선 채 마쳤던 필라델피아는 4쿼터 중반 2분 만에 11실점하면서 한 점 차까지 쫓기는 위기를 맞았는데요. 접전 속에서도 주도권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1: 네.
0: 필라델피아는 4쿼터 막판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팀 파울로 얻은 자유투를 꾸준히 성공하면서 보스턴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1: 네. 필라델피아 승리의 주역은 어떤 선수였나요?
0: 네, 엠비드가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정규리그에서 38경기 출전에 그쳤던 엠비드는 플레이오프 들어 MVP 시절을 연상케 하는 지배력을 보여줬는데요. 2라운드 진출권이 걸린 7차전에서도 34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1: 네.
0: 타이리스 맥시도 30점 11리바운드로 활약했고요. 신인 에티컴은 3점슛 5개 포함 23점으로 뒤를 바쳤습니다.
1: 네네. 보스턴은 데이텀 부상 결정이 대단히 아쉬웠죠?
0: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던 테이텀은 수술 이후 10개월 만에 복귀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결국 탈이 났습니다. 6차전에서 종아리 통증으로 교체됐던 테이텀은 7차전 출전 의지를 내비쳤지만 무릎에서도 이상이 발견되면서 결장했습니다.
1: 네.
0: 보스턴은 브라운이 33점, 화이트가 26점을 기록했지만 에이스의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되면 필라델피아는 2라운드에서 동부의 강호 뉴욕과 맞붙게 되죠?
0: 네. 뉴욕은 지난해 동부 파이널까지 올랐던 강호입니다. 올 시즌도 탄탄한 전력을 앞세워 동부 파이널을 노리고 있는데요. 정규리그에서는 필라델피아와 2승 2패로 맞섰습니다. 최근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뉴욕이 이겼지만 엠비드가 돌아온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1: 네.
0: 엠비드의 라이벌로 꼽히는 칼 앤서니 타운스가 얼마나 화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1: 네.
0: 2라운드 역시 7전 4선 승제로 진행되고요. 1차전은 오는 5일 뉴욕의 홈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립니다.

0: 네. 자, 동부 2라운드 진출 두 팀은 내일 가려지죠?
1: 그렇습니다. 올랜도와 디트로이트, 그리고 토론토와 클리블랜드가 운명의 7차전을 맞이합니다. 올랜도는 6차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올랜도는 3쿼터 초반 62대 38까지 달아났지만 이후 23개 연속 야투 실패라는 악몽에 빠지면서 디트로이트에 79대 93으로 역전패했는데요.
0: 네.
1: 반케로가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8번 시드의 기적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상황입니다.
0: 네네.
1: 토론토와 클리블랜드는 6차전까지 3승 3패일 뿐만 아니라 총 득점도 669점으로 갔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5점 차 이내에서 승부가 갈렸던 만큼 마지막 경기에서도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자, 여자 프로농구 소식 살펴볼까요? 여자부는 스토브리그로 접어들었는데 4년 만에 통합 우승한 KB가 FA 선수가 5명이나 되네요.
1: 그렇습니다.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총 10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5명이 KB 선수입니다. 이채은, 김민정, 이윤미는 잔류 가능성이 높은 반면 리그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박지수와 강희슬은 복수의 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0: 네네.
1: KB는 핵심 전력인 만큼 박지수와 강희슬의 잔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또한 KB는 김한수 감독과의 계약도 만료됐습니다. 2021년 KB 감독으로 부임한 김한수 감독은 5시즌 동안 챔프전 우승 2회, 정규리그 우승 3회를 안기면서 지도력을 입증했습니다.
0: 네.
1: KB는 김한수 감독과의 재계약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0: 네. 또 주목해볼 만한 선수 이동이 있나요?
1: 네. 지난 시즌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로는 삼성생명의 조수아, 우리은행의 김예진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앞선의 활기를 불어넣는 스타일인데요. 특히 우리은행은 김예진의 잔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0: 네.
1: 수비력과 3대슛 능력을 겸비한 만큼 다음 시즌도 주축으로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네.
1: 이 밖에 베테랑 김정은, 배혜윤, 염유나, 삼성생명의 김단비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0: 네, 네. 자, 끝으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남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1: 네, 소노와 KCC가 7전 4선 승제 챔피언 결정전에 돌입하는데요. 5위와 6위가 맞붙는 최초의 챔피언 결정전인 만큼 예측 불가의 시리즈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0: 네.
1: 소노는 정규리그 MVP 이정현, 신인왕 캔바오에게서 파생되는 공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팀입니다. 슈퍼팀이라 불리는 KCC가 이정현과 캔바오를 얼마나 봉쇄하느냐가 시리즈를 좌우하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0: 네.
1: 소노는 창단 3년 만에 첫 우승을 노리고요. KCC는 통산 7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0: 네,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손흥민 선수가 해결사에서 도우미로 완전히 변신한 모양새예요. 리그 경기에서 또 도움을 올렸죠?
2: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의 손흥민이 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0: 네.
2: LA는 샌디에고와의 MLS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동점골에 힘입어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후반 15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은 팀이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37분 드니 부안가의 추격골을 도우며 반격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0: 네.
2: LA는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세트피스 기회를 살려내며 패배 직전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습니다.
0: 네.
2: 승점 1점을 더한 LA는 서부 컨퍼런스 3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0: 네, 손흥민 선수 도움 단독 1위로 올라섰죠.
2: 샌디에이고전 어시스트로 리그 9경기에서 도움 8개를 기록했는데요.
0: 예.
2: MLS 도움 부분 단독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7경기를 포함한 공식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16경기에서 14개 도움입니다.
0: 네네.
2: 경기당 1개 가까운 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0: 네. 자,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하다고요?
2: 네덜란드 페이노르트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1908NL은 황인범이 남은 시즌 동안 더 이상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단독

0: 보도했습니다.
1: 네네.
0: 현재 페르호트가 선두 에인토벤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번 시즌 종료까지 3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 예.
0: 황인범은 지난 3월 16일 엑셀시오르전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는데요. 당시 선발로 나선 황인범은 전반 40분경 상대의 강한 압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발등을 밟히는 부상을 입었고
1: 네네.
0: 결국 전반 44분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벤치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1: 네, 대표팀 비상인데 황인범이 빠지면 대표팀의 타격이 크죠?
0: 지난 부상으로 황인범 선수가 홍명보의 3월 A매치 소진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끝내 합류하지 못했거든요.
1: 네네.
0: 이후 수속팀에서도 단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한 채 재활에 전념해 왔습니다. 홍명보 출범 이후 중원의 핵심 고리 역할을 수행해온 황인범인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대표팀에도 대형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네, 네.
0: 현재 시즌 아웃된 상황인데 본선 참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다만 회복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대회에 맞춰서 복귀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1: 네, 네. 자, 분데스리가 우승을 조기 확정한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는 센터백 선발 출전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죠?
0: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최하위 하이덴하임과의 난타전 끝에 3-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는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1: 네.
0: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수비진을 지킨 김민재인데요. 팀이 세 골을 내주는 와중에서도 뮌헨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1: 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도 리그 경기에 풀타임 출전했죠?
0: 국가대표 빌드필더 이강인이 풀타임을 소화한 가운데 파리는 선두 독주를 이어나갔습니다.
1: 네네.
0: 프랑스 리그왕 32라운드 홈경기로 펼쳐졌는데요. 로리앙과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네.
0: 이강인은 4-3 포메이션의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고요. 직전 앙제전에서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이날도 매서운 발끝을 자랑했습니다만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는 못했습니다.
1: 네, 자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된 잉글랜드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경기에 나서질 못했죠.
0: 그렇습니다. 2부 강등이 확정된 울버햄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썬더랜드와 3-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네.
0: 이로써 최근 리그 5경기 무승에 빠진 울버햄튼인데요. 썬더랜드는 10명으로 싸웠지만 승점 47점으로 리그 1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 네.
0: 황희찬은 교체 명단에 올랐지만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습니다.
1: 네,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1부 승격을 확정한 코번트리의 양민혁은 최종전에서 교체 명단에도 빠졌네요.
0: 네, 이번 시즌 챔피언십 우승으로 25년 만에 EPL 승격을 확정지은 코벤트리 시티인데요. 와퍼드의 4-0 대승을 거두면서 최종 승점 95점을 기록했습니다.
1: 네.
0: 코벤트리의 앨리스 심스 선수가 해트트릭을 몰아치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가운데 양민혁 선수는 웃지 못했습니다.
1: 네.
0: 시즌 전반기 포츠머스로 임대돼 15경기에서 3골 1도움으로 활약한 뒤 지난 1월 코벤트리로 재임대된 양민혁인데요. 시즌 내내 주전 경쟁에서 밀렸는데 이날까지 14경기 연속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운 시즌 엔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국내 프로축구는 오늘 K리그 2 8경기가 열렸는데 서울 이랜드와 김포의 경기부터 짚어볼까요?
0: 이랜드가 안방에서 김포를 꺾고 선두권 추격에 불을 붙였습니다. 에이스 에울레르 선수는 페널티킥 실축 후 다시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1: 네.
0: 이랜드가 김포와의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면서 6승 1무 3패, 승점 19점을 기록하면서 3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1: 네.
0: 선두 부산, 2위 수원삼성과의 격차도 3점으로 좁혔습니다.
1: 네.
0: 반면 김포는 승점 13점에 머물려면서 17위로 밀려났습니다.
1: 네. 8경기에 대해서 뭐 소개해 주시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머지 경기도 종합해서 좀 전해 주시죠.
0: 같은 시간 대구 IM뱅크파크에서는 대구가 경남을 2-0으로 제압했습니다. 대구는 5위. 경남은 13위에 자리했습니다. 화상은 안산을 2-0으로 꺾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김병호가 후반 6분 선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1: 네.
0: 화상은 이번 시즌 첫 연승을 달렸고 2연패에 빠진 안산은 10위에 머물렀습니다. 수원 종합운동장에서는 수원 더비가 열렸는데요. 수원 FC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원 삼성과의 10라운드 경기에서 3-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수원 FC는 승점 17점이 되면서 화성과 대구를 제치고 4위로 올랐습니다.
1: 네.
0: 부산은 신생팀 김해를 1-0으로 격파했습니다. 부산은 승점 25점으로 1위 자리를 굳혔고 김해는 꼴찌 탈출에 실패.

0: 했습니다. 성남은 용인 원정에서 용인을 2-1로 격파했습니다. 성남은 10위로 도약했고 용인은 15위에 머물렀습니다. 천안시티는 충남 아산을 1-0으로 꺾었고요. 화주와 충북 청주는 득점 없이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대한체육회 김남희 사무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기 때문인데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사무총장 직무 정지 문제로 대한체육회장이 급하게 해외 출장에서 귀국했죠?
2: 예, 그렇습니다. 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중국 출장 중이었거든요. 예, 급하게 귀국해서 김남희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1: 네네.
2: 이 대한체육회가 체육회 임직원이 관련된 사건에서 징계 결정이 되기 전에 이 직무와 권한을 배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1: 네네.
2: 체육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 지난해 9월에 제주도에서 이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대회가 열렸거든요. 아, 그런데 이 중학교 선수가 경기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8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1: 예.
2: 사고 당시에 응급 대응이 미흡해서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들이 입건되기도 했고요.
1: 네.
2: 대한체육회가 이제 사건 초기에 진상규명, 책임 이행을 약속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수의 개인 건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려 했고요. 이런 즈음에 김남희 사무총장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파장이 네. 커진 겁니다.
1: 피해 학생 부모님께 했던 말이 처음과 달라지기도 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100% 책임지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바뀐 겁니다.
1: 네네.
2: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처음부터 이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
1: 네네.
2: 마라톤 대회에서도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1: 네.
2: 여기에 또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 김남희 사무총장의 발언을 녹음한 사실이 있거든요.
1: 네.
2: 이거를 두고서 이제 취재 기자에게는 아들이 이렇게 된 걸로 부모가 한미천 잡으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기분 나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1: 글쎄, 이 선수를 보호해야 될 체육회가 책임 회피에 급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2: 예, 그렇죠. 예. 책임 소재는 예, 대회 준비, 사고 당시 상황과 이 대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되고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일단은 이 중학생 선수가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면 위로가 먼저겠죠.
1: 그렇죠.
2: 예, 또 이 체육회라면은 이 체육회 사무총장이라면 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가족을 만나는 게 기본일 텐데 이 녹취에서 드러난 일부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이 업무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와 체육회 사무총장이 이 선수나 선수 부모보다는 우월적이다라는 그런 좀 권위의식이 느껴지죠.
1: 네, 인간적인 접근이 좀 아쉬운데.
2: 예, 그렇습니다.
1: 이제 대한체육회 대처를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2: 그래도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벌어진 이 대처를 보면 유승민 회장의 대한체육회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다라고 네. 느껴집니다. 이 유승민 회장이 일단 이 급거 귀국했고요. 이런 자세는 전임 회장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죠. 대한체육회도 사무총장의 언행이 보도되자마자 지난 1일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1: 네.
2: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전부터 이 대한체육회와 관련해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동안의 체육회는 숨죽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복지부정이었었거든요.
1: 네네.
2: 이렇게 되면은 체육회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체육회를 질타하게 됩니다.
1: 네.
2: 체육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걸로 또 다시 비판받게 되는 건데 그런데 유승민 회장은 급거 귀국해서 일단 직무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체육회가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이번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체육회가 조금 좀 달라졌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신인왕 출신 송민혁 선수가 GS 칼텍스 맥용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네요.
2: 네, 송민혁은 오늘 경기 성남시의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한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조민규와 동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어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전에서 파를 잡아 보기에 그친 조민규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2024년 한국 프로골프 KPGA 투어에 데뷔해서 신인왕을 받았지만 우승은 없었는데 이 송민혁 선수는 3년 차에 GS 칼텍스 맥용 오픈에서 첫 우승을 이뤘습니다. 네. 또 송민혁은 이번 우승으로 상금 3억 원을 받았고 또 이와 함께 아시안 투어 2년, KPGA 투어 5년 시드를 받고 환호했습니다.
1: 네, 제일 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해서 더욱더 감격스러웠을 것 같은데 승부가 네. 극적이었죠. 16번 홀까지 뒤져서 우승컵을 내주는 듯했죠.
2: 네, 그 16번 홀까지 조민규에게 3타 뒤져 있었는데요. 조민규가 남은 홀에서 잇따라 실수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동타를 만들었습니다. 네. 조민규는 17번 홀에서 보기를 적어냈고 또 18번 홀에서는 티샷 실수에 이어서 3퍼트로 더블 보기를 적어냈습니다. 네. 송민혁이 17, 18번 홀을 파로 막아내면서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는데요. 18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전에서 송민혁은 페어웨이와 그린을 모두 잘 지켜 파를 기록한 반면 조민규는 티샷부터 페어웨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끝내 팔을 지키지 못하고 다잡은 우승을 놓쳤습니다. 네. 조민규의 경우 2011년, 2020년, 2022년에 이어서 통산 네 번째 이 대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1: 그랬군요. 네. 네. 그리고 허인회 선수는 마지막 날 공동 선두를 하고도 연장에 나서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네요. 뒤늦게 스코어가 수정됐다고요?
2: 네, 허인회는 오늘 경기에서 7타를 줄이면서 합계 11언더파를 기록했는데 전날 3라운드 7번 홀 플레이에서 네. 뒤늦게 2벌타가 추가돼서 연장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 경기인데 당시 허인회가 티샷을 경기 진행 요원이 집어드는 바람에 잠정구로 플레이를 계속해서 네. 팔을 기록한 걸로 어제는 기록이 됐는데 이걸 경기위원회가 하루 뒤인 오늘 티샷이 찾을 수 없는 위치로 벗어난 아웃 오브 바운즈 즉 OB로 판정하고
1: OB에 네.
2: 네, 스코어를 수정해서 2벌타를 주고 더블 보기가 결국됐습니다. 네. 네, 어이없게 연장전 기회가 날아간 셈인데요. 허인회는 내가 당시에 공의 위치를 확인하지도 못했는데 경기위원회가 오비 판정을 뒤늦게 내렸다면서 너무 네. 억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1: 아, 네.
2: 네, 허인회 측이 계속 결과에 대해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허인회의 최종 성적은 9언더파로 공동 3위가 됐습니다.
1: 예, 이 전날 플레이로 2벌타를 받았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이거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 네.
2: 네, 지금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작년 KLPGA 대상 수상자 유현주 선수가 시즌 첫 승을 수확했네요.
2: 네, 유현조는 오늘 충북 은성군의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DB 위민스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2분 파 72타를 치고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1: 네.
2: 공동 2위 이다연, 김민솔, 고지원을 한타 차로 따돌렸습니다. 유현조는 2024년 신인왕에 이어서 작년에 대상을 수상한 선수인데요. 신설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면서 통산 3승을 기록했습니다.
1: 네네. 김시우 선수가 PGA 투어 캐들락 챔피언십 공동 2위로 올라섰죠?
2: 네, 김시우는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캐들락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타를 줄이면서 중간 합계 9언더파 207타를 적어냈습니다. 네. 전날 공동 6위에서 공동 2위에 올랐는데요. 김시우는 이번 시즌 우승은 없지만 이전 11개 대회에서 톱10에 5차례나 드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1: 네.
2: 네, 단독 선두 캐머런 영과는 6타 차이로 타수 차이는 좀 나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시즌 6번째 톱10은 기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 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네일리 코다는 2주 연속 우승에 성큼 다가섰네요.
2: 네, 코다는 오늘 멕시코에서 열린 LPGA 투어 리비에라 마야 오픈 3라운드

0: 2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치고 중간합계 14언더파 202타로 3타차 단독 선두를 달렸습니다. 호다가 지난주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쉐브론 챔피언십을 제패하면서 8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로 복귀했는데 네. 또 이번 대회에서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면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처음으로 3승을 달성하는 선수가 됩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배드민턴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네요. 우리 여자 대표팀이 4년 만에 우버컵 정상 탈환에 성공했죠?
1: 네, 우리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2026 우버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무려 4년 만에 탈환인데요. 사실 이번 결승전 상대가 만리장성 중국이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승부였을 텐데 우리 박주봉 감독 용병술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네. 특히 복식 조합을 완전히 새로 짰거든요. 세계 랭킹을 뒤로 하고 이소희 정나은 그리고 김혜정 백하나조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고 우리나라는 중국을 상대로 3-1 우승을 확정 졌습니다. 네. 특히 첫 번째 게임은 안세영 선수의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요. 이 안세영이 세계 2위인 중국의 왕제이를 상대로 2-0 아주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 승리로 안세영은 왕제이를 상대로 통산 20승 기록 중이고요. 특히나 안세영은 우버컵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전승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0: 네. 이복식 백하나 김혜정 조가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경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1: 네. 우선은 그 1단식에서 이어진 1복식에 출전한 정나은 백하나 조는 아쉽게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복식을 내준 상황이었는데요. 예. 사실 첫 출발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선취점을 내면서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게임에서 정나은의 절묘한 네트 플레이 그리고 이소희의 후반 공격이 살아나면서 6-7까지 바짝 추격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상대의 강력한 파워 셔틀콕에 수비가 흔들리면서 결국 아쉽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특히나 비록 지기는 했지만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김가은
0: 이복식
1: 선수.
0: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이복식 내용이 네. 바로 이제 백하나 김혜정 조의 네네. 경기였는데 여기서 사실 역전승으로 이겼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2-1로 이기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사실 첫 게임은 중국에 내줬고 이제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2010년, 2020년 두 차례 우버컵 정상을 차지했는데 4년 만에 이렇게 세 번째 통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무려 이 결승 경기가요. 4시간 40분에 걸쳐서 그렇군요. 경기가 네.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우버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통산 세 번째 우승. 이제 명실상부한 배드민턴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0: 네. 그리고 김가은과 중국 천이페이 말씀하신 대로 2단식 대결이 중요했는데 김가은이 정말 잘해줬죠?
1: 네. 2단식에 출전한 김가은이 세계 4위 천이페이를 상대로 그야말로 역대급 대이변을 써내려갔거든요. 네. 김가은은 천이페이 상대 전적도 밀리고 있었어요. 6연패 중이었는데 근데 오늘 1게임에서 초반에 7-14까지 벌어지기도 했지만 여기서 김가은의 투지가 폭발했습니다. 김가은이 내리 7점을 따내면서 21-19로 뒤집어버리더니 이 게임도 압도적인 점수 차로 가져왔는데요. 결국 게임 스코어 2-0 완승을 거두면서 리드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0: 네. 자, 핸드볼 소식 알아보죠. H리그 남자부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차지했네요.
1: 네. 오늘 경기가 열렸는데요. 인천도시공사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차전에서 SK호크스를 26-25 단 한 점 차로 꺾고 통합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 부임한 장인익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14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쓰더니 팀을 정상까지 올려놨어요. 잠 감독은 선수들 덕분이라면서 공을 돌렸고요. 특히 이번 챔프전 MVP인 김진영은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런 벅찬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창단 이후에 네 번의 도전 끝에 일궈낸 첫 우승이라서 더욱 값지기도 합니다.
0: 네. 자,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사격 국가대표가 확정됐죠.
1: 네. 남자 15명, 여자 15명, 총 30명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요. 선수단 중에서는 파리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3인방이 올랐습니다. 오예진, 양지인, 반효진 이렇게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는데요. 오예진은 10m 공기 권총과 또 25m 권총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면서 두 종목에 출전하는 더블 스타터가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선발전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 무려 5개나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사격팀의 골드레이스 벌써부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오전까지 비가 더 내리겠고 어린이날인 모레는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전북 북서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내륙, 전라도 동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 경북 북부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에선 쌀알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은 강원도 최고 30mm, 수도권은 20, 충청권 최고 10, 남부지방 5mm 미만입니다.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후 한 주간 동안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9도, 대구 10도로 평년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1도, 서울, 대전, 세종, 부산, 울산 20도, 광주 19도, 인천 18도, 제주 17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모레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지하지대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저기 12.2도, 오늘 강수량 10.4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은 현지 시간 3일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오는 6월부터 일별 18만 8천 배럴의 생산 조정을 하기로 했으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능한 국가별 증산량을 보면 사우디와 러시아는 각각 하루 6만 2천 배럴씩, 이라크는 2만 6천 배럴, 쿠웨이트 1만 6천 배럴 등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 MFC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MFC 참여와 관련해 국제법과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연합체 참여 제안이 군함 파견 요청보다는 더 다자적인 접근법인 만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발사된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팰컨 9이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약 60분 후 발사체에서 분리됐으며 15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교신을 통해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정밀 지상 관측 위성으로 국토 관측과 지도 제작 등은 물론 재난 감시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에 소속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날인된 진술 조서를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특별수사관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 명패와 날인된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권창영 특별검사와 나란히 서서 임명장을 들고 있는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지미 특검보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출연과 권영빈 특검보의 주요 참고인 변호 이력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홈페이지에는 노조 탈퇴 신청글이 하루 1,000건 이상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가전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인데 반도체 사업 부문 중심으로 노조가 운영된다는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사업 부문별 차등 성과급 제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 경우 올해 영업이익 300조 원을 달성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6억 원 수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 직원들에게는 훨씬 적은 금액이 배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파업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부는 그제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며 모레까지 파업할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경기 포천시 군내면의 캠핑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2개동과 기계류, 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일부 지역에 약하게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경북 북부 산지에는 눈이 1에서 5cm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관리가 중요하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 건강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고를 비롯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주얼리의 어게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고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은 대사증후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대사증후군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 신호인 거죠?
1: 예, 맞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전문적인 용어이다 보니까
0: 네.
1: 이를 일상에서 이해하시기 쉽게 만든 개념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복부 비만,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같은 여러 위험 요인들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는 신진대사에 상당한 교란이 생겼다고 하는 임상적인 증거이고 향후에 2형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는 이제 그러한 임상적인 경고 신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신진대사의 교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이유가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인슐린은 이제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 원인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유입되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0: 네.
1: 근데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은 세포가 인슐린에 적절히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고 또 췌장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혈당을 또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대사 균형을 이제 파괴하게 되는 현상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0: 네. 참 말씀하셨듯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이름도 좀 어렵고요. 대사증후군의 개념 차이랄까요? 차이도 명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의학적인 개념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대사증후군인데요.
0: 네.
1: 즉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인슐린

0: 되는데 저항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생화학적으로 이제 쓰는 용어가 인슐린 저항성이고,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혈압이 오르고 네. 또 중성지방이 높게 되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내려가고 더불어서 혈당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이러한 임상적인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네. 것들은 남자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묶어놓은 게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면 네.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결과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혈당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건데 뭐 혈압, 혈당과 같은 건강 수치에서 이상이 나타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네.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이 억제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또 한 번 높아진 혈당이 근육으로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식전 식후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에 의해서 증가된 인슐린은 신장에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혈압을 높이는 성분을 재흡수를 자꾸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며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건강 지표에 이상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이 대사증후군은 하나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진단되는 기준도 많죠?
0: 예, 대사증후군은 특정한 단일 질환이 아니라 네. 위험 요인들의 집합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다섯 가지인데 네. 예, 복부 비만을 측정하는 허리둘레 네. 그리고 혈압, 공복혈당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기준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네. 뭐 혈압, 혈당, 중성지방,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얘기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위험 요인들로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면 당뇨병은 물론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 거겠죠?
0: 예,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대사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위험을 표현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1: 네.
0: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은 이제 없는 분들에 비해서 2형 당뇨의 발생 위험이 약 3배에서 5배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혈관을 이제 손상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그러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약 2배 정도 높아지게 되는 이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사실 나이 들수록 뭐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0: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약 30% 정도가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될 만큼 유병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치부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나이가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대사증후군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노화가 일단 문제가 되고 그다음 20, 30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문제는 식습관이라고 봐야 될까요?
0: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에서는 특히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뭐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뭐 배달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1: 그렇죠.
0: 칼로리 섭취량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식이섬유는 잘 안 먹는 그런 사회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의 불균형이 뱃살, 즉 내장 지방의 축적을 유도화를 하고 동시에 인슐린 저항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대사증후군이 많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참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에 인슐린 저항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결국 너무 잘 먹고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식습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단 음식을 즐기는 분들도 많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잖아요.
0: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단순당 그리고 이제 청량 음료에 들어있는 액상과당과 같은 그 음식들을 이제 많이 먹는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뭐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혈

0: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이제 일명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을 하게 되는데 예.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되고 네. 또 이러한 그 인슐린 분비가 과하게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세포 수준에서는 이제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좀 더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뭐 단순당,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이런 칼로리 과잉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나타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 증후군으로 이어지는 건데 근데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는 증상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소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예. 뚜렷하게 느끼는 증상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경우에는 경계치에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당장 뭐 증상이 전혀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좀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이미 대사증후군이 종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내부에서 일정 부분 뭐 혈당 대사의 이상이나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는 혈관 손상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좀 함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 의미에서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생활습관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 될까요?
0: 아무래도 약물 치료를 하시기 이전에 네. 그 생활습관 교정이 먼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사증후군은 되게 잘못된 생활방식이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단을 잘 조절을 하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식단 조절이 중요하고 활동량을 늘려라라고 하셨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이 우리 몸의 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계속 또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아무래도 대사증후군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음식 조절과 함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운동은 이제 생리학적으로 인슐린의 그런 그 효율성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의 연소를 도와줘서 칼로리를 소모를 시키게 되고요. 또 근력 운동을 하시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저장하는 저장소인 근육량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슐린의 작용에 도움 없이도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경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1: 네.
0: 운동이야말로 이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대사 기능 개선을 좋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처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비만, 대사증후군, 또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에너지 섭취량은 줄이고 그리고 네. 이제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대사 관리의 대원칙이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이제 평소에 드시는 전체 칼로리의 한 20% 정도를 줄여서 조절을 하게 되고
1: 네.
0: 그리고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약 150분 이상의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비만 그리고 대사증후군 나아가서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가장 정석적인 생활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호르몬 또 노화는 어떨까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요?
0: 예, 특히 노화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인자인데요.
1: 네.
0: 나이가 드시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지만 근육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몸에 좋지 않은 이제 뱃살,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제 성장 호르몬도 감소를 하게 되고 성 호르몬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 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신진대사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노화로 인한 위험은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말과도 연관되는 걸까요?
0: 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기초대사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0: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그런 칼로리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1: 네.
0: 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잉여의 칼로리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1: 아.
0: 설령 항상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를 하더라도
1: 네.
0: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1: 네.
0: 칼로리가 자꾸 남게 되니까 남은 칼로리는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식단 구성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되고
1: 네.
0: 운동을 의식적으로 조금 늘리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앞서 증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이 무서운 건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0: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
0: 당뇨병의 합병증인 뭐 망막병증이나 뭐 신장기능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병이 상당히 진행이 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1: 네.
0: 때문에 이제 어딘가 아프면 그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 생각은 특히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늦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기준 다섯 가지 말씀 앞서 주셨는데요. 혈압, 혈당, 이제 중성지방, 복부 비만, 콜레스테롤. 이런 대사증후군의 기준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치료와 좀 관리가 필요한 걸까요?
0: 예, 그렇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치가 기준치를 이제 한 가지라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1: 네.
0: 아무래도 대사균형이 어느 정도 이렇게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1: 네.
0: 특히 초기 단계일수록 생활습관 규정만으로도 이렇게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물 수기 이전을 말씀드린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방치를 하게 되어서
1: 네.
0: 여러 가지 지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빠지게 되면은 약물 치료도 이제 오히려 뒤늦은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 섭취량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운동량을 늘리는 그런 방식의 생활 습관을 초기부터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약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1차적으로는 이제 높아져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당뇨병 수준의 혈당을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늦지 않게 당뇨 관련된 약물을 시작을 하셔야 하고요.
1: 네.
0: 특히 당뇨가 아닌 당뇨병 전 단계 상태인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이제 미리 약물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 연구 결과도 있고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1: 네.
0: 주치의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을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뭐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지적을 하셨지만 나이살이라는 말도 있어서 대사증후군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억하고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 수치들 짚어주세요.
0: 네. 정확한 목표 수치를 인지하는 것이 관리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허리둘레는 이제 남성의 경우는 90cm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85cm 미만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에는 130에 85mm 머큐리 비만 그리고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에서 측정을 한 혈당은 100mg per dl 미만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150 미만으로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은 40 그리고 여성은 50mg per dl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제 검진이나 여러 가지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하실 때 이러한
1: 네.
0: 수치들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항상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잘 확인을 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허리둘레, 혈압수치,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까지 내가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건강검진 결과자를 받게 되면
1: 네.
0: 이 다섯 가지 수치를 꼭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검진센터에서 이제 예전 기록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주면서 추이를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게 없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그 목표를 잘 기록을 해주시고 특히 어떤 수치든 간에 경계치 또는 이제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한 판정을 받게 된다면 질병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제 그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0: 생각을 하시고 신속히 관리를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기록을 해두는 것도 좋겠는데요. 스스로가 변화를 알 수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검진과 관련된 그런 수치들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고 또 예전 건강 검진 기록도 어디 버리지 마시고 잘 뒀다가 특히 대사증후군과 해당이 되는 이런 다섯 가지 지표는 해마다 이게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아니면 잘 조절이 되는지 이러한 추이를 잘 기록을 하는 것도 건강을 살뜰히 살피는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수치의 변화가 있으면 그럴 때 병원을 가야 하는 거겠죠?
0: 특히 이제 경계 부위나 아니면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해마다 변동이 좀 심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0: 이제 아무래도 그 여러 임상 그 역학 연구를 보면은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혈압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향후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병이 생기기 이전의 그런 단계에서는 변동폭이 조금 크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에서 이렇게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변동의 폭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러한 수치가 꾸준하게 나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설령 지금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 조절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 네.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중성지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0: 예, 특히 이제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서구인들에게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서구인들에 비해서 중성지방이 좀 높고 이로 인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 중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남은 그런 그 것들이 지방 형태로 혈액 내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밥이나 떡 그리고 이제 면과 같은 탄수화물 섭취가 좀 많아서 중성지방 수치가 쉽게 오르는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성지방이 높게 되면은 혈관을 보호하는 H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동시에 대부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맥경화를 조금 더 이렇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탄수화물 섭취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고지방 음식 그리고 이제 음주도 중성지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뭐 체중, 금연, 금주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지도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0: 예, 특히 이제 체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내장지방, 보통 이제 허리둘레로 이를 유출하기도 하는데 내장지방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내장지방을 성공적으로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의 경우에는 이제 자체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키고요. 인슐린 분비 기능을 좀 떨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성지방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그리고 이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우리 몸의 변화, 또 건강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 김철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이죠. 노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백내장의 위험도 높아지는 걸로 지적됩니다. 그런데요, 백내장에도 종류가 많아서요. 선천적으로 또 당뇨병으로도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요. 사고로 인한 외상성 백내장도 있습니다. 외상을 입으면서 수정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젊은 층에서도 외상성 백내장의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우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백내장은 노인들에게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긴 하죠.
1: 아,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백내장은 대부분 노화로 인해서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노인성 백내장이 이제 많죠.
0: 네. 그런데 백내장의 여러 종류들 중에 외상성 백내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고가 원인이 되는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상성 백내장은 이제 눈에 가해진 충격이나 손상 때문에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공에 맞거나 뭐 주먹으로 맞거나 네. 뭐 사고로 눈을 다쳤을 때 이제 수정체 혼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운동하다가 공에 눈을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 위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외상성 백내장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특히 있을까요?
1: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동이나 뭐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이제 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상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 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방사선이라든지 아주 강한 열에 의해서도 백내장이 올 수 있다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백내장은 이제 방사선이나 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사선이 이제 뭐 수정체의 DNA를 손상시켜서 혼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의료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받은 것을 받다가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유리공 용접 작업 같은데 노출될 때 생길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네. 이 노인성 백내장을 이제 우리가 일단 떠올려 보면요, 수정체의 문제를 살피면 될 것 같은데. 외상성 백내장은 수정체뿐 아니라 망막이라든지 눈의 다른 부위의 외상과 동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아, 네, 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외상이 가해졌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수정체만이 아니라 이제 눈 전체에 충격이 전달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망막 손상이라든지 뭐 유리체 출혈, 뭐 홍채나 모양체 손상, 뭐 시신경 손상 같은 이제 다양한 구조의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0: 네. 망막 손상과 시신경 손상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1: 네.
0: 그렇다면 외상성 백내장이라면 안구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성 백내장보다 치료가 좀 더 복잡할 수 있겠네요.
1: 네, 치료가 좀 일반 노인성 백내장보다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정체만 이제 혼탁이 있으면 일반 백내장 수술처럼 단순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수정체가 이제 뭐 탈구가 됐다거나 뭐 감싸고 있는 캡슐이 손상이 됐다거나 이러면 수술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0: 네.
1: 망막 손상이나 이제 신경 손상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또 치료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의 수술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네. 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뭐 수술 자체도 그렇게 달라지고 여러 번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외상성 백내장은 이제 단순히 수정체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이제 외상이나 강도, 손상 범위에 따라서 이제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0: 네.
1: 또 말씀드린 대로 망막이나 신경 손상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시력 회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0: 네.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사고로 인한 경우가 많아서 부상당한 초기에는 그래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1: 네, 증상이 이제 좀 초기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뭐 이제 다쳤으니까 뭐 충혈이 있다거나 뭐 출혈이 좀 눈에 보인다거나 통증만 있다거나 이런 경우로 이제 올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연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수정체 혼탁이. 그래서 환자가 처음에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도 올 수 있고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충혈되고 통증도 느껴진다면 이런 증상들이 모두 동반된다기보다는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1: 네네네. 뭐 일단은 뭐 이런 증상들이 뭐 다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손상된 부위나 상태에 따라 뭐 각각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수상체 혼탁이 이제 주된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시력 저하가 있는데 막 수상체가 흔들리거나 뭐 위치가 틀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복시가 있을 수도 있고
0: 네.
1: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뭐 충혈, 통증, 눈부심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외부 충격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이 외상성 백내장으로 인해서 또 포도막염이나 녹내장의 위험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이제 포도막염이라든지 녹내장도 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0: 네.
1: 그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눈 안 조직이 이제 손상이 되면 이제 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포도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0: 네.
1: 그로 인해서 이제 막 봉수 흐름이 막히거나 뭐 구조가 변하면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성 백내장은 이제 이런 염증 안압도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뭐 포도막염이나 이제 심지어 녹내장까지 간다면 심하게 다치신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심하게 다쳐서 이제 어떤 우리 눈이 봉수가 생성되는데 문제가 생긴다거나 봉수가
0: 네.
1: 빠져나가는 길에 기초적인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급성 녹내장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안압이 계속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녹내장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0: 네. 그럼 어떤 사고들이 특히 많으신 건가요?
1: 사고는 이제 보통 뭐 되게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
0: 네.
1: 축구를 하다가 이제 공을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뭐 복싱 권투 이런 걸 하다가 주먹에
0: 아,
1: 맞았는데
0: 네.
1: 뭐 그런 운동하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
0: 네.
1: 아니면 뭐 진짜 싸우다 받은 경우도 있고 뭐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다치셔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외상성 백내장을 진단받는 분들은 그래도 초기에는 또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0: 사고를 당하고 와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네. 생길 수 있을 텐데요.
1: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사고를 하고 이제 검사받다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일단 뭐 사고는 뭐 나이에 관계없이 뭐 젊은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 젊은 분한테도 충분히 외상성 복내장은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세요? 아무래도 문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제 문진이 중요한데요.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젊은데 한쪽만 백내장이 심하게 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외상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외상성 백내장이 의심될 때는 단순히 시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상의 상황이나 뭐 언제 다쳤는지 어떻게 강도가 어땠는지 현재 증상이 어떤지 이런 게 문진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외상성 백내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불편감들을 먼저 호소를 하시나요?
1: 일단 외상으로 왔으니까 일단 네. 뭐 증상이 없어도 뭐 눈 안구를 검사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0: 아, 네.
1: 아, 네. 이제 아니면 증상이 뭐 이제 뭐 좀 시력이 떨어져 보인다 네. 아니면 뭐 눈이 아프다, 뭐 충혈이 됐다, 뭐 눈 겉에 피도 났다, 뭐 뻗어다니는 네. 뭐 게 보인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오시죠.
0: 네. 네. 그럼 외상성 백내장이 의심이 되면 어떤 검사를 하나요?
1: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일단 그 현미경, 색극등 검사입니다. 이제 현미경으로 눈을 보는 건데
0: 네.
1: 수선체 혼탁이나 위치 이상, 뭐 이제 구조물 손상 등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0: 네.
1: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안저 검사, 뭐 단층 촬영, 안구 초음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색극등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정체 혼탁뿐 아니라 수정체 이탈이라든지 이제 수정체의 변화를 좀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일단 뭐 안과에 가신 분들은 뭐 다 한 번은 아시겠지만
0: 예.
1: 이제 턱을 올리고 이제 어떤 현미경으로 눈을 들여다보잖아요.
0: 예.
1: 그럼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앞쪽을 보면은 이제 앞쪽 구조물들은 일단 다 볼 수가 있어서 수정체까지는
0: 네.
1: 저희가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1: 볼 수 있고 뒤쪽 구조물들은 이제 뭐 산동을 한다거나 뭐 촬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
0: 네. 뭐 색극등 검사와 안저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추가되는 검사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그럼 저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색극등 검사 이외에 뭐 당연히 뭐 시력 안압 재볼 수 있고 안구 초음파 같은 검사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안저 촬영이라든지 뭐 망막 단층 촬영 이런 걸 통해서 망막 상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해서 상태가 확인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무래도 노인성 백내장과는 다르게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1: 네, 맞습니다. 일단은 외상성 백내장은 초기 대응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0: 네.
1: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백내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염증이라든지 출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압 상승, 망막 손상들이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직후에는 이제 수술을 바로 하기보다는 눈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이제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줄이고 안압이 올라가면 안압을 줄이고 출혈이 있으면 그에 맞는 처치를 하고 그래서 눈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후에 상태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그럼 수술은 어떨까요? 어떤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해도 모두 바로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1: 네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염증이 심하거나 출혈이 많다거나 뭐 안압이 높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좀 안정화시킨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0: 네.
1: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잘 치료가 되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1: 만약에 이제 그런 염증이나 출혈이 이제 없어지고 안압도 괜찮고 눈이 괜찮고 생각보다 백내장도 괜찮으면 그냥 그렇게 그냥 이제 경과를 보면서. 네,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1: 수술을 하게 된다. 이제 백내장이 심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수전체 혼탁만 진행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고요.
0: 네.
1: 렌즈를 인공성체를 교체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수정체가 이탈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로는 수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0: 네.
1: 뭐 렌즈를 눈에 꼬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홍채에다가 렌즈를 고정한다든지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술이 좀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0: 네. 그럼 일반적인 기본적인 치료에서는 노인성 백내장과는 크게 다르진 않은 거네요?
1: 수정체에 뭐 여러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뭐 이탈이라든지 기본적인 백내장 수술과 같은 수술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0: 네. 수정체가 이탈이 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1: 수정체가 이탈이 되면 일단 보이는 게 잘 안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시가 생길 수도 있고요.
0: 네.
1: 네, 그리고 뭐 빛 번짐, 빛 반사령, 눈부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수정체가 이탈한 경우도 많은가요?
1: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격으로 우리가 이제 수정체가 삼모체 소대라는 이제 어떤 구조물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데
0: 네.
1: 그 구조물이 손상이 되면 수정체가 이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0: 네. 그런 경우에는 회복도 오래 걸리겠네요.
1: 그렇죠. 이제 수술도 좀 더 길어지고 원래 일반적인 빙대양 수술은 간단하게 뭐 10분, 15분이면 끝나는데
0: 네.
1: 수술도 길어지고 회복도 오래 걸리게 되고 또 이제 다른 구조물에 손상이 있다면 더 회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수술이 잘 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뭐 시력이 회복된다거나 좋아지는 건가요?
1: 일단은 빙대양 수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수술이 잘 되면은 시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고요.
0: 네.
1: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막에 어떤 손상이 있다거나 시신경에 손상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 홍채에 손상이 있다든지 이런 구조물에 손상이 좀 동반돼 있으면 조금 시력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또 포도막염이나 이제 녹내장과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치료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네요.
1: 맞습니다. 일단 이런 외상이 아니더라도 녹내장이 있거나 포도막염이 있으면 수술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잘 하고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외상으로 인해 생겼을 때는 더욱더 이 염증이나 이런 걸 더 가라앉혀야 되고 녹내장이 있으면 안압조절도 더 잘 해야 되고 또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이 좀 안정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고로 눈이 충혈되거나 부었거나 이럴 때 뭐 가라앉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라도 눈에 좀 자극이 있었다면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눈에 외상이 있다면 있었다면 이제 증상이 가볍더라도 검사를 이제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상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지연돼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뭐 특히 운동하다가 이제 공에 맞아서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상성인 경우에 특히 청소년기라든지 어릴수록 치료가 힘들다거나 뭐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1: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뭐 10대들 뭐 축구하고 뭐 테니스 치고 이러다가 뭐 배드민턴 치고 이러다가 많이 부딪혀서 오는데요.
0: 네.
1: 뭐 치료는 일단은 뭐 출혈이나 망막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에는 수술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0: 이제
1: 대부분 안정화되면은 경과 관찰하면서 뭐 외상성 백내장이 생기는지 다른 이상이 생기는지 경과를 보게 되고요. 아 너무 막 진행이 심하고 백내장도 심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력이 너무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젊은 나이층에는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고 좀 이제 경과를 보다가 정말 안 좋을 때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1: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이제 백내장이 생긴다고 해서 시력이 막 바로 이렇게 영향을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눈은 두 개고 한쪽이 좀 한 줄 두 줄 떨어진다 그래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느껴져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럼 어릴 때 이런 외상성 백내장을 경험한 경우에 조심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관심을 갖고 좀 검사를 받아보고 해야 되겠네요.
1: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린 나이에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0: 네.
1: 회복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경과를 보면서 변화를 잘 봐야 된다. 수정체뿐만이 아니고 막막 신경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 녹내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잘 보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나들이가 많아질 때라서 야외 활동에서의 사고 위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상성 백내장에 대한 위험도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 네. 뭐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0: 네.
1: 나들이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이런 시기에는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눈 외상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외상성 백내장을 포함한 이 눈 손상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인지하고 이제 사실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한번 손상되면 사실

0: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고로 인한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한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퓰리처상 수상작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올리브가 이 소설에서 다른 인물들과 나누는 접촉들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자살을 생각하는 젊은 청년을 마을 외곽에서 만납니다. 올리브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곁에 꿋꿋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무뚝뚝하게 들려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 실패와 후회와 두려움의 이야기를. 그 솔직함이, 그 투박한 공감의 몸짓이 자살하려던 청년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올리브는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외로운 청년 곁에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음이 누군가의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소설에서 다루는 주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상태,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북적이는 마을에 살면서도 근본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 외로움입니다. 올리브는 헨리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헨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헨리도 올리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함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결혼이고 사랑의 현실적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헨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차던 헨리가 갑자기 말을 잃고 생의 모든 활기를 잃고 요양원에 누워있게 됩니다. 올리브는 매일 헨리를 찾아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헨리 곁에 앉아있습니다. 평생 말이 많았던 올리브가

0: 이제는 침묵 속에서 남편과 함께 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올리브가 헨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비로소 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침묵 속에서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헨리가 세상을 떠난 후 올리브는 처음으로 혼자가 됩니다. 거대한 집에 혼자 남겨진 올리브는 무너집니다. 스트라우트는 이 과정을 감상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올리브는 울부짖지 않고 드라마틱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상을 견뎌내며 헨리의 빈자리를 모든 곳에서 느낍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현재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영남과 제주도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내륙, 전라 동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mm입니다.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1에서 5cm 눈이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낮부터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모레는 전국이 맑겠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중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일까지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9도, 부산 11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1도, 서울 대전 세종 부산 울산 20도, 광주 19도, 인천 18도, 제주 17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1.9도, 오늘 강수량 11.3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부산 북갑 국회의원직에 출마한 하정 후보와 구포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고 하정우 전 수석에 대해 성공에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금이환향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공천 과정에서 대구시민께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시민들을 향해 추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등의 내용이 담긴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군사적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미군의 이란 주변 지역 철수, 이란 해상 봉쇄 해제 등 9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제안서는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한 답변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미국인의 비율이 재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ABC 뉴스,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4일에서 28일까지 미국 성인 2,5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7%로 지난 2월 조사의 39%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로 1기와 2기 임기를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는 66%가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습니다. 충북 청주의 임신부가 응급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태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SNS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 신생아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오늘 충북 권역 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모자의료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의 오늘 발표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만 13세 이하 어린이 약 8만 3천여 명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과 방학에 있는 8월에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당일 피해자 수는 457명으로 평소보다 2.4배에 달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12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완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이 상속세를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선대 회장은 2020년 별세 당시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26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고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유족들은 2021년 1차 납부를 시작해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완납했습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청담 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부 지역에 약하게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경북 북부 산지에는 눈이 1에서 5cm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 문학 특선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백가흠 원작 그해 겨울은 내게입니다. 백가흠 작가는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광어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귀뚜라미가 온다, 조대리의 트렁크, 힌트는 도련님, 44, 같았다, 장편소설로 나프탈렌, 향, 마담뱅덕, 아쿠아마린, 짧은 소설 그리스는 달랐다, 산문집 너네 아버지 방에서 운다, 왜 글은 쓴다고 해가지고 등 많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KBS 라디오 문학관 한국 단편문학 특선 백가흠 원작 그해 겨울은 내게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해 겨울은 내게 백가흠 방 안에 어둠이 번지며 축축한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찬 공기가 몸 안에 가득 차며 퍼진다. 가스는 두 달 전에 끊겼다. 조금만 견디면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혹독한 시절을 지나고 있다. 45번째 겨울을 나는 강원도의 한 작은 도시에서 버티고 있다. 하루하루가 힘겹게 흘러가고 있었다.

0: 나는 원룸 안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 며칠 전부터 엄청난 한파가 시작된 뒤로는 소름 끼치는 한기가 등에부터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다.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1: 죽고, 배고파.
0: 나는 휴대용 버너에 물을 올린다.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신다. 얼어붙었던 하루의 고뇌가 녹는 것 같다. 온종일 먹은 것이 없으니 배고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제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굶었다. 끼니를 때우는 대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지막 남은 돈으로 소주 두 병과 담배를 샀다. 마지막까지 나는 무얼 먹을까 고민했다. 그러나 배고픔을 견디기로 했다.
2: 소주 두 병하고 담배 해주세요.
3: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먹을 거를 사는 게.
2: 응? 그냥 주세요.
3: 예.
0: 소주와 담배만큼은 쉬 참을 수 없었다. 술이 없으면 한 잠도 잘 수가 없고 담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 담배는 허기를 채워주는 묘약이다. 소주는 내 안에서 끓고 있는 삶의 욕구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0: 술은 삶의 욕망을 잊게 만든 명약이다. 나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술을 마신다. 술은 헛된 욕망을 가라앉힌다. 빈속을 내 온몸을 소주 한 병이면 다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엉망인 내 삶을 채우는데 소주 한 병으로 족하다. 누추한 텐트 안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소주와 담배와 소설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중 한 권을 펼친다.
1: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죽음이 먹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돌이킬 수 있다. 우리는 죽음으로 파괴된 것을 섭취함으로 살아간다. 실은 죽음이 유일한 영양분이다.
0: 도서관에서 일하는 양순영 씨가 떠오른다. 몇 달 전 나는 그녀에게 저녁을 먹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도서관을 가지 않다가 어제 그녀와 마주쳤다.
2: 장수영 씨!
3: 그때 그 일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0: 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좀 당황스럽나. 좀 바빴어요. 다시 일을 하거든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3: 그때 못한 저녁 오늘 먹을래요?
0: 오늘요? 싫은데요. 나는 그녀와 어떤 관계나 특별한 사연을 만들어볼 생각이 전혀 없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사랑했던 그녀 노순영과 이름이 같아서였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선 좀 당황했다. 얼떨결에 말이 퉁명스럽게 튀어나왔다. 무엇보다 나는 돈이 없었다. 그녀에게 밥을 사줄 여유가 없었다. 그게 다였다.

0: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하죠, 뭐. 그래도 도서관은 계속 나오세요. 재밌는 책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무슨 일 하세요?
1: 이것 저것? 네. 인테리어도 하고 작은 공사도 하고.
0: 어머, 손재주 좋으신가 보다. 여기까지 와서 일하시는 걸 보면. 나중에 우리 도서관 일도 좀 해주세요.
1: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는 말끝을 흐렸다. 일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은 지난해 가을이었다. 근근히 버티던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원도에 온 지 두 해가 지나고 있었다. 일감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나는 일이 들어올 때마다 수익을 따지지 않고 달려들었다. 그렇게 20년 넘게 떠돌며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노순영을 만난 것이야말로 어쩌면 이런 생활을 접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는지 모르겠다. 살면서 가장 잘못한 일은 사랑했던 그녀를 붙잡지 않은 것이다. 아니,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그녀가 떠나도록 내버려 둔 일이다. 그녀를 붙잡았다면 지금 나는 내가 겪는 모든 일보다 훨씬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도 내게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0: 독서는 내겐 생존의 필요 조건 같은 것이다. 나는 요즘 책을 읽으며 밤을 보낸다. 너무 추워서 잠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이 아주 먼 옛날에 밤새며 읽었던 것처럼 재미있지 않았다. 내가 변한 것처럼 세상이 바뀐 것처럼 소설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다. 소설이나 세상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고 바뀐 건 오로지 나뿐이야. 그 사실에 나는 좀 흥분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위로가 찾아왔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미대에 진학했다. 글을 썼다면 지금의 나는 뭔가 달라졌을까? 더 일찍 삶의 일부분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림을 그렸지만 회화과는 가지 못했고 금속공예과를 전공했다. 졸업하고서는 일꾼으로 살아왔다.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래 내가 뭘 하며 살고 싶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듯 싶다. 글 쓰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나았던가. 회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성적이 되지 않아서 금속공예를 전공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내 고민은 짧았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에 빠진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1: 뭐가 잘못된 걸까?
0: 나는 취기가 오르자 곰곰해진다. 정말이지 그런 생각은 무용한 일이다. 그런 생각에 몰두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틈만 나면 생각난다. 아무리 생각을 멀리 밀어내려고 해도 자꾸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자문한다. 자책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소주를 다시 병째 들이켠다. 얼음보다 더 차디찬 소주가 온몸에 퍼져나간다. 아마도 나는 곧 골아떨어질 것이다. 멍청한 생각들을 저 멀리 밀어내며 잠시 취기를 빌어 추위를 잊은 것에 행복해하며 잠들 것이다. 의미 없는 하루가 곧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죽지 않고 견딘 하루가 곧 잠들게

0: 배고픔을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배고프다. 날이 밝으면 김 소장을 찾아갈 것이다. 지난달 공사비를 받으러 갔던 일을 상기하며 모멸감을 불러낸다. 그날 나는 연락을 피하는 그를 만나기 위해 이른 새벽 공사장으로 향했다. 소장님.
1: 아이씨, 깜짝이야. 웬일이야, 새벽부터?
0: 아이, 소장님, 아, 제 사정 뻔히 아시면서 그러세요. 이번에는 꼭 대금 상환 좀 해주세요. 아, 저 이러다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1: 장 사장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 내 사정도 좀 봐줘라.
0: 변제가 안 되니까 일감을 물 수가 없잖아요. 재료상에서도 외상으로 자재를 안 내주고요. 소장님, 저 이거 해결해야 저도 다른 곳으로 가지요. 사정 뻔히 아시면서 이러면 어떡해요. 그를 알게 된 것은 평택의 한 공사장에서였다. 제법 큰 규모의 공사였는데 그도 나도 밑도급에 밑도급을 받아 얼마 안 되는 수익이라도 챙기기 위해 몇 달째 고생 중이었다. 서로 비슷한 처지여서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공사장 한쪽 컨테이너에서 함께 생활하며 동고동락한 세월이 반년이었다. 공사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 있던 내게 그가 연락해왔다. 그가 강원도에서 작은 일을 맡았는데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나보고 맡아달라고 했다.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 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자재비 인건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그는 내게 두 번째 공사마저 해주면 한 번의 대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나는 그를 믿고 또 빚을 내어 공사를 마쳤다. 그 돈도 받지 못했다.
1: 장 사장, 그냥 나 고소해. 내가 감옥 갈게. 아휴, 미안하지만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 알잖아, 나도 공사 대금 다 떼인 거.
0: 소장님, 공사 대금 모두 강원랜드 가서 잃은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1: 그걸 다 알면서 왜 물어? 그럼 내가 한 푼도 없는 거 알겠네. 그러니까 그냥 고소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값 치른다잖아.
0: 그가 빙긋이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어떻게든 그가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의 말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여유 있었고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에게 반나절을 매달려 100만 원을 받아냈다. 이제 받을 돈이 1억 8,900만 원이나 남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절망적이었다.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만이라도 해결할 만큼 사정을 봐주면 좋을 텐데 낭패였다. 그날 받은 돈으로 어제까지 한 달 넘게 버텨냈다. 어떻게든 그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매일 찾아가 사정을 해보겠다 마음먹었지만 아침이 되면 내 결심은 무너졌다. 나는 겁이 났고 그런 상황이 귀찮고 불편했다. 일부라도 송금하겠다는 그를 그저 믿고 싶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갔다. 나는 나약한 사람이다. 오늘은 마음 독하게 먹고 어떻게든 받아와야지. 나는 마음을 다잡는다. 이렇게 추운 날 온기도 없는 방에서 지내는 나를 좀 가엾게 여겨주기를 기대해본다. 나는 스스로 죽지는 않을 거야. 얼어 죽지도 않을 거라고. 악착같이 살아남을 거야. 누구라도 들으라는 듯이 말한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소리를 내어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죽어버린 형일이가 생각날 때마다 이 텐트 안에서 죽은 나를 상상한다. 형이라.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발견하게 될까? 이번에도 선우?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는 걸 언제쯤 알게 될까? 봄? 아니면 여름이 될 수도 있겠지. 그때 내 몸은 구더기들로 꽉 차게 될지도 몰라. 나는 죽은 친구가 옆에 있는 듯 말한다. 작년

0: 선우야, 다시 말해봐. 누가 죽었다고?
1: 형일이. 근데 언제,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 야, 죽고 싶은 사람은 난데 형일이가 왜 죽냐고.
0: 넌 왜? 여행사 일이 잘 안 돼?
1: 말도 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죽 쉬고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형일이가 왜? 사망 시기도 모른대. 추측으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어디쯤에서 숨을 놓은 것 같다는데, 형일이 시신 보니까 뱃속 대하처럼 몸을 조그맣게 말고 죽어있는 거야. 시신은 이미 밀어와가 진행됐고 몸 안에 혈액이며 수분이 모두 빠져나와서 꼭 조각상 같더라. 올 거지?
0: 가야지. 장례식 경비며 오가는 여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1: 시신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 썩지 않은 건 매트리스가 형일이 몸 안에 수분을 천천히 빨아들여서 그랬대. 그리고 집이 밀폐되고 건조해서 시신 썩는 걸 막았다고. 근데 형일이가 너무 몸을 웅크리고 죽어서 관에도 넣을 수가 없어서. 야, 이렇게 되고 보니까 차라리 가족이 없는 게 다행이다 싶어. 어쨌든 수영아, 빨리 좀 출발해라.
0: 선우는 친구의 죽음을 모두 떠하는 듯 난감해했다. 10대, 20대를 늘 붙어 살던 우리는 하나를 잃게 되었다. 나는 멀뚱히 겨울바다를 쳐다보았다. 선우야, 어디로 가는 거야?
2: 빈소 차릴 거 없잖아, 우리 둘인데. 영안실 형일이 보러 가자.
3: 최영일 씨 보호자입니다.
4: 아, 예.
0: 정말 바짝 마른 나무 토막 같네. 형일은 죽은 뒤 천천히, 아주 서서히 말라갔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꼭 내 장례식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친구의 죽음에 동화되는 것을 넘어 그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일까 슬픔이 크지 않고 덤덤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죽음이 곧 안식이라는 말을

0: 사위가 깜깜했다. 엄청난 추위로 내 몸은 진정되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나는 휘청였다.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차도 사람도 없었다. 공사 현장은 그리 멀지 않았다. 나는 그곳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1: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나온 게 있어서
2: 그냥
1: 이렇게
2: 오늘 어디 있잖아 진짜.
0: 공사장 입구. 정기적인 일을 받지 못한 일꾼들이 하루 일을 얻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한 사내가 내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넨다.
3: 마셔요.
4: 아이, 고맙습니다. 미장 아저씨. 아, 임금도 못 드렸는데 죄송해요. 어떻게든 올해 넘기기 전에.
5: 사정 들었어, 장 사장. 마음이라도 알았으니 됐어.
4: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 장 사장 마음 알았으니 됐다고. 장 사장 마음 독하게 먹어. 너 아직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물러서 어떡해.
0: 그는 미장을 하는 사람이다. 내게 받아야 할 돈이 몇백만 원은 될 것인데 내게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여럿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잊고 있었을 것이다.
4: 세상은 요구하지 않으면 잊게 돼.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고. 김 소장도 마찬가지고. 김 소장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내가 김 소장한테 말을 잘해서 밀린 대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미장 아저씨는 어디로 갔네. 김 소장이 민망해할까봐 피했던 나처럼 돈 달라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상대방이 민망해할까봐 알아서 피해준 거야. 마지막 담배.

담배를 피운다. 담배는 추위도 잠시 잊게 만드는 신통한 약이다. 오늘 김 소장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담배를 살 돈도 내겐 없었다. 정말이지 나는 삶에 아무런 계획도 가능성도 없다. 그를 기다리며 남은 담배를 모두 피웠다. 그 사실이 내 성정에 없는 결기를 만든다. 담뱃값도 없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미래? 내일은커녕 한 시간 후도 내

0: 김 소장은 공사가 시작되는 7시 정각에 나타났다. 나는 점잖고 조용히 그에게 말한다.
1: 여기 시멘트 바꿔야 돼요.
0: 소장님, 돈 주세요.
2: 장사장,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갑자기 새벽에 찾아오면 내가 돈이 있나?
0: 그가 아무런 감정 없이 말한다. 그의 말은 그저 숨을 뱉는 듯 휘발되어 버리는 공기와 같다. 물론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그는 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모른 척 현실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한 달 동안 나는 그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 나는 그게 문제다.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 그는 주지 않는 것이다. 그와 매번 반복되는 대화가 한동안 이어진다.
3: 소장님, 돈 주세요, 제발. 예?
2: 없다니까. 먹고 죽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데 이러면 어떡해.
4: 꾀부리는 놈들은 확 잘라버릴 거야.
3: 아, 소장님, 아, 돈 주세요.
5: 예, 알겠습니다.
0: 그는 현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따라다닌다. 그는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아침을 먹는다. 그가 밥을 먹는 동안 나는 식당 밖에서 그를 기다렸다. 차마 이틀을 굶었다고 말을 하지 못했다.
6: 이모 깍두기만 넣어주세요. 나도
7: 똑같이 막걸리 한 잔 합시다.
0: 막걸리 뭘 넣겠어요? 맛있는 냄새. 배고파. 잠시 잊었던 내겐 너무나 치명적인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온다. 그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다. 빚을 진 그는 당당하고 나는 피굴하다. 모욕감이 기어나온다. 배고픔이 용기를 준다. 나는 식당에서 나오는 그의 멱살을 가만히 잡았다.
3: 김 소장님, 나 곧 죽을 거예요.
2: 장사장.
0: 그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말하면서 이미 울고 있다.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그 말이 서글펐다. 내 안에 숨기고 숨겨두었던 그 말이 나를 울린다. 흐릿해지는 시야 저 멀리 미장하는 그가 내 쪽을 힐끔거린다. 그는 여전히 불을 쬐고 있었다. 아마도 오늘 일을 얻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더 눈물이 쏟아졌다.
3: 배가 너무 고파요. 김 소장님, 정말 나한테 이러지 마요.
2: 장사장.
0: 나는 멱살을 쥔 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주저앉아 그냥 엉엉 울고 싶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아보려 애쓰지만 자꾸 울음이 새어나온다. 나는 그냥 돌아서 집에 가고 싶다. 집으로 돌아가면 내게 안식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게 너무 두렵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이다.
2: 말하지. 그랬어. 뭘 배고프다고 울고 그래. 무섭게. 이리 와. 사장님, 순댓국 특으로 하나 줘요. 특으로.
8: 예, 순댓특 하나.
3: 누가 밥 사달래요? 돈 줘요, 빨리. 약속한 한 달 됐잖아요.
2: 아, 일단 밥 먹고 있어, 장사자. 나 어디 안 가. 내가 어디 가.
8: 알 때 끝날 때 먹어요.
0: 그때 보글보글 끓는 순댓국이 내 앞에 놓인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김 소장은 식당을 나갔다. 나는 앞에 놓인 순댓국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입안에 침이 고인다. 나는 고개를 돌린다. 나 자신이 싫어 죽을 것만 같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떨어지며 침이 고인다.
8: 아, 왜 안 먹어요? 장 사장님, 소주 줄까?
0: 아, 네, 고맙습니다. 나는 찬 소주를 물컵에 가득 따라 마신다. 꽝꽝 얼어버린 온몸에 찬 소주가 퍼진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다. 그러자 허기가 몰려온다. 나는 천천히 순댓국을 먹기 시작한다. 뜨거운 음식이 몸에 들어가자 나는 모든 것을 잊는다. 나는 크게 문제다. 나는 남은 소주를 마저 마신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모든 것이 정신이 또렷해진다. 아, 여기 식당 주인한테도 빚이 있는데. 아, 인부들이 몇 달 동안 달아놓고 먹은 식대가 꽤 될 거야.

0: 근데 당장 오늘 먹은 순댓국밥 값도 없으니 김 소장은 왜 안 오는 거야? 아 어떡하지?
1: 국물이랑 소주 더 드려?
0: 아니요. 아,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저기 사장님.
1: 왜? 아 왜 뭐 더 드려?
0: 아니 그게 아니라 사장님 이제 밥값 이따가 와서 드릴게요.
1: 아우 아니야 그냥 가. 김 소장 쪽으로 달아놓으면 돼.
0: 그리고 식대 밀린 거는.
1: 장 사장님 가끔 들러서 밥 먹고 가. 아유 안 그래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그랬어. 사람들 하는 말 들으면서 좀 걱정도 됐고.
0: 네. 그녀가 내 사정을 아는 듯했다. 아니 모를 수 없었을 것이다. 내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나를 잊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몇 명인지 나는 기억 못한다. 새삼 나는 식당 주인에게 미안해져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1: 잘 좀 먹고 다녀. 못 본 새 얼굴이 많이 상했네.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더럽네. 이게 다 김 소장 이 자식 때문이야. 이 자식을 정말...
2: 이번에는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나는 정말 아주 오랜만에 화가 났다. 나는 씩씩거리며 현장 사무실로 향한다.
3: 김 소장님!
4: 벌써 다 먹었어? 막 가려던 참인데.
3: 진짜 정말... 당신은 진짜...
4: 아이 왜 그래 장 사장? 내가 돈 찾아왔어.
3: 게?
2: 나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이런 상황 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내겐 없었던 모양이다.
3: 진짜요?
5: 자 500인데 이게 내 최선이야. 어쨌든 미안해 장 사장.
3: 소장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처음 한 거 아세요?
5: 봄 다 지나갈 때쯤엔 또 마련해 볼 테니까 좀 견뎌.
3: 네.
5: 그리고 나 강원랜드 가서 돈 잃은 거 아니야. 믿어줘.
3: 네.
5: 그리고 죽지 마. 내 돈 다 받아야지. 오늘은 좀 겁났네.
3: 네. 자, 소장님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5: 부탁?
3: 일자리 하나 주세요. 잡부라도 괜찮으니까.
5: 응? 노가다라도 뛰려고? 대학물까지 먹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되겠어?
6: 뭐 그래도 알았어.
3: 저 말고요. 응? 저기 밖에 미장 아저씨 있잖아요.
6: 이 씨? 아이 나이가 너무 많아.
3: 아이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진 빚이 많아서 그래요.
6: 알았어.
3: 고맙습니다 소장님.
2: 나는 그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온다. 나는 불을 쬐고 있는 미장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그가 나를 보더니 모른 척 옆으로 비켜선다.
3: 아저씨 오늘 일 없대요? 추운데 집에 가시지.
7: 아 집에 가면 또 그렇잖아. 마누라 눈치도 보이고.
3: 아까 보리차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거

0: 일단 이거라도 받으세요.
1: 아유, 아 이게 얼마야?
0: 2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한테 받으실 게 얼마예요?
1: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이거면 됐어요. 아 고마워 장 사장.
0: 아마 내일부터 일감 있을 거예요. 제가 부탁해 놓았어요.
1: 아 정말이야? 아이고 잘 됐네, 잘 됐어. 아 너무 고마워 장 사장.
0: 그럼 전 이만.
1: 장 사장, 아무래도 이거 한 번에 너무 많은 것 같아. 힘들 텐데 내 건 천천히 해.
0: 그는 내가 주었던 돈을 나누어 내게 내민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손사래를 친다. 그가 얼른 내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는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돈을 돌려주고 돌아서 뛰기 시작한다. 그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 따라 붙는다. 나는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집으로 가던 걸음을 돌려 순대국집으로 향한다.
2: 왜? 순대국 좀 싸죠?
0: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
2: 이게 뭐야?
0: 죄송해요. 그간 연락도 못 드리고.
2: 아우 아니야 됐어. 천천히 줘도 돼. 이 돈 없어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아유 가져가.
0: 아 아니에요. 이거라도 일단 받아주세요. 그런데 저 얼마나 갚아야 해요?
2: 왜? 다 주게? 알게 되겠지 반년치니까. 근데 아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일단 장 사장 먼저 사러. 빚은 그 다음에 챙기고. 아휴, 이 돈도 가져가.
0: 아니에요.
3: 자꾸 돈을 내 손에 쥐어주는 그녀를 뿌리치며 나는 도서관으로 향한다. 내일부터는 아마 책을 읽지 못할 것이다. 내 밤은 점점 짧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다. 노순영과의 인연은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결국 그녀의 남편과 사내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와 부산에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다. 나는 한적한 야산으로 끌려갔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이었다. 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녀의 남편에게 사정했다.
0: 아, 식당 하려고 모아둔 돈 다 가져도 좋으니까 순영 씨하고 이혼해 주세요.
4: 얘 아직도 덜 맞았구나 수술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 잘 야, 얘네 마누라 구원해 주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구원해 줄 건데?
0: 이제 그만 놓아 주세요. 순영 씨는 그쪽 사랑 안 해요.
4: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 네가 뭔데? 도대체 네 존재가 뭔데 누가 누굴 구원해 주냐고 임마. 네가 뭐 하나님이야?
0: 순영 씨, 놔줘요.
4: 아씨, 뭐 이런 그러무리 같은 게 다 있어. 아유, 이씨. 아, 같은가 이거. 아유. 아유,
0: 순영 씨, 나 가만히 둬요. 진짜 그때 안 참아요?
4: 야. 넌 그게 문제다. 주제 파악 못하는 거. 진짜 순영이 말대로네.
0: 주제 파악 못해. 순영 씨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4: 지금 누굴 걱정하는 거야 도대체? 너 자신을 걱정하세요 이 새끼야. 아 새끼 이거 진짜 답답하네 정말.
3: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당장 그녀에게 달려가야만 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지도 몰라서 걱정됐다. 하지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한 얘기가

자꾸 생각났다. 그녀가 나에 대해 그렇게 말했을 리 없었다. 그런데 나는 뒤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만날 수 없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녀도 나타나지 않았다. 뒤로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서로에게 우리의 관계를, 미래를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내가 자주 들르던 작은 카페 사장이었다. 식당 자리를 알아보다 알게 된 곳이었다. 그간 모은 돈으로 고향집 엄마 옆에서 작은 식당을 열어볼까 궁리 중이었다. 무엇보다 걱정이 많은 늙은 엄마가 그렇게 하길 원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돌아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생활은 달라진 것 없이 즉흥적이고 불안정하다.

0: 도서관은 아직 오픈 전이었다. 나는 발을 동동거리며 다른 순영 씨를 기다린다. 그냥 집으로 갈까 고민한다. 나는 뭔가 생각난 듯 주머니에 구겨 넣었던 돈을 세어본다. 115만 원. 이 돈으로 봄까지 나는 견뎌야만 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머릿속은 다시 뒤죽박죽이다. 나는 출근하는 양순영 씨에게 다짜고짜 말한다.
1: 어머, 설마 나 기다리는 거예요?
0: 저녁 먹읍시다.
1: 오늘이요? 싫은데요.
0: 네. 거절당하니까 머쓱하네.
1: 아니,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한 건데. 갑자기 저녁은 왜요?
0: 아마 내일부터 도서관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거든요. 이 말은 나한테 하는 다짐이야. 이젠 책 그만 읽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
1: 일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 동네 작잖아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이웃사촌.
0: 양순영 씨는 내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나 봐. 마음이 좀 불편하네.
1: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요. 저녁은 나중에.
0: 네? 아이가 있어요? 아유, 이 바보 진짜. 양순영 씨가 결혼하고 아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한 거야?
1: 혼자 키워요. 아이 아빠하고는 헤어진 지 좀 됐고요.
0: 양순영 씨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가 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내 표정을 보고선 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 하잖아. 미안하네. 빨리 가야겠다. 그럼...
1: 도서관에 안 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0: 네. 그게 그러니까 할 일이 있어요. 나는 휙 돌아선다. 무거웠던 내 마음이 어느새 가벼워진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심박이 빨라진다.
1: 장수영 씨, 잠깐만요.
0: 네?
1: 그 할 일, 목욕탕 가는 거죠. 아침부터 일 열심히 하셨나 봐요.
0: 땀 냄새 났나 봐. 네. 그녀의 말에 나는 킁킁 오단을 들추며 냄새를 맡는다. 나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멋쩍어서 그녀를 바라보며 해벌쭉 웃는다. 나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그녀에게서 멀어진다. 그녀는 한참 그런 나를 바라본다. 순간 손을 흔들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지만 나는 주머니 안에 돈을 꽉 움켜준다. 내일을 이젠 내일을 살아야지.

나는 목욕탕으로 향한다. 때를 밀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내일을 살아야겠다. 이제 벽에 쌓은 병을 치워야지. 공병값은 얼마나 될까? 그 돈으로 가스비를 내면 좋겠다.

KBS 라디오문학관 백가흠 원작 그해 겨울은 내게 기술 김남희, 김종찬 음향효과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음악 곽장용, 극본 서연희 연출 김세원 진행의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와 옹진군, 흑산도, 홍도,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새벽까지 수도권, 충청, 내륙, 전라동부, 제주도, 오전까지 강원도와 경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강원도 최고 30mm, 수도권 20, 충청권은 최고 10mm, 그 밖에 남부지방 5mm 미만입니다. 강원도 높은 산지엔 1에서 5cm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강원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에서 11도, 낮 기온 16도에서 21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영동지방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산간지역은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북한정 날씨입니다. 새벽까지 평안도, 황해도는 새벽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낮까지 함경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30, 적설은 1에서 5c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기온 19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아침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9도, 수원 8도. 낮 최고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19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높은 산지 눈이 오겠습니다. 낮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8도, 대곤령 4도, 강릉 10도, 낮 최고 춘천 19도, 대곤령 12도, 강릉은 1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새벽까지 내륙지방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9도, 충주 8도, 대전 세종 9도,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0도, 충주 19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새벽까지 동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광주 9도, 군산 10도, 목포 11도, 낮 최고 전주 광주 19도, 군산 목포는 1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아침까지 경북 북부지역에서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고 이후 차차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0도, 부산 울산 창원 11도, 낮 최고 대구 21도, 부산 울산 창원은 20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새벽까지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비풍을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전에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1도, 서귀포 10도, 낮 기온 제주 17도, 서귀포는 18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5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1.8도, 오늘 강수량 14.6mm, 해 뜨는 시각 5시 34분입니다. KBS 기상동보 전금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어제 발사된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펠컨 9이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약 60분 후 발사체에서 분리됐으며 15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교신을 통해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정밀 지상관측 위성으로 국토관측과 지도 제작 등은 물론 재난감시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기타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은 현지 시간 3일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는 오는 6월부터 일별 18만 8천 배럴의 생산 조정을 하기로 했으며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능한 국가별 증산량을 보면 사우디와 러시아는 각각 하루 6만 2천 배럴씩, 이라크는 2만 6천 배럴, 쿠웨이트 1만 6천 배럴 등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 MFC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MFC 참여와 관련해 국제법과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연합체 참여 제안이 군함 파견 요청보다는 더 다자적인 접근법인 만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청주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태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SNS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 신생아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어제 충북권역 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모자의료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에 소속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날인된 진술조서를 SNS에 올려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특별수사관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 명패와 날인된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권창영 특별검사와 나란히 서서 임명장을 들고 있는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지미 특검보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출연과 권영빈 특검보에 주요 참고인 변호 이력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면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부는 어제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인사권, 경영권 요구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이란 이름 아래 원칙 없는 인사 운영을 해와 직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건물에서 잠을 자던 30대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 등 5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의식 저하 상태였던 30대 여성은 회복 중이고 4명은 경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경북 북부 산지에는 눈이 1에서 5cm 정도 쌓이겠고 강원 일부 지역에는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렘브란트, 프란시스코 고야, 자크 로이 다비드, 윌리엄 터너까지 300년에 걸친 유럽 미술사의 흐름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거장들의 전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 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릴리 알렌의 Somewhere Only We Know.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이야기 오늘은 유럽의 300년 미술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아,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상주의 미술을 조명하는 전시 참 많이 개최됐었는데 네. 오늘 전시는 인상주의 이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작품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2: 그렇습니다. 더현대 서울 6층에 위치한 알트원이라는 전시 공간에서 개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라는 전시회인데요.
1: 네.
2: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목만 듣고서도 17세기 한 18세기 미술 다루나 보다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전시되는 작품들을 살펴보면 범위가 더욱 넓습니다. 이 전시는 유럽 회화 52점을 전시 중인데요. 1540년경의 작품부터 1842년에 그려진 작품까지 망라합니다.
1: 네.
2: 그래서 미술사적으로 시대 구분을 한다면 후기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 시기까지를 다루는 전시라 하겠습니다.
1: 특정 사조나 작가를 주제로 한 전시가 그동안 주로 열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구성이 새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1: 어떤 작품들이 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고요?
2: 그렇습니다. 미국의 톨레도 미술관 작품들이 서울 나들이를 한 것인데요.
1: 네.
2: 이 미술관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톨레도라고 하는 인구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에 있는 미술관인데
1: 네.
2: 익숙한 미술관은 결코 아닐 겁니다.
1: 그러게요.
2: 그렇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이 작은 이 톨레도라는 이 도시 출신의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이제 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톨레도 미술관에 정말 큰 기부를 했고
1: 와.
2: 이걸 바탕으로 훌륭한 작품들을 미술관 측에서 하나둘씩 사 모아서 오늘날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컬렉션을 완성을 했고 3만 네. 점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1: 와.
2: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시회의 오프닝에 이 미술관 부관장이랑 수석 큐레이터가 와서 오프닝 행사할 때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나중에 친해져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이 미술관이 고려 청자도 갖고 있다고 하고요.
1: 그래요?
2: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박서보 작가의 작품도 네. 구매를 이제 할 정도.
1: 박서보 작가 작품 사기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미술품의 그 수집의 그 양이나 질이나 그 다양성이 매우 다양한 그런 미술관입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이 톨레도라는 정말 지명도 익숙치 않은 먼 곳에서
2: 네.
1: 서울까지 작품을 대여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배경이 있었나요?
2: 이 미술관이 내년 말까지 재개관을 위한 대규모 공사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2: 근데 이럴 때 소장품들을 수장고에 보관할 수도 있겠지만 대여료를 받고 이제 순회 전시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 일종의 수익성 사업을 이제 이렇게 말씀처럼 이제 일석이조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것인데요.
1: 네.
2: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교적 덜 주목받는 작품을 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말 미술관의 그 최

0: 최고 메인. 제가 그 부관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작품이 미술관 그 메인 전시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딱 정면에 제일 좋은 자리에 거의 벽체 거의 하나를 혼자 쓰고 있는 그 작품이라고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근데 그 주요 중에 그 주요 작품이 뭐냐면 바로 자크 루이 다비드. 라고 하는 이 프랑스 작가의 1786년 작품인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입니다.
1: 네, 딱 보면 다들 끄떡끄떡할 작품이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 자크 루이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검색해 보시면 네. 아 그래 이 작품이지
1: 맞아요.
0: 라고 이제 바로 수긍하실 그런 작업이고
1: 네.
0: 이 작품은 신고전주의 미술을 정말 단연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미술사 책에서 반드시 소개되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이 작품 가지고 답안지 두 장은 써내야 되는 그런 어떤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 작품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소개되어 있을 것입니다.
1: 그러게요. 거기 가서 본 것 같기도 한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브르 네. 박물관에 가보시면은 드농관이라고 하는 네. 곳이 있는데 거기에 루브르에 있는 그 자크 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인데 4m짜리 그림이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엄청 크죠.
0: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린 그림인데 정말 실물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더현대 서울에 와 있는 거는 미국의 톨레도 미술관 거라는 거죠.
1: 그러게요.
0: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면 지금 더현대 서울에 와 있는 게 이 자크 루이 다비드가 다시 한번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784년에 자크 루이 다비드가 지금 루브르에 있는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에 그린 거고요.
1: 네.
0: 2년이 지난 1786년에 이 다비드와 그의 제자 안느 루이 제로다가 원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스케일로 재제작을 한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덕분에 이제 한국까지 올 수 있게 됐는데
0: 그렇습니다.
1: 얼핏 보기에도 정말 사진처럼 잘 그린 그림이거든요.
0: 네.
1: 작가가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는 수고를 왜 했을까요?
0: 여기에 아주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1: 네.
0: 먼저 이 1784년에 자크 루이 다비드가 루이 16세의 주문을 받아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이제 그린 겁니다.
1: 네.
0: 근데 딱 보셔도 아 국왕의 주문을 받다니 자크 루이 다비드 보통 화가가 아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절로 드는 대목이고
1: 네.
0: 뭐 실제로 정말 사진 같은 그림의 전형 같은 그런 화가이기도 한데요. 이 자크 루이 다비드는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 출신이고
1: 네.
0: 26살이던 1774년에 당시 프랑스 미술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로마 대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다만 이 로마 대상을 한 번에 받은 것은 아니고요. 무려 4번의 도전을 한 끝에 쟁취를 한 것입니다.
1: 네.
0: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다비드가 심사에 불만을 느끼고 이제 이 세상 사람 안 될 거라고 막 단식 투쟁을 막 벌이기도 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뛰어난 화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열망이 매우 매우 강했습니다. 근데 이런 다비드가 이제 화가로서 크게 성공하고 인정받고 루이 16세의 요구를 충실히 받들어서 그린 게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
1: 네.
0: 보면 일단 배경이 고전적인 건축물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배경 앞쪽으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가장 요 왼쪽에서 투구를 쓰고 나란히 서 있는 세 남성이 바로 제목 호라티우스
1: 형제.
0: 네, 형제들입니다.
1: 네.
0: 근데 이들은 가운데 서 있는 이 어떤 이 남성한테 손을 뻗어서 네.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남자가 들고 있는 검을 향해서 이렇게 맹세 경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이 호라티우스 형제들이 이제 전장에 나가는 거라서 이제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경례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1: 그런데 경례를 받고 있는 남성의 표정을 보면
0: 네.
1: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응시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뭔가 이 충성의 맹세를 바로 받아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거의 막 울먹울먹 하면서 네. 나 올려다보는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1: 그러게요.
0: 네, 왜냐하면 경례를 받아주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1: 아.
0: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목숨 바치는 각오를 한다니까.
1: 아, 그렇군요.
0: 네, 되게 이제 마음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림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이제 아들들이 이제 지켜야만 된다는 그런 공적인 책무와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떠나보내기 싫은 그런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딱 가운데에 있는 인물로 이렇게 보여줘서 그걸 이렇게 잘 드러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그림의 또 오른편을 보면 이렇게 여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1: 네.
0: 고개를 떨군 채로 이렇게 크게 슬퍼하고
1: 상심에
0: 있는
1: 빠져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호라티우스 형제의 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동생 오빠들 나가서 큰일 날지도 모르니까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근데 슬퍼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누이들 중 한 명의 약혼자가 오빠 남동생들이 이 쳐들어가는 그 적군의 군인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자기 약혼자가.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가 어찌 되든지 간에
1: 무조건 지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정말 실패와 그런 어떤 비통과 어떤 안타까운 마음밖에는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목해야 되는 점은 슬퍼하는 누이 동생들은 저기 구석에 어둡게 그렸어요. 근데 대신 충성을 맹세하는 경례를 하는 그런 형제들은 더 크고 앞서 나오고 밝게 네. 그렸거든요. 부각시켜서.
1: 그러네요. 맞아요.
0: 근데 이 그림을 루이 16세가 그리라고 해서 그린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그림은 결국엔 공적인 책무를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가서 싸워라.
1: 네.
0: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일종의 선전적인 작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이 그려지고 난 뒤에 루이 16세가 루브르 궁전에다가 이걸 전시를 합니다.
1: 네.
0: 대대적으로. 그래서 뭐 귀족들이 막 이런 걸 받겠죠. 왕족들이나. 근데 요 당시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귀족들이나 왕족 가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그 그림을 보고 뭔가 느끼고 너네도 이 호라티우스 형제들처럼 나라에 큰일이 나면 너네도 나가서 싸워라.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전달하고 싶었을 겁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이렇게 그림을 봤던 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보드레유 백작이었는데
1: 네.
0: 이 그림에 탄복을 한 보드레유 백작이 이 자크루이 다비드. 이 그림을 그린 화가한테 나한테도 같은 그림 하나 좀 그려줘 라는 의뢰를 하게 된 거죠.
1: 누가 봐도 탐내기도 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진짜 멋있는 그림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진 그림 하나가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하나 더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더현대 서울에 와 있는 것입니다.
1: 네. 구강에게 주문받아 그려진 작품과 같은 그림을 의뢰한 사람이라면 이 보들레우 백작이라는 사람도 당시 권력이 어마어마했겠네요.
0: 그렇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술 애호가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드레유 백작이 이 엄청난 이 작품을 소장하는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재제작본을 손에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 네.
0: 이 백작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림을 팔게 됐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1: 아이고 아까워라.
0: 그렇습니다.
1: 그 후손들이 땅을 치면서
0: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할
1: 지금도
0: 겁니다.
1: 지금도 울고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막 이렇게 유명한 유럽 가문들 가보면 가보 같은 그런 고전 명화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재제작본이 미술 시장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을 처음으로 손에 넣고 거래를 시킨 이가 바로 장 바티스트 피에르 르브랭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화가이자 미술 거래상이기도 이제 했어서
1: 네.
0: 이 보물 중에 보물인 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착 낚아채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의 손에 이렇게 딱 무사히 들어가는 건가 이제 싶었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일어난 거죠.
1: 네.
0: 그래서 미술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1: 그렇군요.
0: 이 그림을 다시 손에 넣었던 이 르브랭이 1791년에 그러니까 대혁명 2년 지나고 나서 네. 자기 소장품들을 전부 처분하게 됩니다.
1: 오는 사람 많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이곳저곳 계속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네. 이손저손 거치다가 결국엔 이 작품이 1950년에 네. 이 미국의 톨레도 미술관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1: 당시 또 미국은 가장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이 호라티우스 형제 맹세가 톨레도 미술관의 주요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와, 이렇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네요. 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이 더현대 서울 전시회장에 가보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바로 옆에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네. 초상화가.
1: 네.
0: 근데 이 그림이 바로 아까 그 그림을 처음으로 미술시장에서 취급했던 미술상 장바티스트 피에르 르브랭의 아내가 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아, 아내도 그림을 잘 그렸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내가 바로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 르브랭이라는 이 프랑스 출신의 화가인데요.
1: 네.
0: 이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는 18세기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서 소개한 자크루이 다비드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크루이 다비드는 아까 프랑스 국왕의 막 의뢰를 받아갖고 그림 그리라고 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후원을 받아서 그녀의 초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많이 알려진 게 바로 1783년에 그린 장미를 들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런 작품. 인데요.
1: 네.
0: 이게 지금은 베르사유 궁전에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거기 있어야 또 어울리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딱 봐도 정말 그 실크를 입고 있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런 모습이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로 화려한 그런 작품인데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이 엘리자벳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 초상화를 아주 이렇게 멋들어지게 완성을 하면서 당대 이 사교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이 그녀에게 자기를 좀 그려달라는 의뢰를 계속해서 오. 하게 되는 거죠.
1: 근데 그림 보니까 색감도 네. 너무 좋고 네. 너무 예쁘게 잘 그려서 네. 여자들이 탐낼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 엘리자벳이
1: 네.
0: 본인의 얼굴을 이제 그린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1: 오.
0: 그래서 이거는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거고 지금 한국에는 없는 건데.
1: 어머 너무 예쁘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청취자 분들께서도 이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 자화상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1: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0: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1: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왜 요즘 이렇게 막 예, 필터를 여자들, 씌운 얼굴처럼
1: 맞아요. 사진 우리가 이렇게 보정하는 것처럼
0: 그렇습니까?
1: 본인의 자화상 이렇게 나온다면 돈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왜 요새도 유난히 자연스럽고 이쁘게 바꿔주는 보정 필터는 돈 내고 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비싸도 다 사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마 당대 사람들도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왕이면 나를 더 우아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표현해주는 사람을 원했겠죠.
1: 그녀의 샘플 작품이네요.
0: 아마 처음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더현대 서울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1784년작 세레즈 백작 부인인데 역시나 매우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네. 자태를 자랑합니다.
1: 뭐 1784년 작품이라고는 하지만
0: 네.
1: 뭐 백작 부인의 얼굴은 물론이고
0: 네.
1: 뭐 모자라든지 옷의 디테일,
0: 네.
1: 뭐 피부, 손에 들고 있는 종이 하나까지
0: 네.
1: 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너무 사실적이지만 너무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딜 봐도 고객 만족의 그런 어떤 네, 와, 흔적들이 역력한데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얼마나 제 실력도 대단하고 수완도 좋은 화가였는지 이 한 작품만 보더라도 짐작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 역시 프랑스 대혁명 이후 큰 위기를 겪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는 고객들이 다 귀족층이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대혁명 시기에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1: 네.
0: 그리고 그녀의 큰 후견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대혁명 시기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가 어린 딸과 함께 파리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개인사를 말씀드리자면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하더라고요.
1: 남편이 도박 빚으로 다 날린 거예요?
0: 그 도박 빚은 그 이제 호라티우스 형제의 제재 작본을 사들였던 그 보드레우 백작. 이 도박 빚이 많았고 도박 빚 갚으려고
1: 다음에서
0: 그렇습니다. 그림을 팔았더니 엘리자벳 남편이 산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분도 망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망한 거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제 참 기구하다고 하겠고 그리고 이 엘리자벳 루이즈 비제는 이제 초혼이었는데 남편은 재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안타까운 면이 많은 결혼이었고 결혼 생활도 이제 불행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딸이랑 둘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터지고 나서 이제 유럽을 이제
1: 전전했군요.
0: 네, 전전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워낙 화가로서의 명망이 드높았기 때문에 이탈리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다 환영받았대요.
1: 네. 그래서 거기 또 귀족 부인들이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장기간 성에 체류하면서 각국의 왕실이랑 귀족들의 초상화를 이제 그려줍니다.
1: 그렇군요.
0: 정말 잘 나가는 화가였고 그리고 이후에 심지어 이 나폴레옹 세력의 신임을 얻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화가로 활동했고 이 화가가 80세가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으로서 천수를 누렸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작품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생활고가 또 있었을 테니까 그림을 많이 그렸을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좋네요.
0: 그렇습니다.
1: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의 아주 좋은 작품 중 하나가 지금 더현대 서울에 이렇게 딱 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도 겸사겸사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수백 년 전에 프랑스 회화가 이렇게 역동적인 이야기와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흥미롭고 직접 가서 보고 싶어집니다. 나머지 전시 작품 이야기들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전시 해설가 이정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로이킴의 러브 러브 러브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시간입니다.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음악가로 활동했던 바흐의 아들들 이야기로 함께할게요.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바흐의 아들들도 음악가로 꽤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죠.
2: 예. 마침 이제 오늘이 5월 3일이고 이제 모레면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그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흐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들어 마땅한 이 바흐, 진짜 아버지로서도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바흐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음악가로서 대성했던
1: 네.
2: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흐는 그 평생 20명의 자식을 이렇게 낳았는데요.
1: 네.
2: 물론 그 당시는 영아 사망률이 높은 때였기 때문에 딱 절반인 10명만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1: 네.
2: 이 바흐의 막내딸이 이 레기나 수잔나 바흐라는 분인데 1742년에 태어났으니까 바흐가 57세 때
1: 와.
2: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흐는 정말 많은 자식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자식이 많으면 소홀하기 쉽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근데 바흐가 진짜 아버지로서 대단한 분이었던 게 이 모든 자식들을 다 고등교육을 시키고 이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정말 애썼던 그런 분이었다는 게 참 대단하죠.
1: 네.
2: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소개해드릴 아들은 바로 바흐의 장남입니다. 이 바흐의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라는 분인데요. 빌헬름 프리데만은 1710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빌헬름 프리데만은 이미 10대 때부터 당대 최고의 오르가니스트로
1: 네.
2: 이름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흐가 20대 때 이 첫 아들이 태어났었는데 그리고 이제 1717년에 바흐가 쾌텐이라는 조그맣지만 굉장히 그 음악적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궁정악장으로 갔는데 빌헬름 프리데만이 9살이던 1720년에 어머니인 마리아 바르바라, 바흐의 첫 번째 아내였던 마리아 바르바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1: 네.
2: 이러니까 이제 바흐는 이 첫째, 둘째, 이 남겨진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또 측은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물론 바흐는 아이들을 위해 바로 재혼을 하긴 했지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1: 네.
2: 그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인 빌헬름 프리데만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는 아버지가 손수 이 건반 연습곡을 써서 아들의 건반 연습을 도왔던 그 책자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책자가 바로 장남 빌헬름 프리데만을 위한 건반 소책자라는 악보집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 이제 63곡으로 이루어진 이 곡인데요.
1: 네.
2: 이 곡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집과 인벤션과 심포니아. 이제 요즘 그 우리 그 학생들도 바이엘 떼고 체르니 들어가게 되면 인벤션과 심포니아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1: 네.
2: 바로 이 중에 많은 곡들이 바로 이 바흐가 아들을 위해서 썼던 곡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바흐가 장남 빌헬름 프리데만의 교육을 위해서 썼던 곡 중에서 판타지아 10번, 나중에 심포니아 11번이 되는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797번을 로버트 힐의 포르테 피아노, 18세기의 초기 피아노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200년 전 사람인 바흐도 이렇게 자식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특히 바흐는 자기가 이제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 큰 형 집에서 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서 한 사람 몫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 대학을 못 가고 바로 직업음악가로서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바흐는 자기의 자식들만큼은 충분히 배우고 싶은 만큼 고등교육을 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23년 5월에 바흐는 아주 큰 도시죠. 라이프치히에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바흐가 간절하게 라이프치히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물론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음악 감독 자리이기도 했지만 라이프치히는 그 당시 독일 최고의 그 교육기관들이 있었던 특히 라이프치히 대학 법과대학은 독일 최고 명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아들들은 그리고 내 딸들은 고등교육을 시켜서 좋은 학교에 보내리라. 전부 또 대학 교육을 시키리라. 네. 라고 마음을 먹고 라이프치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이니까 자동으로 자식들을 토마스 교회 부속 학교에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겸하는 거죠. 네.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었고 아주 명문 고등학교였는데요. 그리고 장남 이 빌헬름 프리데만과 차남인 칼 필립 에마누엘은 아버지 소원대로 라이프치히 대학 법대에 다 진학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빌헬름 프리데만은 물론 이렇게 이제 라이프치히 대학 법대를 나왔지만 당시는 이제 신분 사회였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학력과는 또 상관없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직업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0: 네.
1: 뭐 워낙 10대 때부터 그 건반 악기 주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에 1733년에 드레스덴에 있는 성

0: 소피아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재직을 하고
1: 네.
0: 1746년부터 64년까지는 헨델의 고향이기도 한 할레의 성모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그 추종자를 거느리고 또 제자를 키워내던
1: 네.
0: 당대 최고의 오르간 주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가 젊은 시절 바로 이 드레스덴의 성 소피아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재직하고 있던 1740년에 작곡한 두 대의 챔발로를 위한 소나타 F장조 2악장 안단테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그런데 이 바흐의 장남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는 비운의 천재라고 불리우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워낙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음악가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독선적인 분이었죠. 네. 타협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를 그만두고 1770년대에 베를린에 정착하게 돼서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에서도 무슨 그 궁정 음악가라든지 이런 칭호를 얻기를 기대했지만 이 타협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결국은 그냥 후학만 양성하다가 네. 1784년에 72세를 일기로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후반기는 상당히 좀 궁핍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참 그 천재들이 항상 그렇듯이 타협하지 않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로 상당히 이제 만년은 좀 불우했던 그런
0: 그렇군요.
1: 음악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헬름 프리데만 바흐의 만년의 명곡 한 곡 더 들어보시겠는데요.
0: 네.
1: 1775년에 베를린에서 작곡한 두 대의 챔발로를 위한 협주곡 E플랫 장조 2악장 아다지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0: 네, 이번에는 바흐의 차남을 만나볼 차례죠.
1: 예, 바흐의 아들 중에 가장 성공한 아들로 원래 삼남으로 태어났지만 생존한 아들로는 차남인 칼 필립 에마누엘입니다.
0: 네.
1: 이분은 뭐 평생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음악가로서 자리매김을 해서 이 아버지 바흐의 큰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포츠담 궁정 음악가로서 30년을 재직하고
0: 네.
1: 자기의 대부인 당대 최고의 또 음악가였던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후임으로 함부르크 독일에서도 가장 부유한 상업도시인 함부르크시의 음악감독으로 또 20년을 재직하면서 이분이 바로 후에 나올 하이든 모차르트의 고전파의 산파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0: 네.
1: 바흐의 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곡들이 이제 나중에 남겨지면서 나중에 악보들이 전부 이제 분산되다 보니까 아버지 곡인지 아들 곡인지
0: 헷갈리는 게 많죠.
1: 헷갈리는 곡들이 굉장히 예.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곡이 과거에는 바흐의 작품으로 분류돼서 바흐 작품 번호 1031번으로 불리던 플루트 소나타 E플랫 장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구에 의해서 아들 칼 필립 에마누엘의 작품인 거로 밝혀져서 오늘의 끝곡으로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E플랫 장조 2악장 시칠리아노를 에마누엘 바위의 플루트 연주로 들어보실 텐데요.
0: 네.
1: 들어보시면 아 이 곡 하실 겁니다. 한번
0: 네.
1: 들어보시죠.
0: 오늘은 음악가로 활동한 바흐의 아들들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유정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어른이 되면 조명재. 어른이 되면 난 수염을 기르겠다. 멋진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점잖은 신사가 되겠다. 어른이 되면 가고 싶은 먼 데도 가보고 하고 싶은 많은 일도 해보고. 참, 어른이 되면 아이들과 잘 놀아주겠다. 함께 뛰며 웃으며 그러다가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다. 난 어른아이 이대로가 좋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시절이 있었는데 어른이 된 지금은 또 그 시절이 그리워지죠. 조명재 시인의 어른이 되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제1504편 효종 지방군영의 정비에 착수하라. 극본 이상남,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이제부터는 효종 즉위 이후 군사 방어 태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효종 3년 2월 3일.

0: 오늘 주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다.
1: 참고로 주강은 낮에 열리는 경연을 일컫습니다.
0: 자, 근자에 논의해야 할 현안이 있으면 누구든 말해보라.
2: 전하, 신 지경연사 박서가 군사 문제에 대하여 아뢰겠사옵니다.
3: 지경연사란 경연을 담당하는 경연청의 정이품 관직이다.
0: 어서 말해보라.
2: 예, 전하. 근래에 전하께서 잇따라 옛날 성인들이 했던 용병술에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시온데 신이 현당계 우리나라 군정의 허술한 점을 말씀드릴까 하옵니다. 지금 우리의 군사 행정에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등 양서지방은 군사훈련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옵니다. 오직 삼남지역에서만 훈련을 시키고 있사오나 그마저도 충실한 훈련이라고 볼 수는 없사옵니다.
0: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가?
2: 전하, 무엇보다 영장을 혁파해버린 뒤로는 그 임무를 고을의 수령이 겸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령은 전적으로 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옵니다. 만약 군사정책을 다시 정비하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장을 다시 설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군사훈련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해야 할 것이옵니다.
0: 허면 혁파해버린 영장을 다시 복설하려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보내야 하겠는가?
2: 영장을 담당할 사람으로 꼭 무과에 급제한 당상관만을 차출해 보낼 것이 아니라

0: 직급이 낮은 당하관 가운데서도 군사를 통솔하는 데에 합당한 자가 있을 터이니 그들을 가려뽑아 보내서 오래도록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그 중에서 필시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옵니다. 과연 그 직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병마절도사로 제수해도 될 것이옵니다. 자세한 문제는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1: 경의 말이 옳도다. 의정부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아, 잠깐. 형조 참판.
2: 예, 전하.
1: 김녀, 그대는 호서 지역에서 관찰사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지방의 수령들도 역시 군사 훈련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가? 지금 말해보라.
2: 전하, 신이 호서 지역에 있으면서 여러 고을의 군병들을 점검해본 결과 아주 형편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듯하오나 대체로 듣건대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게 된 이후로는 군정을 수행하는 것이 영장이 설치되었던 때보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 고을의 군사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감축되고 있다고 하였사옵니다.
3: 이날 경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조금 쉽게 간추려서 들려드렸는데요. 대충은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만하죠. 군사 문제인데요. 이 시기 각 지방의 군사 방비 상태가 매우 허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남 지방은 부실하게나마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으나 관서와 해서 지방, 즉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은커녕 군사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처럼 들리지요. 경연장에서 군신 간에 주고받은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언급된 사항은 혁파돼버린 영장을 복설해야 한다, 다시 설치해야 한다, 이 얘긴데요. 대체 영장이란 무엇이고 왜 혁파돼버렸으며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4: 영이라는 게 이제 그 군영할 때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이라는 것은 군사 단위인데요. 영을 관할하는 상설 지방 군사 지휘관을 영장이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이제 조선이 상시적으로 군비 태세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지역마다 영장을 설치해서 이제 군사 지휘관들을 주둔시킨 건데요. 병자호란과 삼전도 항복으로 이어지는 혼란한 상황에서 영장제는 폐지되었고 효종제 이르기까지 복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의 군사 업무, 이제 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군정을 수령이 담당하게 됩니다. 삼전도 항복 이후에 청나라와의 직접적인 어떤 군사적 대결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도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 훈련과 같은 등의 업무는 수령의 업무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각 지역에 설치된 군영에 군사 책임자인 그 군영의 대장, 즉 영장이 있어서 군사훈련을 시켰었는데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각 지역 군영의 지휘관인 영장들을 임명하지 못하고 폐지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들에서 군사를 통제하는 일은 누가 할까요? 그 지역의 수령이 겸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행정가인 도지사나 군수에게 군대를 통솔하고 훈련하는 사단장의 임무까지 맡겨놓은 셈이다. 이런 얘기죠.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5: 지방군들을, 지방의 농민병들을 이거를 그냥 무조건 관할 수령한테 훈련을 시키게 해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수령 중에는 문신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군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무신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을 그 지방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가지고 직접 군사훈련 시키고, 즉 수령은 가만히 있어. 본래는 수령이 다 군사권도 갖고 있는 건데 이제는 좀 군대 훈련을 전문화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군대 훈련 전담 장수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거를 영장 제도라고 그래요.
3: 이 영장 제도가 와해돼 버렸으니

0: Dar opțiu.
1: 임금인 효종이 지방의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 대소 대신들을 편전으로 부릅니다.
2: 지난번에 과인이 경들에게 각 지방 군영에 폐지된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해보라 하였거늘 의견을 모아보았는가?
0: 예, 전하. 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옵니다.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데 따른 편리 여부를 좌의정 김육과 우의정 이십에게 의논하였더니 김육의 소견은 신과 서로 부합되어 싸우나 이십에게는 의견을 내기를.
3: 이미 혁파한 영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온당치도 않습니다. 차라리 각 진관을 책임지고 맡게 될 지방수령의 경우 군사를 통솔하는 데 합당한 능력을 가진 자로 가려 뽑아서 보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오.
0: 이렇게 말하였사옵니다. 하오나 각 고을 진관의 수령 자리에 어떻게 모두 적임자를 뽑아서 배치할 수가 있겠사옵니까? 두 정승과 다시 의논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사옵니다. 다만 생각컨대 병력의 지휘를 맡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손과 발이 묶여서 수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아무리 재주가 있는 자에게 임무를 맡기더라도 그 뜻을 펴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1: 앞에서 진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4: 진관이란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를 나타내는 말이다. 전국의 각 읍을 군사 거점인 진으로 편성하여 수령이 해당 지역의 국방까지 전담하게 한 제도이다. 규모에 따라 주진, 거진, 제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소규모의 적군이 침입해올 경우에 방어하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임진왜란, 병자호란처럼 대규모 외침에는 한계를 보였다.
1: 그러니까 진관은 지역에 설치한 군사기지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시백은 각 지방의 군진에 무과 출신의 장수를 뽑아서 새로운 영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차라리 지방수령을 임명할 때 군사 지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려서 보내면 영장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수령이 영장의 임무를 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남호연 교수의 견해가 그러합니다.
5: 원래는 영장이 담당하던 군정을 수령이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후순위에 밀리다 보니 훈련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기적인 군사훈련은 물론 지역의 군정 자체를 책임질 상설 지휘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군사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을 복설한다는 것은 지역의 상설 군사 단위와 그 지휘관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으로서 지방 군제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삼전투 항복 이후에 청나라가 지금 완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 제도의 재편과 같은 조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라든가 비용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병조 참판 허적은 군사비리 문제를 지적합니다.
6: 주상 전하, 지금 지방의 각 군진에 영장을 임명하여 파견하느냐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온데 중앙군영인 훈련 도감에서 공공연히 비리가 자행되고 있어옵니다. 훈련 도감의 책임자들은 군병들에게서 종이와 꿀을 상납받으면서 군수물자를 보충한다고 핑계를 대고는 야간 생기에까지 제외해주고 있다 하옵니다. 때문에 막상 훈련을 할 때 보면 군대의 인원이 텅텅 비어서 진법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 날에는 그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오니 매우 놀라운 일이옵니다.
4: 생기란 궁궐과 중요 관청의 야간 당직자 명단을 장부에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의 당직 기록부와 비슷하다.
1: 훈련도감의 군병들 중 종이나 꿀을 뇌물로 바친 사람에게는 당직 근무를 빼줬다는 얘기죠. 효종이 바로 화를 낼 수밖에요.

0: 뭐,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군수물자를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군졸들에게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척하여 둔전으로 경작하게 하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무역하여서 지방관청의 경비로 쓰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헌데 그것도 모자라서 생기에까지 손을 대서 당직 근무를 제외해주고 뇌물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둔전에서 거둔 곡식과 그 곡식을 무역해서 번 돈은 어디에 썼단 말인가? 참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도다! 엄히 단속을 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습관을 답습하지 못하도록 하라!
1: 훈련도감의 군관들이 부정한 물품을 받고서 야간 당직 근무까지 빼준다는 보고를 받은 효종은 둔전의 부실 운영 등 군사비리 문제를 손봐야겠다고 나섭니다. 효종 3년 3월 16일
0: 승진은 들라!
2: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0: 지방에 영장을 보내는 문제에 앞서서 중앙군영인 훈련도감의 비리부터 근절하라는 교지를 내릴 것이다. 승정원에서는 훈련도감에서 경작하고 있는 둔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2: 예, 전하.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옵니다. 어떤 내용의 교지를 내리시겠사옵니까?
0: 받아 적으라.
2: 예. 하교하시옵소서, 주상 전하.
1: 참고로 둔전은요?
3: 군졸이나 서리, 평민 등에게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척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지방관청의 경비나 혹은 군대의 양식으로 쓰도록 한 밭을 일컫는다.
1: 이런 목적으로 밭농사를 짓는 토지가 둔전입니다. 그럼 이때 효종이 내린 교지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살펴볼까요?
0: 훈련도감에서 운영하는 둔전은 조선 팔도의 주와 현 어느 곳에 가나 없는 곳이 없어서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상당히 고달파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둔전 경작을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군수물자를 충당할 목적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도감에서는 도리어 물자가 부족하다고 하니 이는 필시 둔전을 부실하게 운영하기 때문일 터. 앞으로는 둔전을 감독하는 사람을 가려보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군자금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군사를 내보내서 자금을 모으는 폐단을 없애도록 할 것이다. 오늘 이후로는 여타의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도성의 친위병 인원수가 많지 않은데 훈련도감이 또 갖가지 방법으로 사역을 시키면서 헛되이 장부에 이름만을 끼워놓고 있으니 어찌 이리도 부실한가? 거기에 훈련도감 군병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인이 아직 모르고 있다. 허니 앞으로는 군병의 총 숫자를 장부로 작성하되 계절마다 가감된 숫자를 수정하여 과인에게 아뢰도록 하라.
1: 효종이 훈련도감의 군사 비리를 발본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죠? 2년여 뒤인 효종 5년 2월 11일 경연장.
0: 오늘 주강의 강론은 여기까지만 하겠다.
4: 전하, 신병조판서 원두표가 아뢸 말씀이 있사옵니다.
0: 그래, 말해보라.
4: 사변이란 언제나 뜻하지 않은 데서 예고 없이 발생하기 마련이옵니다. 그러니 남쪽 지방의 16군데 군영에 각각 영장을 차출하여 보내서 군사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해야 하옵니다. 만일 지금처럼 고을의 수령에게 군사 업무까지 겸직하도록 한다면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크게 그르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0: 과인도 그리 생각한 지 오래되었도다. 우선 삼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장을 차출하여 보내도록 하라.
4: 그러자면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옵니다. 의정부로 하여금 무관급제자 중에서 발탁할 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내어서 영장으로 제수하도록 하시옵소서.
0: 그리하라.
1: 이제 별로 오던 영장 복설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4편 교종 지방군영의 정비에 착수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제1505편 폐지된 영장을 다시 임명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지금 우리는 병자호란 패배 이후에 철저히 와해돼버린 조선의 군사방어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효종 즉위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어느 만큼 진전이 있었는지를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군사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처음 거론됐던 사안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영장복설이었습니다. 영장이란 각 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사진영의 총지휘관을 일컫습니다. 품계로 따지면 정삼품에 해당하죠. 병자호란 이후에 폐지돼버린 지방 각 도의 영장을 다시 부활해서 임명하자 하는 것이 바로 영장복설 주장이었죠. 영장 파견이 중지된 이후로는 고을의 수령이 군사 업무까지 겸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방군의 체제가 제대로 갖춰질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효종 즉위 초부터 영장을 복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2: 주상 제어라. 신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지금 삼남 지방에 있는 16군대의 군영에는 영장이 없는 실정이옵니다. 하오니 시급하게 그들 군영에 각각 영장을 차출하여 보냄으로써 군사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게 해야 하옵니다. 만일 지금처럼 고을의 수령에게 군사 업무까지 겸직하도록 한다면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크게 그르치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1: 병조판서 원두표가 거듭 제안을 하자 효종도 매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3: 그래. 삼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장을 차출하여 보내도록 계책을 마련하라.
2: 하운데 전하, 영장의 임무를 맡길 만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옵니다. 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무관급제자 중에서 발탁할 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내어서 영장으로 제수하도록 하시옵소서.
3: 그리하라.
1: 지난 시간에 이 대목까지 방송을 했는데요. 막상 16군데나 되는 지방군영의 지휘자를 임명해 보내자니 적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어전회의를 앞둔 편전으로 갑니다.

0: 아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엄연히 풍계가 있는 법인데.
1: 아니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영장 목소리 중요하다 해도 이 주세 작업을 갑자기 올려서 보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2: 그렇죠.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 자급을 올려서 보내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에? 지방 군현에서 품계가 낮은 사람이 영장으로 부임하면 영이 서겠습니까?
0: 아유, 하지만 아무런 공적도 없는 자들에게 자급을 함부로 올려주는 건
3: 주상 전환합시오.
4: 작금의 삼남 지방에 영장을 갖추어 보내는 일로 대신들 사이에 말들이 많은데 우선 병파는 어찌 준비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5: 예, 전하. 병조 판서 원두표가 아뢰옵니다. 지방 군영의 영장이 부임해 가면 여러 고을을 통제해야 하옵니다. 하운데 품계가 낮고 사람이 미천하면 누가 기꺼이 그의 명령을 따르겠사옵니까? 조정 여론을 듣자 하니 갑자기 승진을 시키는 것은 안 될 일이라 하여 비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자급을 올려서 보내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신이 이미 삼사품 중에서 등용할 만한 사람 20명을 선정했으니 곧 임명하여 보내고자 하옵니다.
6: 전하, 신사헌부 대사헌 제유후가 아뢰옵니다. 조정관리들에게 자급은 매우 중요하옵니다. 어찌 헛되이 자급을 올려줄 수 있단 말이옵니까? 조정의 대소신료들에게 자급 한 단계를 더하고 빼는 일은 공직의 기강을 유지하는 데 더없이 중요하옵니다. 사정이 그러할진데 더구나 경력이 없는 데다 또 공로도 없는 사람을 어찌 하루아침에 영장으로 발탁하여 임명할 수가 있는지 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사옵니다.
7: 지금 어전회의 석상에서 지방군영에 영장으로 임명하여 내려보낼 사람들의 자급을 올려주는 일로 대소신료들 간에 논란을 벌이고 있죠.
8: 자급이란 벼슬에 따른 품위의 등급을 말한다. 조선시대 관리의 등급은 정1품부터 정9품까지 그리고 종1품부터 종9품까지 도합 18품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품계는 다시 상하 자급으로 세분화되어서 총 36자급으로 구성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공무원들을 1급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까지 9단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관리의 등급에 기초를 두고 있는 셈이다.
7: 자급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어떤 관리가 공을 세워서 품계를 올려주는 것을 더할 가짜를 써서 가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혁파되기 이전에 영장의 자급은 대체로 정3품이었습니다. 군사 지휘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야 하겠는데 그런 사람은 자급이 낮다는 것이 문제죠. 가령 지방의 군수가 종4품이고 현령은 종5품인데 그들에게 군사 업무와 관련하여 명령을 내리자면 그들보다는 자급이 높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두어 단계 이상 자급을 승급시켜서 내려보내자. 병조판서의 견해가 이러하고요. 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깨뜨리는 처사이니 안 된다 하는 것이 대간의 견해입니다.
4: 자급을 그렇게 올려보내는 것은 뒷날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는 것이 대간이 우려하는 바이고 병조에서는 영장으로 내려보낼 적임자가 모자라는 실정이니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양쪽의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도다.
7: 처음엔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던 효종이 그 문제를 두고 신료들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드디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 여러 말할 것 없다. 나이가 젊고 기운이 날랜 사람을 영장으로 임명하여 보내서 우선 지휘 능력을 시험해보다가 만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영장에서 해임하고 올려주었던 자급도 도로 빼앗으면 될 것 아닌가? 영장을 너무 오랫동안 폐지한 끝에 부활시켰으니 이들에게 신설된 임무를 위임함에 있어 어찌 시행착오가 없겠는가?
7: 그런데 폐지했던 지방군영의 영장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또 다른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의 얘기입니다.
9: 첫 번째로는 일단 청나라의 의심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항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항복한 나라에서 갑자기 모든 지역에 지방 군사 지휘관을 배치했다라고 하면 이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수령들도 이제 인사 업무 그리고 이 수령을 유지하는 관할을 유지하는 비용들이 문제가 되는데 영장을 설치하게 되면 상설로 거기에 주둔하는 병영과 또 거기에 부방해야 되는 이제 역의 문제. 유지하는 병력, 무기 등의 문제가 계속 상설 고정 지출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 비용 문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7: 청나라는 병자호란을 끝내면서 조선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군비 증강은 물론 허물어진 성곽을 다시 쌓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었죠. 그런데 조선에서 각도의 영장을 임명해서 내려보내는 등 지방의 군영을 재정비한다는 정보가 전해지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하지만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효종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방 군영의 영장 복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10: 실제로 영장 제도를 다시 복설 합니다. 이때 효종이 좀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효종이 군사권 장악에 굉장히 예민해요. 어느 왕이 안 그렇겠냐면 효종은 특히 심해요. 왜냐하면 강빈 옥사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앉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신변의 위협도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고 이것은 수령권을 좀 약화시키고 무신의 군사 지휘권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킨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치를 주장하고 있는 양반 사대부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미온적이거나 반대 입장이었죠. 근데 효종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명분은 북벌이죠.
7: 계승범 교수의 얘기 중에 북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탐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군영의 영장제도는 부활이 됩니다.

영장 폭설 문제는 그러하고요. 그러면 다시 효종대에는 군사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변사 등록이라는 문헌에 실린 군사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비변사 등록은 조선시대 최고회의 기관이었던 비변사의 활동을 수록한 문헌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문헌을 지금 처음으로 언급한 이유는 선조대 이전의 기록들은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효종대의 기록은 남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변사 등록, 효종 원년 1월 3일. 이날 비변사 당상관들이 편전에 들어서 어전회의를 갔는데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들어볼까요?

0: 전하, 신이 선왕인 인조대왕 때 청나라의 심양을 출입할 때 살펴보니 평안도 방수군의 군부포징수를 중앙조정인 병조에서 관장하지 아니하고 평안도 병마사가 주관하고 있었사옵니다. 돌아와 이 말씀을 아뢰었더니 선왕께서는 병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관리하도록 하셨사옵니다. 그 이전에 각 군사 진지에 별도로 방수군을 배치하여 방어를 할 때는 군부포를 징수하는 일이 없었사옵니다. 그러나 병자 호란 이후 지금까지는 군사를 직접 배치하여 방수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 방수군은 곧 병조의 소관이 되어야 하오며 그 군부포의 징수 역시 마땅히 병조에서 관장해야 하옵니다.
1: 전하, 만일 군부포를 중앙조정의 병조에 상납을 하게 하면 그 폐단 또한 클 것이옵니다. 포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면 모르겠으되 이왕지사 군부포를 징수할 것이면 평안도 자체에 맡겨서 평안도의 공용경비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옵니다. 병자호란 이전의 경우 평안도 병마사가 부원수를 겸직하여서 평안도와 황해도의 군병까지 모두 관장하고서 아침저녁으로 별난에 대비하여 싸웁니다. 하오나 병자호란 이후부터는 긴급하게 전쟁에 대비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황해도의 경우 각종 군병에게서 군부포를 징수하였던 것이옵니다.
2: 주상 전하, 평안도는 군사들로부터 징수한 군부포가 자그마치 800여 동에 달한다고 하옵니다. 이 많은 군부포는 모두 평안도 병마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사로운 물건이 되어버렸사옵니다. 중앙조정의 병조에서는 그렇게 징수한 군부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이를 매년 서울로 운송하여 바치게 하면 물론 폐단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나 조정에서 그 실제 수를 파악하여서 각 병영에 나누어 지급하고 남은 포는 따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오니.
3: 이후로도 비변사 대신들의 군부포와 관련된 발언들이 길게 이어집니다만 일단 생략하기로 하죠. 그렇다면 당시에는 병역의 의무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행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입니다.
4: 16세기부터 60세까지의 남성 장정은 특별한 뭐 문제가 없는 한, 일단 양반이 아닌 한, 노비가 아닌 한 1년에 한 두 달 정도 실제로 병영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해요. 이게 이제 군역의 의무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면은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16세부터 60세까지 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평생을 군인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번이 되면 자기 집을 떠나서 너 어디로 와 하는 게 뭐 한양일 수도 있고 뭐 지방의 감형일 수도 있고.
3: 본래 정해놓은 원칙은 그러했는데요. 그게 원칙대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4: 전문적인 군대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16세기 때 이제 방군 수포제를 해요. 이게 뭐냐면 방군, 군사들을 방면해버리는 거예요. 해산, 해버리고 대신에 수포, 포로 걷는다는 거죠. 명분은 좋아요. 이제 뭐 농민병들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뭐 1년에 두 달씩 계속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번거롭지 않니? 그러지 말고 매년 1년에 포 두 피를 내라. 그러면 너는 실제로 복무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렇게 거둔 포를 가지고 정말 정예병을 키울 거야. 본래 명분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정예병을 안 키웠고 그냥 몸으로 때워야 할 군역이 조세화 해버린 거예요. 군포를 내는 건데.
3: 병영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는 대신에 옷감, 즉 포를 바치면 징집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바치는 포를 군보포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흔히 군포라고 부르죠.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군포로 칭하겠습니다. 당시에는 포목이 물품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정기적으로 돈을 바치고 병영 훈련을 면제받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5: 군포는 조선시대 군역 의무가 있는 양인 장정들이 직접 군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바치던 포목을 일컫는다.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들이 1년에 한 필 혹은 두 필씩 납부하였는데 이 제도는 군비 조달을 위해 정착되었다.
3: 현역 군인을 발을 정자에 정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군이 병영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농사 등 현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징집에 응하기 어려운 병역 의무자는 정군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옷, 그리고 무기 등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되죠. 그 후방 지원자를 도울 보자의 보인이라고 하는데 정군 한 명당 두 사람의 보인이 배정되어서 지원을 하는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인이 지급하는 군포가 온전하게 훈련에 참여한 정군을 지원하는 데에만 고스란히 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처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6: 전하, 군포의 징수가 너무 가혹하여서 백성의 핏땀을 짜내는 등 군정이 극도로 문란한 지경이옵니다.
3: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05편 폐지된 영장을 다시 임명하다.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은 가곡 배창복입니다. 나이 50을 넘기고 나니까 이 50이라는 숫자를 참 자주 입에 올리게 됩니다. 간단히 술을 마신 다음 날 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나이 50 탓, 운동을 하고 나서 예전보다 회복이 더딘 것도 나이 50 탓, 식사를 하고 나서 속이 더부룩한 것도 또 나이 50 탓입니다. 어느덧 나이라는 숫자가 이런저런 일들의 가장 손쉬운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훌쩍 돌아서 출발했던 곳을 향해 되돌아가는 길, 그 길 어디쯤에 서 있겠죠. 이 나이쯤의 과제는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라고 누군가 말을 하더군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는 일, 내가 내리게 될 어떤 선택의 결과라도 그게 기쁨이든 또 조금은 아쉬운 일이든 나이 50이니까 라는 핑계로 피해가기보다는 기꺼이 껴안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다운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김병수 씨 김연준 곡 끝없는 사념입니다. 테너 신영주의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의 노래였습니다. 조재훈 씨, 정운진 곡, 완화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김병수 씨, 김현준 곡, 끝없는 사념이었는데요. 테너 신영주의 노래였습니다. 박수진 씨, 이수인 곡, 그리운 그 얼굴들,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정하춘 씨, 박수정 곡, 누나의 댕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진 씨 이수인 곡 그리운 그 얼굴들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고요. 정하춘 씨 박수정 곡 누나의 댕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였습니다. 주요한 씨 이흥열 곡 우효원 편곡 부끄러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그리고 월드비전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통일사용설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훈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 같은 첨단기술과학의 시대에는 10년도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시선을 끄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북한은 7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과 산업시설을 평양에 건설했습니다. 바로 려명거리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대형 전시성 토목공사를 강행한 것인데 당시 북한은 왜 려명거리를 조성했고 지금 려명거리는 어떤 모습과 위상을 갖고 있는지 오늘 통일사랑방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만나보고요. 남북 언어문화의 차이를 흥미롭게 풀어보는 북한 출신 작가의 서울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취자들은 물론 북녘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하시는 통일사용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 오늘 첫 순서는 역시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 통일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이제 평양에 새롭게 조성된 새별거리 살펴봤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별거리 이전에도 이런 새로운 거리들이 많이 있었죠.
1: 네. 그 거리라고 하는 거는 뭐 문수거리라든지 네. 여기 뭐 통일거리라든지 네. 그 평양에 어떻게 보면 김일성 때부터 그 자기 자신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의미를 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거기에서 이제 거리를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여했다.
0: 주택단지를 만들면서 거리 이름을 명명을 하는 거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대표적인 거리를 따져보자면 려명거리가 있습니다.
0: 려명거리.
1: 네, 2017년에 완공된 평양의 대표적인 신흥 거리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학자와 교육자들을 위한 거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이런 교육 이런 거 되게 관심을 많이 하고 이걸 내가 드라이브를 걸겠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건설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4월 15일이죠. 그때 맞춰서 완공되면서 정치적 의미도 함께 강조됐습니다. 즉 주거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의 업적을 보여주는 상징 공간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0: 네, 과학자, 교육자, 기술자. 그러면 참전 군인들을 위한 새별거리와는 좀 차이가 있겠네요.
1: 그렇죠. 대상 자체가 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의 생각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지금 박혀있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런 의미에서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북한의 살림집은 누구에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주택이 단순한 이 복지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북한 당국이 관리하겠다라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0: 그런데 이 려명거리는 꽤 아주 훌륭한 곳으로 가끔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평양을 다녀오신 분들, 뭐 관광객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자면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좀 넓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넓은 도로라든지 정돈된 건물, 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양 착시다.
0: 평양 착시요.
1: 착시적인 효과를 누렸다라고 하는 건데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 어떤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전체가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0: 어쨌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말인데 평양 착시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1: 네. 평양 착시 이게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북한이 의도적으로 잘 설계된 결과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은 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이 보여주긴 효과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있으면 도로 근처 도로에서 보이는 공간만 페인트를 칠한다는 거예요. 뒤에는 그냥 흑색입니다. 회색이고 이런 식으로 북한은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 한 소식통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는 곳은 따로 있고요. 실제 생활하는 곳은 다르다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건데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완공식을 했을 때 가는 그 살림집은 이미 잘 꾸며진 살림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일종의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평양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 려명거리,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소개한 새별거리 다 김정은 시대에 이제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1: 그렇죠.
0: 그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1: 네, 그 북한의 도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백두산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시공하는 것도 따로 있고 뭐 7000국이라 8000국이라든지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한국전쟁 이후 평양 복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김일성 시대부터. 당시 사회주의 도시 계획 개념이 적용되면서 넓은 공간 그리고 네. 직선 도로 그리고 대형 광장 중심의 구조가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편의보다 체제와 질서, 체제 그런 질서 네. 그리고 혹은 위험을 보여주기 위한 설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사회주의 도시 계획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1: 네.
0: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편의보다는
0: 네.
1: 국가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0: 여기서도 공급자의 의도가 더 중요하군요.
1: 그렇죠.
0: 수요보다는.
1: 네. 네. 그래서 수요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넓고 정돈되어 있고요. 건물 배치도 매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큰 광장은 주민 휴식 공간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0: 네.
1: 그런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집회나 행사에 활용되는 정치 공간입니다.
0: 아.
1: 우리말로 김일성 광장에서
0: 네.
1: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퍼레이드.
1: 그 퍼레이드가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0: 각종 기념식. 뭐.
1: 네. 네. 열병식이나 이런 네. 것들을 막 경례하는 그런 네. 것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처럼
0: 네.
1: 설계됐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 려명 거리도 당연히 이런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1: 그렇죠. 이제 김정은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잘 발현됐다.
0: 네.
1: 려명 거리가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층 아파트, 뭐 넓은 도로, 공원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현대적 도시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겉은 좋지만 생활은 별개 문제인데 네. 지금 얘기를 막 들어보자면 막 갈라지고 있대요.
0: 아, 벽이?
1: 네, 벽이 갈라지고 10년
0: 있고. 10년 됐는데.
1: 네, 네, 벌써 갈라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보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공간도 많이 있다.
0: 네.
1: 그래서 생활

0: 위기로 중국이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그때 들은 생각도 똑같은 게 뭐냐면 그러면 네. 저 건물들이 골조래도 튼튼하게 돼 있을까. 그런데 네. 그런 걱정을 괜히 뭐 우리나라 걱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뭐 빈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사람들이 가꾸고 살면서 네, 조금만 네. 뭐 좀 말씀하신 균열 생기면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북한에서 아직 그래도 뭐 대규모 붕괴 사고가 있었다. 아무리 보도를 안 한다 그래도 그런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아니요. 그 평천 아파트가
0: 아, 그래요?
1: 2016년인가 그때 엄청 무너졌잖아요.
0: 몇 년도요? 96년?
1: 2016년도
0: 2016년 네, 최근이네요. 네. 그러면.
1: 그렇죠. 그때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0: 평천?
1: 평천 구역에서 네. 그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0: 평천이 평양 시내 한
1: 평양 시내에 있는 거죠.
0: 아.
1: 그래서 그때 평양시의 그 부장이 네. 그 인민들 다 모아놓고 무기를 네. 숙여서 인사할 정도로 엄청난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갖고는 거기 원래는 그러니까 지었어요. 네. 근데 내부 공사 다 안 됐었죠. 네. 근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완공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0: 네.
1: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원수님한테 혼나고 처벌받고 그렇게 네. 된. 근데 거기에서도 고위 간부들 네. 간부들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간부들 정도가 들어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근데 가족들이 거기에 무너져서 가족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평양시에 있는 책임 비서가 무릎, 그러니까 고개를 숙여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0: 왜 기억이 안 나지? 하여튼
1: 네, 네.
0: 하여튼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네.
0: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졸속공사 그 대규모 밀어붙이기식 그렇죠. 하다 보면 꼭 그런 사고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왜 중간에 무너진 적이
1: 맞아요.
0: 있었잖아요. 무너지거나 조금 균열이 온. 네.
1: 전문가들은 공기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0: 그렇죠,
1: 얘기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굳을 때까지 해서 굳고 나서 다 위를
0: 그게
1: 올려야
0: 이제
1: 되는데
0: 무조건 빨리 하라는 게 아닌데.
1: 그렇죠.
0: 납기를 지키라는 말도 있지만 공기를 제대로 지키라는 건 숙성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1: 그래서 예. 이제는 이렇게 통일되면 거의 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0: 그렇군요.
1: 어떻게 저걸 믿을 것이냐 우리가.
0: 글쎄 그 네. 걱정이 유효합니다.
1: 네.
0: 자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역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게
1: 그렇죠.
0: 중요하겠죠.
1: 그때 이제 외면거리는 외국인 방문객
0: 네.
1: 그 내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0: 네.
1: 외신 기자들이 정말 많이 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거 완공식을 할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테이프를 끊고 그런 모습을 다 기록에 담갔습니다.
0: 북한이 초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1: 당연히 초청했죠.
0: 네, 네.
1: 대대적으로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 자체가 하나의 선전도구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0: 그럼 주민들은 이런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1: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이건 우리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함께
0: 네.
1: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사는 사람이다. 이게 벽체가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살아야 되는 건가 다른 공간에 내가 가면 안 되나 해서 솔직히 막 그 약간의 브로커를 통해서 다른 공간을 알아보고
0: 네.
1: 그런 약간 복잡한 구조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 그 어느 나라나 이제 수도가 주는 상징성은 있게 마련이긴 한데요.
1: 네.
0: 북한에서 이 평양이 갖는 그 의미는 좀 남다르고 더 특별하죠, 아무래도.
1: 그렇죠.
0: 이런 거기에 이제 그 대규모 주택단지들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그런 거 보면.
1: 네. 우리가 이제 배급이나
0: 네.
1: 뭐 전력이나
0: 네.
1: 누구한테 먼저 공급하고 이게 순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질 때 항상 평양부터 얘기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평양의 고위 간부들.
0: 네.
1: 그러니까 중구역이 거의 모여있거든요. 보통관구역 이렇게 해서.
0: 네.
1: 그 다음에 제일 먼저의 우선주를 갖겠죠.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0: 네.
1: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제 약간 평양에도 신도시를 많이 건설했잖아요.
0: 네.
1: 이게 삼순이 약간 신도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정치의 중심지고
0: 네.
1: 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고
0: 네.
1: 체제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0: 네.
1: 약 300만 명의 핵심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0: 네.
1: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평양을 발전시키고 평양을 보여주기 잘하는 거 이거는 단순한 도시 정책이 아니라 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0: 네.
1: 우리가 여기 김정은 위원장 밑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제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공간

0: 안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그 우리가 이제 9차 당대회 네. 올 2월에 있었던 9차 당대회 분석하면서 지방발전 종합계획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네, 세웠다 네, 네, 그러고 네. 또 종합봉사소 같은 걸 그래서 지역에는
0: 네.
1: 이게 말하자면 지역에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평양에는 이제 그 일단 그 주택 단지별 지금 거리 뭐 려명 거리, 세별 거리 이런데 이제 각종 시설이 다 있으니까 저절로 종합봉사가 되는 거죠.
0: 네네.
1: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지방은 종합봉사소를 일부러 이제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0: 네.
1: 어쨌든 그럼 지방 발전도 그렇게 꾀하면서 이 평양의 그 이런 거리 이런 걸 건설하는 구조 계속 유지가 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평양 중심으로 일단 구조를 만들어 단 다음에
1: 네.
0: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핵심 계층을 통한 그런 네. 체제를 단단히 한 다음에 근데 지금 이제 지방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방이 너무 낙후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방 주민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1: 네.
0: 거기에 민심이 좀 더 너무 흉흉하고 이거를 체제가 이제 인정을 하고 하지만 내가 네. 돈을 먼저 내서 그거를 개선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1: 네.
0: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네. 과제를 주면서 근데 하지만 네. 이거는 최종적인 그런 관리나 최종적인 그 지시는 네. 최고 지도자의 그런 구상에 따라 지어지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민을 위한 정치를 최고 지도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
1: 지방에도
0: 네. 그거를 메시지를 주기 위한 장치를 계속적으로 강조할 가능성은 되게 보통 높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1: 어쨌든 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획을 하든 어떻게 됐든
0: 네.
1: 좋은 집들이 잘 건설이 돼서
0: 그렇죠.
1: 북한 주민들이 좀 좋은 집에서
0: 네.
1: 안전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려명 거리와 평양 도시 구조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 살펴본 평양의 핵심 계층을 위한 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그 배경에는 어떤 정책과 의도가 있는지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NK 이상용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통일사용설명서
1: 이번 순서는 북한 대중문화의 면면을 살펴보는 북한 대중문화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 나오셨습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인이 사랑하는 글로벌 스포츠죠. 태권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이 태권도라는 이야기를 왜 갑자기 좀 꺼내게 됐냐면요.
1: 네.
3: 첫 번째로는 이 태권도가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태권도가 있거든요.
1: 당연히 있죠. 예.
3: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북한의 태권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3: 한 번쯤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3: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한 이유인데 북한이 2024년에 태권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1: 네.
3: 이제 이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결정이 올해 말에 이루어져요.
1: 네.
3: 그래서 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태권도에 대해서 조금 다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현재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해놨는데
3: 네.
1: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그 공동 등재 하자고 언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네. 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3: 네, 맞습니다. 만약에
1: 네.
3: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남북한이 공히 역사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인 태권도를
1: 네.
3: 북한이 먼저 신청하면 북한 거가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1: 네.
3: 북한이 먼저 신청했지만 이제 우리가 공동 등재를
1: 네.
3: 원하고 있고요. 근데 공동 등재를 하려면 사실 북한 측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1: 네.
3: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태권도가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만약에 남한도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단독 등재 신청권으로 되면
1: 네.
3: 사실 등재 검토는 굉장히 늦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은
1: 네.
3: 북한의 동의를 얻는 것이죠.
1: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0: 남북이 각각 그 등재를 신청한 상황인가요? 우리도 그 공동 등재 신청을 했더라도 자고 지금 별도로 한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아. 북한은 2024년 3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네. 명칭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 유네스코 문화유선 신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등재 신청되어 있는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2024년에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 말 2026년 말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거고요.
0: 2년 걸리는군요.
1: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국가유산청이 신청을 한 상태예요. 저희가 네. 신청한 이름은 태권도 한국의 도장 공동체 수련문화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등재를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제 유네스코 본부에 이것을 제출했지만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제출이 됐고
0: 그렇죠.
1: 그러나 소재는 같은 태권도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만약에 남북이 합의가 되면 이제 공동문화유산이 되는 것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합의가 되지 않고 뭐 서로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0: 그런데 그 문제는 잠시 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남북이 공동 등재를 뭐 북한은 지금 단독 등재를 신청을 해놨지만 우리는 공동 등재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분단 전부터 있었었는데 태권도는 남북이 지금 많이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1: 제가 이제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국기원을 네. 좀 들어가서 네. 자세히 좀 읽어봤어요. 근데 국기원에서 소개하는 유래를 보니까 태권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천사가 있었더라고요.
0: 네.
1: 근데 기본적으로는 태권도라는 고유의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무술의 무예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통 무예의 연장선이긴 한데 뭐 삼국시대의 태견이라던가
0: 네.
1: 아니면은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외국의 무예들도 약간씩은 영향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대 태권도의 체계와 명칭은 1945년 광복 이후에 이제 여러 무술 도장들이 모여서 형성된 과정에서 정착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특히 남한에서는 오대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도관, 송무관, 무덕관, 지도관, 창무관. 태권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명칭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오대관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게 돼요. 남한에서는. 그래서 1965년도에 태권도라는 명칭이 확정이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남한에서는 현대 태권도의 기원이다라고 네.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한에도 북한에도 태권도가 있지만 현대의 태권도의 형태는 분단 이후에
0: 네.
1: 각각 조금 다르게 발전이 됐고요. 뭐 예를 들어 용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품새라고 하지만 북한은 틀이라고 하거든요.
0: 틀.
1: 네. 그리고 우리는 겨룩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맞석이라고 하고요.
0: 네.
1: 뭐 단체도 당연히 다르겠죠. 남한은 세계 태권도 연맹 WT라고 되어 있고요.
0: 네.
1: 북한은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고 해서 ITF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어쨌든 그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했다. 그리고 올 연말 안에 하여튼 이제 결정이 날 거다. 그럼 우리나라 태권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동 등재 신청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중재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1: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보면
0: 네.
1: 북한이 이제 3월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재를 신청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도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이제 가능성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이 그 등재 신청 평가를 할 때까지 등재에 대한 평가를 할 때까지 잘 합의를 거쳐서 공동 등재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공동으로 등재가 되는 가장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0: 네,
1: 때는 아름다운
0: 방법이죠.
1: 안이 있고요.
0: 네, 네.
1: 두 번째 안은 뭐냐면 만약에 공동이 아니라고 하면 북한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저희가 또 뒤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장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확장 등재라는 게 있고요.
1: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0: 네.
1: 유네스코에서는 이제 먼저 신청했다고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한 국가가 신청하고 다른 데는 못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0: 네.
1: 사실 유네스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독점하지 않고 그리고 배타적이지 않게 평가를 한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 이제 확장 등재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각각 등재가 되는 방식입니다.
0: 어.
1: 네, 그런 방식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0: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유네스코 무형 유산 보호 협약 정부 간 위원회, 그러니까 무형 유산 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무형 유산 위원회 산하의 평가 기구들이 이 무형 유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1: 네.
0: 이제 대부분은 이 무형 유산이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잘 전승되고 있는지를 이제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태권도만 신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뭐 한지라던가 뭐 다양한 것들을 사실은 심사를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것도 사실 국가유산청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북한이 태권도를 신청하기 전까지 우리는 태권도가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1: 네.
0: 그 우선순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1: 아, 그런 점이 있었군요.
0: 네네. 네. 그런데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저희는 이미 무형유산을 22개나 등재한 다등재 국가거든요. 그래서 다등재 국가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수시로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만 신청할 수 있도록 막아놨어요. 근데 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장담극이도 받아야 되고요.
1: 네.
0: 지금 한지도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제 신청이 이제 밀려 있는 상태예요.
1: 네.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태권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하자 해서 이제 올해 3월에 신청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 어떤 가능성, 어떤 공동이 될지 아니면 확장이 될지 아니면 각각의 등재가 될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등재 신청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1: 네.
0: 북한과 약 2년 넘는 시차가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체적으로 여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국가적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 등재가 되는데
0: 네.
1: 아, 그거는 좀 난망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현재로서는 또 모를 일이지만.
0: 네, 맞습니다. 남북 관계가 워낙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북한도 이제 그 태권도 등재 신청도 했고 이제 결정이 날 때가 됐으니까
0: 네.
1: 태권도에 대한 관심은 많이 일겠네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국내외 관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인지 관련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 네.
0: 가장 가까운 보도로는 이제 올해 4월 보도들이 좀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4월 14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과 관계 성원들에 대한 국가 표창수여 모임을 진행했다라고
1: 네.
0: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국제경기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 보도에서 강원도 태권도 선수단 김현웅, 그다음에 룡악산 태권도 선수단 한소연, 평안남도 태권도 선수단 박수진, 박성광 선수 등이 청년 영예상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고요.
1: 네.
0: 그리고 황해남도 태권도 선수단 책임감도 조회철, 그리고 선수인 홍진경. 홍진경 선수는 사실 북한 내부에서도 최근에 조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1: 네.
0: 네. 그리고 룡악산 태권도 선수단 박지향, 김유심, 민혜경, 김유경 선수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인민체육인 칭호를 이들이 이제 받았다라고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공훈체육인 칭호 수여 명단들도 나왔는데 룡악산 평양시, 강원도 남포시 등등의 태권도 선수단 감독이나 선수들이 이제 이 공훈체육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공훈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굉장히 높은
1: 네.
0: 이제 상이거든요. 그리고 4월 15일에도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를 진행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고요. 이때도 태권도 자체가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 태권도 지역에 이제 태권도 선수단 선수들이 와서 조선소년단 입단 학생들 축하하는 그런 이제 축하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가장 메인이 됐던 거는 4월 26일에 온 나라에 차 넘치는 태권도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된 게 있는데요. 태권도를 대중화하는 분위기를 직접 다룬 그런 기사고요.
1: 네.
0: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뭐 이런 문구도 나옵니다. 전 사회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중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1: 사실은 한때는 그 시범단이 서울 평양 오가면서 그 시범도 보였고 또 합동 공연도 했었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고 그런데 이제 그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다

0: 확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교류 화합이 좀 이루어져서 세계 무대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통일 사용 설명서 북한 대중문화 탐구. 오늘은 북한 태권도와 유네스코 등재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신대 평화통일연구소 최순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류금신의 노래입니다. 바람꽃.

0: 스마트폰용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전 세계 어디서든 빠르고 끊김없이 들을 수 있는 KBS 모바일 콩.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한국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 KBS 콩으로 검색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채널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으세요.
1: 통일사용설명서 이번 순서는 탈북민의 서울살이를 통해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일기죠. 설성화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이제 교통수단과 관련된 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고요?
2: 네. 남과 북에서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또 자가용 같으면서도 네. 다른 점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 네. 오늘 지금 저희 KBS 여의도 오실 때 못하고 오셨어요?
2: 제가 동대문구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총량리 환승센터가 되게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 어디든 갈 수 있는 센터여서 네네. 260번 버스를 타면 여의도 환승센터까지 북한말로 구야말로 직방 왔습니다.
1: 직방.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오셨단 말씀이죠. 갈아타지 않고 예, 지하철을 타면 이제 한번 갈아타야죠. 네네. 저 대방역에서 타든지 뭐. 아, 그래서 직방.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금방 알아들 수가 있겠는데 환승. 갈아타고 왔다, 뭐 돌아왔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2: 이건 저도 그 표현에 대해서 남북이 네. 같이 쓰는 말도 있네. 네, 같습니다. 그래요? 평양의 지하철역을 보면 전우역하고 전승역, 불건역 여기가 환승역이거든요. 야, 거기서 갈아타고 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1: 예, 그건 똑같네요. 환승이란 예, 말은. 그런데 예. 이제 직방. 우리는 직방이란 말은 이제 구어체에서 가끔 쓰긴 하는데 거의 이제 문어체로는 잘 안 쓰는 말이 됐죠.
2: 맞습니다.
1: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 이제 남한에 오신 게 2011년이라 그러셨는데 그만 한 15, 16년 되셨습니다. 처음 와서 탄 교통수단이 뭐였고 또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2: 아무래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게 우리가 네. 인천공항에서 내리거든요.
1: 아, 비행 입국할 때.
2: 예예. 예, 예.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할 때게 우리가 한 조가 20명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탈북민 여성들이 공항에 딱 내리면 큰 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 버스를 봤더니 유리가 까맣고 커튼이 착 두려져 있고 외부건 내부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게 아직도 좀 참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데 네. 사실 그 북한에서 이 정도 수준의 거급 버스이거든요.
1: 네.
2: 그걸 타려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급 간부 정도 되어야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한국말로 국회의원 아닙니까?
1: 네, 네.
2: 그래서 이 최고인민의 대의원은 북한에서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말하자면 국가의 보험 예산 인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이 평양에서 네. 회의에 참가하려고 올 때에 그 버스를 태워주고 그 호텔로 안내하는데 그 버스를 우리가 흔히 백대버스라고 합니다.
1: 백대버스요?
2: 예. 백대버스라는 일반 주민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타보지 못했으니까 관심을 네. 안 돌리지만은 이 버스가 80년대 일본 저청년에서 평양에 선물한 버스예요. 그래서 네. 그 수량이 100대다. 예, 90대가 아니고 100대다. 예, 예. 그래서 흔히 그 거급 버스다 하면은 백대 버스 이렇게 상징성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1: 네.
2: 결국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탔던 그 버스가 평양의 백대 버스처럼 너무 많이 닮았다는 건 거의 간부들만 타볼 수 있었던 그 버스를 한국에서야 타봤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1: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무진 버스를 얘기하는 건데
2: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1: 보통 버스들보다 이 높고 천장이 네. 그다음에 길고 또 그다음에 좀 이 쿠션이라죠. 출렁출렁하죠. 그래서 승차감이 좋죠. 그러니까
2: 예.
1: 이제 고급 그 리무진 버스. 리무진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일반 승용차가 이제 크고 이 저 무슨 상당했을 때 맨 앞에 나가는 예. 차 또 무슨 뭐 의식의 맨 앞에 나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버스도 그렇게 천장이 높고 길고
2: 네.
1: 승차감이 좋으면 리무진 버스라 그러는데 하긴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 그 차가 도입됐을 때 야,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뭐 웬만한 장거리에 가는 버스들은 다 그런 리무진 버스가 네. 이제 도입이 돼 있으니까.
2: 북한에서는 뭐 또 예. 이렇게 행사버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 네네 그렇죠. 그럼 그동안 이제 뭐 비행기 많이 타셨을 거고 지하철, 버스, 자동차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뭡니까?
2: 하나씩 하나씩 다 타본 것 같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네. 많이 좀 이용했다면 네. 아, 제가 좀 해외로 자주 나가다 보니까 네. 뭐 기자 교환 연수나 어떤 학회 일정으로 네.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갈 때는 비행기 대한항공을 좀 많이 타봤고요. 네. 그 북중 국경 지역 그 연구로 좀 또 1년에 한 번 2년에 네. 한 번 나갑니다. 이때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 그 예. 맛이 있더라고요.
1: 페리,
2: 또.
1: 페리. 예, 예. 인천에서 출발하는
2: 하룻밤
1: 페리.
2: 하룻밤 자고 나면 네, 네. 바로 중국에 도착하는.
1: 그렇죠.
2: 그런데 평상시는 회사로 출근할 때에는 지하철 보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환승센터에서 네. 여러 곳에 제가 가기도 하는데 이 대중은 대중교통 서울에는 대중교통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1: 그렇죠.
2: 굳이 자가용 차를 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그 거리가 좀 먼 지방대학 강의 갈 때는 제가 네. 직접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기도 하는데
1: 네.
2: 언젠가 한번 아들이 맛집에 가자고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예, 아주 무서웠지만 네. 오토바이 뒤에 앉아 못 네. 타본 경험이
1: 아들
2: 있어요.
1: 아들 허리 꼭 붙잡고 가셨겠네요.
2: 예, 이제 좀 무서웠어요. 예.
1: 그러면 이제 직접 운전을 하시니까 운전면허는 몇 년도에 따셨고 따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2: 아유, 제가 말도 마세요. 네. 2014년 오자마자 3년 만에 네. 그 운전면허를 했는데
1: 신청해서
2: 제가
1: 이제, 네, 따는
2: 이런 시험 실기시험 네. 실기시험에서 네 번째 만에 합격되고 밤잠 네. 못 잤어요. 그게 네.
1: 스트레스 받죠.
2: 아유, 그래도 제가 아줌마가 운전면허를 다 따보다니 참 기뻤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는 그 여성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이 2022년도 기준으로 약 40%가 넘는다 그래요. 43%. 그러니까 뭐 거의 인구 남자보다 조금 덜 가진 아마 거 같고 아마도 이제 우리 한 70 넘으신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5대 5 비슷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 여성들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얼마나 되나요?
2: 북한의 제도 자체가 여성들이 네. 운전면허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게 남한하고 네.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건데 네. 저도 그래서 아마 야 한국에 오면은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니 그래서 40대에 네. 도전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중교통 그 버스를 타다 보면 여성 운전사도 종종 제가
1: 그렇죠.
2: 뵙곤 하거든요.
1: 네.
2: 그때마다 대중교통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발달했다는 평양조차도 버스 무게도전차 이런 기사가 모두 다 남성들인데 아 북한 사회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을 제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1: 네.
2: 물론 북한의 영화 길 이게 신상옥 영화 감독이 촬영한 영화거든요.
1: 네, 네.
2: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1: 네.
2: 이 영화 배경은 6.25 전쟁과 전후 사회주의 복구건 소를 배경으로 했다는 데 주목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남성들이 모두 전방에서 싸우거나 희생되었거나 후방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국으로서는 여성 인력을 동원해야 했던 정책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1: 네.
2: 이곳이 지금까지도 북한 여성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이 선전으로 활용되는 곳이 문제점으로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현지 북한에는 국영 산업과 건설 부분에 쓰이는 기중기 한국말로 크레인이더라고요.
1: 네, 네.
2: 그리고 또 이게 그 전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물동량을 올리고 내리는 여기에 미혼 여성들만 교육을 받아서 아주 그 소규모로 예, 채용되는 것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 남성들조차도 당에서 손발엔 대상에 한해서 운전면허 교육이 그 주어지기 때문에
1: 아 그렇습니까?
2: 예, 네. 그 또 그 배경을 본다면 이게 왜 남자한테도 운전면허가 이렇게 제한되지 보면은 북한의 모든 그 운전수단은 국가 소유이고
1: 아.
2: 군함화도 좋기 때문에 기회가 제한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남자도 국가가 지정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어디 배울 데가 없고
2: 네,
1: 주질 않고, 주질 않고
2: 네.
1: 여자는 뭐 한 명도 없다.
2: 네.
1: 거의 이제 자격이 제도적으로 제한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평양이나 지방이나 택시는 많겠네요.
2: 그게 평양에는 원래 외국인 전용 택시가 90년대 이전에도 있었어요.
1: 네.
2: 순환. 공항 그리고 네. 평양 번역에 내리면 아주 요람무명의 택시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면 그 서비스를 호텔까지 이런
1: 네.
2: 택시는 있었는데 국내 주민 대상은 택시가 없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택시라는 개념 자체가 왜 없었냐면 북한 사회주의 체제하고는 괴리됩니다. 성격이. 예를 들어 본다면요. 북한 사람들은 당국의 승인 없이 고주 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나요.
1: 네.
2: 그런데 택시라는 이 성격 자체가 이미 시각에 택시 하면은 손을 들어 세울 수 있고 가고 싶은 목적지를 말하면 그곳까지 태워주고
1: 네.
2: 운행을 받고 운행하는 교통시장 서비스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택시라는 자체가 영어도 없었고 낯설었던 것이죠.
1: 네.
2: 그래서 저 역시도 90년대에 북한에서 나왔던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 네.
2: 그 해외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다 보니까 택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아, 택시가 저런 거구나. 개인이 임시하게 세우면 택시가 손해. 이게 제가 참 낯설게 배웠던 기억이 있고. 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 지방에서도 평양을 시작으로 누구나 다 돈 많으시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나왔습니다. 네. 2010년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뭐 장거리든 단거리든 누구나 이용할

0: 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택시가 발전했는데요.
1: 네.
0: 그 배경을 본다면 북한 장마당이 계속 지금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여기서 나오는 세금을 징수하려는 김정은 정부의 정책이 배경이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고요.
1: 네.
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는 이동을 존재하고요.
1: 네.
0: 누가 더 신속하게 이동하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집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누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시간이 돈이다. 빨리 이동수단을 수요하고 있는데 북한은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기차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잘 뛰지 않아요. 여기에 대응해서 나온 게 개인 버스, 개인 택시입니다.
1: 네.
0: 디젤로만 있으면 24시간 도로를 달랠 수 있으니까
1: 네.
0: 결국 당국은 대중교통은 현금 흐름이 가장 원활한 사업이다.
1: 예.
0: 네, 이렇게 파악하고 택시 운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많아졌다. 이런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세금만 내면 할 수 있게
0: 네.
1: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 이제
0: 네.
1: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운송시장의 이제 시장화네요. 그러니까.
0: 네, 그러니까 교통시장이 예. 저는 훨씬 달라졌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1: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회주의가 이제 바람처럼 사라지는 북한의 현실 바로 택시가 제일 크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요. 북한의 교통수단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습니까?
0: 작년에 조선신보가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는 네. 북한도 개인이 자가용 소유를 허용했다.
1: 네.
0: 제가 참 놀라기도 했는데 이게 맞나? 그러나 개인의 소유권 아직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 같고
1: 네.
0: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1: 네.
0: 따라서 북한 당국은 관리 가능한 수준 내에서 교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이고요.
1: 네.
0: 결국 민생을 살리는 가장 큰 열쇠는 교통이든 어떤 물류든 남북 경제 협력이 아닐까.
1: 네.
0: 언젠가 한국의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계열사로 운영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설성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 KBS 라디오의 통일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네, 김용임의 경의선 열차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윤석훈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는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길이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소설과 박경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설과 박경리와 관련 있는 명소인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아가 볼 텐데요. 박경리 문학공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소설가 박경리 선생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박경리 선생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박경리 선생은 1926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단편소설인 계산으로 등단을 했는데요. 당시 추천 작가는 등신불의 작가로 유명한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었고요. 박경리라는 필명도 김동리 선생이 지어졌습니다.
2: 네, 작가님, 박경리 선생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박경리 선생은 단편 소설을 주로 썼지만 현대문학의 표류도라는 작품을 발표한 이후로는 장편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2: 네.
1: 박경리 선생의 주요 작품으로는 대하소설인 토지를 비롯해서 김약국의 딸들, 파시, 나비와 엉겅퀴, 노을진 들녘 등이 있습니다.
2: 작가님, 그럼 지금부터는 박경리 선생과 관련이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아가 볼까요?
1: 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있는 박경리 문학공원은 지난 1999년에 개관했는데요. 개관 당시의 명칭은 토지문화관이었습니다.
2: 네.
1: 현재 박경리 문학공원은 소설 토지의 산실인 박경리 작가 옛집을 중심으로 테마정원과 집필실 등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 박경리 선생은 언제부터 원주에 살기 시작했나요?
1: 네, 박경리 선생은 54살 때인 1980년 원주시 당구동으로 내려와서 소설 토지의 4부와 5부를 집필했습니다. 소설 토지는 1994년 8월 15일에 5부 25편으로 탈고를 했는데요. 소설 토지의 마지막 문장은 외치고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끝.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 네. 작가님, 박경리 문학공원의 테마공원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1: 네. 박경리 문학공원에는 평사리마당, 홍이동산, 용두레 벌 등과 같은 세 개의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2: 네.
1: 이 가운데 평사리마당은 소설 토지의 주요 배경지인 하동 평사리 들녘과 섬진강 선착장 등을 재현해 놓았고요. 홍이동산은 토지에 등장하는 홍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따서 조성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용두레 벌은 토지에 등장하는 용정, 즉 용두레 우물을 따서 이름 붙여진 테마공원입니다.
2: 네. 박경리 문학공원과 함께 둘러보면 좋은 곳도 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 바로 옆에는 지난 2010년에 개관한 박경리 문학의 집이 있는데요. 5층에 있는 영상실에서는 약 8분 분량의 영상물을 통해서 박경리 선생의 생전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2: 네.
1: 2층으로 내려오면서 박경리와 만나다, 토지에 들어서다, 살펴보다, 회상하다 등과 같은 전시 공간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2: 네.

0: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했는데요. 소설가 박경리와 박경리 문학공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퓰리처상 수상작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많은 독자들은 사랑하지만 공감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웠던 우리들의 어머니도 올리브처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 표현하는 언어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스트라우트의 문장은 이 소설에서도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그녀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보여줍니다. 올리브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쓰는 대신 올리브가 무엇을 했는지를 씁니다. 그 행동들 안에서 감정이 살아납니다. 독자가 스스로 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스트라우트가 가진 가장 탁월한 능력입니다.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 설명하지 않고 느끼게 하는 것. 이 소설 안에 크롭이라는 마을도 하나의 인물처럼 읽힙니다. 바다 가까이 있는 이 작은 마을은 아름답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알고 서로의 일을 알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친밀함이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숨막힙니다. 올리브는 이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마을을 사랑하지만 마을이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 소속감과 소외감의 공존이 올리브의 내면과 닮았습니다. 작가는 올리브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올리브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평생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손을 잡고 앉아있는 그 순간, 올리브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을 그대로 두는 것 같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달라지려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를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입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흠이 있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느끼는 것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올리브처럼 말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가?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투박하더라도 서툴더라도 지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대전의 어느 대학교에는 유명한 만학도 어르신이 계십니다. 아흔의 나이에 대학생이 되셨고 지난해 학점이 4.5 만점에 4.3점이었을 정도로 우등생이시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르신이 60대 정도로 보일 만큼 동안이란 점입니다. 20년 가까이 로션 대신 알로에 젤을 얼굴에 바르고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꼬박꼬박 마시는 게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젊고 건강해 보이는 진짜 이유는 아마 따로 있을 겁니다. 배움을 향한 설렘과 열정, 그리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는 태도, 그런 게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한 청춘의 묘약이 되지 않았을까요? 무언가를 향한 도전과 설렘이 남아있다면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일 겁니다. 이은하의 청춘 들어보시죠.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류 초대에서 오늘은 뚝심이란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가수를 모셨습니다. 천년바위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멋진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 박정식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0: 예, 네. 한 2년 좀 넘었네요.
1: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재작년 네. 2월에 나오셨는데
1: 네, 네,
0: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뭐 저야 뭐 노래하는 가수기 때문에 늘 뭐 노래했었고요.
0: 예.
1: 또 그동안에 한때는 그 또 레슨도 좀 했었고.
0: 예, 예. 레슨.
1: 네, 지금은 네. 뭐 안 하지만 노래 레슨도 좀 했었고 일반인들 상대로.
0: 아.
1: 또 뭐 지방의 방송도 하고
0: 예.
1: 또 행사도 다니고
0: 네.
1: 계속 노래했었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했었고요.
0: 어제 뭐 노래 연습을 좀 심하게 하신 겁니까? 원래 목소리가 좀 그런 허스키한 보이스.
1: 예, 좀 허스키합니다.
0: 그렇죠.
1: 네, 네, 네.
0: 그게 단련된 목소리인데.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또 지금 시간이 시간대고 해서.
1: 네.
0: 예. 사실 가요계에서도 뚝심 있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본인도 알고 계세요?
1: 아, 저는 그건 잘 모르고요.
0: 아.
1: 그 뭐 인품이라는 건 인품이 훌륭하다는 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 같고.
0: 아, 그렇습니까?
1: 아, 네. 저
0: 소문이 자상한 것 같은데.
1: 열심히 뚝심이라는 건 뭐 40년 이상을 노래를 쭉 해왔었으니까
0: 예, 예.
1: 뚝심 있다는 말씀들은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명 시절도 있었고.
1: 무명을 뭐, 15년 했었죠.
0: 그렇죠.
1: 네, 네.
0: 또 히트곡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1: 네.
0: 그래도 뚝심 있게 정말 노래 제목 천년바위처럼
1: 그냥 한 길만
0: 천년을 갈 듯
1: 네, 한 길만 파왔습니다.
0: 뚝심 있게 가시는 모습
1: 네,
0: 정말
1: 네.
0: 존경스럽습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0: 40년 이상 노래하셨다는데 정식 데뷔는 한 30년 되신 건가요?
1: 예, 95년도에 그 천년바위를 통해서
0: 네네.
1: 데뷔를 했었고요.
0: 그게 이제 정식 음반 데뷔죠.
1: 음반 데뷔였었고 이제
0: 예.
1: 가수로 시작한 거는
0: 그전부터.
1: 1980년도.
0: 예.
1: 네. 네.
0: 데뷔곡이 천년바위. 그게 참 본인의 인생곡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천년을 갈 정도로 명곡인데 어떻게 이 곡을 받게 되신 거죠?
1: 글쎄 뭐 특별히 이 곡을 그 받기 위해서 받았던 건 아니고요.
0: 예, 예.
1: 장욱주 선생님 밑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음악 생활을 했었고
0: 아, 그렇죠.
1: 제가 스승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0: 예.
1: 쭉 계속 인연이 돼 왔었었고요.
0: 그런데
1: 이제 곡을 여러 곡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0: 예.
1: 다섯 곡인가를 처음에 야 이거 연습해라 그래서 악보를 던져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쭉 연습을 해왔는데
0: 예.
1: 그 중에서도 천년바위라는 노래가 저하고 그 이렇게 잘 맞다라는
0: 아, 예, 느낌이 있죠.
1: 예,
0: 그런
1: 그
0: 게.
1: 멜로디 자체가 제가 노래하는데 다른 모든 분들도 들었을 때 야, 이 노래가 정말 또 잘 어울린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0: 예, 예.
1: 아, 근데 그 전에 제가 판소리 공부를 조금 해서
0: 아.
1: 근데 이 노래도 다른 분이 뭐 먼저 불렀던 노래였었어요.
0: 아, 그랬습니까?
1: 저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었죠.
0: 오.
1: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4분의 3박자 왈츠다 보니까
0: 예.
1: 국악 그걸 조금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제 생각이
0: 아 원래 왈츠 리듬이군요.
1: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악 제가 첫 판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 창법을 제가 조금 가미를 해서 불렀었죠.
0: 예. 박정식 씨의 노래를 들으면은 그런 그 음색이나 창법
1: 네.
0: 때문에 뭐 서양 리듬인 왈츠 느낌이라기보다는
1: 네.
0: 우리 음악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제목도 그렇고요.
1: 많은 분들이 국악가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말이죠.
1: 저는
0: 예.
1: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아, 이 노래가 국악가요 쪽으로 들리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0: 맞습니다. 아까 이제 장욱조 선생을 음악적인 스승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같이 이제 음악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 밑에서.
1: 그랬습니다.
0: 그러니까 장욱조와 고인돌 시절부터 같이 하신 건가요?
1: 그렇죠. 제가 음악

0: 그거와 절묘하게 대꾸를 이룬 제목 같아요. 천년바위. 천년바위와 고목나무.
1: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장욱조 씨가 처음에 뭐 박정식 씨한테 가수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1: 저의 이제 그때 그 선생님 방배동에 사실 때 저는 이제 그분이 처음 뵀을 때
0: 네.
1: 정말 그 하늘같이 보이더라고요.
0: 처음 만나게
1: 첫 인상이.
0: 때.
1: 예, 예, 예. 네. 어머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 어려웠던 분인데
0: 예.
1: 그 노래도 안 들어보시고 노래 왜 하려고 그러냐서 그냥 어려서부터 꿈이 가수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수없이 찾아오는 가수 지망생들
1: 많죠.
0: 중에 하나인 줄 알고.
1: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지인을 통해서 뵀었는데 그래서 네. 근데 당돌하게 제가 아 그 하늘 같은 분한테
0: 대드셨어요.
1: 대든 건 아니지만
0: 예.
1: 선생님은 왜 노래하세요 그랬어요.
0: 이야 대든 그러니까, 거네.
1: 예,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더만요.
0: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들이받은 거죠.
1: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이 없으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0: 예, 예.
1: 야 그럼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목나무를 불렀어요.
0: 아 그랬습니까.
1: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0: 예, 예.
1: 야 나보다 낫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노래를 해보려고 해서
0: 예, 예.
1: 그때 이제 뭐 조용필 선배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이 같은 거 일편나 신민들 이런 노래들 하니까
0: 예, 예.
1: 야, 너 우리 팀에 와서 노래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견습생으로 제가 들어간 거죠.
0: 아 그랬군요.
1: 네.
0: 아 근데 뭐 객관적으로 봐도 노래 실력은 장욱조 선생님보다 훨씬 나으시죠.
1: 아니 훌륭한 선생님 안 들으시죠?
0: 훌륭한 음악인이시고 작곡가시고
1: 네, 물론이시죠.
0: 가수이기도 하시지만
1: 네, 네.
0: 여러 가지 하시니까 재능이 많으시니까 노래만큼은 우리 박정식 씨가
1: 아유 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훌륭하다고.
1: 네. 고맙습니다.
0: 아까 조용필 씨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모창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용필 씨 음색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1: 많이 들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제가 한 고인돌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나왔어요. 저 솔로로 제가 나왔어요.
0: 예, 예.
1: 이제 업소 야 그때 당시 야간 업소 그러니까 또는 극장 쇼라는 게 있었어요.
0: 아, 그 많았죠 옛날에.
1: 예, 옛날 뭐 극장에서 한 편의 영화가 끝나면 한 편의 쇼가 되고 뭐 네. 그런 그 극장들이 많았는데.
0: 아 정말 진짜 극장에서 영화 상영관에서 쇼를 했군요.
1: 화신극장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0: 아,
1: 종로이가에.
0: 예, 많이 들어봤죠. 예,
1: 제 화신극장에서.
0: 아, 예, 예. 그럼 진짜 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극장 쇼였군요.
1: 그렇죠. 네. 아. 극장에서 이제 영화가 한 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0분. 쉰 다음에
0: 네.
1: 쇼가 시작이 되죠.
0: 아.
1: 그다음에 쇼 끝나면 다시 영화하고 이렇게 예. 했었는데 그때는 참 많은 가수들이 실력이 대단했었어요.
0: 네,
1: 그때 이제 조용필 선배님을 저의 가수 멘토로 생각을 하고
0: 네.
1: 정말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0: 그런 분들이 무대에서 직접 뵀습니까?
1: 저는 거기서는 뵙지 못했어요.
0: 아, 예.
1: 무대에서는 못 뵙고 이제 그때는 그분은 이제
0: 이미 스타였고
1: 이미
0: 엄청난
1: 대단 스타이셨었고
0: 예,
1: 80년도니까
0: 예. 그렇죠. 예.
1: 이제 그분의 노래를 정말 많이 불러 창밖 여자라든지 그런 노래들을 정말 거의 오리지널로 불렀다고
0: 반응도 엄청 좋았겠네요.
1: 그러니까 그 사회자들이
0: 예.
1: 아 뭐 최고의 가수 조영팔이라고 용팔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었었어요.
0: 아, 그 시절부터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꿔서
1: 아니 그분들이 저는 박정식으로 했는데
0: 아, 그러니까요. 예,
1: 네,
0: 장난 삼아서
1: MC 하시는
0: 예, 예. 그래서 마치 나우나 너우나 이런 식으로
1: 네,
0: 살짝
1: 네.
0: 이름을 바꿔서 소개하는.
1: 그래서 근데 눈 감고 들으면 조용필이라고 할 정도로
0: 예.
1: 그때 참 많이 심취해 있었죠.
0: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일단 박정식 씨 모였으니까 노래를 들어봐야겠죠. 대표곡인 천년바위부터
1: 네.
0: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1호 초대에서 오늘 뚝심 있는 가수 박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대표곡인 천년바위 듣고 왔습니다. 자, 이 곡은 이제 장욱조 씨가 만든 곡이었고, 장욱조 씨와 곡 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1: 저는 대부분 다 선생님 곡으로 했었죠.
0: 이후에 뭐, 나 알려진 예, 멋진 인생이라든가.
1: 예, 그렇죠. 멋진 인생이라든가. 하늘에게 무르니 다른 분의 작품이죠.
0: 아, 그랬군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뭐 정기수 선생님.
1: 예, 유리꽃이라든지 뭐 사랑나그네라든지 뭐 거의 다 장욱조 선생님 곡이었었습니다.
0: 예.
1: 12곡을 다 그 선생님 곡으로 했었으니까요.
0: 그렇죠. 네. 예. 박정식 씨 노래를 듣다 보면 참 깊은 한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게 이제 판소리 창법의 영향이 크겠죠.
1: 네네.
0: 예. 언제 하신 거예요, 공부는?
1: 많은 그 예. 가요 관계자 분들께서 네. 너만의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아. 그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야말로 어려웠었어요.
0: 막막하겠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판소리를 아. 해봐야 되겠다.
0: 예예예. 예, 예.
1: 다른 생각을 해서
0: 그래서 어떤 분을 찾아가셨습니까?
1: 그 진봉규 선생님이라고요.
0: 예, 예.
1: 대사슴놀이 심사위원을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0: 예, 예, 예.
1: 그분을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서 그분을 찾아갔었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 선생님 송향 선생님이라고요.
0: 네.
1: 그 대통령상 받으시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0: 아, 명창들이시죠.
1: 여성 선생님하고 남자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이 그 청 자체가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부부셨더라고요.
0: 아, 나중에 하셨어요?
1: 네,
0: 어떻게 그렇게 모르셨어요?
1: 나중에 이혼하셨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아.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소리를
0: 전 부부 관계.
1: 네, 소리를 딱 들으시더니 소리 어디서 배웠나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예, 제가, 진범규 선생님.
1: 예, 그래서 예. 성호양 선생님. 그랬더니 그렇지. 딱 근데
0: 아.
1: 그 부부셨기 때문에
0: 예.
1: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0: 희한하네요.
1: 네, 그러니까.
0: 소리의 길을 내는 그것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신가 보죠.
1: 그러니까 째가 있더라고. 누구누구 째.
0: 아.
1: 예, 뭐, 이제 동편째, 서편째도 있지만,
0: 예, 예.
1: 박동진 째. 뭐. 예, 그분들이 내려오는
0: 아.
1: 동편째냐, 서편째냐
0: 예,
1: 해서
0: 예.
1: 째째 그러시더라고요.
0: 아.
1: 이런 박정식 째,
0: 네.
1: 또 뭐 아니면 또 뭐 조용필 째 이런 식으로.
0: 고향이 전주.
1: 예, 저 전주.
0: 아무래도 국악과 네. 밀접한 또 연관이 있으시겠네요.
1: 그때 당시는 뭐 크게 저는 그런 건 몰랐었고 어렸을 때
0: 예.
1: 저희 집에 그 라디오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0: 예.
1: 저희 아버님이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시조라든지 저 국악 같은 거를 즐겨 들으시더라고요.
0: 라디오에서.
1: 네. 즐겨
0: 아.
1: 들으시는데 하여튼 뭐 가요가 됐든 뭐 민요가 됐든 한 번 제가 들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0: 아.
1: 스펀지에 물 스며들듯이.
0: 오.
1: 네. 그래서 제가 성주풀이를
0: 네.
1: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예 발표회때
0: 그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아신 거네요. 몸에 담으셨네.
1: 안 건 아니고는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했었죠. 누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디 가서 배우고 그럴 형편이 아니었어요.
0: 그러니까 초등학교 어떤 발표회장에서
1: 1학년 때.
0: 1학년 때
1: 네.
0: 그걸 이제 흉내 내듯이 해봤는데
1: 동네 마을 대표 그때 당시 시골이 전주 시내인데도 변두리였었어요.
0: 예, 예, 예, 예.
1: 그래서 각 동네 대표로 나가서 이제 장기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가서 성주풀이를 불렀는데 아주 요즘 말로 뒤집어졌죠.
0: 아, 네. 노래 신동 나왔다 그랬겠네요.
1: 예.
0: 진짜
1: 깜짝 놀랐죠.
0: 그러니까 전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많이 구경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들으면 딱 아는 귀 밝은 분도 많고
1: 하여튼
0: 그 바로 이제 이거 누구 제자로 드려야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었어요.
1: 그런 건 없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 건 없었고 하여튼 저도 그 성주풀이라는 노래를 왜 했는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근데 할 게 없었어요.
0: 예, 예.
1: 할 게 없는 그냥 성주풀이 뭐 음악도 없었고 그냥 혼자 낙양성 심리허예 뭐 이렇게 하니까
0: 그 유명한 네.
1: 되게 좋아하시다.
0: 성주풀이를
1: 네, 네.
0: 라디오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또
1: 네,
0: 이제
1: 네.
0: 예. 아, 그랬군요. 뭐 무대에서 혹시 성인된 이후에 그 성주풀이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1: 몇 번 있었죠.
0: 아, 그러셨구나.
1: 예, 예. 예. 이제 뭐 하여튼 내 집에 있는 거, 내 집에 들어온 것처럼 편안했었습니다.
0: 예. 네. 그러시다가 언제부터 이제 대중 가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 저는 어려서부터 가수가 꿈이었었어요.
0: 아.
1: 어려서부터 무슨 제가 우리 저 판소리 선생님이 저의 노래를 소리를 들어보시더니
0: 네네.
1: 자네 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립국악원에 내가 단어를 넣어줄 테니까 소리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0: 가수를 하고 있었는데
1: 예,
0: 아예 소리로 틀어봐.
1: 저는 가수할 때 제가 83년도부터 소리를 배웠었으니까
0: 예,
1: 80년도부터
0: 예.
1: 노래는 했었고 83년도부터 소리를 했었으니까요.
0: 가능성을 보신 거군요.
1: 예, 그 소리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예. 아유, 선생님 저는 그냥 가수 하겠습니다라고 아. 말씀을 드렸었죠.
0: 예, 후회는 안 하시고.
1: 아, 전혀 후회 안 합니다.
0: 아니 국악인 박정식 혹시 지금쯤 명창의 반열에 올라 계시죠?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명창의 반열에 오를 저 자격도 안 되고요. 그냥 노래가 좋습니다.
0: 예, 예. 가수의 꿈을 안고 70년대 후반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1: 네.
0: 그때 서울의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1: 저는 이제 꿈을 안고 왔잖아요.
0: 네.
1: 근데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거든요.
0: 예.
1: 제가 눈이 굉장히 큰데
0: 아.
1: 그냥 보는 곳마다 눈이 더 커졌어요.
0: 더 휘둥그레져서.
1: 네, 그렇게 높은 빌딩에 아파트 제가 아파트 살았었는데
0: 예.
1: 아파트라는 그 개념도 전혀 몰랐었대요.
0: 서울에 와서는 아파트 살았는데 전주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예요.
1: 없었었죠. 예, 예. 예. 제가 잠실 처음 생길 때야 잠실에 아. 사단지에서 제가 그 살았었는데.
0: 잠실 주공에.
1: 예. 예. 그리고 뭐 그쪽이 강남 일대 뭐 아무것도 없었었어요. 다 산이었고 배밭이었고 그랬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광화문에 나와 보니까 야, 뭐 그냥 휘둥그레지죠.
0: 예.
1: 그저 TV에서 봤던 광화문역이구나.
0: 삼일 빌딩이라든.
1: 네, 서울시청역이구나. 그때 아. 고가도로가 있었잖아요. 예, 3.1 고가도로.
0: 예.
1: 그냥 보는 곳마다 눈이 휘둥그레졌었죠. 네. 제가 서울을 되게 좋아해서요.
0: 예.
1: 고등학교 시절도 고등학교 야구 그때 봉황기라든가 황금사자기는 아. 서울이 뭐 대통령기 하면은
0: 예.
1: 뭐
0: 응원하러 왔었어요?
1: 경상도하고 서울팀하고 하면 서울팀 무조건 응원했었어요.
0: 아, TV로 보면서?
1: 예, 예. 서울, 예, 서울이 예. 좋아서 아. 무조건 서울팀을 응원했었습니다.
0: 그런 동경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네.
0: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처음 그럼 음악 생활을 하게 된 게 아까 얘기했던 장욱조와 고인돌이 첫 팀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다른 팀에도 있었습니까?
1: 첫 팀입니다.
0: 아, 그랬어요.
1: 네네네.
0: 아까 그 장욱조 선생 찾아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했던 거고.
1: 그때 올라와서 제가 가수하기 위해서 1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0: 아.
1: 네,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되니까.
0: 돈은 좀 있어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생활도 네, 해야 되고.
1: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습니다.
0: 실례지만 어떤 업종이었는지.
1: 그.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0: 예.
1: 공무원 시험 아, 교재 만드는 곳이었어요.
0: 그래요?
1: 네, 네, 네. 네, 지금도 이제 거기 있는데요.
0: 예.
1: 제가 거기
0: 거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1: 상담 멤버. 제가 이제 그 상담하고
0: 예.
1: 이제 이런저런 일 했었었어요.
0: 교재 만들고 또 학

0: 학원도 같이 겸했던 곳인가요?
1: 학원은 아니고요.
0: 아.
1: 이제 책을 사러 이제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예,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신문 광고, 지면 광고 이렇게 내잖아요. 오. 그러면 서울 공무원 시험,
0: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준비하는
1: 네. 아니 이제 구급 공무원, 7급 공무원,
0: 예, 예. 공무원
1: 뭐 검찰 사무직 뭐 이런 예. 시험들 경찰직도 있었고요.
0: 요즘도 아주 인기지만 그 당시에도 예. 아주 또
1: 그때 당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0: 네네.
1: 저는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이 교재 만든 데 가서 이제 도와주고
0: 아.
1: 또 이렇게 오면은 상담을 배워야 되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0: 예, 예, 예.
1: 상담도 하고 뭐 이제 전화도 받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죠.
0: 그랬군요.
1: 네, 네.
0: 그렇게 1년 직장 생활하시고
1: 1년 하면서 틈만 나면 이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요. 몸은 여기 있지만
0: 돈을 모아서 빨리 이제 앨범 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 앨범보다도 예. 일단은 가요 관계자를 만나야지 업소라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랬군요.
1: 그래서 하여튼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막 꿈이 왕성했던 시절이었던
0: 그러면
1: 거죠.
0: 그러면 정말 그 데뷔 무대, 그 좀 무대라는 곳에 딱 올라갔을 때 첫 무대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1: 기억하죠.
0: 아, 어땠습니까?
1: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첫 무대는 보인돌이었었으니까요.
0: 예, 예, 예, 예.
1: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럿이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뒤에 이제 그 우리
0: 밴드.
1: 7인조였었으니까요.
0: 예, 예.
1: 그러니까 별로 안 떨렸었어요, 사실은.
0: 오.
1: 뭐 저 옆에서 이렇게 서서 하면서 근데 저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거는
0: 네.
1: 화신극장
0: 아.
1: 딱 섰는데
0: 예.
1: 서치라이트 딱 들어오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노래를 어떻게 한 건지 그러니까 여럿이 보컬하고 했을 때는 그리고 무대에 여러 번 섰는데도 매일 예. 섰는데도 혼자 하는 거하고 여럿이 하는 거 틀리더라고요.
0: 다르죠, 맞아요.
1: 그때는 깜깜하더라고요.
0: 아, 어쨌든 첫 무대 잘 넘기고 나서는
1: 네.
0: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금방 또 적응하셨겠네요.
1: 그래도 아주 뭐 박수 받고 막 앵콜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0: 예, 예.
1: 예. 그래서 뭐 자신감이 생겼었고.
0: 네.
1: 아, 이제 내가 이제 혼자 해도 되겠구나 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겼었습니다.
0: 네. 자, 박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일요 초대에서 이번에 들을 노래는 멋진 인생이라는 노래. 역시 이제 장욱조 선생과 함께 호흡을 맞춘 곡이죠.
1: 네.
0: 그리고 하늘에게 물으니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이제 임채무 작사 정기수 작곡인데 임채무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탤런트 임채무 선생 맞으세요?
1: 예, 탤런트 임채무 씨.
0: 아, 네. 어떻게 또
1: 저는 그 선배님하고는 개인적인 그 친분은 없고요.
0: 예.
1: 그 정기수 선생님이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작곡하시는 선생님.
0: 예, 예, 예.
1: 어렸을 때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러니까 정기수 선생하고 어렸을 때부터
1: 예, 제가 어렸을 때 오. 이제 그 야간 업소 일할 때부터 예. 알았는데 굉장히 친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 여담입니다만은 내 나이가 어때서도 저한테도 왔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0: 부르셨어야죠.
1: 저뿐만 아니라 김문국 씨도 갔었고
0: 아.
1: 여러 가수들한테 갔었는데
0: 예.
1: 그때 당시 젊은 가수가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는 저걸 안 어울렸었어요.
0: 아, 그래서 오승근 씨한테 갔군요.
1: 여러 가수들한테 갔는데 이제
0: 예.
1: 인연이 안 돼서 나중에 오승근 형님한테 갔었는데 오승근 형님도
0: 그렇게 처음에는 노했었었어요. 대박이 날 줄 알았겠습니까?
1: 노했었대요.
0: 예.
1: 근데 이제 돌아가신 그 김자국 형수님이
0: 예, 예.
1: 여보
0: 부인께서.
1: 이건 당신에 대한 큰 행운이 될 것 같다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를 하셨다고
0: 야.
1: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아유,
1: 그래서 그 정기수 선생님이 쓰신 곡이 돼서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0: 그랬군요. 네. 예. 자, 멋진 인생과 하늘에게 물으니 두 곡 들어보시죠.

0: 네, 1호 초대석 주인공 가수 박정식 씨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멋진 인생 그리고 하늘에게 물으니.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그럼 됐습니다.

0: 네.
1: 이 노래도 원래는 다른 가수가 원래 취입을 했었다면서요? 멋진.
0: 예, 예, 그랬었죠. 이 노래는 흙에 살리라를 불렀던 오리지널 가수가 계셨어요.
1: 홍세민 씨 말고요?
0: 예, 예. 지금 저 미국에 시애틀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중간에 오셔서
1: 예.
0: 92년도인가 아마 93년도인가를 제가 기억이 됩니다.
1: 네.
0: 오셔서 이제 그 3개월 동안 오셔서 음악을 음반 취입한다고 그러셔서 오셨는데
1: 네.
0: 서정우 씨라는 분이거든요.
1: 아.
0: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레슨을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이 노래를. 그리고 노래 제목도 멋지게 살아보세요였었고.
1: 멋진 인생이 아니고.
0: 네. 가사도
1: 네.
0: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막 이경기 이런 게 아니었고 여보게나 이 사람아 날 좀 보소.
1: 아.
0: 동지 섯 달 꽃 본 듯이 날 좀 봐소. 봐줘서 이렇게 이런 가사였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입 그러니까 연습을 시켜서 취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냈었어요.
1: 예.
0: 그리고 나서
1: 미국에 사는 분이니까 활동은 못했을 거 아니에요.
0: 미국에서 이제 그쪽에서만 활동을 하셨었죠.
1: 아, 그랬군요.
0: 그랬는데 천년바위를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2023년 됐는데
1: 예.
0: 다른 곡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 노래를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2003년도에 2004년도인가를 장욱천 선생님 집에 우연히 놀러 갔는데
1: 예.
0: 이 멋진 인생을 딱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1: 제목과 가사가 좀 바뀌었어요.
0: 아니죠.
1: 아, 그대로
0: 똑같았었어요.
1: 예, 예.
0: 근데 또 다른 전혀 무명인 다른 분이 취입을 했는데 야, 이 노래를 말이야. 네가 레슨을 좀 했어야 되는데 노래 맛이 옛날처럼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딱 내놓으시는데 이 멋진 인생을 딱 내놓고 제가 예. 무릎을 딱 쳤어요. 아니, 왜 선생님 제가 이 노래 생각을 못 했죠?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른 가수가 취입을 해서 안 된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 빨리 이 노래를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1: 예, 예, 예.
0: 한 달이 돼도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1: 다른 분이 먼저 녹음을 한 상태.
0: 녹음이 다 끝났는데.
1: 음반은 아직 안 나왔고.
0: 안 나왔고요.
1: 예, 예.
0: 그랬는데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와서 야, 네가 해야 되겠다.
1: 아.
0: 그 가수가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고 연락이 왔대요.
1: 아, 그래요?
0: 제 노래가 되려니까요.
1: 아.
0: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저 잘할 자신 있는데 단 가사를 다 바꿔주십시오.
1: 아.
0: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0: 예, 예.
1: 예.
0: 동지 뭐 지금 그 21세기
1: 동지 그 옛날 민요의 민요가락처럼
0: 동지 서달 꽃본 듯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 예, 예, 예.
0: 좀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가사로 좀 바꾸셨으면
1: 현대적으로 바꿔보자.
0: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곡도 새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그래가지고 바꿔고 지금 나온 노래인데 편곡도 이제 그룹했던 분이 편곡을 하셨었어요.
1: 아.
0: 음악도 너무 좋은데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1: 네.
0: 지금 이렇게 잘났다고 못났다고 녹음을 했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 멋지게 살아보세요.
0: 예, 그래서 멋지게 살아보세요. 아. 이거를
1: 잘 살아보세요도 아니고
0: 압축해가지고
1: 예.
0: 빨리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면 제가 이 악보를 곡을 받으면요.
1: 네.
0: 제가 베갯니 속에다 악보를 놓고 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1: 아,
0: 너무 소중해서요.
1: 무슨 징크스 같은 겁니까?
0: 징크스는 아니고.
1: 예, 예.
0: 곡 자체가 너무 소중해 갖고 악보를 제가 베갯에 이렇게 베개는 제 가장
1: 머리맡에 그럼요
0: 머리 높은 곳이잖아요.
1: 예, 예, 예.
0: 가장 높은 곳에 제가
1: 곡을 이렇게 받든다는 거죠.
0: 네, 그래서 이 뭘로 해야 될까 근데 불현듯 멋진 인생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1: 단순하지만 명료하죠.
0: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가수는 그 제목 따라간다고 노래 따라간다고 해서 멋진 인생으로 바꾸면 인생이 멋지게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제가 선생님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1: 네.
0: 뭘로 바꾸냐고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야, 그거 괜찮다.
1: 아.
0: 천년바위 멋진 인생 네 글자.
1: 네 글자.
0: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래서 야, 그거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예. 소개하기도 좋습니다.
0: 네. 멋지게 살아보세요. 박정식이가 불러요. 보다는.
1: 그 말투는 약간 그 탤런트 김성환 씨 같은 말투.
0: 그분하고 동양이에요. 그 형하고.
1: 예, 친하시다면서요.
0: 저 방송을 이렇게 판 만들고 음악적인 멘토는 장욱조 선생님이고
1: 예. 음악을 인생 멘토는?
0: 인생 멘토는
1: 김성환 선배님이고.
0: 예, 예.
1: 아, 그러시군요.
0: 예.
1: 지금 말씀하시는데 딱 그 느낌이 나서.
0: 그 형이도 군산이시고.
1: 예.
0: 저는 그 옆에
1: 전주.
0: 거시기.
1: 아.
0: 전주. 네.
1: 아,
0: 아주 저, 참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십니다.
1: 예, 예. 예. 저희도 이제 이 자리에 모신 적이 있었는데.
0: 그러시군요. 예,
1: 멋진 분이죠. 그분도 진짜. 근데 무명 시절 길었고 얼굴이 이제 노래는 알려졌는데 얼굴이 좀 덜 알려져서.
0: 네.
1: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때 막 천년바위에 많이 알려지고 그럴 텐데 이제
1: 예.
0: 그때 제가 한참 홍보하러 다닐 때 방송국에 네. 매니저가 없으니까 홍보하러 다니는데 그 이 KBS에서 예. 이제 다른 방송국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1: 그 당시엔 다 여의도에 있었으니까.
0: 예, 예. 예.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안에서 천년바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버스 기사님이 네. 마침 이제 그 방송을 틀어놨는데 거기서 제 노래가 나오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여자분들 그 아주머니 세 분이 예, 서 계시는 내 옆에 저는 앉아 있고 근데 어떤 한 분이 야야야 네. 이 노래 좋지 않니? 이거 누가 노래 부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슬프고 노래 너무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니 제가 거기서 이게 제 노래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1: 손 들으셨어야죠.
0: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 믿지 않잖아요. 아, 예. 가수가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제가 거기서 이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라는 말하는 것도 우스울 뿐더러
1: 예.
0: 그래서 아유 막 입이 막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 제 노래인데 이게 제가 부른 건데 막 그런 생각이 아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1: 아니 TV에 전혀 안 나온 건 아니셨잖아요.
0: 좀 여러 번 나왔죠.
1: 그런데도 이제 얼굴을 잘 못 알아보셨구나.
0: 네, 가요 무대도 예. 뭐 여러 번 많이 했었고 예. 뭐 노래자랑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라디오 이렇게 출연한 것처럼 많이는 못했었어요. 제가 예. TV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니지먼트가 약하다 보니까.
1: 요즘도 매니저 없이 다니시죠?
0: 저는 지금도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1: 왜 이렇게 매니저 없이?
0: 아니, 그러니까 활동하세요?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품성이 없나 봐요. 매니저들이 저를 그렇게 뽑아주지 않아요.
1: 아니 가수가 매니저를 뽑는 거 아닙니까?
0: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 매니저들이 이제 가수를 이렇게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1: 그렇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네, 네.
1: 참 의외네요. 예. 자, 노래 듣죠.
0: 네.
1: 이번에 준비한 곡은 유리꽃과 사랑나그네라는 노래들인데요.
0: 네.
1: 두 곡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네, 가수 박정식 씨와 함께하고 있는 1호 초대석 시간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유리꽃 그리고 사랑나그네 두 곡 모두 역시 장욱조 선생의 작품들이었고요. 네. 유리꽃 같은 경우는 다른 가수들도 많이 탐을 냈던 곡이라면서요?
1: 맞습니다. 네, 저 박우철 형님도 이 노래 하고 싶다고 그러셨고
0: 예.
1: 조항조 형님도
0: 그래요?
1: 네, 하고 싶다고 그래서
0: 쟁쟁한 분들이 많이 노렸던
1: 거예요. 형님들 안 됩니다. 내 노래인데 왜 형님들 제가
0: 박정식 씨가 그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얘기하시면은 아유 못 뺏어갈 것 같은데 진짜.
1: 그러니까 뭐 이제 가사를 좀 바꿔서 부르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0: 그럼요.
1: 죄송하지만 그건
0: 상도의가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박정식 씨가 그 이제 레슨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다 요즘은 이제 안 하신다고 했는데
1: 네.
0: 너튜브 방송은 계속하세요? 예, 개인 채널 있으시잖아요.
1: 네 있습니다.
0: 제목이 뭔가요? 채널 제목
1: 박정식 TV입니다.
0: 박정식 TV 검색.
1: 예, 천년바위 TV도 되고 뭐 박정식 TV 출시도 되고
0: 매주 한 번씩 라이브 방송 하시는
1: 예,
0: 겁니까?
1: 예,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0: 아.
1: 8시 10시까지 2시간 동안 합니다.
0: 신청곡도 나도록.
1: 신청곡을 다 신청곡 위주로.
0: 그 신청곡 모르는 거는 어떻게
1: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고요. 웬만한 거는 80-90%는 다 해 드리죠.
0: 혹시 뭐 조용필 노래도 많이 들어옵니까?
1: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0: 예.
1: 이제 나훈아 선배님 노래도 많이 들어오고
0: 이제
1: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이 알려지신 분들의 노래들을 많이 신청을 하죠.
0: 네. 많이 이렇게 소통하시는 게 어떠세요, 기분이?
1: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두 시간씩 노래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노래도 많이 또 더 늘고요.
0: 예.
1: 그리고 늘 노래를 해야 돼요.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래야지 노래에 대한 노래에 필요한 근육들이
0: 맞아요.
1: 살아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두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뭐 한 시간씩이라도 늘 노래를 해야 되니까
0: 연습 겸 방송
1: 그렇죠. 그래서
0: 또 기타 소득도 좀 생길 수 있고
1: 물론 그렇습니다.
0: 예.
1: 네. 많지는 않지만
0: 예, 예. 예.
1: 좀 그렇습니다.
0: 꾸준히 하실 계획이시고요.
1: 예, 계속 해야죠.
0: 예예. 종교를 확인해 보니까 불자시더라고요.
1: 예, 예, 예.
0: 법명도 갖고 계시던데.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언제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어려서 제가 그 사춘기 시절에
0: 네.
1: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그 책을 우연찮게 보고 그 책을 통해서 불교를 처음 입문하게 됐고요.
0: 어렸을 때부터
1: 네, 예. 너무 좋았습니다.
0: 그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1: 많이 도움이 되죠.
0: 예.
1: 이게 재행무상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0: 재행무상
1: 예. 모든 건 변한다. 저 어려운 처지 있을 때도 조금 있으면 변한다. 또 잘 나갈 때는 이것도 조금 있으면 변한다. 겸손할 수도 있고
0: 예.
1: 또 처졌을 때는 또 용기를 북돋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건 변한다는 재행무상이라는 그 뭐 가르침을 제가
0: 네.
1: 늘 새기고 삽니다.
0: 예. 그쪽 종교방송 불교방송 이런 데도 또 뭐 많이 출연을 하셨겠네요. 또.
1: 뭐 가끔 한 번씩 불러주면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가요로서 가는 거죠.
0: 그렇죠. 가수로 가는 거죠.
1: 예예.
0: 예, 예. 자 여기서 준비한 노래가 약간 느낌이
1: 네.
0: 제목이 약간 불교의 느낌도 들리기도 하고요. 정별이란 곡이 있어요.
1: 아 예, 정별 그 노래는 이제 판소리 우리 판소리 선생님이
0: 네.
1: 춘향가 이별가 대목에서 저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헤어지는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노랫말을 쓰셔서
0: 예.
1: 우리 장욱조 선생님도 곡을 붙여주셨는데 원래 제목이 정과 이별이었었습니다.
0: 아, 정과 이별이란 뜻이군요.
1: 예,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방송국 심의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그 정과 이별이 심의에 통과가 안 돼서
0: 왜요?
1: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당시는 그게 정과 이별이
0: 아니 왜 안 되지?
1: 여러 가지로 그 저촉된다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0: 그래요?
1: 아 80년대죠.
0: 80년대였습니까?
1: 80년대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했었어요. 심의제도가 엄격해갖고
0: 믿기지가 않네요.
1: 근데 이제 그래서 정별로 바꿔서
0: 저는 개인적으로 정별이란 단어가 네. 좀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1: 네.
0: 무슨 뜻이지 하면서
1: 그 정과 이별이라는
0: 뜻입니다. 그랬군요.
1: 네.
0: 자 그러면 노래 한번
1: 네.
0: 들어보겠습니다. 정별.

0: 네, 오늘 1호 초대석 주인공 박정식 씨의 노래 정별 듣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 좀 어떤 활동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1: 네, 지금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열심히 하고요. 또 사랑나그네라는 노래를 신곡 아닌 신곡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되게 좋아해 주시고 신청도 많이 해 주셔서 그 노래 또 홍보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괜찮습니다.
0: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 잘하시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가수 박정식 씨였고요. 서쪽으로 간 여자 박정식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0: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2: KBS 오디오
1: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노문성 지음 성우 조민수 읽음 퇴원 새로운 날들의 시작 아내가 퇴원했다 집에 돌아오는 날 아들은 엄마를 맞이한다고 나름 청소까지 해뒀지만 그 수준이 아내 눈에 차기는 어려웠다. 나 좀 싱크대에 데려다 줘요. 싱크대 앞에서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냐고 야단이었다. 누구에게 말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줄곧 아내와 병원에 있었고 아들은 학교 연구실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 말이다. 깔끔한 아내 성격에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니 속상하면서 올라온 기분풀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스스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 때문일 수도 있고. 나는 집이 한동안 거의 빈 채로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며 이제 내가 청소를 다 하겠다며 달랬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자 아내는 고개를 파묻은 채 한참 있었다. 오랜만에 온 집이라 그런지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다. 다만 아내의 화난 기운이 줄어들어 아쉬웠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은 존재 자체로 주변을 환하게 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든다. 나는 운 좋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내와 아내를 닮은 아들, 딸이 그랬다. 그러나 오랜 입원 생활은 아내를 지치게 했고 한없을 것 같았던 밝음이 빛을 잃고 있었다. 아내가 집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가구를 옮기고 운동 공간을 확보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안고 거실로 출근했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최고 안식처인 안방 침대로 퇴근했다. 오전에 내가 집을 청소하는 동안 아내는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나는 아내에게 요리를 배웠다. 미역국, 카레, 된장국, 달걀 프라이, 그리고 압력밥솥에 밥 안 치는 법 등등. 친구들과 친척 동생들이 보내준 반찬이나 국도 큰 도움이 됐다. 오후에 우리는 주로 같이 운동하거나 재활치료소에 갔다. 운동할 때 얼마나 용을 쓰는지 아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곤 했다.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보면 옛 생각이 났다. 그때 살던 집은 서양이었는데 그만큼 빛이 오래 머물러 한여름에 어린아이들 키우기가 여간 고생스러운 게 아니었다. 처가에서 보내준 에어컨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내랑 두고두고 그때 얘기를 한다. 아내는 여름보다 겨울이 좋다고 했다. 바짝 붙어서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으니까. 대신 여름에는 자기 손가락만 걸고 돌아다녔다. 아내는 상반신 힘만으로 이것저것 하기 힘들었을 텐데도 이를 악물고 매일 최대한 많은 시간을 재활운동에 투자했다. 재활치료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사서 집에서도 그대로 따라했다. 다리의 근육도 조금씩 붙는 듯했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만큼 정신적으로도 한결 단단해졌다. 자기 힘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몸에 갇혀 지내면서도 아내는 늘 내게 고맙다고 했다. 내가 아내를 자주 안고 다리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의 다리를 대신할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게 서글픈 행복이었다. 서른 걸음만, 스무 걸음만, 아니, 설 수만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안고 이동할 때마다 나는 아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렇게라도 아내의 재활 의지가 꺾이지 않길 바라면서.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쉼 없이. 집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은 목욕과 머리 감기였다. 일주일에 두 번 욕실을 따뜻하게 데우고 뜨끈한 물이 준비되면 아내를 욕실 의자에 앉혔다. 머리부터 감기고 샤워를 해줬다. 아내에게 통증이 찾아오기 전에 표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모든 행동을 신속히 끝내야 했다. 목욕한 후 아내는 평소보다 깊이 잤다. 덕분에 나도 잘 잤다. 아내의 자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부부 사이의 아름답다는 표현은 통상적인 의미를 뛰어넘는다.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각자 영혼에 밴 습관이 서로 녹아드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한다. 우리 둘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런 행복을 누려왔다. 밝은 희망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며 매일 아침 눈을 떴으니 말이다. 재활치료소에 가거나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는 나름 입체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아내를 침대에 눕힌 채 옷을 갈아입히고 간이 휠체어에 태워 집을 나선다. 아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우리는 목적지로 향한다. 원래는 아들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아내와 나 둘이서 움직였는데 어느 날은 진눈깨비가 날려서 뭔가 불안했다. 그날은 또 준비했던 휴대용 휠체어 공간이 겨울옷을 입은 아내에게 비좁았다. 집, 주차장, 차, 진료실 등으로 오갈 달을 생각하면 아내도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하는 수 없이 그때부터 우리는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는 아내를 보살피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들도 공부가 제대로 될 리 없었을 것이다. 나중 일이지만 결국 아들은 한 학기를 더 들여 학위를 받게 됐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쉼 없이 온의 하스트, Aber ohne Rast. 독일 철학자 괴테의 말이다. 아내의

0: 훗날 아들 학위 수여식 날 아내는 아들이 안고 있는 큰 사진 속에서 함께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내. 일본에서 온 큰 누나가 대신 그 자리의 즐거움을 아내와 나눴다. 아들의 학위 과정 입학이 정해졌을 때 뛸 듯이 좋아하며 기도하던 아내 모습이 어른거렸던 나는 한참 동안 학교 뒤 바위산만 가만히 바라봤다.
1: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통증이 주는 고통.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다리를 마사지하고 집 청소를 한 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차리면 아내를 깨워 식탁에 앉혔다. 식탁에서 가볍게 세수하고 밥을 먹은 뒤 쉬는 동안 잠시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으로 통화했다. 빨리 나아서 미국에서 만나자는 얘기. 영상 너머로 손자 재롱을 보는 게 아침에 큰 낙이었다. 통화를 마치면 아내는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휙 둘러본다. 정리 상태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우리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하루는 아내와 둘이 병원에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아내와 나의 놀이터였던 지하 식당가를 지나왔다. 휠체어 놀이, 이송용 침대 놀이, 이송용 침대를 찾으려 헤매던 기억. 재활치료를 마치고 식당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일. 식당 메뉴를 보고 하면 아내가 원하는 메뉴를 고르고 내가 그걸 사와서 침대에 앉아 함께 먹던 기억. 꿈을 꾸듯 그 모든 순간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내는 우리가 즐기던 드라이브 코스를 돌아보자고 했다. 차를 성북동 뒷길로 몰아 길상사를 거쳐 북악 스카이웨이를 타고 예전 살던 청운동길로 내려온다. 광화문을 지나 삼청동으로 그리고 청운했던 장소까지 들러 집으로 오는 코스다. 아내는 별말 없이 차창 밖 스치는 풍경을 눈에 다 담고 있는 분위기였다. 그날 밤부터 아내가 잠을 설치는 날이 들었다. 통증은 더 주기적으로 찾아왔다. 나 또한 마음이 심란했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진료를 받아보자고 했다. 병원에서는 전보다 강도 높은 진통제만 처방해줬다. 신기하게도 이 통증은 누워있으면 사라지고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찾아왔다. 결국 모든 움직임을 30분 한도로 맞춰야 했다. 아내가 손짓하면 안아서 침대에 누이고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앉히고 한도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30분,

20분, 15분. 이제는 병원에 가도 휠체어가 불안해 환자 이송용 침대를 먼저 찾아야 했다. 통증이 주는 고통은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한다. 아내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아내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순식간에 맺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초조함. 그건 역시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고통이다. 통증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내 물음과 달리 돌아온 의사의 답변은 간단했다. 호스피스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세요.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할 과정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아내와 나는 끝까지 지나간 기억을 나누며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내가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우리가 헤어질 시간도 그만큼 다가왔다는 의미였다. 시간을 붙들 방법이 없다. 그 사실은 내게 한없는 무력감을 줬고 끝모를 상실감으로 허우적거리게 했다. 부부가 헤어지면 흐른 세월 대비 차차 잊힌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어떤 기억은 흐르는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 진하게 오래도록 생각난다. 어쨌든 그날을 기점으로 아내는 재활을 위한 운동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움직임의 절대 기준은 통증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노문성 작가의 에세이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아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노년기 남편이 있습니다. 부부는 둘만의 역사를 쌓으며 최선을 다해 젊은 날을 살았는데요. 삶의 끄트머리에서도 더 나은 쪽을 선택하려 애썼던 부부. 아내는 죽음과 이별을 담담히 받아들였고 남편도 그 뜻을 존중해 아내의 존엄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슬픔과 우울감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이별의 슬픔에 주저앉을 수 없었던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며 두서없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까지 성우 조민수였습니다.

0: 대파와 무더위를 도마에 써는 소리,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밥솥이 김을 내뿜는 소리는 이 집의 알람 소리와도 같았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져 나는 내게 물었다.
1: 이 거짓말 같은 아늑함을 언젠가 그리워하기도 될까?
0: 나는 그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쪽에 마음이 쏠리는 것을 알아챘다. 따지자면 그러고 싶은 바람에 가까울 것이다. 내게도 그리워할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살면서 그리운 장면 하나쯤 만들어도 좋겠다는 작정으로.
2: 엄마, 웬일이냐? 아침 밥상에 얼굴을 다 내밀고. 잘했다. 얼른 앉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
0: 식탁 위에는 김이 폴폴 올라오는 뭇국과 네모 반듯한 김, 할머니가 지난달에 끙끙대며 해낸 김장김치가 소박하게 올라와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밥솥에서 밥을 펐다.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흰 쌀밥이었다. 할머니는 눈에 띄게 흐뭇해했다. 타인의 입에 들어갈 음식을 매일 습관처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갖는 어떤 감정이 있을 것이었다. 그건 어쩌면 기쁨일 텐데. 그 모습을 보자 매일같이 혼자 식사를 준비했을 할머니가 꽤 쓸쓸했겠다고 새삼스레 생각했다.
3: 자,
1: 밥 너무 많은데.
3: 아이, 주는 대로 그냥 먹어. 얼마 만에 먹는 건데 많다 그러냐?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1: 이제 아침 좀 챙겨 먹어보게. 할머니 밥 언제까지 먹을지도 모르고.
3: 응?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1: 그냥 할머니 밥 맛있어서 해본 소리야.
3: 서인아, 네 나이 때는 말이다. 그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학교 공부 잘하고 집에서 챙겨주는 밥 부지런히 먹으면 되는 거야. 어? 그것 말고 다른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알아들어?
0: 입에 든 밥 한 숟갈을 핑계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1: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나? 정말로? 그렇지만 할머니, 내 나이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친구들은 점수 경쟁하느라 바쁘고 학교는 그걸 보고만 있거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할머니. 할머니는 옛날에 비하면 세상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끔찍해진 것들도 있어. 어떤 사진이나 영상은 영원히 없앨 수 없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길을 가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죽임을 당해. 할머니, 나도 다른 고민 같은 걸 안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힘들어. 난 안전한 곳이 필요해. 우리는 왜 서로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없는 거야?
0: 나는 내 구름이 눈처럼 차갑게 어깨로 내리는 것을 느끼며 하고 싶은 말들을 삼켰다. 그런 나를 가만히 바라보던 할머니가 말했다.
3: 너도 너희 엄마도 살기 힘든 거 안다. 세상이 언제 사람한테 넉넉한 적 있다니. 아휴, 내가 죄인이지.
1: 얘기가 왜 그리로 흘러? 할머니는 잘못 없어.
0: 할머니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살아남은 사람의 생생한 힘이 느껴지는 눈이었다. 아끼는 마음, 아끼는 이들을 지극하게 돌보는 마음이 담긴 작고 까만 눈. 이 눈을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 남은 것을 지켜내기로 한 사람이 할머니였다. 나는 과연 그런 할머니에게 상처 주지 않고 떠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계속 되뇌는 것이다.
1: 할머니는 잘못 없어. 할머니 잘못은 하나도 없어.

0: 지윤. 곧 다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가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걸었던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서인과 바인, 바인과 서인. 이들에게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진창에 그들이 발들일 이유는 조금도 없다. 그런데 왜? 왜겠어? 나는 그럼에도 기대를 걸고 싶었던 것이다. 기대라는 것을 해보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두 사람 덕분에 혼자라는 막막함을 이길 수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해도 그래도. 그런데 바인이 내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바인이 말했다.
1: 언니, 우리 지금 가도 돼? 급하게 연락해서 미안한데 언니밖에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2: 무슨 일이야? 괜찮아?
1: 나는 괜찮은데 서인이가 일이 좀 있었어. 지금 출발하면 2시간이면 도착할 거야. 서울 도착하면 다시 전화할게.
2: 지금 온다고?
0: 얼마나 급했는지 바인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정확히 2시간 후에 집 근처에 도착했다며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바인의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겉옷을 꿰어입고 집 밖으로 나갔다. 겨울밤은 깊이 내린 어둠으로 위험한 것들을 숨기니까, 추위는 시야를 가리게 마련이니까. 나는 두 사람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우리가 탈 없이 안전한 집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처럼 품고 집 앞 가로등 아래로 갔다. 매섭게 부는 바람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오고 가는 사람 하나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 보이는 것이라곤 가로등 빛을 받은 사물의 희미한 흔적뿐이었다. 나는 내 모습을 가로등 아래 정확히 드러내고 섰다. 길이 엇갈릴 것이 걱정되어 더 나서지 못한 채 제자리를 왔다 갔다 했다. 눈물이 날 만큼 차가운 바람을 피해 목도리 속으로 코와 입을 가렸다.
2: 어서 와, 얘들아.
0: 그러나 이 기다림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느새 발끝이 얼어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 어지러울 정도로 초조해져 왼쪽 가슴께를 주먹으로 치고 있을 때였다. 골목 끝에 자그마한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이 추운 날씨에 얇은 실내복만 달랑 입고 겨우 패딩을 걸친 서인을 바인이 꼭 안고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치열했던 전투를 겨우 끝내고 귀환하는 전사처럼 보였다. 집에 감도는 훈기에 안심하면서 두 사람에게 서둘러 담요를 꺼내주었다.
2: 이제 뭐 해야 하지?
0: 나는 허둥대다. 지난번 이모가 바인 편에 보내온 생강청이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 것을 떠올렸다. 서둘러 물을 끓이고 생강청을 크게 한 숟가락 떠 잔에 담았다. 곧장 작은 집 전체가 생강향으로 가득 찼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곁눈 질로 두 사람을 볼 뿐. 서인은 바인의 품에서 버림받은 새끼 새처럼 덜덜 떨고 있었다.
3: 나 여기 있어.
0: 바인이 낮은 목소리로 되뇌는 걸 곁에서 들으며 생강차 세 잔을 쟁반에 담았다. 마주 앉아서 이상하게 긴장을 느끼면서 둘에게 말했다.
2: 와줘서 고마워.
0: 진심이었다. 시간이 이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굴었던 걸까? 많이 기다렸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다만 따뜻한 차가 우리에게서 이토록 냉랭한 시간을 밀어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다가올 시간은 조금 친절하기를. 바인과 서인을 앞세워 그곳에 갔다가 기절하듯 집에 돌아온 날 이후 처음으로 셋이 마주 앉은 것이었다. 그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내가 잃은 것을 되찾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체념했다. 자포자기의 마음을 미워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나는 훌쩍 괜찮아지고 싶었다. 다시 평범했던 나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보고 깨달았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 정도도 견디지 못했으니 영영 이대로 지내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완전히 바닥이라고 느꼈을 때 떠오른 것이 바인과 서인 두 사람의 눈이었다. 순수한 확신으로 신뢰를 전해오는 바인의 눈과 내 안의 상처를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서인의 눈. 나는 그 눈빛을 붙잡아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빛의 이동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식물처럼 두 사람의 눈을 마음에 거듭 새겨 넣었다. 그러면서 나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어렵지만 그건 어쩌면 풀 수도 있을 어려움. 몹시 끈끈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건 어쩌면 가까스로 벗어날 수도 있을 절망이라는 생각.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게 필요한 건 시간이라고. 결국 시간은 내 편일 거라고. 조심스럽게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바인과 서인에게 건넸다. 두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 원한다면 언제든 두 사람은 여기 있어도 된다고. 두 손으로 잔을 쓰다듬던 서인이 천천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바인과 나는 그런 서인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서인은 푹 젖은 목소리로, 그러나 울지는 않고 말했다.
3: 엄마는 선을 넘은 거예요.

0: 서인. 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1: 아유, 웬 술을 또 이렇게 마셨냐?
0: 할머니의 말이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2: 벌써 저녁이구나.
0: 나는 다시 시작된 끈질긴 잠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모로 누워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올렸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는 이미 상당히 취해 애는 그냥 두라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혔다. 그러고는 누워있던 내 두 어깨를 붙잡고 마구 흔들어 깨웠다.
3: 당장 일어나!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왜 이 모양이야? 만날 첫날 엎어져 자고만 있는 게 사람 새끼야!
0: 날벼락 같은 목소리였다. 그 소리가 뺨을 때리듯 잠을 깨웠다. 뭔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자 엄마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3: 재수없게. 한숨? 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방에만 처박혀 있어? 여기 내 손 부은 거 보이지? 다 너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거야. 근데 너는 뭐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누워만 있어? 이 방에 숨어 살면 뭐가 해결돼? 아니 집이 없어, 옷이 없어. 대체 집값에 뭐가 그렇게 힘들어?
0: 말하는 틈으로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끼치며 엄마는 계속 무언가를 쏟아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이 냄새 때문인지 가슴께 얹혀버린 엄마의 말들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보기 싫게 휘도는 엄마의 구름은 버스가 내뿜는 매연처럼 피하고만 싶은 것이었다.
4: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4일 새벽 4시 발표 업계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해상과 제주도해상, 남해 먼바다, 동해 중부해상, 동해 남부 먼바다의 남해 먼바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앞바다도 오늘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파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서부와 동부, 옹진군, 흑산도, 홍도,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서너지 북서풍 오전 6에서 15m, 오후 4에서 10m라 불겠고 오전 구름만 가운데 한때 비가 안 내리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오전 서너지 북서풍 7에서 15m, 오후 남서너지 서풍 6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8에서 14m, 오후 서내지 북서풍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9에서 15m, 오후 서내지 북서풍 7에서 13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9에서 15m, 오후 서내지 북서풍 7에서 13m로 불겠습니다. 오전 구름 많다가 오후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서내지 북서풍 오전 8에서 13m, 오후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북서내지 북풍 9에서 15m로 불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8에서 15m로 불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또 앞바다 북산의 제북풍 9에서 15m로 불겠습니다. 오전 한때 비가 온 곳이 있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북산의 제북풍 9에서 15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5m, 오후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서해 제북서풍 3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서해 제북서풍 오전 8에서 14, 오후 7에서 11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3에서 15m로 불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온 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4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6m로 불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북서내지 북풍 8에서 16m로 불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온 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10에서 18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해상.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4에서 15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2m, 먼바다 1에서 3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해상. 오전 북서내지 북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6에서 16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5m, 먼바다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6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동내지 동풍 10에서 18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산의 북풍 9에서 13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북산의 북풍 9에서 15m로 불겠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북산의 제북풍 9에서 15m로 불겠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바람 없고 1400도파스칼 2도, 대치 남서 1m 1400도파스칼 4.4도, 블라디보스톡 북풍 7m 1000헥토파스칼 8.8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 없고 1001헥토파스칼 8.7도, 김책, 바람 없고 1300헥토파스칼 9.2도, 신의주, 남동 1m 1800헥토파스칼 6.7도, 원산, 바람 없고 비 1400헥토파스칼 8.6도, 평양, 북풍 1m 1600헥토파스칼 7.1도, 해주, 북서 4m 1600헥토파스칼 8.5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풍 4m 1300헥토파스칼 10.2도, 백령도, 북서 3m 1700헥토파스칼 9.4도, 강릉, 북서 2m 1300헥토파스칼 10.4도, 동해, 북서 4m 1200헥토파스칼 11도, 서울, 서풍 4m 1500헥토파스칼 9.6도, 인천, 북서 4m 1600헥토파스칼 9.6도,

영도와 독도 남서 4m 비 999헥토파스칼 12.4도 서산 북서 4m 1800헥토파스칼 9.9도 울진 서풍 1m 1001헥토파스칼 11.4도 포항 남서 3m 1002헥토파스칼 13.5도 군산 북서 5m 1900헥토파스칼 10도 부산 북서 7m 1300헥토파스칼 13.3도 통영 북서 4m 1005헥토파스칼 13도 목포 북서 5m 1010헥토파스칼 10.9도 여수 북서 4m 1800헥토파스칼 11.9도 제주 서풍 5m 1012헥토파스칼 12.4도 서귀포 남서 3m 1011헥토파스칼 12.2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동풍 8m 1400헥토파스칼 6.4도 삿포로 남동 2m 998헥토파스칼 10.8도 네무로 북동 4m 1400헥토파스칼 4.8도 아오모리 남동 2m 997헥토파스칼 11.4도 센다이 남동 2m 998헥토파스칼 15.2도 와지마 남서 7m 997헥토파스칼 15.7도 도쿄 남풍 4m 1000헥토파스칼 19.7도 하치조 섬 남서 6m 1600헥토파스칼 21.2도 사이고 서풍 7m 1000헥토파스칼 16.2도 마쓰에 남서 8m 1001헥토파스칼 16.7도 오사카 남서 3m 1001헥토파스칼 17.5도 시오노 미사키 곶 남서 13m 1002헥토파스칼 22.1도 이자하라 남서 8m 1600헥토파스칼 15.1도 후쿠오카 남서 3m 1800헥토파스칼 16.1도 가고시마 북서 2m 1900헥토파스칼 17.3도 나제 북동 2m 1012헥토파스칼 20.3도 이시가카섬 북동 7m 1012헥토파스칼 22.9도 미나미다이토섬 남풍 3m 1012헥토파스칼 24도 지치지마 남풍 3m 1016헥토파스칼 24.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의 종전 협상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먼저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한 뒤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한 척이 공격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이란 시간 기준 3일 오후 3시쯤 이란 남부 항구 도시 시리크 서쪽 20km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크선 한 척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받았다는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해사기구는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늘 모입니다. 오늘 회동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동은 어제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제안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오전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부산, 울산, 경남 공천자대회에 참석합니다. 공천자대회에는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리는 경북 공천자대회에 참석합니다. 회의에는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등 경북지역 민주당 출마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충북 청주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태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SNS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 신생아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어제 충북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모자의료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에 소속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날인된 진술조서를 SNS에 올려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특별수사관 A씨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사무실 명패와 날인된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 권창영 특별검사와 나란히 서서 임명장을 들고 있는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지미 특검보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출연과 권영빈 특검보의 주요 참고인 변호 이력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어제 발사된 우리나라의 차세대 중형 위성 2호가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 5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우주발사체 팰컨 9이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약 60분 후 발사체에서 분리됐으며 15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교신을 통해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와 서해 모든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부정맥은 심장질환의 하나로 지적됩니다. 맥박이 느리고 빠르고 불규칙한 상태인 거죠. 부정맥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심장의 크기나 구조 또 호르몬의 차이가 부정맥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성 부정맥에 대해 살펴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이문세의 봄바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정맥은 심장 질환의 하나입니다. 부정맥은 성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남녀 차이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여성 부정맥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신동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부정맥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전문의 신동금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부정맥은

0: 통계에 의하면 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정맥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연평균 5.1%씩 증가됐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1: 네.
0: 아직까지 부정맥 종류에 따른 유병률이나 발병률에 대한 자료는 좀 미미하지만요.
1: 네.
0: 가장 흔한 부정맥인 심방세동의 경우에 같은 경우 2006년도에는 0.73%에서 2015년도에는 1.53%로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성 부정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1: 네.
0: 부정맥은 그 종류에 따라서 남녀 유병률의 차이가 있고요.
1: 네.
0: 전반적으로는 여성보다 유병률이 남성에서 가장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연령과 특정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이 차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1: 네.
0: 최근 통계와 임상 데이터를 보면 여성 부정맥의 환자의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부정맥의 위험 요인으로 얘기가 되는 흡연도 그렇고 그래서 남성들에게 더 발생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남녀가 종류에 따라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성 부정맥의 위험은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0: 여성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구조나 생리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특히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심장 보호하는 효과의 감소,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의 증가, 그리고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방세동 등의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성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부정맥에도요, 뭐 빈맥, 서맥 말씀하신 심방세동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 부정맥이 증가하는 건 어떤 상태가 많은가요?
0: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맥의 종류는 맥이 빠른 빈맥, 그리고 맥이 느린 서맥,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 등이 있는데요. 부정맥의 많은 종류 중에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실 조기 수축, 심실 빈맥의 경우 여성에게 더 자주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듯이 고령화 사회에 맞물려서 여성들에게 심방세동과 같은 질환에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뭐 호르몬 변화 말씀하셨는데 심장의 크기라든지 또 호르몬, 약물과 같은 부분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심장 크기가 작고 호르몬 변화 그리고 특정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 이것들이 심장 신호, 전기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부정맥에서 심박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인 심박수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기본 심박수가 약간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이유는 심장의 크기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1회 박출량이 적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자율신경계의 차이 그리고 이런 구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보통 저희가 1분당 60에서 100회가 정상맥이라고 하는데 한 70에서 80회 이상 뛰는 경우가 여성에선 좀 많고요. 근데 이는 심장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이지 뭐 이런 기본적인 심박수의 차이 때문에 여성에서 부정맥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임신 기간의 변화도 지적이 되던데요. 임신 중에는 안정시 심박수가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임신 기간에는 여성의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제 이 시기에는 혈액량도 늘고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안정시 심박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기간 중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걸까요? 특히 폐경 여성들에게 부정맥 진단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폐경기를 기점으로 발생한 앞에서 얘기했듯이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심장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서 중년의 여성들의 부정맥이 진단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1: 네.

0: 생각해보면 우리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심장 박동을 느끼면서 생활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면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이럴 때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심장은 늘 뛰고 있지만 저도 그렇고 평소에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요. 대신에 안정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심박수가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심계항진 이런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안정시에 있으면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필요합니다.
0: 네, 부정맥에 대해서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나요?
1: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0에서 100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부정맥은 무증상부터 급사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환자들이 심장이 쿵쾅거린다, 심장이 세게 뛴다, 아니면 맥박이 한 번씩 건너뛴다 등의 두근거림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때로는 뭐 가슴 통증, 흉부 압박감, 어지러움, 호흡곤란, 아니면 무기력하다 등의 진짜 매우 다양하게 증상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0: 네. 무증상에서 급사까지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호소한다고 하셨는데 부정맥으로 인한 증상도 이제 가슴 두근거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실신이라든지 돌연사의 위험도 있는 건가요?
1: 네. 부정맥 증상이 단순히 두근거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돌연사로 이어질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부정맥 역시 조기 진단을 위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겠죠?
1: 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부정맥도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를 찾아서 관리한다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0: 네.
1: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고 생활관리를 병행할 때 이런 부정맥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부정맥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부정맥 치료는 그거에 따라 조금 부정맥이 어떤 부정맥인지에 따라 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 이게 부정맥이랑 연관성이 있다 하면은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혹시나 시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부정맥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심방세동 같은 경우 약으로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여성들에게서 많은 심실 빈맥이나 아니면 심실 조기 수축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도 하긴 하지만 시술적인 효과도 되게 좋다고 해서 정극도자 절제술이라고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약물 치료라고 한다면 어떤 약물들을 드시는 건가요?
1: 약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부정맥 약제가 혈압약제 계열도 있을 수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부정맥을 억제하는 항부정맥제 약제도 있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맥의 종류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뭔지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그냥 약에 대해서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와 같이 상담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그 효과를 같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또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전도뿐 아니라 심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나요?
1: 저희가 심전도는 심장검사에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라고 알려 있고요.
0: 네.
1: 그 외에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검사로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보는 심장 초음파 아니면 심장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협착도를 검사하는 심장 혈관 CT나 입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실 때 심장이 어떤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운동하면서 심장을 분석하는 운동부하 검사 그리고 이제 부정맥 환자들이 좀 많이 최근에 하는 검사가 집에서도 심전도를 기록하면서 심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홀터나 웨어러블 패치 모니터링 같은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네. 평소에 좀 두근거림이 심하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걸까요?
1: 두근거림이 심하다, 뭐 안정시에 두근거림

0: 얼음이 있다 아니면 네. 부정맥이 본인이 의심된다 하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가셔서 하시면 최근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꼭 가서 그냥 혼자서 이거 맞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네. 상담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면 검사 자체가 부정맥 검사 자체가 이렇게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시는 걸 방문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1: 네. 그 가슴 두근거림이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0: 네, 그럼요. 왜냐하면 심장은 저희가 지금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제 심장이 뛰는 거는 잘 못 느끼거든요.
1: 그런데 그렇죠.
0: 이제 본인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거고 네.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상한 거고 특히나 가만히 있는데 운동하는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뛴다.
1: 네.
0: 그러면은 그거는 부정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그럼 부정맥의 위험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여성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0: 특히 조심해야 될 분들은 그 호르몬 변화가 있는 갱년기 아니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들 그리고 비만, 과체중인 여성들 그리고 특히나 기저에 심장질환이 있거나 급사나 부정맥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특히 부정맥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폐경기 여성 말씀하셨는데요. 그 없던 부정맥이 이제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0: 네, 에스트로겐 자체가 변하면서 충분히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또 폐경기 여성들이 이게 폐경기 증상인지 진짜 부정맥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폐경기가 되면 몸이 화끈해진다고도 얘기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폐경기 증상이랑 되게 헷갈리니까 이제 왜 폐경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보다 우선은 부정맥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맞지 않다 부정맥이 아니라면 그때는 이제 폐경기 증상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가까운 산부인과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카페인이라든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음식이나 식품도 있을까요?
0: 뭐 부정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보통은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심박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음식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커피 한 잔이 반드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과도한 카페인 아니면 술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거 그리고 소세지 햄 같은 가공유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있는 튀김이나 과자 등 같은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신경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 호르몬 변화도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심전도나 뭐 심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까요?
0: 호르몬 검사를 저희가 순환기 내과에서는 하진 않고 있고요. 네, 갱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 폐경기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산부인과 찾아가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어쨌든 저희가 폐경기라는 건 증상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 수치도 같이 보니까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주로 여성 부정맥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정맥이라고 하면 진단을 받아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 없이 관리할 수 있는 단계도 있는 걸까요?
0: 그 부정맥을 유발하는 유발 인자가 확실히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커피를 뭐 한 잔은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한 잔만 마셔도 카페인을 마시면 부정맥이 생기는 분도 있고 아니면 과음을 했을 때 부정맥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자들을 좀 피하시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오히려 부정맥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혈압 조절을 먼저 하고 나서 부정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모든 부정맥을 다 부정맥 약제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유발 인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좀 빈맥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이 빈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서맥으로 임의로 진단하기도 하는데 이걸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0: 네. 임의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는 그 워치도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자색분들이 사주분들도 있고 워낙 보편화돼 있어서 워치로 심박도를 좀 측정을 해서 안정상태에서 심박수가 100회 이상이면 100회 이상이면서 두근거림 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안전상태에서 증상은 없어도 막 심박수가 갑자기 한 130 이상 뛴다던가 이러면 빈맥성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근처 병원 가셔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섬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정의를 하기에는 이제 분당 심박수가 60회 미만이면 섬액이다라고 정의를 하지만 저희가 의미 있는 섬액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섬액들은 보통은 분당 40회 미만의 섬액이거나 아니면 분당 50회 미만이면서 섬액의 증상은 보통은 뭐 어지럽거나 신신하거나 기운이 없는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50회 미만이면서 증상이 동반된다 이런 거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이걸 매일 체크하는 분들도 있긴 한던데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은 뭔가요?
0: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은 실을 예기치 못하게 부정맥이 나와서 갑자기 돌연사하는 심실 빈맥이나 심실 세동이라는 부정맥이 가장 위험한데요. 이거는 실은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저에 심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기저에 심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약도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심하면 돌연사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거네요.
0: 네. 첫 번째 부정맥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돌연사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1: 네. 맥박수를 이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맥박수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는 언제가 좋은 건가요?
0: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요. 잘 때는 맥박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 잘 때는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맥박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깨어있을 때는 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맥박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재는 게 좋겠네요.
0: 혹시나 이제 혈압을 같이 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혈압 기계에서 이 심박수도 같이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측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을 저희가 보통 하루에 두 번 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갔다 와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혈압을 재시라고 얘기할 때 그때 심박수를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때 눕기 바로 직전에 혈압을 재면 까먹지 않고 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해드리는데 그때의 심박수도 한번 확인을 같이 혈압만 보지 마시고 심박수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맥, 특히 여성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신동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015B의 신인류의 사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청취자가 주신 사연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0대 여성의 고민부터 들어보시죠.
2: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편도가 부었다 하고 비염기도 있어가지고 편도가 좀 잘 붓는 편이었어요. 근데 심한 거는 아닌데 작년에 갑자기 기침 감기가 심하게 온 거예요. 비염이랑 같이. 그래서 가래가 쌓이더니 그게 가래 기침으로 이제 전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숨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심하게 걷는다거나 언덕길 오른다거나 운동할 때 제가 좀 젊었을 때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운동하는데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검사를 했는데 약간 천식기가 있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 숨 안 차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작년에 심하게 기침했을 때 두 걸음만 걸어도 숨을 못 쉬었어요. 과호흡으로. 그래서 그때 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업하는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식이 아무 저기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올 수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딸들도 유전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도 되고 별의별 생각이 좀 많아지는 작년 한 해였어요. 지금은 초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천식에 관련된 천식 호흡기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냐면 딱 한 번 과호흡할 때 그걸 한 번 처방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숨을 들어 쉬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또 처방을 받으면 해도 되는 건지, 계속 그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때 일회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그거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그냥 끝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생기더라고요.
0: 네. 어릴 때부터 편도가 잘 붓기도 하고 비염도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천식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천식이 이렇게 갑자기 올 수도 있는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떨까요?
1: 그러니까 천식은 성인에서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기라든지 기관지 감염 이후에 뭐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네. 그러니까 기관지가 좀 예민해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천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인 천식이라고 하게 되고요. 기존에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경우에는 이런 게 훨씬 더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기관지 과민성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0: 없던 알레르기나 천식이 생겼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환경적인 요인부터 뭐 감염이라든지 음식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다양하겠네요.
1: 그렇죠.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자극물질, 감염, 알레르기 그러니까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물질인데도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달라지게 되면은 뭐 과민 반응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없던 알레르기나 천식이 생겼다는 거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역 반응의 어떤 패턴이 좀 변화한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네. 면역 반응 지적을 하셨는데요. 천식의 증상은 그럼 원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좀 클까요?
1: 그렇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양상하고 강도가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기침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이제 쌕쌕거림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감기, 그다음에 이제 밤 시간대와 같이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서 이제 악화되는 또 패턴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개인별로 좀 다양한 표현을 보이는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0: 네. 천식이 기관지 질환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을 얘기할 때 기관지 천식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1: 네. 기관지 질환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기관지 천식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기관지 염증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염증으로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게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서 기도가 좁아지는 질환이 천식이고요.
0: 네.
1: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지 벽이 좀 부어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점액 분비가 좀 증가하게 되면서 그 기도 내 공간이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관지 근육이 같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0: 아.
1: 그래서 숨이 차거나 답답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0: 특히 쌕쌕거린다는 말을 하지 않나요? 숨 쉴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천식에서 말하는 쌕쌕거림은 이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제 특징적인 그런 호흡음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기관지를 공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휘파람 같은 이제 소리가 잘 들리게 되고요.
0: 네.
1: 특히 이제 숨을 이제 뇌쉴 때 더 잘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침만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또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천식 발작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1: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흔하게 우리가 천식 발작이라고 표현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기관지가 이제 갑자기 수축하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감기에 걸렸거나 뭐 찬 공기를 쐈거나 미세먼지라든지 운동 같은 요인이 이런 발작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호흡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증상이 심해지면 응급치료가 필요한 거죠.
1: 그렇죠. 이제 천식발작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치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숨이 좀 가쁘면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호흡이 힘들거나
0: 네.
1: 아니면 이제 가슴이 좀 심하게 조이는 느낌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각적인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0: 아.
1: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0: 네.
1: 우리가 이제 기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천식 같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상황에 대비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숨찬 증상을 경험하셨는데 다행히 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없던 천식이 생기니까 자녀들에게도 유전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불안감을 느끼시는데요. 어떨까요?
1: 그중에 걱정을 하실 텐데
0: 네.
1: 뭐 이제 천식은 반드시 유전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 천식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0: 네.
1: 그것보다는 환경 요인이라든지 면역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천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녀에게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알레르기 체질이라든지
0: 네.
1: 환경 노출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천식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1: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지 염증을 조절하는 치료하고요.
0: 네.
1: 기관지를 확장하는 치료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흡입하는
0: 네.
1: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염증을 좀 줄여주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0: 네. 스테로이드 약물 흡입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연 주신 분은 이제 흡입기를 사용해 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 하셨어요. 어떨까요?
1: 그러니까 이 흡입기도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약하고
0: 네.
1: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약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증상이 반복되거나 이제 천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일정 기간 유지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도 기관지 염증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을 조금 더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0: 네. 그러니까
1: 단기간 사용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0: 네. 아무래도 천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게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잖아요.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위험 신호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침이 평소보다 좀 늘어나거나
0: 네.
1: 그다음에 밤이라든지 새벽에 기침이 반복되는 경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한 느낌, 숨이 평소보다 약간 더 차는 느낌,
0: 네.
1: 쌕쌕거림이 이제 중요한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하실 때
0: 네.
1: 평소보다 숨이 더 쉽게 차거나 그러니까 말하실 때 숨이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이제 초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럴 때는 되도록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될까요?
1: 그러니까 호흡이 좀 눈에 띄게 어려워지는 경우는 이제 응급실로 가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숨이 차서 이제 어떤 말 문장을 끝까지 말하기 어렵거나 가슴을 좀 심하게 좀 조이는 느낌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이럴 때는 이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천식을 잘 관리하고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일단 뭐 기관지 염증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정기적으로 흡입 치료를 좀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도 일정 기간은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라든지 호흡기 감염이 또 천식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것들에 잘 걸리지 않게 이제 관리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50대 여성이 주신 탈모에 대한 고민입니다.
3: 스트레스로 인해서 갑자기 탈모가 왔거든요. 조금씩 빠지기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훅 빠져버린 경우죠. 원형 탈모처럼 그 사이즈가 작은 동전 크기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사이즈로 갑자기 한 번에 빠진 거예요. 여성인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빠지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도 많이 되죠. 일단은 병원을 먼저 가서 두피에 맞는 주사도 맞아봤어요. 일단 급하니까 주사도 맞아봤고 근데 두 번을 맞고 도저히 못 맞겠대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커피향을 완전히 현저하게 줄였어요. 커피가 하루에 진짜 12잔 이상? 이제 거의 물 대신 들고 있을 정도였는데 아예 안 먹기는 힘들고 하루에 한 두 잔 정도 이 정도로 줄이고 그다음 헤어 제품은 다 바꿨고요.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이더라고요. 불규칙하게 먹고 불규칙하게 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걸 조금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약간의 이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스트레스성 탈모로 갑자기 훅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안 좋으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편인데 잘 모르는 거거든요.
0: 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연 주신 분은 머리카락이 갑자기 훅 빠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실제로 흔하게 발생하는 탈모 유형이고요. 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탈모를 이제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모발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휴지기로 넘어가면서 아. 머리가 빠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특정 부위만 빠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머리숱이 좀 줄어드는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탈모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잖아요. 뭐 스트레스도 말씀 주셨지만 탈모의 원인이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매우 다양합니다. 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네. 영양 상태, 그다음에 수면 부족 이런 것들도 영향을 다 줄 수가 있고요.
0: 네.
1: 염색이라든지 파마, 그다음에 두피 자극 같은 외부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이제 신체 전반의 좀 상태를 반영하는 증상으로 보는 게 적절합니다.
0: 네. 탈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 않나요?
1: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유전적 영향을 받는 그 남성 탈모라든지 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뭐 질환 이후에 발생하는 탈모, 그다음에 이제 특정 부위가 동종 모양으로 빠지는 원형 탈모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염증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이제 탈모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하고 이제 원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0: 네.
1: 이럴 때는 한번 구분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남성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적 영향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1: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는 그러니까 주로 앞머리하고 정수리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넓어지는 이마가 넓어지는 형태가 좀 특징입니다.
0: 네.
1: 근데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머리숱이 줄어드는
0: 네.
1: 확산형 탈모가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좀 이런 탈모에 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좀 많으신 편입니다.
0: 네. 그런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탈모를 단정짓지는 않잖아요. 탈모의 기준은 뭔가요?
1: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느낌만으로 탈모를 진단하지는 않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개 이상 좀 지속적으로 빠지거나
0: 네.
1: 아니면 이제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를 우리가 탈모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가르마가 좀 넓어졌거나
0: 네.
1: 두피가 더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탈모 진행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럼 또 탈모 중에서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던데요. 별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원형 탈모는 이제 기전이 좀 다른 탈모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모낭들이 좀 공격을 받으면서
0: 네. 그러니까
1: 특정 부위에 있는 모발이 갑자기 확 빠지는 형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촉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역 이상의 중심 기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탈모와는 좀 이제 다르게 보고 치료 접근도 좀 다른 편입니다.
0: 그렇다면 탈모의 치료도 원인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1: 예, 달라지게 됩니다. 뭐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관련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될 수가
0: 네.
1: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좀 교정하고
0: 네.
1: 경과 관찰이 좀 중요하고요. 원형 탈모는 이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0: 네. 사연 주신 분은 두피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두피 주사라는 게 있나요?
1: 예, 두피 주사는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치료 방법이거든요.
0: 네.
1: 주로 좀 원형 탈모가 있거나 염증성 탈모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제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그러니까 모낭의 기능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탈모 유형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입니다.
0: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두 번 맞고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두피 주사의 원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이제 두피 주사는 이제 국소 염증을 좀 줄여줄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직접 주사하게 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낭이 이제 다시 건강해지는 그런 걸 유도하는 원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는 경우에 좀 많이 사용을 하거나 이제 스트레스 탈모에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이게 문제가 두피는 좀 신경이 굉장히 좀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부위만 주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부담을 느끼시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이렇게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여러 민간 요법이나 발모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1: 탈모가 워낙에 관심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 요법이나 어떤 이제 제품을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좀 특정 음식이라든지 마사지, 샴푸만으로 어떤 이제 발모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는 조금 좀 제한적이거든요. 오히려 조금 이제 자극적인 두피 관리라든지 과도한 제품 사용은 오히려 두피 상태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효과가 좀 불확실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 관리는 그러니까 정보보다 중요한 게 효과하고 안정성이 좀 검증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효과와 안정성 강조를 하셨는데요.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증명된 치료제나 치료법에 대한 설명도 주시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현재 좀 유효성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는 그냥 미녹시딜 외용제하고요. 그러니까 뿌리거나 바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부 경구 약물 치료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남성하고 여성 모두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남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이제 면역 조절 치료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효과가 입증된 치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0: 또 사연 주신 분은요. 커피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까지 생활 습관에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탈모와 생활 습관 개선도 도움이 될까요?
1: 생활 습관 개선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발이 자라는 주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모를 좀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 습관 변화가 회복 과정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 습관만으로는 이제 탈모를 완전하게 치료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좀 치료를 좀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돕고 그러니까 재발을 줄이는 중요한 관리 요소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클래식 화이의 로미오 앤 줄리엣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4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서해상과 제주도 해상, 남해 먼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 동해중부 앞바다, 동해남부 안쪽 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동해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파도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앞바다에도 오늘 파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 서부와 동부, 옹진군, 흑산도, 홍도, 거문도,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산지는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북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고 1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지에는 1에서 3cm 눈이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의 순간 풍속 초속 15m, 산지단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분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1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산지는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 낮 기온 서울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글피는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북부 내륙에서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조금 온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토요일,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19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온 것이 있겠고 낮부터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춘천 19도, 대관령 14도, 강릉 1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충북 북부 지역에서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이후 차차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대전, 세종 20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부터 차차 맑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광주 18도, 군산, 목포 1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 북부 지역에서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이후 차차 맑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부산, 창원 20도, 울산 21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낮 최고 제주 17도, 서귀포는 18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오전까지 비가 온 후 맑겠고 낮 최고기온 15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 14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8.3도, 습도 83%, 어제 오늘 강수량 16.4mm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근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이란이 최장 15년간 핵 농축을 중단하는 계획을 종전안으로 제시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란이 석유 저장시설 포화로 다음 주쯤 유정을 폐쇄할 수 있다고 미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종전 후엔 유가가 연초보다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0: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경남을 찾아 후보 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0: 필리핀 마약왕 박광열의 공급책인 50대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텔레그램명 청담으로 활동하며 1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1: 종전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맞제안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최근 전달한 협상안에는 핵 농축을 최대 15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더 많은 선결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란은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미국의 9개 항 종전 조건에 대한 역제안으로 이란은 14개 항으로 구성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14개 요구사항 외 종전을 위한 3단계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고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1단계 계획으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의 단계적 해제와 이란 주변 해역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제안했습니다. 2단계는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핵 프로그램 제한 조치입니다. 1차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제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1차 협상 땐 미국이 20년을 제안하자 이란은 5년을 역제안하며 결국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미국의 요구만큼은 아니지만 이란이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2단계 계획엔 핵 농축 중단 종료 뒤에도 핵물질을 비축하지 않으면서 농축 수준을 현재 60% 수준에서 3.6%로 대폭 낮춰 재개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전후 중동 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상 봉쇄 해제와 미군 철수가 담긴 1단계 계획부터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란 점입니다. 핵 포기부터 하라는 미국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협상안을 검토해봤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보낸 답변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역제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네, 미국과 이란 모두 원유를 둘러싼 압박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제재 효과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라면서 유정 폐쇄 가능성도 전망했습니다. 이란 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유가는 곧 급락할 거라고도 낙관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3: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유정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라며 다음 주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과거 이란이었던 석유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거라며 이란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 We think that they've
5: 이란이 통행료로 130만 달러도 채 벌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하루 석유 수입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3: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현재 이란의 경제는 극단적인 재앙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식량 부족도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경제난이 악화하면 혁명수비대의 권력 기반이 붕괴할 거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엔 미국 내 유가가 급락하며 연초보다 낮아질 거라는 낙관까지 내놨습니다.
5: 선물 시장에서 3개월, 6개월, 9개월 후에 유가가 이미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3: 다만 미국 내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로 1, 2기 행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6%는 트럼프의 이란 전쟁 대처 방식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전쟁 출구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화물선이 또 피격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어느 쪽의 공격인지는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 한 척은 우회로인 홍해를 추가로 통과해서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환울 기자입니다.
6: 현지 시각 어제 호르무즈 해협 시리크 인근. 벌크선 한 척이 소형 선박 여러 척의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0: 해상무역기구가 발표했습니다. 승무원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주체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위치와 정황상 이란 혁명수비대 모기함대일 거란 추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호르무즈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사우디에서 원유를 싣고 국내로 향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시각 4일 아침부터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들을 빠져나오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의회 부의장이 호르무즈의 입구 샤이드 라자의 항구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 곧 채택될 법안에 이스라엘 선박은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선박은 최고 사령관 승인을 받아 우리 군 통제 하에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알리 닉자드 이란 의회 부의장입니다.
0: 이란 의회 부회장은 통과 선박에게 운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통행료 징수에 명분을 더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최고 지도자 지시에 따라 이런 내용의 해협 관리 규칙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새 종전안을 던진 가운데 의회는 입법으로 혁명수비대는 군사력으로 호르무즈 통제권을 동시에 굳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2: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진행형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휴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양측은 서로 드론 공격을 퍼부으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유조선들을 타격했다면서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바다에 떠 있는 유조선을 향해 해상 드론이 접근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흑해의 원유 수출 창구인 노보로시스크항 입구 해역에서 러시아 그림자함대 소속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며 올린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 북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발트해 연안 항구도 공격했습니다. 드론 30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공격도 거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서 민간과 항만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며 화재가 속출했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헤르손에서도 러시아 공습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주말 밤사이 공습에서 드론 200여 대와 탄도미사일 한 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외부 방사선 통제 연구소가 공습 표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은 수차례 공습 표적이 되며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말 공습은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전승절 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오는 9일 전승절 81주년 행사를 맞아 휴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휴전을 원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의 제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2: 미국의 이란 전쟁을 비판하던 독일 총리가 태도를 바꿔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감축하고 또 자동차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자 갈등 봉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메르츠 독일 총리. 현지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입니다.
4: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방법은 달라도 핵무기 저지라는 목표는 같다며 미국과의 공통점을 강조했습니다.
5: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4: 최근 미국이 발표한 주도 미군 감축은 양국 갈등과 관련이 없고 자동차 관세 역시 유럽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갈등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앞서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한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이란 협상에 전략도 없이 임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문제나 고치라며 반격했고 주독 미군 약 5천 명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이웃한 자동차 관세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해 독일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독일

0: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 16곳 광역단체장 대진표는 모두 완성됐습니다.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입니다. 서울은 3선 성동구청장을 넘어 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사상 첫 5선 시장을 노리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등이 맞붙습니다. 인천은 친명 핵심 박찬대 후보와 현역 시장 유정복 후보의 맞대결이 뜨겁습니다. 가장 늦게 대진표가 확정된 경기는 여성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영남권, 이번엔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대구에선 전직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두 정치 거물이 승부를 벌입니다. 전재수, 박형준 후보가 맞붙는 부산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전국단위 선거입니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야당의 정부 견제론이 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의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걸렸습니다.
2: 아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진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4: 장동혁 국민의힘
3: 대한민국을
4: 대표입니다.
3: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급입니다.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은 수성을, 국민의힘은 탈환을 노립니다. 최대 격전지는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입니다. 부산 북갑엔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뛰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오자구도가 형성된 경기 평택을은 보수 진보 진영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 나선 조국 한동훈 등 차기 대권 잠룡들의 생환 여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여야 지도부는 주말 격전지인 영남권에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제 경북 포항에 이어 어제 부산 경남을 찾아 지지세를 다졌는데요.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면서도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1: 약 20일 만에 부산을 또 찾은 정청래 대표. 이번엔 구포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삼고초려 끝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공천한 하정우 후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5: 아! 하정우는 정! 정이 많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6: 죽도록 뛰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을 넘어서서
7: 하정우 민주당
6: 몸이 사라질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1: 이틀 동안 영남권을 훑은 정 대표는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면서도 보수 결집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들을 향해 긴장감을 놓지 말라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2: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금이 환향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1: 정청래 대표는 창원으로 이동해 김경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경남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김경수 민주당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면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야권의 공세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특검법은 감춰진 진실을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면서 야당의 비판은 국민 판단을 흐리려는 저급한 프레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팝업 스토어 또 한정 이벤트 같은 이른바 스팟 스토어

0: 추모 행사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릴지 예측하기 어려운 행사들인데요. 지난 휴일에 희귀카드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에는 무려 16만 명이 몰리면서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하고 결국 행사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숨쉬기가 어렵다, 사람이 너무 많다는 신고가 수십 건 넘게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요. 짧은 시간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는데도 현장 안전관리가 미비했던 상황이어서 또 한 번 경각심을 준 소식이었습니다. 가정의 달이고 연휴 중이어서 축제와 행사, 체험 프로그램 등 사람 많이 모이는 일정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자체와 주최 측은 민간 행사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인파 가능성을 미리 따져서 안전 계획부터 세워야겠습니다. 경찰과 소방 역시 돌발 상황에 대비한 협조 체계를 점검해야겠고요. 개인들도 지나치게 밀집한 곳에서는 무리하게 이동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생활 속의 법 시간에는 전세 사기, 노쇼 사기 사건들을 통해서 필요한 법률 상식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월요일 청취자 퀴즈 문제도 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우리 선박이 두 번째로 우회 항로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덕분에 국내 원유 수급에 조금은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우회 항로를 오늘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우회 항로는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바닷길이고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곳입니다. 다음 중 어딜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황해, 2번 홍해. 퀴즈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3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12분께 드릴게요.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전통산업도 첨단기술을 만나면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요. 누에를 활용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주무관님, 누에 산업 예전에 많이 들었던 중요한 산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요?
2: 네, 현재 양성 산업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뽕잎에 우주하는 계절형 사육 방식인데요. 여기에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육 부족, 그리고 뽕나무 재배 면적 감소까지 겹치면서 농가 수가 최근 6년 동안 약 38%나 줄었습니다. 반면 흥미로운 점은 농가 수는 줄었지만 한 농가당 생산량은 오히려 늘고 있는 점인데요. 즉, 점점 규모와 전업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홍염인데요. 이근 누에를 쪄서 말린 기능성 식품 소재로 치매 예방이나 면역력 증진 같은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전통 방식으로는 이 수요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어려워 연중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일단 농가 수가 6년 동안 38%나 줄었는데 한 농가당 생산량은 정말 오히려 늘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나 생산성이 좋아졌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생산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2: 네, 핵심은 세 가지 기술을 하나로 묶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육 자동화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뽕잎을 따고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이 직접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살상자 공급, 먹이 공급, 부산물 제거까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0: 예.
2: 두 번째는 전용 사료 개발입니다. 기존에는 뽕잎이 필수였지만 계절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했죠. 그래서 뽕잎 분말에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배합한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이 사료로 키운 누에는 성장이나 품질 면에서 기존보다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전용 사료에 맞는 맞춤 품종입니다. 사료를 잘 먹고 빠르게 자라는 누에를 따로 선발했는데요. 기존보다 사육기간이 약 3일 정도 짧고 단백질 함량도 더 높은 품종을 확보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결합한 결과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축구장 4개 반 정도의 홍밭이 필요했던 생산량을 이제는 48제곱미터 정도 공간에서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우와, 축구장 4개 반 정도의 면적 이 필요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48제곱미터 정도면 15평 정도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2: 네, 맞습니다.
0: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 네, 가장 큰 변화는 연중 안정 생산 체계가 가능해진다는 점인데요. 계절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과 물량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홍장 같은 기능성 소재를 대량 생산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도 진입하기 쉬운 산업으로 바뀔 수 있고요. 기존에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많아서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 3층으로 보면 단순한 전통 양작물 넘어서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화 장치는 2027년 현장 체증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보급될 예정이고요. 맞춤 품종 역시 같은 시기에 농가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0: 더욱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진화하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면류. 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라면 같은 면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블렌딩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떤 연구죠?
2: 네, 이번 연구는 국산 밀의 품질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면을 만들었을 때의 식감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밀가루 품질은 전분과 단백질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문제는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 환경이나 기후에 따라 품질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밀 품종을 섞어서 각각의 장점을 보완하는 블렌딩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면류 소비 비중이 높은 만큼 국산 밀로도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면을 만들기 위한 기술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흔히 블렌딩하면 카페에서 커피콩들 이렇게 섞을 때 많이 듣던 용어인데 밀가루 섞는데도 이 블렌딩 활용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2: 네. 면육밀 세근강과 빵육밀 황금알 두 품종을 선정해서 다양한 비율로 혼합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세근강은 면을 만들었을 때 부드러운 식감이 장점이고요. 황금알은 단백질 함량과 반죽 강도가 높아서 구조적으로 탄탄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 단점도 있기 때문에 두 품종을 섞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황금알 비율이 높아질수록 면이 잘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 즉 신장성이 좋아졌고요.
0: 네.
2: 탄성이나 응집성도 함께 개선됐습니다. 또 면을 삶았을 때 고용분이 빠져나오는 조리 손실률이 낮아져서 면이 퍼지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세근강과 황금알을 7:3 또는 6:4 비율로 섞었을 때 가장 좋은 품질을 보였는데요. 신장성은 약 13% 향상됐고요. 조리 손실률은 약 14%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수치는 현재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입 밀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결과입니다.
0: 밀을 섞어주는 이 밀 블렌딩 효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2: 네. 이번 연구는 국산밀 품종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만으로 면의 품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인데요. 앞으로 이 기준이 실제 제품 업체나 식품 기업에 적용된다면 국산밀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밀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밀 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몇몇 음식점, 뭐 피자집이라든지 레스토랑 가보면 수입 밀가루 사용한다고 제품 인테리어에 둔 곳들이 많던데 꼭 수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산 블렌딩 제품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승모 농촌진흥원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또 노쇼 사기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저희 전세 사기 이야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번 봄 이사철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 달 새 5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 문제 뭐 한철 지나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4: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급증했다는 것은 결국 임대차가 끝났는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네. 말이거든요. 여전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고요. 전세 사기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화 되면서 별도의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개정이 됐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좀 미흡하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0: 예, 임차권 등기 명령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 주시죠.
4: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 보면 등기부가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임차권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등기를 하면 그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고요. 법원이 요건을 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면 임대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등기부에 임차권을 쾅 하고 이렇게 못 박아두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보통 상식이죠. 이제는 그 임차권 임대차 계약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하잖아요.
0: 예.
4: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잖아요.
0: 전입일자와
4: 맞습니다.
0: 확정일자.
4: 예. 이것을 맞춰야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항력은 임차권을 원래 계약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나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막 권리 주장하면 저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는 취지가 그거든요. 일정한 날짜를 못 박아두고 그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해서 보증금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0: 네.
4: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면
0: 네.
4: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등기가 된 시점부터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못 받았지만 나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0: 그렇죠.
4: 이사를 가야 될 경우.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면 이 효과가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뭐 이렇게 좀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 오늘 잘 들어보신 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를 잘 이용하시고 청취자분들 중에는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이사 가신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못한 상태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신 경우에도 당장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그 확정일자 이전일자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올라가는 건가요?
4: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임차권 내용을 등기부에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제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예.
4: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새로 산다라든지 뭐 대출을 한다든지 그럴 때 항상 보는 그 공적인 장부거든요. 거기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거죠.
0: 모르고 계셨던 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에는 임차인들이 보증금 미반환 사태 대비해서 집주인한테 미리 내용 증명도 보낸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4: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용 증명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한테 이렇게 독촉, 청구하고

0: 빨리 주세요. 이렇게 법적으로는 최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런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내용 증명 자체만으로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한계죠.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편지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내용만 증명하는. 다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제 그 집주인한테 뭔가 강하게 법적으로 독촉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고 심리적인 압박 포함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달라고 했다. 독촉했다. 최고했다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겼다라든지 이런 간접 사실들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1: 그렇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집주인이 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을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애를 쓰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이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이 될 수 있는 건지요?
0: 그동안 이제 실질적으로 뭐 현금적인 어떤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 뭐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낙찰되면 어떤 돈이 현실적으로 남아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네. 이제는 경매 절차에 대한 차액 부분은 기본적으로 유지는 하면서도 이게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보증금의 일부인 3분의 1까지는 이제 확실히 보장해 준다 이런 내용을 천명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1: 아 너무 적을 때는 국가가 어느 정도 돌려준다.
0: 네.
1: 그러면 국가는 보증금을 어떤 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 3분의 1에 네. 대해서.
0: 기본적으로는 그 경매 절차에서 어떤 차액을 확보하는 방식인데요.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네. 이 LH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요. 그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아휴 어차피 못 돌려받는 돈은 산 돈의 일부 준 걸로 치고 나머지만 내가 내고 이제 매수하는 사버리는
1: 네네.
0: 그런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일단 LH한테 좀 넘기고요. 대신 LH는 적극적으로 경매에 들어가서 뭔가 좀 유리한 조건으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고 전문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낙찰반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경매에 대한 시세와 관련된 차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차익이 하나의 보호를 하는 그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들이 계속 여기 살 거예요라고 하면 이제 차익이 있으니까요. 그걸 재원으로 활용해서 이 재원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임대료 없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거주를 보장한다든지요. 만약에 전 이사가겠습니다. 퇴거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경매 차익을 재원으로 해서 이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전체 구조를 띄고 있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끝나서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럼 이분들에 대한 소급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0: 네. 그 전세사기 특별법의 부칙을 통해서 이미 그 경공매가 완료된 피해자도 일정한 요건하 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입니다라는 걸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결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피해자로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3년 이내 결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여러 가지 그 지원 신청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따라서 이미 집을 비워준 상태에서도 이제 그 전세 피해자로 결정해 주세요라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이제 경공매가 완료가 된 다음에
1: 예.
0: 완료가 됐다라는 건 이 해당 경매 낙찰 대금을 누군가가 납부를 하고 이걸 가져간 거 아니에요.
1: 예, 낙찰자가.
0: 예, 받았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이미 제3자한테 넘어갔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우선 매수권 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청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 그쵸.
0: 왜냐하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1: 낙찰받은 사람이
0: 맞습니다.
1: 또 새로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0: 그래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지원법에서는 뭐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좀 우선해서 임대할 수 있는 뭐 권리라든지 아니면 금융적인 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대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급 입법은 이렇게 간편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든지 또 다른 어떤 피해

0: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제한적이죠.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 예, 요즘 LH가 그 공공 임대주택 사업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보상책이 될 수 있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렇죠. 네.
1: 지원금에 대해서는 양도나 담보, 압류 금지 같은 조항도 신설됐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이건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호막이 생기는 걸까요?
0: 네, 지원금을 확실하게 이제 그 피해자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보면 피해자가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한테 빚을 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 맞습니다.
0: 그 채권자가 그 돈을 압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압류금지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압류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 그럼 그 돈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는 거군요.
0: 그러면 그 돈은 목적대로 그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좀 쓸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양도하고 담보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 피해자가 이 지원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또는 이 지원금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해서 또 급하게 돈을 빌린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지원금이 원래 목적과는 달리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이 지원금은 사실 종잣돈이고 임차인들이 생활터전이고요. 또 생존의 기본 터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돈은 꼭 다른 목적으로는 하지 말고 본래 목적으로만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하는 취지입니다. 강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그런 차원의 입법이죠. 뭐.
1: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여러 지원 대책이 생겼습니다만 근데 이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선구제 후 회수 방식과는 여전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0: 네.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법은 국가가 다 책임을 져주고
1: 국가에서 이제 그 못 받은 보증금을 다 빌려주고
0: 싹 다 책임져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가 알아서 그 분한테 받아내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 받아내지 못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큰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국가 예산이라는 건 한정된 것이고 또 누군가가 가해자나 어떤 사기 범행을 저지른 어떤 잘못을 한 당사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또 메꾸는 부분도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2: 예.
0: 또 하나가 보통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된 내용들의 물건들을 보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나온 것을 믿고 그냥 덜컥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에도 빠질 수 있어요. 싼 거 무조건 찾고 나머지 무조건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네.
1: 그렇군요. 여러 제도적으로 나아지기는 했으나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0: 네.
1: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요즘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도 외국인 거주자들도 많고요.
0: 네, 네,
1: 외국인
0: 네.
1: 분들 중에 이제 전세 살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러면 외국인 피해자나 뭐 다세대 공동담보 이런 것들은 이번 개정안으로도 보호받지는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들은 그럼 이제 법적 상태가 어떻게 놓여지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0: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입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정책적인 문제 인데 아무래도 인권 차원으로 확대하면 외국인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을 또 사용한다라고 하면 외국인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고민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 외에도 법인도 임차인이 있거든요. 회사가 어떤 직원들 목적으로 이렇게 기숙사라든지 임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현행 그 전세 사기 피해 자, 보호특별법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보호를 받냐?
1: 예.
0: 결국엔 민법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이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참고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또 법인도 이제 아직도 제외돼 있으니까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 그렇군요. 이 보증금 미반환 문제 뭐 근본적인 원인도 좀 따져야 보여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근본 원인으로 이제 깡통 전세 문제가 지적되면서 전세가율을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강제하거나 대출을 제한하는 건데 이런 게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요즘 지역에서는 역전세 현상도 종종 보인다는데 이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일정 비율로 해서 주택 매매가 대비 뭐 전세 보증금 비율, 그래서 뭐 전세가율을 법적으로 규제한다. 뭐 이론적으로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가능할 수는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도 동일한 규제는 아니지만 주택의 어떤 매매와 관련된 담보대출도 LTV 규제라든지 이렇게 일정한 비율을 잡아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뭔가 다른 문제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래도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은 개인 대 개인이 합의하는 내용의 사적인 계약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가 일정 비율로 강하게 이렇게 좀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우리 사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전세금을 정하고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제한하는 한계의 문제. 그래서 정도와 방식의 어떤 문제일 거고요. 또 이제 대출 제한이 엮여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에 연동해서 이제 뭐 제한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편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이런 규제 방식보다 오히려 권리를 덜 침해하는 유연한 방법이 혹시 있을까? 이런 내용에서 뭐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법적인 틀이 있거든요. 판단. 이런 내용이라든지 주거 접근권을 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실효성 문제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세가율 규제를 하면 실제로 깡통전세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을까?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규제를 가하면 풍선효과라고 하죠.
1: 다른 데서
0: 꾹 누르면 문제가. 그렇습니다. 꾹 눌러버리면 그만큼 다른 곳에서 부풀어 오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규제와 관련된 것은 엄격하게 그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1: 네. 실증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0: 네.
1: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주거권을 더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요?
0: 아직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한 규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또 국가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계약을 관리할 의무를 지우고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메꿔야 된다는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뭐 주거권을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요. 특별법상 여러 가지 피해자로 결정을 받고요.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 결정을 이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국가의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지원이 미흡하다거나 할 때는 어떤 국가의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있는 상태니까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피해자분들이 개정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당장 준비해야 될 절차들이 있을지 또 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피해를 입었다면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건데요.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결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결정해달라.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뭐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요. 또 경매 개시와 관련된 법원 서류가 왔을 거예요. 그럼 그런 서류들을 첨부해서 좀 결정해 주세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 반드시.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것도 반드시 신청을 하십시오.
1: 네.
0: 그래서 그 등기부에 임차권을 못 박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키워드로 임차권 등기명령 이렇게 검색하시면 신청서와 신청 방법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공매 절차가 일단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한테도 여러 가지 권리를 줘요. 그래서
1: 아까 말씀하신 뭐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0: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네네. 어떤 것이 좋을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시는 게 좋고 주의할 것은 지원 신청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로 결정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3년 안에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결정을 받으시면 지체 없이 지원 신청도 하셔야 된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 네. 청취자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판결은요. 소상공인 상대로 한 노쇼 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지자체라든지 군부대 4층에서 구매 대행을 하거나

0: 식당 예약 부도를 했다는 등 많은 뉴스들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사례들 짚어볼까요?
1: 일단 군부대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 사건이었는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에요. 근데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뭐 실제로 몇 사단, 몇 보병연대 뭐 중사 누굽니다. 뭐 이렇게 사칭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좀 엉뚱하게 다른 어떤 공구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그 공구 어떤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전기 드릴을 조금 견적도 요청하고요. 뭔가 구체적으로 살 것처럼 해서 친분을 조금 일단 쌓아뒀습니다. 그다음에 엉뚱하게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아 부대에서 사용할 전투 식량이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루트를 알려줄 테니까 민간인이 사면 조금 더 싸다. 그러면 그 싼 거를 우리가 다시 사줄 테니까 뭔가 조금 서로 이익을 얻자. 뭐 이런 취지로 감언이설로 속인 거죠. 그래서 판매업체는 사실 가짜고요. 가상의 업체고. 그래서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게 무려 8천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식당. 요즘같이 사실 식당 어렵고 불경기인데 이 노쇼 사기와 관련해서는 뭐 지자체다. 큰 기관이다. 뭐 군부대다. 이렇게 예약 담당자인데 대규모로 이제 우리가 회식을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신뢰를 하거든요.
0: 그리고 큰 매출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기대감도 크던데.
1: 그냥 뭐 평소에 이렇게 매출이 있다가 갑자기 덜컥 나오니까
0: 네.
1: 이것을 뭐 이게 배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그거 다 폐기해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계심을 조금 허물어뜨린다든지 또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오다 보면 뭐 사실 평소에는 명확하게 판단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당시에는 뭔가 혹했다, 쉬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주의하시는 차원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0: 네, 특히나 이 군부대 관련한 사건은 실형이 내려졌다고 하던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군부대 지역이 많은 강원도 지역이라서요. 이게 결국엔 춘천지방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데 이 조직원들이 군인을 사칭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구 유통 업체를 이렇게 접촉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거래를 조금 조금씩 트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구매대행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죠. 이게 보면 완벽한 범죄 조직입니다. 그래서 총책이 있고요. 범죄 전체를 총괄해서 이제 내부 조직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다음에 관리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속일지 디테일한 수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지시하고 또 현금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교육 지시하는 총책도 관리책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전화하는 유인책들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이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사칭해서 이제 그 매뉴얼대로 속이는 이걸 법적으로 기망이라고 하죠. 이 기망책인 유인책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면 빨리 찾아가거든요. 이런 조직들은. 그러면
0: 네.
1: 수거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당연히 대포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피해금을 인출하고 또 다른 계좌로 또 연결 계좌로 송금한다든지요. 또 이제 조직원들한테 전달한다든지 이런 모든 업무들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렇게 분업화돼서 이렇게 저지른 사건입니다.
0: 굉장히 이번 사건은 치밀한 조직적인 사기극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선고된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1: 네, 실형으로 3년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그 가담 정도가 조금 낮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조금 더
0: 네,
1: 강력하게
0: 너무 적은 거 아닌가
1: 강력하게 싶은데.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양형 부분은 법원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미리 정해진 양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고요. 또 재판 기록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잖아요. 재판 기록에 나타난 특별한 양형 인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초범인지 또 반성을 하는지 피해금에 어느 정도나 돌려줬는지 또 실제로 맡은 업무가 또 어떤 건지 맡은 업무가 어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맡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는 일부 또 속은 사람도 있거든요.
0: 아.
1: 심지어 사회생활 경험이 좀 적은 대학생들도 사실 연루돼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조금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걸로 좀 유인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때문에 천차만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래도 이번 사건은 일반 사기죄보다는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특별법이 적용됐다면서요.
0: 네,
1: 그 이유는 뭡니까?
0: 일단 범죄 수익 은닉을 규제하고요.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이걸 감추는 거잖아요.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요. 또 여러 가지 송금책 뭐 이렇게 인출책을 마련해서 현금화해서 결국에는 이 범죄 수익을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교묘한 수법이거든요.
1: 예.
0: 이런 경우에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또 보이스피싱 이거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이 피해를 보는 분들 굉장히 불쌍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또 있어요. 이 법률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쁜 행동을 하고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라든지 이렇게 사기를 할 때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보다 더 엄벌합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형을 상향해 놨고요. 또 변종된 어떤 변종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많아서 처벌하는 그런 특별법이 마련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합쳐봐서 특별법으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도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제가 있다는 게 다행인데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강제 수단이 작용할 수 있을지요?
0: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벌받는 문제는 수사가 오래 걸리니까요. 이 나중 문제고 일단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있어요. 그래서 환급 절차가 있는데 반드시 그 지급정지부터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그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셨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 특별한 조직들이 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피해 금원을 재빨리 찾아가기 때문에 일단 지급정지 신청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 절차는 그런데 다만 어떤 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계고 만약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 배상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처벌을 하는 재판 절차에서 저한테 이렇게 배상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재판을 같이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실질적인 한계는 결국에는 피해금이 대부분 해외 조직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실질적으로 피해금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1: 일단은 예방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0: 네, 네.
1: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 사칭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하거나 뭐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지요?
0: 네.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하거나 할 때 사실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1: 이렇게 전화로 하지
0: 전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치 뭐 뒤에 어떤 어둠의 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탐욕적인 피해자를 찾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런 내용은 위험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공공기관 사칭하면 대표번호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그 공공기관의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번호를 통해서 번호를 통해서 실제 해당 직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치밀하게 해당 그 실명까지 확인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있죠.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민간인한테 전화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고 경찰청에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활용하시고 금감원에도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된 대응센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정지 신청 아까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고 계약서 잘 미리 작성하셔야 돼요.
1: 예.
0: 네.
1: 오늘 생활 속의 법 시간에는요.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노쇼 사기 대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병한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월요일 퀴즈 정답은요. 홍해였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 등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성어 용두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모든 것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용두사미의 뜻과는 관련이 없지만 용과 뱀 그리고 머리와 꼬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 같은 표현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우리말 속담으로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크고 훌륭한 사람의 그늘에 있기보다는 보잘것없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의 꼬리보다 달게 머리가 낫다고 보잘것없는 자리 같아도 셀러리맨 월급보다는 낫고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참고로 개구우후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달개 주둥이와 소의 꼬리라는 뜻으로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58분 날씨.
1: 장마의 계절, 실록의 계절 5월 첫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어제와는 하늘 표정이 좀 달라져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북과 경북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의 비가 더 뿌려지겠고 강원도도 역시 오전까지 이렇게 소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또 오늘 낮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 15.5도로 비로 인해서 낮 기온 상승이 저지됐는데 오늘 20도까지 오르고요. 대전, 대구 20도, 강릉, 전주 18도 등 17도, 21도 사이로 어제보다는 일교차가 벌어지고요.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쌀쌀한데 내일은 서울이 8도까지 내려가고요. 낮 기온이 22도까지 상승하면서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나겠습니다. 제주도 서부와 동부에는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까지 나올 정도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전국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오늘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높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2도입니다. 강혜종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역제한한 14개 항의 종전 협상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먼저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한 뒤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비판한 뒤 미군 감축, 관세 인상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연관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원유 수출이 지난 4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

으로 몰려든 영향입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에 비해 약 3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항 최고 경영자는 전쟁 전 200척 수준이던 선박 운행량이 240척 이상으로 늘어 유조선의 입출항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늘 모입니다. 오늘 회동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합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의혹특검법안에 반대 뜻을 밝히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동은 어제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제안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부산 울산 경남 공천자 대회에 참석합니다. 공천자 대회에는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등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에서 열리는 경북 공천자대회에 참석합니다. 회의에는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등 경북 지역 민주당 출마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아내를 죽였다고 112에 신고한 뒤 약 2분 만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전처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달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짐 정리를 위해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홈페이지에는 노조 탈퇴 신청글이 하루 1,000건 이상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가전,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인데 반도체 사업 부문 중심으로 노조가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사업 부문별 차등 성과급 제도를 주장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이 초속 1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시각 4일 월요일 아침부터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진표가 완성된 16곳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경기지사는 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격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확정된 양향자 최고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말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오늘 조작기소 특검 관련 긴급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품격 토론에서 토론합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4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0: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오늘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에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그들의 선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알리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과정, 이걸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중동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오늘입니다.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 선박들은 지난달에 이어서 어제 이제 두 번째로 우회로인 홍해를 빠져나온 데 성공했고요.
0: 예.
1: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도 우리 선박 26척이 갇혀 있습니다.
0: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란이 전쟁 배상금 지급 등이 담긴 수정 협상안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1: 예,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과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이 담긴 수정 협상안을 이제 미국에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정부가 14개 안이 담긴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4개 항의는 전쟁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해상 봉쇄 해제나 대이란 제재 해제 등도 요구했는데요. 특히 이란은 휴전 연장보다 30일 이내에 완전한 종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곧바로 SNS를 통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미국도 이제 유가 폭등으로 고통스럽지만 이란이 경제적 피해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미국보다는 더 짧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란도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 곧장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이란 의원들은 적대국 선박들이 전쟁 배상금을 내야만 해협을 통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종전 협상 국면에서 미국의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 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정보기구가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지가 막다른 골목이 다다랐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실행 불가능한 군사작전을 강행하거나 이란 측에 유리한 나쁜 거래를 받아들여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입지가 좁아진 근거로 이란이 미국 국방부의 해상 봉쇄 시한 제시,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태도 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의회에 소극적인 서한 전달 뭐 이런 것들의 조건을 꼽았는데요. 이들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란이 협상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원유 저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른 이란이 원유 생산량을 줄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네, 지금 이란이 급한 대로 저장소나 폐유조선에 원유를 보관해 왔는데요.
0: 예.
1: 하루 산유량이 350만 배럴 규모로 이제 한계치에 이르면서 이제 산유량을 줄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 고위 관료를 인용해 현재 산유량 감산에 들어갔으며 2, 3주 안에 추가 감산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0: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일부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1: 예, 석유 수출국 기구에 따르면은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2023년 4월 발표된 추가 자발적 생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고. 이는 석유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하루에 6만 2천 배럴로 증산폭이 가장 크고요. 이라크 2만 6천 배럴, 쿠웨이트 1만 6천 배럴, 이 카자흐스탄은 1만 배럴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를 전격 탈퇴했는데
0: 네.
1: 어쨌든 이런 입장이 나온 건 그럼에도 석유 산유국 협의체가 흔들림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예. 자,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놓고 야권 후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 예, 어제

0: 자는 두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등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의 보수연대를 넘어서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는 야권연대가 절실하다 이런 제안이 나왔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공조가 첫발을 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은 특검법이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일이죠. 본회의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일단 개헌투표와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이번 달 7일과 20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당내에서도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게 법안을 낸 것이 이제 뭐 위헌 논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좀 문제 소지가 없는지 좀 계속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영남권 이제 뭐 격전지라고 불리는 이런 곳들에서의 또 야권 결집을 우려한 의견도 있습니다. 예.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어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지도부에 요구한다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명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이 공소 취소 특검이 담긴 이 조작기소 특검법 이것을 좀 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1: 네. 자,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주말에 최대 격전지인 영남 지역에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0: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제는 구포시장에 갔습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공천한 하정우 후보 띄우기에 나선 건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영남권을 훑었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다면서 또 보수 결집 해석 경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정우 후보 지지하는 그 호소를 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에게 정우 오빠라고 해보라 하고 재촉하는 장면이 논란이 돼서 어제 밤늦게 정 대표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예. 정 대표는 창원으로 이동해서 김경수 후보, 경남지사 후보, 경남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고요. 이 김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할 적임자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을 지키겠다며 대구로 향했죠.
0: 네, 대구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시장 공천 과정에서 이제 유력 후보들을 공천 배제하는 등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사과부터 했습니다. 이 컷오프 됐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언급했는데 이 지지층 결집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 보수의 대구 보수 심리를 파고들었는데 김 후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 따리를 틀어서 되겠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구에는 당 지도부는 물론 김문수 전 장관과 현역 의원 약 40명이 집결해서 추경호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1: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0: 그렇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지난 주말에 SNS에 정 전 비서실장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면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월 1년 6개월에 비참하고 암울했던 우리의 현주소를 잊었단 말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까지 암시를 했는데요. 예. 일단 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 전 실장은 2024년 4월 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보면은 김영환 충북지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또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이용 전 의원까지 줄줄이 공천을 받으면서 이른바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월요일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지만 출근길 부담이 없는 월요일입니다. 확실히 내일까지 쉬는 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속도로 쪽으로 먼저 나가볼게요. 남부와 충청권은 물론이고요. 수도권 출근길도 수월합니다. 현재 지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구간에서 살펴지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역시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사고로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에서 4

0: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군자교 부근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인데요. 성산대교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이나 올림픽대로 오가기는 무난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월요일에는 체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자, 미국 시장은요, 지난주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었어요.
2: 예, 맞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S&P500이 장 마감 기준 약 0.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9% 상승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1: 네.
2: 반면 다우지수는 0.3% 하락하면서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 하루 상승이 아니라 S&P500이 5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024년 이후에는 가장 긴 주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1: 네.
2: 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상에 진입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제는 연초 대비 49.6%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 모든 지수 중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S&P 500, 나스닥. 이렇게 이번 랠리가 계속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2: 예, 지난주 토요일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의 랠리는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협상될 것 같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1: 네.
2: 예,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실제로 협상이 진전되면서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2: 뭐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협상안에 전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긴장 완화 기대가 확대됐기 때문이었는데요. 뭐 유가가 WTI 기준으로 102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아침 끝난 미국 시장은 지정학적인 뉴스가 유가를 움직였고 유가는 금리는 주가를 움직이는 구조가 긍정적으로 작동했던 겁니다.
1: 네. 자, 증시에 지금 지정학적 이슈 이벤트가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2: 지금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이슈가 직접적인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휴전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강한 상승, 그다음에 전투 재개 시에는 급락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뉴스 하나가 S&P 500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 시장이 펀더멘털뿐만이 아니라 뉴스 흐름에도 크게 반응하는 이벤트 드리븐 장세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1: 네. 지난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기술주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 아,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애플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기술주 전반에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1: 네.
2: 이 나스닥이 0.9%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가 하락한 점을 보면 시장의 중심이 여전히 빅테크 중심 구조에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AI 투자와 성장 기대가 여전히 시장의 핵심 축이라는 의미입니다.
1: 네. 지금 기업 실적 흐름은요, 얼마나 강한 상황일까요?
2: 예,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 기업 중 약 81%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 네.
2: 이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단순히 일부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기대치를 넘었다는 점에서 이번 상승장은 실적 기반 상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중소형주도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2: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1: 예.
2: 러셀 2000 지수가 2.2% 상승했다는 거는요. 이번 상승이 일부 대형 기술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수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의 상승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1: 네. 지금 그 경제 지표들로 확인되는 경기 흐름은 어떻습니까?
2: 예, 제조업 지표가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경제 체력이 상당히 견조하다는 의미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비용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2: 맞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여전히 기업 비용 구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요. 이건 결국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성장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물가 부담은 남아있는 좀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1: 네. 지난주에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긴 했지만 연준이사 4명이 반대를 주장하면서 내부 의견이 드러났죠.
2: 예, 이건 좀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 네.
2: 기존에는 금리 인하가 기본 시나리오였다면 이제는 일부 의원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 구간에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2: 예, 닐 카시카리 총재는 다음 금리 변화가 인하일 수도 있지만 인상일 수도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베스 에멕 총재는 유가 상승이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로리 로건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방향에 대한 합의가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금리 방향에 대한 연준의 흐름이 시장에서 크게 반영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 맞습니다. 현재 시장이 금리보다 실적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 그리고 금리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요. 결국 기업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장의 중심이 매크로에서 마이크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 그럼 지금 상승장이요. 미국 증시 상승장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2: 초기에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었다면 현재는 점점 더 많은 섹터로 확산되는 브로드밸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2: 소비, 산업, 에너지 같은 다양한 업종이 함께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상승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1: 지금 소비 흐름도 여전히 강한 상황일까요?
2: 예, 그렇습니다.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기업의 실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가 유지된다는 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측면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2: 예, 트럼프 대통령이 EU에게 자동차 그리고 트럭에 대해 25% 관세 인상을 발표한 점이 좀 중요한 변수인데요.
1: 네.
2: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생긴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기업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2: 예,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유가 상승 영향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기업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을 부담으로 언급하면서 향후 마진 압박 가능성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명확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2: 예, 지금은 주식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라는 혼합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리스크 온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인데요. 성장 기대와 물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5% 오르면서 7만 8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더리움도 1.8% 오르면서 2,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2: 그리고 안전 자산인 금이 0.1% 하락하면서 온스당 4,614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안전 자산 수요가 일부 감소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5월이 접어들었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2: 나쁜 뉴스보다 좋은 실적이 더 크게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2: 전쟁, 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여러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를 상쇄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상승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징검다리 연휴 중에 오늘 월요일 주식시장, 우리 시장은 무엇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2: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배들을 구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1: 네네.
2: 일단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1.6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 네네.
2: 오늘 코스피 시초가는 6,700 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 네.
2: 이 여전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그리고 타 섹터들의 좋은 실적이 오늘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네, 이사랑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는요 봄비가 네. 내렸는데 지금도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요?
1: 네, 지금은 이 강원도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오전까지 강원도에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이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서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오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예. 어린이날인 내일과 모레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예, 사실 그 오늘 새벽까지도 서울은 좀 바람 소리가 굉장히 거세게 들렸거든요. 네. 어제는 그래서 비 때문인지 종일 서늘했는데 오늘은 낮부터는 좀 기온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는 좀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은 최저 기온이 8.3도로 어제보다 그리고 평년보다도 4도 정도 낮았습니다. 예. 그러나 비가 그친 뒤 오늘은 낮 기온이 올라가 서울은 최고 기온이 20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예. 다만 이 비구름의 뒤편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은 내일까지 평년 이맘때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예.
0: 지금 어린이날인 내일 날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 네. 많을 텐데 어떨까요?
1: 네, 내일과 모레 수요일은 아침에는 좀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 특히 경상도 내륙 지역은 20도 안팎으로 극심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하늘이 맑아 야외 활동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겠는데요. 네. 하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예, 예.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아, 예. 내일 오후에는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충청과 남부 지방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들은 과격한 실외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마스크도 끼시고 모자도 쓰시고 선크림도 네. 준비하시고 준비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0: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지사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선출된 양향자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양향자입니다.
0: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선거가 오늘로 꼭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1: 승리하겠습니다.
0: 아, 예. 정말 한마디만 해주셨네요. 예. 지금 제가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 후보님이 확정 직후에 곧바로 평택, 하남, 경기도의 주요 격전지라고 할 만한 곳들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1: 네네. 자,
0: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눈에 띄었던 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상대의 주요 후보는 이미 확정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차별화 전략을 봅니다. 어떻게 부각시키실 생각이세요?
1: 우선 지금 1,400만 경기도민은 차기 다음 도지사에게 세 가지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0: 네.
1: 첫째,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경기도를 좀 이끌어달라. 두 번째는 법률 기술자가 아닌 첨단 기술 전문가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추미애 후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0: 네.
1: 저는 경기도를 이념의 전쟁터가 아니라
0: 네.
1: 정말로 그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또 전쟁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사실은 패권 국가인데 경기도의 반도체가 그 패권 국가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후보는

0: 것은 네. 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아마 도민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실 겁니다.
1: 네. 직접 현장을 이제 좀 돌아보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네. 세 가지 포인트가 좀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좀 느끼고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0: 아유, 예, 그럼요. 도민, 저 밑바닥 정서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신 게 뭐냐면, 네. 아, 후보가 왜 이렇게 늦게 정해졌냐. 그리고 좀 미리 정해져서 더 뛰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고요.
1: 네네.
0: 그 도민이 원하는 것은 정말 경제, 민생,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저는 사실은 안보도지사도 필요하다. 경기도가 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이제 국방 안보도 다 경기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경기도가 정말 낡은 이념투쟁의 장이 아닌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모두가 원하는 바이고요.
1: 네.
0: 그렇게 해서 심장이 단단해야 동맥, 정맥을 통해서 또 지방으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는 정말로 법률 기술자와 산업 전문가의 대결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이 유권자분들이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이길 거다. 걱정하지 말고 뛰어라. 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 네네.
0: 저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집단 지성 그리고 우리 합리적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확인한 어떤 이번 후보 결정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후보님이 준비하신 공약이요. 어떤 것들을 네. 대표 공약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제 18살에 제가 경기도에 와서 41년 차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1: 네.
0: 물론 이제 광주에서 의원도 했지만 그런데 경기도만큼은 돈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거나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거나
1: 네.
0: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경기도민의 경기도민이 잘 사는 도민이 돼야 되는데 딱 저는 한마디로 GRDP 1억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네. 이제 31개 시군 각각에 맞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소부장, 뭐, 바이오, AI, 첨단산업이 꽉꽉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큰 문제가 남부와 북부의 그 격차고,
1: 네.
0: 균형 발전의 기회로 이번에 삼아야 되는데, 첨단산업을 모르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국내 유일한 반도체와 또 AI 전략 경영 전문가인 제가 첨단 도정으로 이렇게 공무원들과 함께 신바람 나게 또 정말로 행복한 도민들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후보님 지금 선대위 구성에도 박차를 가야 될 시점인데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0: 이미 제가 두 달 전부터 경기도는 60개 당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1개 시군이 있는 가장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1: 네.
0: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됐든.
1: 네.
0: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당 현역 국회의원님들과 또 정말 애쓰고 있는 당협위원장님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전략 자산인데요.
1: 네.
0: 이분들만큼은 이제 경기도 민심을 이분들만큼은 이제 경기도 민심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를 잘 아는 우리 동지들과 또 경기도의 실질적인 바람을 또 채워주는 그런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각 지역마다 선배가 있는데 굳이 뭐 중앙과 이게 뭐 이게 따로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사실은 지난달이죠. 4월에 경기도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체 선대위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신 적이 있어서 이걸 갖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선거 운동 기간 오늘부터 30일 동안에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 지원 유세를 안 받겠다는 얘기인지라는 질문이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0: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후보 결정 과정이 너무 늦어지고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미리 출발을 하겠다라는 그 선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당원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뭐 오지 마라 뭐 와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1: 네.
0: 너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다 함께 가야죠. 다 함께 정말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이겨야 됩니다. 정말 이겨야 됩니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고
1: 네.
0: 그 대한민국의 명운이 정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저 양향자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뼈를 갈아 넣겠습니다.
1: 예. 경기지사가 네. 특히 이번에 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91년 그 지방선거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여성 네. 광역단체장이 이번에 나올 것 같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후보님과 추미애 후보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까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차별점이 특히 있다라고 내세우실 수 있을까요?
0: 우선은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경기도민들은 모두가 다 양향자를 뽑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미애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포함한 3명의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싸움꾼이죠. 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도 탈추종을 불허합니다. 뭐 따로 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리고 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인물은 이 법률 기술자도 또 자신의 어떤 권력욕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말로 글로벌 첨단 산업 도시 경기를 이끌 수 있는 실력과 전문성 있는 경제 도지사인데 네. 저는 지난 40년 동안 경기도의 도시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쇠락을 하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이 버스 한 번도 거의 안 타본 우리 추미애 후보님과는 완전히 차별점이 있을 겁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를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또 41년간 경기도에서 직접 살았던 점을 또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얘기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민주당이 지난달 말에 발의를 했죠. 조작기소 특검법이요. 예. 지금.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이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체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이 특검법안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0: 그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 또 사법과 정치의 경계를 지금 무너뜨리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견제해야 되고요. 저는 2022년도 검수완박 법안에 있어서도 네. 너무나 허술한 법안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저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사실은 경제 선거가 되어야 되고요. 네. 지금의 현 이슈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제 제가 우리가 네. 승리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선거는 정치 선거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조작기소 특검 추진은 함께 공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은 함께 대처도 해야 되지만 예. 경기도 선거만큼은 저는 정치 선거가 아닌 경제 선거로 승부를 볼 겁니다.
1: 네. 후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지사 선거판세에는 이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한 부분이 중대 변수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0: 저는 이 문제는 당 지도부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네. 특검이든 수사든 그 어떤 제도도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특정 세력을 위해 사법 질서를 흔드는 저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여당 독주 이 정권에서는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한 심장으로서의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이 국민의 삶의 문제에 너무 정치의 이슈에 뒤로 이렇게 뒤쳐져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저는 경기도만큼은 경제선거로 치르겠습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개혁신당의 경기지사 후보인 조응천 후보가 지금 어제 이 지금 말씀드린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뭐 오세훈 시장, 유종복 시장 등이 참석하시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0: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우리 후보님들을 뵐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뵙고 또 유종복 시장님도 뵙고 이제 세 명의 후보가 먼저 만날 것이고요. 회동을 할 것이고 거기서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이 약속이 선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1: 네.
0: 그런데 이제 공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여 투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아마 그 다른 후보들의 자리에는 아마 제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특검법안이 쟁점 중에 하나라는 거, 선거의 쟁점 중에 하나라는 부분과 함께 개혁신당의 이제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후보님이 이번 그 선거에서 선거 연대 또는 단일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0: 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으면 어떤 단일화도 이길 수 없다. 단일화를 해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당당하게 이기겠습니다. 지금은 단일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단일화가 가능한 세력은 또 세 가지로 보는데요.
1: 네네.
0: 우선 경기도의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 있는 후보라 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 그 혁신보수 뭐 굳이 보수를 따지자면 그런 미래 보수 혁신보수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분명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자는데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세력이라도 함께 하지 못하는 세력은 없다라고 보지만
1: 네네.
0: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 승리를 해야지 지금부터 단일화를 생각하는 그런 나약한 정신 상태로는 저는 선거 못 이긴다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영남권 유세 지난 주말에 이제 당 지도부가 가셨는데 그 전에 사실은 지난 주에는 그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뭔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톡톡 갈등설이라는 게 언론에 좀 보도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지도부의 이제 일원이시잖아요.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언론 분석이 좀 일리가 있었던 분석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0: 네, 의견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현장에서 뛰는 후보로서 아무래도 우리 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아직 여전히 많다라고 보는데
1: 네.
0: 이제 그런 이제 대처 상황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무슨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데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는 하고 또 각자 가서 또 각 지역에서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은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이 이제 막바지에 있는데 지금 충남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태현 충남지사가 이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공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0: 지금 우리 당이 공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부가 또 왈가왈부하는 것이 정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정진석 실장님의 출마가 당의 전체 승리에 도움이 될까. 계속해서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을 텐데 당이 견딜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1: 네.
0: 또 왜 견뎌야 하나 이런 의문도 있고요. 당이 변화와 혁신을 향해서 대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 믿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지방선거 후보자인 제가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예. 네. 지금 경기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 뭐 평택을 하남갑 네. 안산갑 전부 지금 언론에서 소위 말해서 선거 핫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나오시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함께 또 선거운동을 좀 진행하실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실까요?
0: 이미 첫날부터 네. 평택, 안산, 아산, 광주 전부 네. 다 돌았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함께 할 것이고요. 제가 예.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후보로서 당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후보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들의 지원에 제가 최대한의 제 역량을 다 퍼붓겠습니다.
1: 네. 후보님 지금 사실 경기도는요. 서울을 가운데 놓고 북부하고 남부가 많은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또 특성도 네. 좀 다르고요. 그래서 경기도 유권자들 중에는 북부 지역에 거주하시는 유권자들 그리고 남부 쪽에 거주하시는 유권자들이 경기도 지사 후보에게 거는 기대 또 어떤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진짜 실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냐 싶어요. 후보님이 네. 판단하시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선거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0: 아마 일의 추진력에 있어서는 그 아마 그 타협적을 불허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반도체

0: 새로 세상을 재패했던 것처럼 경기도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산업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데요.
1: 네네.
0: 경기 북부 도민들의 가장 큰 열망이 그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희생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도 좀 잘 살고 싶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이곳에서 키우고 이곳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그분들의 열망이셔요.
1: 네네.
0: 그런데 지금까지 첨단 산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는 블루오션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뭐 물론 경기 남부지만 결국 컨텐츠나 물류나 국방 산업이나 모빌리티나 이런 바이오나 이런 쪽은 정말 북부가 이번에 기회입니다.
1: 예.
0: 그래서 고향 파주를 중심으로 해서
1: 네.
0: 콘텐츠 바이오 첨단 산업을 축으로 해가지고
1: 네.
0: 더 이상 규제와 희생의 땅이 아니라
1: 예예.
0: 미래 산업의 새 전진 기지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1: 네, 후보님
0: 네.
1: 그 지금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반도체 산업의 메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AI 시대가 도래를 하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 계획들이 경기 남부 지역을 쪽에서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경기 남부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히신 후보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도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제가 2022년도에
1: 네.
0: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이게 구축 사업을 K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획을 해서 그때 정부에 전달을 했고 그 결과 전국에 15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가 지정이 됐습니다.
1: 네.
0: 그 지정되는 대로 된 대로 지금의 이제 광역 지역 단체장들과 지역분들이
1: 네.
0: 그 일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의해서 제가 발의했던
1: 네.
0: 그 첨단 전략 산업법에 의해서 용인은 국가 산단으로 지정이 됐어요. 유일하게
1: 네.
0: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어떤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인데
1: 네.
0: 그게 국가적인 일인데 그것을 지역 뭐 균형 차원에서 가져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은
1: 네.
0: 정말 이 산업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15개 지역이 다 촘촘하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네.
0: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네. 그렇다면 네. 그 용인이 국가 산단인데 그 15개 나머지 지역에
0: 네.
1: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전국 클러스터는 어떤 역할을 그러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0: 용인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1: 네.
0: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들이 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산단을 다 만들고 있어요.
1: 네.
0: 대부분의 지역에 경기 북부까지도 산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 산단이든 뭐 어떤 산단이든 만들어져 있는데
1: 네네.
0: 그 산단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건가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과제로 남아 있어요.
1: 예예.
0: 근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일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네트워크라든지 그 산업의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어떤 경영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이 후보가 이번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 네.
0: 이번에는 경기 남부의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1: 예.
0: 이제는 글로벌 기업 우리 국내외 전체적 글로벌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제가 양양자가 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경기도지사가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광역단체장들과도 같이
0: 네.
1: 좀 힘을 합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0: 이미 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때도 그렇고 국가인재원장,
1: 예.
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1: 네네.
0: 전 광역단체를 다 돌았습니다.
1: 예.
0: 제가 강의로도 또 기업 유치의 어떤 제안으로도 여러 번 돌고 실제로 강원도가 우리 김진태 지사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1: 네.
0: 북부에서도. 예예
1: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도 좀 주목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부산 북구갑 국민의 후보가 결정될 예정이란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 북구갑이 이른바 그 부산발 뭐 동남풍의 진원지가 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놓고 언론의 관심이 뜨겁고 실제로도 뭐 여당의 대표가 어제도 이제 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 사실 16개 광

0: 광역 단체장 선거나 14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의 세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경기도를 포함해서요. 지금 남은 선거운동 기간 30일 동안 한 달이나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네.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유권자들 표심을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 정말 그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권력까지도 하나로 모아주는 예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고 저는 경기도 선거에 임할 것이고요.
0: 예, 예.
1: 저는 지금까지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네네. 일들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뭐 우리 당 내에서도 얼마나 저를 거부를 하고 저항을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뚫어내고 했듯이 이번에 꼭 경기도에서 승리로 제가 이렇게 증명해 내겠습니다. 그 증명의 주인공은 네. 우리 경기도민이십니다.
0: 네. 경기도 이야기를 조금 벗어나서 부산 북구갑의 국민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 지금 여기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곳이라서 관심이 뜨거운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한동훈 후보는 현재 무소속이고요.
0: 네.
1: 원칙적으로 당의 누구도 다른 우리 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고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이제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 예. 나오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삼성전자 이제 임원 출신이셔서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삼성전자 노동자로 28년을 일했고 그럼에도 또 임원 출신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제가 깊이 보고 있는데요.
0: 네.
1: 사실 삼성전자 그 반도체 보면 성과급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노사 간의 문제입니다.
0: 네.
1: 공정한 보상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저는 누구보다 이해를 하죠. 다만 이제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이니만큼 정부와 경기도가 노사의 대화에 이제 참여를 해야 하고요.
0: 네.
1: 저는 당선되자마자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습니다. 잠시 후 품격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1: 봄?
0: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 어떻게?
0: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0: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1: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0: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0: 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2: 맨 아래
1: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3: 58분 날씨.
4: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충북과 경북, 강원도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혼합 강수도 있었고요. 이 비가 그친 뒤 오전부터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건조함을 일부 해소시켜준 고마운 비였고요. 이제 5월의 따스한 햇살의 힘이 살아나겠습니다. 내일은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린이날인 내일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가서 쌀쌀해지면서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상승합니다. 17도에서 2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겠습니다. 기압골이 동반된 한기가 통과하면서 하층의 바람이 강해진 상황이고요. 제주에는 특히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 안팎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 파도도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이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네,
0: 징검다리 연휴인데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오늘 그냥 평상시대로 저는 월요일 그렇게 이제 방송 시간 맞추려고 오는데 네. 올림픽 도로도가 많이 비었어요. 그냥. 네. 아. 평상시 그냥 휴일 같은 네. 그런 상황보다 더 좋은 지금 소통이에요.
0: 네, 네, 네.
3: 차 없더라고요.
0: 네, 차 없어요. 네. 5월이 계절의 여왕이고 하니까 또 어린이날이 내일이라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자, 분위기가 굉장히 화창해지는 봄날인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판은 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에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네. 그 4월 30일이잖아요. 선거를 네. 한 30일 앞두고 발의를 했는데 전격 발의했다가 언론에서 대부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위가 끝나자마자 이걸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빠르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발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제가 알기로는 이미 얘기되고 또 이미 계획된 대로 발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고발 같은 것을 하고요.
0: 네.
3: 특히 이제 고발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상설특검이나 이런 것들로 좀 가겠다라는 얘기가 초반부터 조금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아마 그 흐름대로 간 것 같고.
1: 네네.
0: 그래서 뭐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특이할 건 없다.
1: 네.
0: 그리고 다른 국정조사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네네. 예. 그 지금 김 대표님, 국민의힘에선 주말 새 이 주자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거든요.
2: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그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1: 예.
2: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국민을 얼마나 이게 우습게 봤으면은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가. 아무리 거대 입벌 권력 민당이 이제 춤추는 그런 뭐 국회 여의도라고 하더라도
1: 예.
2: 좋아요.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은 우습게 보고 그럴지 몰라도 국민을 보면 이런 법안 내면 안 되죠 이게. 그런데 이제 지난 30일 날 그 조작 기소 특검을 이제 출범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 발의 내용이.
1: 네.
2: 그러니까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대장동 사건 뭐 이런 대통령 관련 사건을 갖다 이제 검찰에서 강제로 이제 특검으로 이첩받아 가지고 이걸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집어넣은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인데.
1: 예.
2: 또 그런 특검은 또 대통령이 또 임명을 해요. 문제는. 그러니까 결론은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갖다 수사할 특검을 갖다 자신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다가 부여하는 이상. 그러니까 헌법상의 대한민국의 행사사법체계라든지 이런 상당히 근본적인 이런 엄청난 사법체계의 대혼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현실화됐다 이런 거죠 지금.
1: 네.
2: 문제는.
1: 네.
0: 근데 이 사안은 뭐 정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우선은 네.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검찰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판단의 어떤 핵심적인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1: 네네.
0: 뭐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로 주목됐던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위증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화영 지사 관련 부지사 관련된 사건에 관련됐던 교도관들이 나와서 뭐 술 냄새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진실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이고 왜곡된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 네.
0: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단을 이제 찾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잘못된 일을 했던 검찰에게 다시 수사를 해라 니들이
1: 네네.
0: 라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냐. 지금도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지금 저항하고 항명하고 있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을 통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민당 중심 민주당의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가지고 그 조작 기소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를 갖다 출범시켰잖아요.
1: 예, 예.
2: 그 특위를 갖다 했어요.
1: 예.
2: 1차, 2차까지
1: 예.
2: 정인들 다 불러가지고
1: 네.
2: 정인 참고인 다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1: 네.
2: 국회에서도 생중계 이루어졌고 그러면 쌍방울 이제 김성태 회장이
1: 네.
2: 그러면 과연 이제 검찰에서 자신을 갖다 해유하기 위해서 때로는 압박하기 위해서 그 연호 허리 말한 술파티라는 게 자기 없었다 그러잖아요. 술 마실 적도 없다는 거고 제발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 좀 그만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북한의 이제 리오람이 국정원 입장에서 국정원에서 필리핀에 그 부재했다 없었다는데 그 쌍방울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청문 특위에 나와가지고 분명히 리오람을 만나가지고 돈을 갖다 건넸다. 그 건넨 목적은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북 북한 방문을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단 말입니다.
1: 네.
2: 그리고 자신네들은 기업 입장에서 나중에 그런 편의를 받으려고 했다.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박주민 위원장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를 경합하는 과정에 새로운 발견을 통해 가지고 와, 민주당에도 저런 좋은 인사가 있구나. 이렇게 좀 지난번 내가 방송에서도 그런 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1: 네, 예.
2: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만일 이게 정치적 어떤 논란이나 대립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과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국민들이 심판하는 가운데 막 제대로 싸우는 그거는 난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봐요. 그렇지만 이 사항은 헌법적인 원칙과 또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나게 상권 분립의 위기를 지금 자초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군다나 지금 재임 기간 중에서는 불소추 뭐 이 특검 가지고 어느 누구도 재판부에서도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할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1: 네.
2: 그 퇴임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성실히 재판에 임해가지고 본인이 억울하게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 밝혀내고 그냥 본인이 자유로워지면 되는 건데 그걸 지금 거대 입법 권력 가지고 민주당 중심으로 이걸 갖다 특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 싹 지우게 해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전부 다 지운다? 이거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제1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너무 크게 공시할 필요가 없다 봐요. 진짜 이 특검을 민당 주도로 그냥 국회에서 띄워버리면은 그때 뭐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 봐요.
1: 네. 박 의원님 네. 지금 문제가 지금 크게 이제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항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 해석이 들어가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는데 공소취소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을 쭉 들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네. 그분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 대장동 수익에 뭐 얼마를 가져간다고 약속이 돼 있었다. 또 그분이 심지어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지사다. 이재명 후보다.
1: 네네.
0: 근데 결국 그분이란 단어조차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쪽에는. 그런데 그런 공세로 또 검찰발 그런 기사들로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그 당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죠.
1: 네.
0: 그러면서 지금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평가와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 4월 30일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뉴스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7일 날 지금 본회의가 있고 20일 날 본회의가 있어서
0: 네.
1: 이번 달에 이 특검 법안을 처리를 하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지금 당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제가 뭐 당의 지도부에 있진 않아서
1: 네네.
0: 지도부의 판단이라든지
1: 네.
0: 뭐 프로세스 같은 거는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1: 예예. 예.
0: 일단 뭐 법원 발의돼 있고
1: 네.
0: 법사위 심의하고 본회의는 거쳐야 되는 건데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1: 예예. 예. 예.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선거에 쟁점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이제 좀 유의 있게 본 그 기사 중에 하나가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지도부에 요구한다. 여러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런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 달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우려를 담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또 낳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김부겸 후보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 의미와 속뜻을 저보고 여기서 해석을 하라고 하시면은 그럼 어려울 것 같고요.
1: 네.
0: 뭐 이후에 이제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되겠죠. 예.
1: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에 미칠 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0: 글쎄요,
1: 싶었어요.
0: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법은
1: 네.
0: 진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1: 네.
0: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1: 네.
0: 원리와 원칙대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의 제안으로 이 특검법과 관련한 수도권 뭐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라는 거를 오전에 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이 연석회의가 어떤 좀 야권의 단일한 그런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2: 그렇게
1: 보십니까?
2: 이제 야권 연대 단일화를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뭐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섣부른 것이고
1: 네.
2: 오늘 오전에 이제 오션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유종복 인천시장 후보 양양자 후보도 그 전에 이제 11시에 만나가지고 네. 일단 공감은 하고
1: 네네.
2: 양양자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더 큰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그게

0: 특검을 과연 민주당이 출범을 시켜서 출범이 된다 그러면은
1: 네.
0: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가장 두 번째로가 이제 뭐 장기 특별 공제 제도 그러니까 장특 공제도 뭐 이런 것들 쭉 이어질 건데 저는 이번에 이 조사 기소 특검 같은 경우는 이 공소 취소권을 갖다 부여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공소취소 그 권한까지도 특검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인 뭐 그런 지금 사건도 있는 것이고
1: 네.
0: 아직 이제 1심을 지금 뭐 진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결론은 이제 그 모든 이 범위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모든 그 범죄 사실에 관련한 모든 그 내용은 이 특검에서 다 판단할 수 있도록 이 특검법 발의 내용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지우는 그런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한 법안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선거 불과 30여일 앞두고 아무리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 있지만은
1: 예.
0: 이걸 민주당이 이렇게 기고만장해서 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딱 여기까지만 하려요. 뭐 이제 하고 안 하고는 민주당 판단을 넘기고
1: 네.
0: 저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그래서 당신들 너무 뭐 화력을 지금 초장부터 너무 세게 질러지 마라.
1: 아, 그래서
0: 이 정도 해놨으면 판단은
1: 네.
0: 국민들이 아, 이 조사 기소 특검이라는 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국민 여론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진짜 뭐 그대로 밀고 가는지 나는 어제 벌써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가
1: 네.
0: 뭐 다른 때 같으면은 아, 그 올 안에 반드시 처리합니다 이럴 건데 별로 이 부분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김부겸
1: 네.
0: 뭐 지금 대구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영남권은 완전히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되죠.
1: 미리부터 화력을 막 쏟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박재민 의원님 그 영남권 후보들에겐 비상이 걸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김성태 대표님의 생각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2: 뭐 아직까지 뭐 제가 영남권 후보분들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고
1: 예, 예.
2: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이 그러면 필요 없는 법이거나 부당한 법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1: 예.
2: 제가 사실은 법사위 간사도 했었고 위원장 직무 대리도 했었고
1: 예, 예.
2: 그때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 논란입니다. 그분이 있었습니까? 그걸로 선거 치렀습니다. 국민의힘이.
1: 네.
2: 검찰발 그분이라는 기사로.
1: 네네네.
2: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년 동안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막대한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는데
1: 네.
2: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판단을 그르쳤던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
1: 네.
2: 그분 논란 때문에.
1: 네네.
2: 그때 언론들은 어땠습니까? 마치 그분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보도를 쏟아냈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안 바로 잡혀 있는 건 정입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진실에 눈 감았었고
1: 네.
2: 진실을 외면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받고
1: 네.
2: 남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 알겠습니다.
2: 예.
1: 자, 저희가 또 선거 얘기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공천이 국민의힘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죠. 근데 지금 하나 지금 논란의 또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충남의 지금 네 청양에 포함해서 정진석 전 실장이 지금 나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 네.
1: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최근에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1: 네.
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중형을 구형받거나 선고받은 이유가 뭐냐면
1: 네.
2: 재작년에 있었던 12월 3일 내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2: 자기에 의해서 헌법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부작위에 의해서도 헌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1: 네.
2: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런 문구까지 들어가 있죠. 정진석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헌법적으로 그런 불법적인 어떤 계엄들 국민의 수많은 어떤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막아야 될 자기 의무가 있고 해야 될 의무가
1: 네.
2: 그걸 안 했으면 부작위에 의한 헌법 침해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0: 이번 선거에 나서겠다라는 것 자체가 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네. 김 대표님 예상하셨어요? 정 실장이 나올 거라고?
2: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네. 제1야당이 된 지도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갖다 회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등에업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굉장히 비판하고 또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반을 못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본인은 재작년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이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네. 이미 뭐 1심 뭐 2심이 이렇게 행위 이제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이지만은 아직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배출을 한 집권당으로서 집권 정치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한마디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윤석열 최소한 대통령 측근에 좀 일부 호가호위 세력들 일부라도 정기 은퇴라든지 다음 총선에 최소한 불출마 선언이라도 몇 명 정도라도 하면서 정말 뼈를 깎아내는 그런 핵심을 이뤄낸다 그러면 이미 국민들은 상당한 부분 이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이 절대 권력에 대해서 네. 위험성에 대해서 제1야당 지지를 통해 가지고 좀 그게 여론의 반영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까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건데
1: 예, 예.
2: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판에 윤석열의 핵심 측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그냥 이 보궐선거판에 나서서 국민적 심판을 받아보겠다. 이거는 국민을 갖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처사죠. 이거는.
1: 네.
2: 그 정도 자각, 그 정도 인식 없이 그냥 정치를 했다면 이거는 큰 낭패죠. 이거는.
1: 네. 지금 그 공관위원장인 박석금 의원이 국민과 당원들 생각에 역행하는 행위는 지도부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공천을 배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2: 건가요? 오죽하면은 제가 알기로는요.
1: 네.
2: 전 이제 정진석 뭐 비서실장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충남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1: 네.
2: 친한 사이예요.
1: 네.
2: 또 누구보다도 소통을 많이 한 사람이고 충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진석 비서실장 할 때 김태흠 지사가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겠습니까?
1: 네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지방 이 충남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1: 네.
2: 정진석 실장이 갔다 공주부여 그 보궐선거판에 나서는 것은 결코 자기 선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1: 네.
2: 만일 이 사람 공천을 하게 된다면은
1: 네.
2: 자기가 정말 몸담고 사랑했던 이 국민의힘을 떠나겠다.
1: 네네네.
2: 이거는 대단한 한마디로 강경한 입장인 거예요.
1: 김태흠 지사 입장은 굉장히 강경하다.
2: 이게 이제 김태흠 지사 혼자 입장이 아니라
1: 네.
2: 이 김태흠 지사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촉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세력이 만일 63 보궐선거판에 이 사람들이 서버리면은 그 프레임이 또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정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시장 대구의 뭐 주경호
1: 네.
2: 뭐 이철우 경북 그 외에도 나머지 지역에서 선방하고
1: 네.
2: 또 선전하면서
1: 네네.
2: 의미 있는 성적표를 내야 될 우리 후보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1: 윤 어게인 공천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진석 실장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진짜 부작위로 헌법을 심리하게 침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 네.
0: 선거에 그냥 나오겠다라고 하고 그게 용납이 되는 순간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뭐 조금이나마
1: 네.
0: 뭐 윤석열과의 절연 사실 뭐 절연도 안 됐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부분에
1: 네.
0: 진정성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천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1: 네.
0: 뭐 지금까지 어떤 반향이나 뭐 반응 이런 것들 보면은 공천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1: 네네. 네. 자 그리고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북구갑인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정청래 네. 대표가 또 지원 유세까지 나가셨어요. 북구갑이 근데 엄청 지금 치열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내일 아마 후보가 확정이 될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북구갑에서의.
0: 저는 북구갑을 최근에 어제 한번 갔었고.
1: 아 갔다 오셨어요?
0: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1: 어, 자주 갔다 오셨네요. 네.
0: 그러니까 지난주에 갔었을 때는 네. 그 당시 이제 하정우 후보는 없었고 네. 정명이라고 북구구청장 네. 후보하고 같이, 네.
1: 같이 다녔었고. 같이 다니시는 여성 후보님.
0: 네. 네. 어제는 제가 하정우 후보하고 같이.
1: 아 그러셨군요.
0: 한 시간 정도 다녔었는데요.
1: 네. 네.
0: 뭐 일단 그 지역은 전재수 전 의원이 굉장히 잘 다져놓은 지역이라서
1: 네.
0: 다니면서 이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재수 의원 얘기만 하면은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그 환영해 주시고
1: 네.
0: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어제 하정우 후보하고 다닐 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1: 네네네.
0: 정명희 부청장 후보하고 다닐 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1: 아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정치 신인이라서 그렇다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있었지만 이른바 뭐 손털기 논란도 있었고요. 또 어제는 정청래 대표가 또 말씀하신 오빠 논란도 있었는데 구포시장 얘기를 저희 이 전격시사에서 요새 참 자주 해요. 정말 전국적인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하정우 수석이 굉장히 뛰어난 그 AI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그 정치적으로는 정말 신인인 건 사실이잖아요.
0: 정치적으로 신인인 네, 건 네. 사실이죠.
1: 네네. 네. 박 의원님 생각에 신인인데 굉장히 격전지인 곳에 간 후보라면 어떤 점에 대해서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어제 저하고 같이 다닐 때는 허리를 안 피던데요. 계속 허리를 숙이고 다니고
1: 아,
0: 모든 분들 앞에서 깍듯하게 네. 인사하고 네.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1: 네.
0: 사실 이제 정치 신인이면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1: 예.
0: 저보다 낫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초선일 때 이제 그 당에 영입돼서 은평에 출마했을 때 저는 악수도 못했거든요.
1: 아 그러셨어요.
0: 명함도 못 넣어드리고 그랬었는데.
1: 아, 처음에는 그렇습니까?
0: 네. 그런데 뭐 하정우 수석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보다 낫더라고요. 인사도 드리고 악수도 하려고 하고.
1: 학습 속도 굉장히 빠르신가
0: 봐요. 네,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1: 네, 네, 네. 네. 자 북구갑 공천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인 같은 경우에는요.
2: 국민인 공천은 뭐
1: 박민식
2: 전 뭐 보훈부 장관으로 네. 뭐. 거의 네. 뭐 99% 글로 가죠.
1: 99% 갈고요. 네. 네.
2: 뭐 여기 KBS 출신인 이영풍 전 네. 기자 그거는 뭐 보수 우파적인 뭐 유튜버를 대표해서 그나마 네. 뭐 그래도 그 양반이 서겠다고 그러니까
1: 네.
2: 경선에 기회마저도 안 주고 뭐 탈락시켜버리면 보수 우파 진영의 그 유튜버로부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다. 뭐 그래서 이제 경선을 붙이지만은 사실상 뭐 경선의 의미는 저는 별로 없어요. 이제 과연 이제 좀 전에 이제 박주민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정우의 경쟁력이 정말 대한민국의 AI 미래 기반을 갖다 다 설계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그 하정우가
1: 네.
2: 부산 북구갑에 어떤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안착할 수 있을 것이냐.
1: 네네.
2: 저는 그걸 가장 중히 지켜봤는데
1: 네.
2: 이 양반 뭐 저는 별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하정우 띄우기를 한 거 아닙니까?
1: 네.
2: 당에서 자급도로더라도 잘해라 그런 것은 그때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정우라는 사람이 조선팔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녁에 하정우는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1: 네.
2: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은 요즘 김용문 씨가 인기가 높잖아요. 그 너뚱이를 두고 이래가지고 김용문 씨의 아들 하정우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니 청와대 그 AI 미래수석 하정우 있어. 그렇게 시작된 하정우가 한 달 만에 결국은 그 부산 북구갑에서도 웬만큼 다 알게 됐어요. 그거 이제 성공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후보를 내려보냈는데. 이 정치가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게 정치 이게 우습게 보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딱 들어가서 뭐 후보 결정되고 나서 KTX 타고 이제 부산역에 내리는

0: 까지는 좋았는데.
1: 네.
0: 가서 뭐 첫 시장 구포시장 가서 이제 악수했는데 아 1,000명 만났다고 해서 손 아파가지고 손 탈탈 털어대면은 그 어떻게 앞으로 정치합니까? 예? 그것처럼 어제도
1: 네, 네,
0: 어, 정청래 당 대표하고 뭐 또 하중하고 그냥 아주 그냥 큰 대행 실수를 했어요. 이건 아동 성희롱에 해당해요. 이제 초등학교 여학생 1학년 학생 보고 오빠라고 그것도 강요해서 물어보는 그 방식 이거 아마 두고두고 큰 논란 될 겁니다. 물론 사과했지만은
1: 예.
0: 아, 그런 측면에서 하정우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의 갈 길은 사실상 전재수 후보의 그 꽃길 경쟁력을 그대로 저려밟지는 못할 것 같아요.
1: 꽃길을 그대로 지려밟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0: 네, 품격토론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질문이 이런 거죠. 이제 부산시장 선거하고 연결을 해서 네. 이 북구가 선거를 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여론조사, 뭐 특정 여론조사를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좀 격차가 네.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박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구포에 갔더니 구포시장에서 전재수 의원 얘기만 하면 다 프리패스였다라는 네. 취지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거가 연결지어서 구도가 계속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상당히 영향을 받겠죠. 특히 북구갑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재수 의원의 원래 출신 지역구고 네. 북구갑 입장에서는 시장으로 이제 전재수 의원이 되고 민주당 구청장이 나오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면 지역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재수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제가 시장 구포시장 저도 다녀왔었거든요. 아 전재수 시장 만들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0: 유권자들이 먼저 하시는군요.
1: 왜냐하면 이제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0: 네.
1: 적어도 북구갑에서는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던데요.
0: 예, 예. 예. 김 대표님, 그래서 단일화 얘기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하고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성은

0: 느껴 보세요?
1: 이번 6.3 선거를 앞두고 이제 부산이 핫플레이스가 됐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앞에 이제 박 위원장께서 이야기했듯이
0: 네네.
1: 부산 시장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뭐 지지율이 지금 60%대를 네.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산 시장이 영역은 행정의 영역이거든요.
0: 예.
1: 그렇게 중앙 정부하고 긴밀한 공조 협력 또 협조를 통해 가지고 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 또 이제 민주당의 거대 입법 권력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부산 시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분명히 주고 있어요.
0: 네, 예.
1: 그렇지만 이제 또 공교롭게 또 부산 북구 갑의 이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권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유지를 놓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제 8~6 정부를 갖다 다 주도하고 있고
0: 네.
1: 이게 너무 정치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절대 권력이다. 그러면 위험한데. 여기에 따른 일정 부분 견제 심리는 부산 북구갑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나와요. 그렇게 좀 부산시장 선거하고 부산 북구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이제 어떤 판단을 하냐.
0: 예.
1: 이 부산 북구갑의 최대 이제 앞으로 국민적 관심은 딴 거 없어요. 한동훈 뭐 전 대표 무소속 후보하고
0: 네.
1: 지금 오늘 아마 발표되고 될 그런 박민식 후보하고
0: 네네.
1: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막판에 극적으로 해내느냐. 단일화를 해내면 그 단일화된 후보가
0: 네.
1: 뭐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전재수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전재수면 살짝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재수가 아닌 하정우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0: 네.
1: 만일. 국민의힘이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뭐,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동훈이 되는 입구를 못 보지, 그래가지고, 단일화를 무산시켜버리면은, 결국은 부산 북구갑 보수 진영 지지층은 이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고,
0: 네네.
1: 그 결과는 결국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 예? 보궐선거 국회의원 뺏지 않아, 상납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 뭐 어차피 그 뭐 부산 북구갑은 지금 유당 목당 아니야? 여기서 우리 뭐 치면 어때? 이런 선거를 하고 뭐 한동훈하고 단일은 없다. 이래 가면은 거기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선거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막판에. 그걸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는 깊게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0: 예. 자, 지금 사실 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가지 좀 뭐 눈에 띄는 일이 있었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하고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충돌이 있었잖아요.
1: 그건 뭐 아마 예. 저희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그걸 어떻게 보는지 한번 물어봐야죠.
0: 아, 예.
2: 그 사안을.
0: 근데 이제 이게 그 좀 눈에 띄었던 것이 개소식인 자리인데, 그러니까 많은 그 기자들이 와 있고 촬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조경태 의원하고 그 당원들하고 예, 충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안을 보면서 아, 이 골이 굉장히 깊구나 하는 또 인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1: 그러니까
3: 지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조경태 의원이 발언을 하자
0: 그 발언 때문에
3: 거기에
0: 그런
3: 대해서
0: 거죠.
3: 일부 당원들이 네, 네, 항의하면서 네, 충돌이 네, 생겼던 네, 그 장면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것 같은데
0: 네, 네, 그렇습니다.
3: 뭐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 계속 있어 왔던 그리고 아직도 해소 안 되는 그런 갈등이죠.
0: 예.
3: 그리고 이 갈등을 제대로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것도 또 옳은 방향으로 극복해내지 못함으로써 지금 국민의힘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건 김성태 대표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거라서.
0: 개소식인 이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선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춘 출발점이 되는 자리에서조차도 이 부분이 그 양쪽이 다 조율된 모습이 안 나온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와 이게 좀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국민의힘에서

0: 심각하다 이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죠.
1: 이 선거라는 것은 예. 미당도 마찬가지고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자신들의 지층을 그러니까 결속시켜서
0: 네네.
1: 그 결속된 그 지층이 투표장에 많이 가게 하면 일단 승리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기반을 먼저 갖추게 되는
0: 그렇죠.
1: 겁니다.
0: 예, 예.
1: 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이 선행되어야 할 게 중도 예언을 확장하는 거예요.
0: 예.
1: 결국은 심판자는 누구냐 성부를 가름짓는 그 지점은 어디냐 그러면 국민의힘 지층도 아니고 민주당 지층도 아니에요. 결국은 중도층에 계시고 무당층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 30에서 40%의 그 두터운 백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분들이 결국은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재작년 12.3 비상계는 그건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된 만큼 현재 만장일치로 가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지금 이제 그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은 그 영역대로 그렇게 가더라도 국민의힘은 정치 집단입니다.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그 모습을 지금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건데 선거 불과 6.3 선거 한 달을 앞둔 이 시점에서도 그런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고 부산 지금 박형준 시장 사무실 개소식 같은 경우 저는 참 이거 가지고 논평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0: 예.
1: 저렇게 하고 어떻게 선거 치르냐. 아연실색했습니다. 저는.
0: 아연실색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관심 지역구 얘기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평택을이요. 지금 김용남 민주당 후보 조국 대표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큰데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게 김용남 후보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2: 글쎄요. 이거. 일단 정청래 네. 대표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0: 네.
2: 지금 단일화에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0: 그렇게 보도가 네. 나오더라고요.
2: 그럼 뭐 일단 네. 현재 당대표 워딩에 비춰봤을 때는
0: 네네.
2: 뭐 현재까지의 당의 기조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도 지금 5파전 최소 5파전 6파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는 아예 입에 꺼내지도 말라고 하는 부분이 자신감의 표현인지.
2: 글쎄요. 이거 제가 한번 평택 가서 들어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하여튼 예. 당대표가 단일화 얘기하지 말라고 한 거 봐서는
0: 네네.
2: 당의 어떤 기조 자체는 단일화를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0: 네.
2: 보여집니다.
0: 네. 예. 평택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파전을 벌리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이제 거대 입법 권력의 중심 또 집권당 민주당이
0: 네.
1: 보궐선거를 하면서 이게 원래 단일화는요 야권에서 거대 집권 뭐 세력의 그런 후보를 갖다 끊지 못하는 그런 여론 분위기일 때 그 힘을 모으는 게 그게 단일화입니다.
0: 네.
1: 그런데 집권당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범유권 후보 단일화를 이걸 추진하면 국민들한테 상당히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당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용남이가 그 뭐 오자 그런 다자간 구도가 잡힌 마당에 일등할 공산이 높은데 이걸 쉽게 뭐 단일화 얘기를 왜 꺼냅니까? 전략상 꺼낼 이유가 없어요.
0: 꺼낼 이유가 없다.
1: 여기에서 이제 조국 지금 현재 핵심당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아 지난번 당대당 1대1 뭐 통합의 어떤 그런 정치인의 당대표하고
0: 네.
1: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아련한 촉도 있고 하니까
0: 아련한 추억이
1: 설마 뭐 막판에 네. 단일화 시켜주겠지.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아는 제가 김용남 그 후보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0: 네.
1: 잘 아는 동생이고
0: 네.
1: 그 친구 성품상
0: 네.
1: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가 단일화해라 그래도 잘 안 할 친구입니다. 더군다나 지가 1등하고 있는데 왜 단일화합니까?
0: 네.
1: 조국 참 이렇게 됐습니다.
0: 네. 언론에서 단일화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희가 쓸데없는 공연부를 계속 외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단일화는요.
0: 네.
1: 거기서 단일화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둘 부분은
0: 예.
1: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0: 네.
1: 유일하게 다섯 명 후보 중에서 평택 출신이고
0: 네.
1: 평택에서 3선을 이룬 네. 후보예요.
0: 네. 네.
1: 그런 유희동 후보하고 그런데
0: 네.
1: 깃발은 제일 가서 보궐선거 이미 뭐 판도 안 만들어진데 깃발 꽂고 뛴 사람이 한교환 후보예요.
0: 네. 네. 네.
1: 그럼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0: 네.
1: 진짜 뭐 최강 후보를 만드느냐 보수 진영에 요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지.
0: 네네.
1: 저는 민주당 김용남 지금 후보하고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하고 단일화.
0: 네.
1: 이거는 저는 큰 관심사가 안 된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개헌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어제도 보면은 우원식 의장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예. 이 개헌안의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개업요건 강화
2: 네.
0: 이게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0: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보면 국민의힘 초선의 한재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서 SNS방에서 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극단과의 거리두기를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본인은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에 찬성한다. 이 글을 올렸어요.
2: 네.
0: 네. 그러면서 지금 관심이 이제 몰리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의석 구도상 최소 국민의힘에서는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이번에 5월에 본회의에서 이 지금 개헌안이 좀 추진이 통과가 될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지금 개헌안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들 방금 네.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에 이제 수정을 가하는 네, 네. 것하고 개업 네. 요건을 강화하는 것 이거는 졸속적이라는 네. 비판을 받을 내용들이 아니에요.
0: 예, 예.
2: 그러니까 과거부터 전문 개정하고 특히 이제 재작년 내란 이후에 개업 요건 강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던
0: 나왔죠.
2: 거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 내용이 졸속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재작년에 있었던 불법적인 개엄 내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성을 한다면
0: 예.
2: 이 개엄의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좀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당 차원은 아니더라도 당시 이제 개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었다라든지
0: 네, 네.
2: 또는 윤석열 탄핵 때 찬성 표결 던졌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도 설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0: 네,
2: 그래서
0: 네.
2: 전망이 그렇게 어둡다라고 보진 않고요. 당 차원에서 좀 노력을 경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제7공화국을 위한 그런 개헌이죠. 87 개헌 이후에 이제 5년제 단임제를 갖다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제 네. 새로운 뭐 정치 체제도 그리고 대한민국 권력 구조도 새롭게 만들어 가자. 뭐 감사원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의 권한 속에 포함시키지 말고 뭐 국민의 권한으로 국회에 두자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부마 민주항쟁하고 5.18 정신을 뭐 헌법 전문에 넣자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좋아요.
0: 네.
1: 좋은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불과 6.3 선거 지금 한 달 앞둔 시점에 지금 와서 국회에서 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그 이제 국민투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받는 것은 이건 사실상 물리적으로 지금 아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최소한 1년 전이라도 이게 특위가 개헌특위가 작동되어져가지고
0: 네.
1: 안을 만들어내고 지금쯤은 이제 확정 단계를 뇌관의 정치적 함의에 이미 끝나 있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과연 시기의 적절성 이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0: 네.
1: 더군다나 뭐 이걸 뭐 대통령 지금 힘 빼기 측면을 하고 또 이제 이 프레임이 뭐 협치 구조 마련 뭐 그런 차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이제 갈라질 건데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6.3 선거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개헌 뭐 시도가 되기 때문에
0: 예, 예.
1: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막 내용적으로는 나는 개인 언젠가는 개헌을 해야 된다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본격 토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네,
1: 예, 감사합니다.
0: 날씨 정보 듣고 스포츠맨 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4: 날씨 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입니다. 복사냉각에의해서 아침 기온이 낮았고요. 서울은 8도로 기록됐습니다. 평년보다 4도 낮은 기온으로 조금 쌀쌀한 감이 있었고 강원과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입니다. 구름의 보온 효과로 예년 기온을 지켰습니다. 일부 강원도와 경북 충북 지역의 경우 5mm 안팎의 비가 더 뿌려진 뒤

0: 위에 점차 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부터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어린날이자 입하인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가겠고요. 내일은 일사가 더 강해집니다. 서울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지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역시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제주도 서부와 동부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산지 쪽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전국 대다수 지역에 강풍 오늘까지 이어지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월드컵 개막 한 달여를 남기고 LAFC 손흥민이 리그 도움 1위에 오르며 공격 본능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오프닝 멘트에 말씀드린 대로 엄청 강행군 때문에 감독조차 뭐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공격 포인트 추가했습니다.
2: 네, 마치 혼자서 월드컵 본선의 예행 연습을 치르는 것 같은 현지 적응을 정말 세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멕시코 툴루카 같은 경우 해발 2600m의 고지였기 때문에 갔다 와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예. 사실 이제 감독 입장에서 리그도 좋지만 해외 경기하는 팀들은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막 너무나 빡빡하게 리그 일정을 짰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이제 감독이 그러면 그 툴루카에서 경기하고 온 선수 좀 쉬어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좀 샌디에고 좀 만만하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반 7분에 한 골을 먹게 되니까 팀이 조금 흔들린다 싶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를 후반 12분에 넣습니다. 근데 후반 26분에 또 한 골을 먹었어요. 팀 패색이 짙은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 들어가지도 않고 근데 결정적인 게 확실히 흥부 듀오 뭐가 맞으면 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밀어준 거 사실 각이 별로 없었어요. 보시면 근데 사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안가가 또 차서 넣었습니다.
1: 그러니까 흥부 듀오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2: 네. 2대1 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났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코너킥이 넘어오면서 헤딩을 맞고 떨어진 공을 하필이면 홀린스 헤드 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대2 동점.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고 이런 분위기를 본선에 가져가서 어려울 때 한방 해주는 거 역시 스타 선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LAFC도 손흥민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굳이 골을 넣지 않아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가 팀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번 월드컵에 손흥민 선수가 그 역할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손흥민 선수와 달리 황인범 선수는 지금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하다고요.
2: 네. 그 지난 3월 16일 날 엑셀시오르전에서 이제 오른쪽 발등을 밟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상이 있어서 3월 A매치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재활에 전념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현지에 정통한 이제 그 스포츠 매체에서 남은 3경기를 앞두고 황인범 선수 출전이 아예 어렵다. 근데 이게 어려운 상황이 뭐 잘 해결되는 것 되면 괜찮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한국 대표팀에 돌아가서 월드컵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그 사실 손흥민 선수 잘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 살아나고 있고 김민재 선수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황인범 선수 꼭 필요한 선수 중에 한 선수였거든요. 뭐 지난 3월 A매치 돌아보면 뭐 4대0으로 지고 1대0으로 질 때 우리가 김진규, 박진섭, 백승호 카드를 막 테스트를 해봤는데 좀 만족스럽지 않았고 또 같이 손발을 맞춰줘야 할 박용호 선수나 원두재까지도 지금 약간의 부상과 부상 재활 중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미드필드진에 운이 따르지 않는 모습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제 30한 8-9일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선수는 반드시 회복시켜야 되고 만약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냉정하게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프로야구에서 43살
2: 네.
1: 삼성의 최형우 선수가 리그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어요.
2: 네. 어제 한화전에서 3번 지명타자로 나왔는데 4타수 4안타 홈런 하나 치고 득점 하나 올리고 타점도 2득점.
1: 와.
2: 너무 완벽한 상황이었는데 9회 우전 안타를 딱 치면서 그 안타가 통산 2623번째 안타였습니다. 종전 기록을 손하섭 선수가 2622개였는데 한 개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1: 네.
2: 지금 손하섭 선수는 2군에 가 있고 지금 최용우 선수는 이렇게 펄펄 날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록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활약만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1: 네.

0: 내용도 되게 좋아요. 추격하는 사회의 솔로포 홈런 치고 7회 말에는 지구에 있는 상황에서 적시타 쳐서 4대4 동점 만들고 9회는 앞에 김지찬 선수 나갔는데 우전한타 딱 중전한타 쳐서 1-2로 만들어주고 그 뒤에 디아지 선수가 나와서 역전 3런 홈런 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의 그 공격을 좀 잘 풀어내가 줄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뭐 나이를 떠나서 굉장한 기록을 냈고 반면에 이제 그 한화 같은 경우에는 쿠싱 선수 좀 아쉽죠. 원래는 선발 자원이긴 했는데 공을 너무 많이 던졌어요.
1: 아.
0: 7, 8회 2회 동안에 39개 그리고 9회에 8번째 맞았기 때문에 47개를 던졌거든요. 마무리 투수치고는 좀 많이 던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화 불펜은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김경문 감독 조금 또 마운드 운영에 대해서 팬들의 역정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여러 소식이 있는데 우리 한국 여자 배드민턴 지금 세계 여자 단체 선수권에서 중국을 꺾고 우승했다는 소식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사실 뭐 안세영 선수가 1단식에서 그 왕재희 선수를 21대 10, 21대 13 이길 때만 해도 굉장히 잘 풀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게임 복식에서 내줬어요.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단식에 김가은 선수가 나왔는데 상대가 안세영 선수하고 많은 경기를 했던 천이패예요. 이길 수 있겠나? 아주 어렵지 않은가? 근데 2-0 완승을 거둬줬습니다.
1: 김가은 선수가.
0: 네, 김가은 선수가 정말 확실하게 이겨줘서 분위기 전체가 훅 살아났는데 그 뒤에 백하나 김혜정조가 또 중국조를 2-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4년 만에 우승하는 이 순간에 해설자도 경기도에 그랬습니다. 야, 한국이 이렇게까지 잘해서 중국을 이길 수 있을진 몰랐다. 왜냐면 안세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기선을 잡을 건 확실했는데 김가은 선수하고 천이페이가 붙었을 때 천이페이 쪽으로 약간 더 승률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가은 선수가 그걸 탁 깨버리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세영 김가은이 이끌고 백하나 김혜정이 바친 한국 여자 배드민턴 당분간 굉장히 좀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1: 네. 또 하나 또 중국을 꺾은 소식 하나 더 소개시켜주죠. 남자 탁구죠.
0: 네. 그 지금 이제 세계 선수권 단체전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그 시드 배정 리그 2차 리그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오상 감독 아들인 오준성 선수가 뭐 두 경기를 잡으면서 중국 이 대회에서 그 26년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물리쳐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1년 만에 중국을 꺾는 그런 파란을 일으키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시드 경기거든요. 이제 좋은 시드를 배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너무 중국에 많은 힘을 쏟아가지고 3차 그 영국과의 경기에서는 졌어요. 근데 스웨덴이 스웨덴이 또 중국을 잡아줘가지고 스웨덴이 조 1위, 우리가 조 2위로 시드전을 마쳤습니다. 이제 토너먼트 시작했는데 토너먼트에서 한 번 더 잡으면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 될 것 같아요.
1: 네, 기대가 됩니다. 그 핸드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자부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했네요.
0: 네. 제가 사실 어제 이 경기를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핸드볼 이렇게 재밌게 한다면은 뭐 좀 이번 아시안게임에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챔피언 결정전 다 왔습니다. 23-23 동점인 상황 정말 숨 막히는 상황이 같고 1초를 남기고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26-25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SK호크스가 경기 이제 공격권을 잡았는데 그것을 골키퍼 이창호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1: 막았어요.
0: 네, 그래서 26-25 한 점차 승리를 거두고 정규리그에서도 인천 도시공사가 우승을 하고 챔피언 결정전에도 우승을 하고 그리고 지난해 전국체전도 우승을 해서 사실상 그 트리플을 달성한 거거든요.
1: 네네.
0: 남자 핸드볼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하는데 중동세가 워낙 강하거든요. 근데 어제 스피드라든가 힘을 보면 잘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발견했고요. 여자 경기는 이제 삼척시청하고 SK 슈가글라이더스가 1승 1패인데 오늘 저녁에 챔피언 결정 3차전을 치릅니다.
1: 네. 오늘 스포츠머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5월 4일 월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전국이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뿌려진 뒤에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 비교해보면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떨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주로 밤사이 복사 냉각이 원활했던 중부지방이 좀 쌀쌀했고요. 구름량이 많았던 남부지방은 예년 기온을 유지했습니다. 내일은 일사가 더 강해져서 전국의 일교차가 매우 클 걸로 보여지고요.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일원의 강풍특보가 발효 중으로 오전까지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늘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해상 날씨가 순탄치 않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높게 있는 가운데 동해의 경우는 내일 새벽까지 파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가 20도 정도가 되겠고요. 강릉, 전주 18도 등 17도에서 21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입하인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도 비슷한 패턴의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각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국에 요청해 왔다면서 나는 내 대표단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해당 국가에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 즉 프로젝트 프리덤은 중동 시각으로 월요일 오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의 종전 협상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이스라엘 공영 칸 방송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것을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먼저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한 뒤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비판한 뒤 미군 감축, 관세 인상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독일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연관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원유 수출이 지난 4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유조선들이 미국으로 몰려든 영향입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에 비해 약 3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항 최고 경영자는 전쟁 전 200척 수준이던